0: 그래요. 뭐 그리고 초록색 옷 입고 그 하는 행사 있죠. 그 뭐죠?
1: St. Patrick's Day.
0: Saint Patrick's Day. 그런 날도 있고. 네,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정답 보내주세요. 사연 보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50대쯤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몸이 달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왜 이렇게 예전 같지 않지라고 하는 거 역시나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김민혜님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확실히 느껴져요. 공포보다는 희망과 지혜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행복한 나이듦에는 준비가 필요하네요 하셨습니다.
1: I saw 공포, meaning that they're scared of something.
0: 공포보다는
1: Oh, 공포.
0: instead of fear,
1: Okay.
0: now they approach things with hope and wisdom. Whereas in the past, when they faced new things, obstacles, whatever, they were afraid. But now they think, okay, this is interesting. I'm gonna work through it. So they have a different attitude, I guess.
1: Oh, that's good to see. Yeah, something that you're gaining as you progress in life.
0: 맞아요. 네. 박서현님은, 우리 헤드라인 중에 그 이탈리아에서 스몬비들, 이제 핸드폰 보고 길 건너면은 1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한그 뉴스에 관해서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하면 좋을 법이네요.
1: Absolutely.
0: 횡단보도 건너면서 초등학생도 또
1: Yeah.
0: 유모차 밀고 가는 부모님들도 어떤 땐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도 휴대전화를 보느라 신호 바뀐 것도 인지 못하는 경우를 봤어요.
1: Yeah.
0: So dangerous.
1: Absolutely. And the purpose of this isn't to collect the money. The purpose of this is to make people more aware to be safer at intersections. So I think this is absolutely a good thing.
0: But you know what we have in Korea that I don't know if they have in Europe is we have the green lights, red lights on the floor now
1: Yeah.
0: because so many
1: That's
0: people
1: what it's come
0: are
1: to.
0: looking down. So they have the lights, especially around schools, I think, for the
1: Yes.
0: children. But yeah, a lot of areas have
1: Major
0: that.
1: intersections will have,
0: Yeah.
1: yeah, the green
0: So
1: light
0: when
1: that
0: you're
1: you.
0: looking down, you know if it's a green light or a red light. I mean, that's very useful, but the best thing to do would actually to put your phone away.
1: Yeah, just look. Look
0: Use
1: properly.
0: your eyes.
1: Yes.
0: 자, 노래 듣고 와서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ason Mraz가 불러요. The Woman I Love.

0: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Jason, what's the title?
1: Why your next long-haul layover may be in Seoul, not Dubai.
0: 다음 장거리 항공편 환승지가 두바이가 아닌 서울이 될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자, 일단은 let's look at a long haul, something like a flight.
1: Long haul is something that is going to take a long time, or it could be a lengthy period. It could mean that you're doing something more for the long term than for short-term gains.
0: Yeah, so a long haul flight would be, traveling, I guess, like 10
1: Continental,
0: hours.
1: yeah, at
0: Yeah,
1: least 10 hours.
0: right? A long flight.
1: Yeah, or it could be like multiple flights as well. So
0: Sure.
1: if you're going somewhere that you can't go to in one flight, then you're taking a connecting flight somewhere else so that your total trip becomes like 15, 20 hours.
0: Exactly. So long haul means it takes a really long time, and we usually use it for flights. But what's a layover?
1: A layover is, as I just mentioned, if you're taking a flight from one place to another, but you have to stop in another city or another airport, then a layover is the time that you're spending in the middle airport. So how long is your layover? How long did you have to stay in that other airport?
0: Exactly. 이 경유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환승을 여러 번 하면서 여행을 하게 되죠.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갈 때도 직항으로 갈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하면은 갈아타고 뭐 어디에서 잠깐 레이오버가 있을 수 있는데 두바이가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들 경유하는 곳이었거든요. It's a very popular layover. 그런데 이 헤드라인 아요 저기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음 장거리 여행의 경유지, 환승지가 두바이가 아니라 서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동의 주요 허브인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두바이, 또 아부다비, 카타르의 도하. 이 지역들, 이곳들은요, 아프리카, 또 아시아, 유럽이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한 덕분에 또 막대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지금까지 전 세계 항공 노선들의 중요한 경유지로 급속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바뀌게 됐는데 중동 전쟁이 항공사 여객 노선에 미친 영향을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또 제이슨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But after the war started, the drop was stark. Middle Eastern transfer traffic on routes connecting Asia and Western Europe fell 47% in April year over year, according to Alton Aviation Consultancy, an advisory firm headquartered in New York. As the conflict dragged on and airports in Doha, Dubai, and Abu Dhabi were targeted by airstrikes, many flights were suspended or rerouted. Some governments urged passengers not to travel through the region. People have been looking for alternative routes, said John Strickland, an aviation consultant in London. Asian hubs have been natural alternatives.
0: 중동 전쟁이 발발한 후 감소폭은 극심해졌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자문업체인 엘튼 항공 컨설팅에 따르면 아시아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노선의 중동 경유 승객 수는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고 도하, 두바이, 아부다비의 공항들이 공습의 표적이 되면서 많은 항공편이 운항 중단되거나 경로가 변경됐습니다. 일부 나라는

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That was Come Fly With Me by Frank Sinatra.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지금까지는 전 세계 항공 여객 노선들 중 중동 지역 공항들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중동 전쟁 때문에 이 지역이 기피되면서 그 대안으로 아시아의 공항들이 떠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공항이 바로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인데요. 자,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는 또 다른 공항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1: The data also shows that international passenger traffic at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grew more than 11% in the same period, and nearly 10% at Taiwan Taoyuan International Airport. Singapore's Changi Airport, the connecting point for about one in four passengers traveling between Europe and Australia, said airlines had added more than 800 flights between Singapore and cities like London, Munich, Paris, and Sydney between March and July. These airports stand to benefit because travelers, whether landing or transiting, pay passenger fees. Each traveler also spends roughly $7.57

0: on average on airport shopping, dining, and other non-aviation expenses that are critical to airports' financial viability, according to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1: 데이터는 또한 같은 기간 홍콩 국제공항의 국제선 승객 수송량이 11% 이상 증가했고 대만의 타오위안 국제공항도 10% 가까이 증가한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유럽과 호주를 오가는 승객 약 4명 중 1명이 경유하는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측은 3월부터 7월 사이 항공사들이 싱가포르와 런던, 민헨, 파리, 시드니 등의 도시를 잇는 항공편을 800편 이상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들 공항이 모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 게 도착 승객이든 환승 승객이든 상관없이 모두 여객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공항협의회에 따르면 각 여행객은 공항 내 쇼핑, 외식 및 기타 비항공 관련 비용으로 평균 약 $7.57를 지출하는데 이는 공항의 재정적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Right, these airports stand to benefit.
0: If you stand to do something, then you are in a position or a situation to be possible to do something or to gain something or something might happen to you because of the place or situation that you're in.
1: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These airports, 지금 말한 아시아의 공항들은 they stand to benefit, 혜택을 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Because of the money people spend when they lay over.
0: Mm-hmm.
1: 자, 그리고 이제 viability가 있는데요. This is really important to airports' financial viability.
0: So viability has the word ability in there, and it's talking about the ability to succeed or the likeliness that you might be able to succeed.
1: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viability라는 것은 무언가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생존 가능성을요. 그런데 financial viability니까 재정적으로 생존할 가능성. 다시 말해서 이 공항들이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승객들이 레이오버를 하면서 돈을 쓰는 것이 생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0: Yeah, you're definitely going to hear the word viability or viable a lot when it comes to business talk.
1: Yeah.
0: Especially, you know, even just like small business as well. If you're trying to create something, then you're going to discuss the viability of it. If I start this business, how likely am I to succeed? Because nobody wants to start a business that's going to fail. So you're always going to check the viability. What are the chances that if I invest money into this project that I'm not going to just lose my shirt? You want to be able to succeed. So how viable is it? What's the chance of success?
1: 어떤 이제 성공 가능성이나 생존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참고로 이 layover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로 쓰이죠. 그래서 이거를 문장 속에 쓰고 싶으면은 we had a layover.
0: Yeah.
1: have 동사로 많이 쓰고요. 아니면 그냥 we stopped over at 어디 어디?
0: Yeah, 뭐 had a stopover or yeah, stopped over could be fine too.
1: 할 수 있는데, 근데 we laid over 이렇게는 잘 안 하죠.
0: No.
1: 그렇게는
0: no,
1: 잘 안 하고 we had a layover in Seoul, in Tokyo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 지역 공항들의 이런 눈부신 실적도 사실상 반짝 호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0: It remains unclear how long this trend will last as Iran and the United States settled into an uneasy standoff. The threat of a flare-up remains, but the major Middle East airlines have started to rebuild passenger confidence and aggressively reduced prices, and aviation experts said the windfall in Asia is already eroding as a result. IATA said that bookings to the Middle East had steadily recovered since April. You might be tempted to take a risk of flying through the Middle East because the price is so good, said Jeffrey Goh, a managing director at Alton.
1: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란과 미국이 불안한 대치 국면에 접어들면서 긴장이 고조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중동의 주요 항공사들은 승객들의 신뢰를 차츰 회복하기 시작한 가운데 요금을

0: 수준을 대폭 인하했고, 그 결과 아시아 지역의 호황이 이미 꺾이고 있다고 항공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4월 이후 중동행 예약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엘튼 항공 컨설팅의 제프리 고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금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위험을 감수하고 중동을 경유하는 노선을 한번 이용해보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Alright, so we don't know how long this trend will last. As Iran and the US, they settle into an uneasy standoff.
1: A standoff is a situation where it's sort of like a fight, or a conflict, let's say. But maybe you're not like throwing punches or, actually, sending weapons to each other or attacking each other. But you're at a standstill and you're confronting each other, and a battle or a fight might ensue. But it hasn't started yet. So it might happen, it might not. We're kind of staring each other down, sort of thing.
0: 미국과 이란의 지금의 그 대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스탠드오프 하면은 교착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서로 굉장히 냉담한 상태로 있는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very uneasy 매우 불안한 그런 이제 스탠드오프 대치 국면에 접어든 미국과 이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But at least they're not
1: They're not
0: fighting.
1: fighting yet. It's sort of like it's still not a good situation, but yeah, it could be worse if you're actually fighting.
0: And what's a flare-up?
1: Flare-up is what something that's uneasy, unpleasant that might come up. We talk about like skin conditions. Flaring up is something that I think is brought up quite often. So if you have like a skin condition and it's okay, but maybe when you go out in the sun, it flares up. So it kind of comes back or it starts to activate. So something starts to happen.
0: 갑자기 피부에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뭐 아토피로 인해서 피부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상황도 a flare up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1: And if you think of what is like a flare, if you're lost at sea and you have something called a flare gun, which if you're in a boat and you see a plane go by or a ship that's nearby, you shoot a flare gun and it goes up in the air so you can see like this bright red light so that people can come and rescue you or save you. So that flare is kind of, it's sort of like a fire that you're shooting into the sky. So if you think of a flare, you typically think of something that's red, that's hot, that's like a fire of some sort. So if you think of like your skin flaring up, then it's activating. It's a condition that's happening where maybe it wasn't before.
0: 신호탄 발사기를 flare gun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flare가 나오죠. flare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이제 어떤 불빛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while this standoff situation is ongoing between the US and Iran, the threat of a flare-up remains. And that means they could fight again, right?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갑자기 싸울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는 confidence가 여기서는 좀 독특하게 쓰였는데 a lot of airlines have started to rebuild passenger confidence. What does that mean?
1: Passenger confidence here, you're talking about how much the passengers believe in you. So, how much somebody believes in your product or how much they believe in you. In this case, they're talking about how much they believe in the flight being safe, if anything, right? They're
0: Or
1: saying,
0: the
1: like,
0: airports,
1: yeah, the airport's being safe because I want to go from A to B to C, but I don't know if I want to go to this B because I might not be safe there. I'm not confident that I'll be safe, so I'm going to take a different path.
0: 여기서 말하는 confidence는 자신감이 아니고요. 신뢰, 확신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공항들과 그다음에 항공편들이 신뢰를 다시 좀 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렴하기도 하고 가격을 많이 인하했으니까 좀 믿을 만하다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승객 수가 조금씩은 늘고 있대요. 그래서 build confidence, 이 두 개가 많이 같이 붙어 다니는데 이거는 자신감 얘기할 때도 쓸 수 있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뭐 자신감을 키우다, 또 building confidence지만 여기서는 어떤 신뢰감을 회복하다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Alright,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뉴스 커버리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 다섯 개 복습해 볼게요. Long haul.
1: A long haul is a trip, maybe a journey that is going to take a long time. It could be something that is going to take a long time.
0: 장기간의 무언가.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As I take over this company, understand that I'm not looking to accomplish a quick fix. We're in this for the long haul.
0: 내가 이 회사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무언가를 바꿀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고요. 아주 장기적인 계획으로 나아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발표하는 것 같은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drag on.
1: Something that drags on takes a long time and longer than you want. Usually something that's unpleasant.
0: 질질 끌다. 예문 볼게요.
1: The movie's opening was engaging, but the rest of it dragged on until the end.
0: 영화가 이 도입부에는 상당히 흡입력이 있고 재밌었는데 나머지는 질질 끄는 느낌이 있었어. 이런 예문이 되겠고요. 자, 다음 표현은 stand to do something.
1: Stand to do something means that you're in a situation or a position where something might happen to you or that you might be able to do something.
0: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할 것 같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ir company stand to benefit the most from the AI boom.
0: 지금 이 AI 붐에 어떤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표현은 standoff.
1: Standoff is a situation where two sides or more could be facing each other in an unpleasant or a situation that could lead to something bigger like a fight.
0: 어떤 이제 교착 상태, 그냥 싸우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서로 좀 뭐랄까요? 간을 보면서
1: Here's the best way to explain it. When you have two sides or more, and nobody wants to back down.
0: Okay.
1: So no one's getting out of the way. It's like everyone's holding their ground, saying, no, I'm not gonna, get out of the way.
0: 그래요. 직접 부딪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를 a standoff라고 합니다. 예문 볼까요?
1: Neither car gave way in the alley in what turned out to be a 30-minute standoff.
0: No.
1: How many times have you seen that?
0: 그래요. 일방 통행 그런 이제 좁은 도로가 연상이 되는데 이 좁은 도로에서 양쪽으로 오던 차량 중 그 어떠한 차량도 양보를 하지 않는 바람에 30분 동안이나 그 상태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긴가? 자, 마지막으로 flare up.
1: A flare up is when something becomes more unpleasant or can lead to something like a fight could be something that flares up. It could be a skin condition.
0: 네. 그러니까 flare up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이 재발할 때 뭐 피부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두드러기가 났을 때도 쓰고 문제 같은 것들이 갑자기 재발했을 때, 표면화됐을 때 씁니다. 예문 볼까요?
1: The argument seemed over, but it quickly flared up again after one of the men gave an arrogant smirk.
0: 네, 자, flare up가 여기서는 이렇게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 논쟁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한쪽에서 갑자기 좀 오만해 보이는 미소를 띠자 금방 다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예문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홈페이지 속 방송 내용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 텐데요. Which country started the whole duty-free shopping thing at airports?
1: I didn't know this, but the answer was number one, Ireland.
0: 네, 그렇습니다. 1947년에 Shannon Airport에서 처음으로 duty-free shopping이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This was the idea of Irish entrepreneur Brendan O'Regan.
1: And Koreans thank you for it.
0: Yes, exactly.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와 평화를 의미하는 피스. 이 두 단어를 합쳐 만든 저스피스는 지드래곤이 자신의 저작권을 기부하면서 시작된 재단입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음악가의 저작권 자체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이 재단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문화예술 인재를 키우고 예술을 통한 치유를 지원합니다. 저스피스 재단의 명예이사장인 지드래곤은 얼마 전엔 빅뱅의 20주년 콘서트에 독립유공자 후손, 6.25 참전유공자 후손,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교정 공무원들을 초청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온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예술을 통한 사회적 치유와 신진예술가 지원이라는 두 축이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오래오래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스웨덴 민요 솜쉐르난 오퍼 히멜렌서 클라르 하늘의 별처럼 선명하게를 바탕으로 만든 곡인데요. 러브 컨커스 에브리싱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네 유니셰프 어린이 합창단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저작권 분쟁이란 말은 흔하게 들리지만 저작권 기부를 통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활동을 한다니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최근엔 세계 유산을 보호하는 활동으로까지 재단의 역할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드래곤이 지드래곤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주년 기념 콘서트에도 의미 있는 분들을 초청한 것도 참 근사한데요.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어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재단의 활동을 통해서도 입증했듯이 문화예술의 힘이란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건넬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기상특보 드립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제주시 서부, 서귀포시 남부, 서귀포시 중산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폭염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공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타 연주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스페인 작곡가 이사카 알베니스가 피아노곡으로 쓴 곡인데요. 오늘날에는 클래식 기타곡의 대표작처럼 여겨집니다. 바로 프란시스코 타레가 때문입니다. 타레가가 기타에 맞게 편곡한 버전이 더욱 널리 사랑을 받고 있죠. 타레가가 편곡한 알베니스의 아스투리아스, 니콜라 드 안젤리스의 기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아이베니스 작곡 타레가 편곡의 아스토리아스 네콜라드 안젤리스의 기태한지로 감상하셨습니다. 유영주님 클모닝 처스피스 네이밍처럼 세심하고 다정한 아티스트 지드래곤의 마인드가 너무 멋져요. 그렇습니다. 멋지고 근사합니다. 김소연님 따뜻한 오프닝도 좋고 아스토리아스 잘 듣습니다. 아 선곡한 곡을 좋아해 주실 때 너무 기쁩니다. 김소연님 고맙습니다. 김선헌님 정클클과 함께 좋은 음악 감상하며 이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김선아님.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을 대표하는 곡이죠. 우리말로는 야상곡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밤의 음악이라는 의미의 이 곡.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슈만, 트로이메라이. 2번 쇼팽, 녹턴 작품 9의 2번.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원래 알토나 카운터 테너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리아였는데요. 바이올린과 오보에가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해 노래하는 듯한 편곡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바흐의 마태 순환곡, 바흐 작품으로 244종 에르바르메 디쉬,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리사 바테 시빌리의 바이올린, 프랑스와 룰레의 호보에, 바이에른 방송 실내악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9244님의 사연입니다. 매미도 기운을 잃어가는 시기가 왔어요. 태양이 희걸거릴 땐 기운차게 노래하더니 음도 낮아지고 호흡도 짧아지고 있네요. 정크크를 통해 이동규님의 드림쿼터 앨범 중 슈베르트의 마음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름날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름이 다 갔나 싶었는데, 하긴 아직 8월도 안 갔는데 저희가 너무 방심했나요? 이번 주 내내 한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며칠 지나면 어김없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테니까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기운을 내보는 게 좋겠습니다. 9244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헤르케니쉬 마왕, 컨터테너 이동규, 다스프라이어 오케스트라 베를린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베르트 에릭헤니시 마왕, 카운터 테너 이동규, 다스프라이어 오케스트라 베를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경희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곡 기회를 드리고 있죠. 짤막한 사연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세요.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그 어떤 설명이 또 필요할까 싶은데요.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리는 음악가의 곡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슈만 트로이메라이, 2번 쇼팽 녹턴 작품 9의 2번.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프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백지

유님, 군대가 나들의 최애 빅뱅 이야기가 나오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병영계 흐물을 멋지게 해내고 있는 모든 아드님들, 세상 최고 자랑스럽습니다. 84단 오뚜기 부대 파이팅 보내주셨습니다. 와, 어머님. 아드님이 힘이 팍팍 날것 같습니다. 아드님뿐만 아니라 병영계 흐물을 해내고 있는 모든 아드님들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보로디니 아내를 만난 지 20주년이 된 기념으로 쓴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들 가운데서도 유독 따뜻한 정서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보로디니의 현악 사중주 2번 D장조 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더라토, 보로딘 현악 사중주단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브로드네 현악 사정조 2번 디장조종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브로딘 현악 사정조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을 알아볼까요? 이상준님, 2번 쇼팽 녹턴이요. 쇼팽 콩쿠르 덕후인 사람으로서 이 곡은 정말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상준님. 쇼팽 덕후셨습니다. 8813님, 정답. 쇼팽의 녹턴 작품 9의 2번. 녹턴까지만 알았는데 오늘 자세히 배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2번 쇼팽 녹턴 작품 9의 2번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곡 들어보겠습니다. 쇼팽의 녹턴 작품 9의 2번 이프레 짱조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보여주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1부 극곡은 베토벤의 교향 5번 시단초 작품으로 67종 4악장 알레그로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 교향악단 연주로 준비했고요. 오미셀님, 2부 김상진님 순서 오늘 마지막인가요? 감기약으로 멍하지만 정클클 잘 감상하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2부 클래식 살롱은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드립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 교수와 함께 깜짝 무대를 준비 중이니 놓치면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11시 다시 오겠습니다.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김미애님의 신청곡으로 열었습니다. 팀 버튼 감독의 영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데니 엘프먼의 앨리스의 테마 들려드렸습니다. 김미애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데니 엘프먼의 앨리스의 테마. 여러분 어떻게 감상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스튜디오가 바뀐 걸 아셨을 텐데요. 특별한 순서를 위해서 저희가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목요일 2부 클래식 살롱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0: 클래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야기 손님과 음악이 있는 곳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문을 여는 클래식 살롱. 오늘도 비올리스트 김상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더위도 좀 풀린 꺾인 줄 알았더니 다시 덥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괜히 나갔다가 어제도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0: 이제 곧 지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올해가 교수로 임명된 지 꼭 20년이 된 해였습니다. 20년 근속 기념으로 스스로에게 무슨 선물이라도 주셨습니까?
1: 뭐 스스로한테 준 건 없고요. 학교에서는 금으로 된 그 동전 같은 거 하나 주더라고요.
0: 주화. 네.
1: 그렇죠. 요즘 금값도 비싼데.
0: 네. 네.
1: 뭐 근속 기념 네. 이런 식으로.
0: 그 금화에는 누가 박혀 있었나요?
1: 네.
0: 금화에는 인물이 누가 박혀 있었나요?
1: 아, 그냥 글자가 써 있죠. 20년 근속 기념.
0: 20년. 네. 네. 알겠습니다. 8월 클래식 살롱에서는 김상진 교수님 소개로 다재다능한 음악가들을 만나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장의 또 다른 얼굴,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 이게 참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참 전 끝까지 반대를 해봤습니다만
0: 아, 네.
1: 제가 거장이 아닌 관계로 저를 소개하는 건 아닐 것 같았는데 오늘만 제목을 바꾸죠. 한 축하드립니다. 음악가의 또 다른 모습 뭐 이런
0: 축하드립니다. 거. 거장이 되셨습니다. 네, 오늘 레너드 번스타인, 앙드레 프레빈, 프리드리시 굴다 편도 아주 좋았지만요. 사실 오늘 김상진 편을 위해서 빌드업한 거였습니다. 예술가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자신의 음악과 음악 세계를 들려준다는 거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지금 정클 듣고 계신 우리 청취 여러분, 좀 더 특별한 시간 오늘 함께 하실 겁니다. 아, 오늘 교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하나하나 만나겠지만 김상진의 본캐, 주된 캐릭터는 당연히 비올리스트라고 봐야겠죠?
1: 아, 그렇죠. 네. 제가 뭐 근데 이제 사실 예전에는 네. 음악가라고 하면 그냥 음악가라고 하고 그 사람이 꼭 뭐 바이올리니스트다, 피아니스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대부분 작곡하는 사람이 악기도 다 여러 개 하고 또 연주한 사람도 다 곡을 쓸 줄 알고 일종 우리가 소위 요즘 르네상스형 음악가라고 얘기하는데 르네상스가 더하죠. 그 르네상스형 예술가들은 보면 예술가뿐이 아니라 뭐 그림도 잘 그린 사람이고 철학자기도 하고 뭐 사상가이기도 하면서 무슨 음악도 알고 뭐 예전에도 보면 그리스 시대도 보면 이렇게 뭐 피타고라스 우리는 수학 시간에 배우는 사람이 저는 그 음악 그 어떤 이론가로서 유명한 피타고라스가 같은 인물이라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0: 네.
1: 뭐 그런 분들에 비하면.

0: 그러면 뭐 저는 굉장히 약수합니다.
1: 예, 제가 바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버님부터 형수까지 워낙 유명한 음악가 집안입니다. 이 비올라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1세대 비올리스트인 아버님의 영향이 아무래도 컸겠죠.
0: 예,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선생님으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그 당시는 아버지는 대부분 바이올린 자체가 훨씬 많았어요.
1: 네.
0: 뭐 인구도 바이올린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바이올린 쪽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인 얼마 전 돌아가신 김남윤 선생이나 뭐 강동석, 이성주, 배익환 이런 분들이 다 아버지 세자였어서.
1: 와.
0: 근데 아버지는 비올리스트시니까
1: 네.
0: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 비올라가 바이올린 위에 있는 뭐 그리고 제가 아는 명제는 뭐 유명한 비올리스트 프림로즈가 얘기한 뭐 비올라는 바이올린의 형이다 뭐 이런 좋은 명제만 알고 있다가 제가 독일 유학을 갔는데 이막 반대되는 비올라 조크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음악가들 조크가 다 있거든요. 뭐 성악가 조크들도 있고 뭐 지휘자 조크도 굉장히 많고. 이제 비올라 조크는 대부분이 뭔가 좀 이게 굼뜨고 느리고 이게 좀 그런 분야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 바이올린이랑 비올라가 하는 모양이 비슷한데 비올라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올린만큼 민첩하게 하기도 힘들고 줄도 다 두껍고 이러니까 반응도 다 느리고 항상 그 조크는 뭔가 어떤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뭐 어떤 조커가 있을까요? 뭐 조커 옛날에 한번 여기서 한것 같은데, 네.
1: 뭐그 외에도
0: 네.
1: 교수님 워낙 평소에 유쾌하셔서 그래서 하나 소개해 주시죠. 어떤 조크 있습니까?
0: 그때 했던 조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방네 귀퉁이에 이렇게 네 명이 있어요. 하나는 빠른 비올리스트, 하나는 느린 비올리스트, 그다음에 슈퍼맨, 거기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가운데 만 원짜리가 딱 놓여 있는데 심판이 불을 딱 끄면 가서 탁 먼저 가져온 사람이 임자인데 누가 가져왔을까요?
1: 저는 산타클로스 하겠습니다.
0: 이유가 중요한데
1: 네.
0: 이유는 뭘까요?
1: 루돌프에게 맛있는 거 사줘야 하기 때문에.
0: 아, 네. 굉장히 역시 대단하십니다. 상상력이.
1: 틀렸군요.
0: 아, 답은 느린 비올리스트예요.
1: 어허.
0: 느린 비올리스트 제외하고는 다 상상 속의 인물들이에요. 여기서
1: 이런
0: 터져야 돼.
1: 하이게그에도 조크를.
0: 약간 빠른 비올리스트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이제
1: 알겠습니다.
0: 여기 또 같은 조크인데
1: 네.
0: 그 더블 베이스도 제일 큰 악기잖아요. 한 악기 중에
1: 네.
0: 베이시스트 조크도 있어요.
1: 아, 네. 말씀해 주세요.
0: 똑같은 게임을 하는데
1: 네.
0: 가운데 만 원짜리가 놓여 있고 빠른 비올리스트, 느린 비올리스트, 그다음 오케스트라 악장 그리고 베이시스트 네 명이 있는데 똑같은 게임이에요.
1: 네.
0: 누가 그만 원을 가져갔을까요?
1: 아, 이것도 분명히 또 한번 꼬실 것 같은데. 저는 비올리스트로 하겠습니다.
0: 둘이 있잖아요. 빠른 비올리스트, 느린 비올리스트.
1: 저는 느린 비올리스트로
0: 아, 네.
1: 하겠습니다.
0: 정답인데 이유가 중요해요.
1: 공연 때문에 다들 빨리 나갔나요?
0: 일단 빠른 비올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1: 네.
0: 상상 속의 인물이니까.
1: 네.
0: 그리고 오케스트라 악장쯤 되면 돈만원 가지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 베이시스트는 지금 게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게 이제 음악가들 조크가 그런 게 많아요.
1: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어서 재밌는데,
0: 네.
1: 예, 이 전공에 따라 이 특색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재밌는 조크를 저희가 또 들었습니다.
0: 베이스가 근데 이쪽, 그러니까 일단 악기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잘하기도 힘들고 뭔가 빠르게 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에서는 베이스가 제일 멀리 있거든요. 항상 지휘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앞에 있는 첼로 단원한테 물어봐요.
1: 네.
0: 지금 뭐라 그랬어?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비올라 조크 뭐 이런 걸 들을 때 너무 제가 아버지 때문에 비올라에 대한 숭앙심이 컸는데
1: 네.
0: 그런 조크니까 처음에 막 울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후회도 이미 늦었고 제가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컸죠. 그래서
1: 네.
0: 비올리스가 됐는데 빨리 비올라 곡을 들으라고 지금 하시니까 네.
1: 네. 자,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비올리스트 김상진의 곡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라마인오프의 보칼리제 김상진의 비올라.

라마이노프의 보칼리제, 김상진의 비올라, 이상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미셀님, 거장 김상진님,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멋진 호흡과 연주 라이브 기다립니다.

0: 벌써 소문이 났는데요. 김소영님, 와, 조크 너무 재밌네요. 다른 것들도 궁금하네요. 네,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 오늘 김상진을 소개해야 되는 부분이 코너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크는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살롱, 오늘은 비올리스트 김상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은 여기로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김상진을 비올리스트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지만 상당히 그리고 꾸준히 곡을 쓰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클래식 작곡가들 가운데 비올라를 직접 연주했거나 비올라에 상당한 애정을 가진 인물이 의외로 많죠.
1: 그렇죠. 근데 그 작곡가들이 비올라에 관심 있는 이유가 이제 실용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피아노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면 높은 음자리표랑 낮은 음자리표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데
0: 네.
1: 비올라는 가온 음자리표라는 독특한 그걸로 써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곡을 쓰려면 심포니를 써도 그렇고 뭐 현악 사중주를 써도 그렇고 비올라 클래프를 모르면 가온 음자리표를 모르면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0: 네.
1: 그래서 늘 비올라를 다 이렇게 일부러 배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0: 네.
1: 기록을 보면 바흐부터 시작해서 뭐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뭐 전부 다 비올라를 했다는 기록들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0: 네, 이 교수님이 작곡한 곡 목록을 보니까 비올라를 위한 곡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악기, 다양한 매력의 곡을 썼습니다.
1: 이게 제가 곡을 쓰는 건 사실 뭐 비올라 곡은 제가 연주하려고 쓰지만 그 외의 곡들은 다 위촉받은 곡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힌데미트라는 작곡가를 보통 게브라우스 무직 그러죠. 우리말로 옛날 실용음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실용음악은 요즘 대중음악을 일컫는 걸로 더 많이 쓰이니까
0: 예.
1: 근데 게브라우스 무직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필요에 의한 음악 그러니까 딱 요청을 받았을 때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뭐 어떤 아마추어 밴드에서 막 클라리넷은 세 명 있고 뭐 바순이 하나 있고 트럼본이 하나 있다 이러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조합이라 이제 곡이 없는데
0: 예.
1: 그 조합으로 곡을 써달라 그러면 딱 힌데미트는 그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위촉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이제 관악기 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곡을 위촉하셨고, 네, 그 훌륭 곡이 또 상당히 많고요. 훌륭 오보의 곡이 많고 그렇습니다.
0: 여러분 지금 한국의 힌데미트 김상진과 함께 계십니다. 자, 의뢰받으면 바로 곡이 이렇게 나오기가 절대 쉽지 않은데 와, 정말 많은 곡을 작곡하셨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악기의 음색과 연주법을 작품의 아이디어로 삼으실까요?
1: 아무래도 뭐 어떤 악기를 위해 써달라 그러면 이제 그 악기에 어울릴만한 걸 찾게 되니까
0: 예.
1: 네. 근데 아까 뭐 곡을 위촉받으면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작곡하는 사람들이 네. 제일 두려워하는 암이 있어요. 곡막암이라고.
0: 예.
1: 곡막암.
0: 곡막. 곡막암을.
1: 곡막 캔서가 아니라.
0: 예.
1: 곡막암이죠. 네. 그래서 곡막암에 걸리면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오늘 들려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로망스라는 곡을.
0: 네.
1: 그 발렌타인스 데이에 예술 전당에서 이제 러브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뭘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곡을 써달라고 해서 로망스라는 이름으로 제가 네. 막 쓰는데 이제 딱 곡마감에 걸린 거죠. 마지막에 이게 영감이 안 떠올라서 일단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연주를 했어요. 근데 들은 사람들이 다 아, 너무 곡이 좋은데 중간에 너무 확 끝나버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0: 네.
1: 한 1년 뒤에 또 다른 연주에서 이제 개작 초연을 했죠. 더 덧붙여가지고.
0: 네네네.
1: 그랬더니 이제 그게 좀 더 완성도 있게. 그래서 곡마감에 딱 걸리면 사실 그 우리 작가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0: 그렇죠.
1: 신문에 네네네. 내야 되는지 이러면 시간 안에 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피치올라 센세이션 이 곡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인지 곡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제가 제목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은데 피치올라라는 게 이제 피치카토는 손으로 이렇게 현악기를 튀기는
0: 네.
1: 기법을 피치카토라고 하고 비올라의 올라를 합쳐서 피치올라라고 합니다.

0: 너무 좋은데요. 피치올라.
1: 제가 이제 비올라를 활로 안 쓰고 예. 기타처럼 잡고 이렇게 튕기기만 해서 하는 연주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뒤에 센세이션은 이걸 초연했을 때 그 연세대학교 유영욱 피아노 교수가 이걸 반주를 했는데 유영욱 교수가 듣더니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아. 센세이션. 그랬는데 네. 왜 제목을 잘못 붙인 것 같냐면 사람들이 피아졸라하고 자꾸 헷갈려해요. 그래서 어떤 외국 사람이 이 곡 아마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에 이제 어떤 외국 사람이 저걸 댓글을 달았는데
0: 예.
1: 아, 스펠링이 잘못됐다. 피치올라가 아니라 피아졸라다 그게 고쳐주더라고요.
0: 그래서
1: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까지 해야 되니까 제목을 아무래도 잘못 붙인 것 같습니다.
0: 아, 대댓글을 좀 달려주셔야죠 또. 그렇지 않다.
1: 제가 유튜브 계정이 없습니다.
0: 자, 여러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진의 피치올라 와 현악을 위한 피치올라 센세이션. 김상진의 비올라, 임성윤의 바이올린, 정승원의 비올라, 로어 스트링 쿼르텟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김성진의 피치올라와 현악을 위한 피치올라 센세이션. 김성진의 비올라, 임성윤의 바이올린, 정승원의 비올라, 로어 스트링 콰르텟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이한나님, 김상진 교수님에게서 굴다의 향기를 맡게 되는 곡입니다. 와우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과찬이십니다.
0: 교수님,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모습, 잘 보기 힘든 모습인데, 오늘 좀 보네요.
1: 제가 사실 극 아예 트리플 A형이거든요.

0: 있어요.
1: 네.
0: 그냥 라디오에서 그냥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인지를 못 하시는데,
1: 예.
0: 네. 파워 2 같다고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1: 네.
0: 네, 사실은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래서 더 섬세한 음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피아니스트 김상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엔 김상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 시작은 바로 피아노 연주에서 비롯됐다고 할수 있는데요. 비올라만큼 피아노 연주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0: 뭐 일단 악기 중에 그냥 피아노가 가장 제일 기본적인 뭐 우리 음악을 배울 때 가장 실용적인 악기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을 다룰 수 있고, 그러니까 화음을 다룰 수도 있고, 그 제가 혼자 놀때 이제 피아노 가지고 많이 놀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곡도 나오게 되고, 제가 예전부터 또잘 하고 놀았던 게 기존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애국가, 뭐 동요 이런 노래들을 이렇게 화음을 다 바꿔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좀 너무 동요 같은 건 특히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조금 다르게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음반 낸것 중에 그 CCM 음반이 하나 있는데
1: 예.
0: 예, 기존에 우리가 찬송가에 들어있는 곡들은 예전,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찬송가라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도 아, 그게 너무 진부하다, 지루하다. 그래서, 근데 또 어른들이 보기에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CCM은 약간 이게 뭐 팝송이지 무슨 성가냐, 이렇게.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 멜로디는 그냥 기존 찬송가 그대로 두고
1: 유지하고,
0: 제가 화음이랑 리듬이랑 싹다 바꿔서
1: 예,
0: 그렇게 해서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가 늘 하고 노는
1: 아,
0: 그런 작업인데 오늘 그래서 한번 또 우리 바리톤 정경 선생님의 목소리도 한번 감상하실 겸 그래서 오늘도 이제 동요나 뭐 이런 많이 알려진 곡을 싹 바꿔가지고 한번
1: 아하.
0: 그럼 제가 피아노로 갈까요?
1: 네, 피아노로 이동해 주시죠. 솔직히 저는 우리 김상진 교수님의 이 메들리, 피아노 메들리로만 듣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살짝 민망하신지, 예, 저를 끌어들이신 것 같습니다. 자, 고향의 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곡이죠. 고향의 봄 1절을 저와 함께 협연으로 연주하실 거고, 그 뒤에 또 여러 동요 메들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0: 브라보! 아, 바리톤 정경과 김상진의 협연으로 고향의 봄 짤막하게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김상진 교수의 즉흥 연주까지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김현정님, 와, 정경님, 노래하실 때가 제일 멋있으시네요.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봐요. 고향의 봄 가사가 이렇게 아련할 줄은 어릴 적 추억이 엿게 되살아나는 듯해요. 고향의 봄, 오늘 김상 교수님이 저에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데요.
1: 네. 근데 고향의 봄하고 그다음에 뭔가 동요 메들리를 몇개 하라고
0: 예.
1: 하셨는데 무슨 곡을 할지 순간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지? 제가 좀 주춤했었는데
0: 바로 떠오르셨습니까? 고향의 봄, 다음에 다른 곡들도.
1: 그래서 지금 저 반짝반짝 작은 별하고
0: 네.
1: 학교 종이 땡땡땡 했는데요. 예, 뭐 원래는 뭐 산토끼토끼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0: 아,
1: 이렇게 하다
0: 근데
1: 보니까 그랬습니다.
0: 저는 그 교수님 잠깐 머뭇하실 때 이렇게 잠깐 저도 눈을 마주치고 또 하늘도 살짝 쳐다보셨잖아요. 순간 저는 모차르트처럼 보였어요. 뭔가 이 느낌이 그랬습니다. 유영준님, 다정한 두 분의 포근한 연주에 큰 감동받아요. 코끝이 찡해져요. 고맙습니다. 0931님, 아침부터 아름다운 호사네요. 눈물이 주르륵. 안 그래도 눈물 많은데 두분 연주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오미셀님, 거장 김상진님, 플러스 플러스, 천재 김상진님, 너무 좋은데요. 와. 정경님 멋지세요. 김상진님 연주도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조인서님, 와, 두분 멋지세요. 보내주셨습니다.
1: 역시 EBS 청취자들이
0: 네.
1: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또 예전에 저 첼리스트 송영훈 씨가 이제 K본부에서
0: 네.
1: 진행하는 저도 사실 그 거기 한번 제안을 받았었는데 저는 그냥 듣자마자 매일 해야 된다는 얘기에 아, 전 못합니다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무서운가 보더라고요. 시청자 아니죠 애청자 게시판에 뭐 발음 좀 잘못하면 바로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하고 올라오고 근데 여기 EBS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애정이 넘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0: 아, 우리 청취자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인의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시인의 품성
0: 굉장히 이 메시지
1: 좋네요.
0: 보내주신 거 보면은 저는 적어갈 때도 있습니다.
1: 아.
0: 핸드폰으로 찍어갈 때도 있고 또 저와 항상 이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저희는 이 프렌드십이 돈독합니다.
1: 좋습니다.
0: 8103님,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반달 섬집하기. 아, 듣고 싶어요. 감성 자극. 정디도, 김쌤도 사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따뜻합니다.
1: 정디가
0: 정경
1: DJ에
0: DJ, 네.
1: 아, 네. 저 줄임말이 좀 약해가지고.
0: 자, 교수님 발표하신 작품들을 보니까 자작곡을 연주할 때는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는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그 피아니스트들이 좀 질투하지 않나요?
1: 뭐 제가 중학교 때 예원 학교 다닐 때
0: 네.
1: 저기 향상음악회를라는 걸 하는데 한
0: 네.
1: 학기 한 번씩 연주하는 그걸 제가 이제 맨날 뭐한 번은 비올라로 했다 한 번은 뭐 바이올린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피아노도 하고 그런데 유독 피아노 하는 학생들이 이제 조금 네 거나 잘하지 왜 남의 걸 하냐고 뭐 제가 이렇게 전문 피아니스트처럼 하는 것도 아닌데
0: 예.
1: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곡을 이렇게 피아노를 어떤 때는 피아노를 해야지 제일 풍성하게 그걸 느낄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랬는데 뭐 이제는 네뭐 진짜 제 주변에 있는 그 너무 대단하신 피아니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0: 네.
1: 그분들은 전혀 뭐 그런 거 경계하지는 않으시죠.
0: 그렇군요. 제가 지난주에 교수님의 예언 예고, 연세대학교 동기 피아니스트를 만났습니다.
1: 아, 아까 말씀하셨죠?
0: 예, 민경식 교수님하고 세타령을 협연했는데 교수님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동기분도 알고 계시던데요. 교수님 천재라고.
1: 아, 아니, 네, 뭐.
0: 자, 피아니스트로서의 김상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음원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일까요?
1: 이게 사실 피아노 파트가 제일 어려워서,
0: 네.
1: 이 곡도 원래는 이게 이제 플루트에서 안명주 씨 지금 부산대 교수로 계시죠?
0: 네.
1: 안명주 씨가 위촉한 그 독주회 때 연주하기로 했는데 문샤인 라이드라는
0: 오.
1: 이 곡이 어떻게 보면 제곡 중에 가장 널리 연주되고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네. 굉장히 많이 하고 학생들도 많이 하고. 근데 이 곡이 제가 쓴 곡 중에 피아노 파트가 가장 어렵고 가장 의미 많은. 근데 제가 이제 곡 쓸 때 하도 게을러서 이 피아노 악보 쓰는 걸 굉장히 더디게 쓰거든요. 빨리빨리 못 쓰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곡마감에 걸려서 독주의 날짜까지 이 완성을 못한 거예요. 피아노 파트를. 그래서 원래는 그날 그 박진우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0: 네.
1: 악보가 없으니까
0: 예.
1: 그냥 이 곡만 제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피아노 파트까지 완성하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이 지금 들려드릴 곡은 곡이 아니라 연주 버전은 이제 플루트의 조성현 씨 예. 저와 같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는 조성현 교수가 플루트를 맡고 제가 피아노를 친 그 실황입니다.
0: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작품 김상진의 문샤인 라이드 조성현의 플루트 김상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김상진의 문샤인 라이드, 조성현의 플루트, 김상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미셀님, 이 곡은 김상진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건지 대화하듯 하는 두 분의 연주, 마음이 뭉클합니다. 정말 천재 맞으시네요. 다른 연주자분들은 이 곡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찾아봐야겠네요. 하영님, 미술관에서 비올리스트 김상진님의 명품 연주를 들으며 호사를 누리는 아침,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휘자 김상진 코너입니다.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 겸 지휘자를 맡고 계신데요.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이 챔버 오케스트라는 교수님이 특별한 존재죠?
1: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0: 네.
1: 오케스트라가 이제 곧 이제 창단 50주년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지휘하는 걸막 너무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 단체를,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뭐 전혀 뭐 자식한테 물려준다든지 이런 생각을 안 하셨는데, 여기 단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 이제 총무를 맡으신 분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이게 뭐 이익이 막 나는 단체도 아니고,
0: 네.
1: 이런 걸 자식이 맡아야지 누가 이거를 짊어지고 가겠냐고 그러면서 역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50년 된 단체를 없앨 거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맡았는데
0: 예.
1: 역시 이런 단체를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든 게그 제가 제일 못하는 분야가 그런 경영 이런 돈 끌어오고 이런 걸
0: 네.
1: 너무 못해서 아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냥 아름아름 여기저기서 이렇게 도움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그걸, 이런 걸 통해서, 와, 이런 단체를 오래 끌고 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0: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10년 가까이 끌고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지휘자로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비올리스트와 작곡가, 피아니스트, 지휘자 김상진과 함께한 클래식 살롱.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1: 네.
0: 어쩌죠?

0: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나오죠.
1: 교수님의 그 겨울방학이 또 한가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0: 네.
1: 이석봉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세영님, EBS 더 많이 나와주세요. 마지막 아쉽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8월 한달 동안 아주 다채로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이 음악적 행보, 또 예술가, 작곡가 모든 모습 저희가 정글클에서 응원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사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주요 공연장에서 열릴 대한민국 대표 실내악 축제,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소리의 결에 초대합니다. 그중에서 먼저 9월 14일 월요일 금호와톨 연세에서 있을 춤의 얼굴들 공연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9월 15일 화요일 공연 겹겹의 현인데요.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유의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유의 클래식 오늘 끝곡입니다. 지휘자 김상진을 만날 수 있는 곡인데요. 멘델스존의 교향곡 1번 C단조 작품으로 11종 1악장 알레그로 디 몰토. 김상진이 지휘하는 서울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국 중국어의 홍상욱
3: 왕르입니다.

저는 엄마 옆에서 북카페를 듣다가 독서가 취미가 된 6학년입니다. 제가 쓴 책을 북카페에 들고 나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쓴 건 없지만 10년만 기다려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 카페인 최민서님이 보내준 7주년 축하 엽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세븐틴의 마이 마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많은 카페인님들이 열광하시네요. 굉장히 분량이 아주 길진 않은데 뭔가 그한 방이 있는 그런 엽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엽서의 그림도 너무 사랑스럽게 그려주셨는데 최민서님, 6학년 카페인이십니다. 그리고 10년만 기다려주면, 북카페가 10년만 기다려주면, 북카페에 책을 들고 나오겠다라고, 그러고 싶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신 카페인님이십니다. 이 엽서로 깔아봤어요. 오늘은 내가 연다상을 최민서님께 드립니다. 이 엽서 이미지, 북카페 인스타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 스토리에도 제가 올려뒀습니다. 이미지도 보시면 더, 기꺼이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10년만 더, 우리 북카페 요 느낌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 지금 10년만 기다려주면 책을 들고 나가고 싶어요 하는 사연이 오니까, 정말. 반드시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김태윤님, 반짝 7주년 1일 축하라고 하셨고요. 네, 우리 7살의 또 첫날인 거네요. 어제가 첫날로 봐야 되는 건가? 네. 아무튼 한 바퀴를 돌아서 새로운 첫날인 겁니다. 뭐 매일 첫날의 느낌이 들고요. 김영희님, 미래의 민서 작가님, 10년 후 북카페 수요일에 꼭 만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카페인 분들 이 약속 지켜주실 거죠? 아, 그리고 최준호님, 17주년에, 10년 후면 17주년이 되는 거네요. 17주년에 최민서 작가님 초대석 필청. 2036년 8월 26일은 화요일이네요. 2036년에는 화요일에 북카페 초대석 코너를 하셔야겠네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와, 미래의 달력을 이렇게 미리 넘겨보는 이 마음, 그리고 설렘으로 넘겨보는 마음,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미환님, 반짝 오늘 거래처가 30분 늦게 점심 미팅을 하자고 해서 제게 라이브 듣기가 약 20분간 허락됐어요.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같은 동명 이인 분들이 좀 계십니다. 북카페에. 지금 이 김미환님 또 같은 이름도 계신 것 같은데 또, 어쨌거나 카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홍은식님, 10년 그까이 거. 기다리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은 마음? 10년 뭐, 금방이지, 후딱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카페 지금 엽서 벽은 그대로 있고요. 이 북카페 테이블 보면 요 사진도 제가 훅 찍어서 북카페 인별그램에 올려두었는데요. 이 카페인 류수련님이 또 이렇게 그 카드와 함께 떡과 식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이 하나하나 사랑스럽게 포장돼 있는데 떡의 그 포장지에는 또 제가 쓴 책으로 또 이렇게 꼼꼼히 책을 다 하나하나 다 넣어주셨어요. 아, 이 섬세함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좋은 책과 다양한 이야기로 7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카페의 빛나는 모든 날들을 늘 응원할게요 하는 다정한 이 메모와 함께, 카드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내 소풍 북카페 생일 주간으로 이렇게 즐겨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7주년 축하 주간 잘 즐기고 계시죠? 살짝 예고 드리면 어제 우리 북카페 행운상으로 우리 시상식 하고 나서 이 7주년 예쁜 엽서 보내주신 것들 시상식 하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행운권 추첨하듯이 그냥 우리 수뇌부가 들어와서 손에 닿는 대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몇 분께 더 북카페 키링 굿즈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명단에 올렸는데요. 11분께 겹치는 경우가 또 있어서 11분께 오늘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도 미리 사진은 찍어뒀는데 제가 북카페 끝나고 나서 이 인별그램에 또 올릴게요. 지금 제 옆에 소리가 막 들리실 겁니다. 제 의자 옆으로 상자에 지금 우리 그 화요일에 백일장에도 썼던 그 추천볼입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적었어요. 우리 카페이님들 아직 그 상을 받지 못하신 그러나 엽서 보내주신 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여기도 지금 몇십 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막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이건 지금 행운볼이 막
오락가락한 소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씩 뽑아가지고 오늘 바로 1부에서 또 이렇게 11분께 행운상, 북카페 굿즈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추첨이 제일 공평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마음이 제일 편해요. 왜냐면 카페인님들 보내주신 엽서 하나하나 다 읽으면 이거 다 드리지 못해서. 근데 다 드리게 됐죠. 우리 카페인 굿즈는 다 드리게 됐습니다. 카페인 분들이 또 힘을 모아서 굿즈 만들어주셔서. 근데 북카페 키링은 또다 드리지 못하는데 나머지 11분께는 이렇게 추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님, 8년 차 첫날 축하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년을 향해, 8주년을 향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박태현님, 7주년 다음 날. 일주일은 축하해야 할 듯요. 아차상 책잘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책은 우리가

사랑한 드라마 명대사들이 모여 있는 책이라고요. 또 필사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손글씨 쓰는 거 좋아하니까 더없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건 랜덤이기 때문에 우연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현님이 또 보내주신 귤도 어제 우리 함께 했었죠. 자, 그러면 음악 듣기 전에 제가 일단 세 분만 먼저 뽑아볼게요. 예, 바로 음악 나가는 사이사이에 뽑을 수 있는데 요 소리 들리시죠? 제가 세개 뽑았습니다. 지금 안 보고. 자, 강창구님 축하드립니다. 강창구님 그리고 기윤덕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민보님까지 이렇게 세분 축하드립니다. 음악 듣고 와서 또 뽑아보겠습니다. 페퍼톤스의 레디 겟 셋고 그리고 토이의 스케치북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윤덕님, 지금 행운상 되셨어요. 이 고구마 순 김치에 점심을 먹으며 듣고 있는데 행운상으로 뽑혔어요. 감사해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11분께 뽑아서, 네, 이렇게 여기 추천볼이 제 옆에 있습니다.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바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뽑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최민서님의 그 초등학교 6학년 카페이님의 10년만 기다려주면 북카페에 직접 쓴책 들고 나오고 싶다고 하셨던 그 문장 카펫 보시고 곽별님이 내 경쟁자가 있었군요. 민서님, 안녕. 나는 46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쟁자일 수도 있고, 동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글벗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뭐, 작가 지망생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글 함께 쓰는 사람들 다 글친구, 글벗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경쟁이 아니라고는 할 수만은 없는데, 그 사회에서 말하는 경쟁하고는 또좀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이 딱 이렇게 뭔가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고유한 세계를 또 발하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글벗이라는 표현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바로 이제 앞에 트로피 보이시나요? 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이 유리 트로피? 상패가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준비한 2020년 상반기 바른방송언어 특별상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수상했죠. 무리하는 시인들 코너에서 우리 카페인분들과 함께했던 그 상반기 101장 방송으로 상을 받게 됐는데 어제가 북카페의 또 7살 생일 파티이기도 했는데 또 마침 요 시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 PD님이 가셔서 또 소감도 얘기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트로피도 받아오셨습니다. 여기 오늘 놓고 같이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북카페 스튜디오에 여기 마이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덕분입니다. 이 바른 방송 언어가 무엇인가 더 고민하게 만드는 즐거운 고민을 또 중요한 고민을 더 진지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것 같아요. 늘 우리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상이라고 하는 게또 어떤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응원의 그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네, 카페인님들 덕분입니다. 오늘 트로피도 함께 놓고 같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카페인님들과 우리 제작진과 함께 우리 북카페의 분위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진짜 아름다운 공명의 순간이 아니었나. 매 순간 다. 그리고 그것의 한 조각이 또 지금 여기에 또 이렇게 고체화되어서 있습니다. 즐겨주세요. 카페인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 그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또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뿌듯해짐을 느끼고요. 아, 진짜 나 바른 방송 언어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또 새삼 들기도 했습니다. 김소영님, 항상 재미 가득, 특히 생일마다 축제네요. 씨앗이었던 북카페가 매년 무럭무럭 자라서 벌써 큰 나무가 된 느낌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네요. 큰 그늘을 품고라고 하셨습니다. 씨앗일 때는 씨앗인 대로, 또 어린 나무일 때는 어린 나무인 대로, 큰 나무일 때는 큰 나무인 대로 계속 각각의 또 그늘을 갖고 있죠. 그늘 안에 사람들 품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함께 해주시면 8주년 생일 파티 더 즐겁게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추천보를 뽑을까요? 일단 예간 카페인 먼저 만나고 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예간 카페인 이번 주 북카페 생일 주간 맞아서 7. 이 품은 세계라는 주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사실은 흔히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서구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숫자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도 7은 하늘과 우주의 의미를 일러주는 신비로운 수, 성스러운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숫자 7이 완전함이나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자리잡게 된 데는 종교, 철학, 천문학 등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자연적 요소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년 내내 어느 때라도 볼 수 있었던 7개의 별, 북두칠성. 인류는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12달이 순차적으로 오고 감을 발견합니다. 하늘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고대인에게 북두칠성은 천체와 기상을 다루는 신이라 여겨지기에 충분했죠. 7일 주기, 일주일이란 개념의 토대가 된 주요 천체의 개수도 7개. 옛 사람들이 7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래서 7일 두 번 반복되는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는 명절로 기념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7을 신성시하는 마음은 각 나라 신화나 설화 같은 이야기 속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설화 중 하나인 바리공주 설화에도 7은 바리공주가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완성해가는

극적 장치로 활용이 됩니다. 바리공주의 부모인 오구대왕 부부는 아들을 얻기 위해 온갖 치성을 들였지만 연이어 딸만 여섯을 낳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바리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숫자 7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품었던 아들에 대한 집착과 그 기대가 좌절되면서 바리공주가 버림받는 비극을 완성하는 상징적 숫자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며 저승의 관문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부모를 되살리는 구원의 역사 역시 숫자 7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행운, 완성, 완전함, 그리고 조화로움의 상징 7. 7의 시간을 지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그래서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이 기분과 마음과 감동을 고스란히 안고 다음을 향해 가볼까요? 숫자 8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카페인 김태윤님의 아들 알람송이라고 하셨는데요. 패닉 앳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이 7의 의미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참 완벽한 숫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서사가 깃들어 있는지를 이렇게 가만히

스러다 보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특별해지죠.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감히 7이라는 숫자를 하찮다고 말할 수는 어차피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야기를 알고 보면 더 좋습니다. 더 특별해집니다. 이승영님, 축제가 한창인 북카페에 계속 축제를 부르는 현장이네요. 하셨고요. 김소영님, 그러게요. 규모가 점점 커져서 내년엔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막 암벽 등반 해가지고 뭘 꺼내고 이렇게 되진 않겠죠. 설마 여기서? 네, 우리 라디오인데. 자, 송태정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숫자 7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옥현님. 덜렁대는 급한 성격 때문에 칠칠치 못하다. 이렇게 많이 구박받았는데, 7이 엄청 좋은 숫자였군요. 하긴 저는 77년생이니 두 배로 행복해집니다. 77치 못하다가 숫자가 아니지만 그냥 행운이라 믿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럼요. 좋은 거 다, 좋은 기운 다 끌어다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허귀윤님, 건조한 생활 속 낭만 충전소 북카페 하셨는데요. 아, 진짜 그러네요. 북카페가 그 어느 공간에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그 주차 공간 있잖아요. 그거 전기차 전용 공간처럼 북카페가 어느 시공간에나 낭만 충전소처럼 딱 그렇게 자리가 비워져 있으면,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또 한번 살짝 이렇게 흔들었고요. 뽑겠습니다. 세 개를 딱한 번에. 자, 지금. 네. 이 서울 양평동에서 보내주신 PANG님입니다. 네. PANG. 이렇게 있는. 네. 요, 축하드립니다. PANG님. 그리고, 그 다음, 이수득님. 이수득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은혜님. 김은혜님 축하드립니다. 리타 칼립소의 페이퍼 마시에 듣고 이어갈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8595 쓰시는 카페인님 현수님이신데요. 작년에 내 생일 축하해줘서 반말 축하 답을 보내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시기에 북카페가 곁에 있어줘서 잘 통과할 수 있었어. 시간 날 때마다 기쁘게 듣고 있어. 고마워, 사랑해, 북카페 생일 축하해 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606 쓰시는 카페인님, 몇 년째 우연히도 생일 무렵만 되면 일정이 안 맞아서 북카페를 못 듣게 됐습니다. 축제에 적극 참여 못해 매번 아쉽지만 언제 와도 늘 그대로 북카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마음 고백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북카페는 365일 늘 여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날, 어떤 주간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시간 되실 때, 될 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일개 기쁨, 이번 주는 어제가 이제 예쁜 엽서전 시상식이었던 관계로 오늘 하루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난다 출판사에서 펴낸 허수경 시인의 6호 산문집이에요. 아는 사람 집. 이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고고학 공부하면서 발굴터에 흙을 팠던 시인이죠. 이 시인의 배낭 속에는 늘 손삽이 들어있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손에 들면 딱 적당한 삽 하나. 늘 꽃삽이라고 불렀다. 꽃 모종을 옮길 때 흙을 파고 물을 주고 그 안에 꽃 모종을 넣으며 다시 흙을 넣어 꼭꼭 쟁여두면서 이 삽은 언제나 꽃삽이거니 했다. 물론 삽으로 꽃만을 심어준 것은 아니었다. 고고학 발굴을 할 때도 손삽은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발굴을 하는 이들은 자신의 배낭에 들어있는 발굴 도구에 이상한 애정이 있다. 수직을 재기 위해 줄에 단 납, 흙손, 각종 자들. 손삽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각자 자신의 도구가 있으며 남의 도구를 쓰는 것을 꺼려한다. 나 역시 그랬다. 내 손삽이 아니면 흙을 땅에서 덜어내는 일은 영 불안한 무엇이 되었다. 아마도 흙이 가진 기억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흙에는 인간의 기억은 물론 지구의 모든 기억이 들어있다. 고고학을 하면서 발굴을 하러 다니는 동안 삽으로 흙을 떠낼 때마다 지구의 모든 기억의 한 삽을 덜어내는 것 같아 조심스럽고 조마조마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내 손삽이 아닌 남의 손삽으로는 전혀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느낌은. 발굴이 끝나면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발굴장에 널린 돌에다가 삽날을 갈았다. 그 다음 발굴날, 날카롭게 갈린 날을 흙 속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으며 삽날과 흙 사이에 끼인 기억들 앞에서 눈을 감기도 했다. 땅을 잘 잘라야만 발굴 자리가 깨끗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날까지 시퍼렇게 갈았지만 흙과 삽날 사이에 끼어 무참히 잘려진 기억들은 살아 숨쉬는 생명처럼 아렸다. 이러다가는 발굴을 집어치워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솟아나서 식은땀이 흐르기도 했다. 그래서 삽을 꽃삽이라고 조금은 덜 무참한 이름으로 오랫동안 불렀다. 어느 날 나는 삽이 또한 죽음과 탄생을 넘나드는 것을 보았다. 그때야 이 물건을 더 이상 꽃삽이라고만 부를 수 없었다. 그 말은 너무나 화려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했다. 꽃은 좋지만 꽃 그늘은

꽃보다 더 애잔해서 흙을 파는 도구를 막무가내로 꽃삽이라고 부르기에는 내 마음속이 조금은 어지러웠다. 그래서 손삽으로 불렀다. 마당이 있는 집에 살면서 집안일도 집안일이지만 집 바깥일을 하게 되면서 손삽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이를테면 죽은 새를 묻어주는 일, 마당으로 나 있는 창문에 부딪혀 죽은 새를 발견하고 손삽부터 꺼냈다. 죽은 새를 삽 위에 올리고 묻을 자리를 찾았다. 마당 한켠, 새로 심은 사과나무 밑에 자리를 발견했다. 삽 위에 올려진 죽은 새를 대충 모은 사과나무의 낙엽 위에 내려두었다. 땅을 자그마하게 둥그렇게 팠다. 그 안에 다시 사과나무 낙엽을 깔고 새를 넣었다. 그 위에 다시 낙엽을 덮고는 손삽으로 흙을 떠서 그 위에 뿌렸다. 삽으로 흙을 꽁꽁 눌렀다. 그 위에 낙엽을 다시 덮었다. 그 자리에 작은 새 무덤이 있는지 마실라온 이웃 고양이가 몰랐으면 했다. 삽의 기능이야 흙을 뜨는 것이겠지만 흙을 뜨는 일 자체는 많은 함의를 가진다. 씨앗을 심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삽은 한 생명을 흙 안에 넣어두는 일이다. 새를 묻는 것은 생명을 죽음으로 보내는 것이다. 삽은 그 두 역할을 하는 잠재태이다. 모든 인간이 쓰는 도구들은 인간의 몸의 연장이다. 삽은 그런 의미에서 손의 연장이다. 인간의 손이 해야 하는 죽음과 탄생을 돕는 일을 삽이 한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삽날을 갈지 않았다. 뭉툭한 날이 뭉툭하게 흙을 뜨는 것을 그냥 두었다. 죽음과 탄생 앞에 시퍼런 날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곽진원의 나랑 갈래 띄워드렸습니다. 허수경 시인의 아는 사람 집 읽고 있어요. 이 지구의 기억에서 쿵 하셨다는 3483 카페인님의 사연도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 중학생 토양 생성 과정을 수업했는데 하시면서 쿵 하는 마음을 느끼셨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피터 래빗의 작가로 유명한 베아트리스 포터의 일화를 통해서 어떻게 글을 중심으로 읽는 이와 쓰는 이가 연결되는가를 만날 수 있는 부분 읽어드릴게요.

포터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유한 것만이 한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조건의 전부는 아닌가 봅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여성은 가정일을 돌보고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가족을 잘 이끄는 역할만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가 여성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강요한 거죠. 그런데 포터라는 분은 그런 역할 말고도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포터가 집 안에만 머물며 가족의 이런저런 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을 원했답니다. 그녀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시대의 그 부모님들은 관심이 없었죠.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다만 굳이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녀의 부모님들은 늘 포터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법률을 배웠으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보다 어떤 클럽에 가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늘 집안에 고위 인사들이나 귀족들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연회를 열었답니다. 그러니 어린 소녀 포터는 언제나 혼자였지요.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삼촌은 그런 어린 포터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삼촌은 그녀를 미술학교로 보냈고 그녀는 그곳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그랬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출신 배경과 남녀 성별이 중요했대요. 포터는 여자라서 대학교에 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집에서는 늘 혼자였습니다. 혼자 있는 동안 그 소녀는 토끼, 쥐, 다람쥐, 그리고 아주 작은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동물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야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없고 어머니는 손님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어린 소녀 포터는 작고도 눈에 띄지 않는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 결과가 바로 그녀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들을 읽는 아이들은 병에 걸렸거나 외로운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첫 책을 병실에 혼자 누운 한 소년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림과 함께요. 그리고 그 소년이 포터의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250권의 책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주었대요. 읽는 마음과 쓰는 마음이 외로운 마음으로 일치되는 걸 원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외로운 마음으로 혼자서 이야기를 쓰고 누군가는 혼자서 책을 읽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가 되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책을 쓰고 읽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진짜 혼자가 될 때 자신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포터처럼 혼자가 되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누군가가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읽을 거라는 바람을 가지고 말입니다.

네, 읽기의 기쁨, 이렇게 오늘, 난다에서 펴낸 허수경 시인의 산문집, 아는 사람 집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지점, 아마 특히 북카페 들으시는 카페인 분들이라면 더 많이 밑줄 긋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읽는 마음과 쓰는 마음이 외로운 마음으로 일치된다. 라고 하는 거. 작가는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또 독자는 결국에 그 경지에 가닿게 되고요. 그리고 끝내는 사실 독자와 작가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는 사람 집,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시집처럼 그렇게 얇은데, 아마 펼쳐보시면 이 손잡을 들고 일상에서 이야기를 발굴해냈던 이 시인의 목소리, 바로 귓가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이님들, 오늘 북카페 어제가 생일 파티였는데 오늘도 그 여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8278 쓰시는 마음님입니다. 마음님. 라이브로는 처음 들어요 하시면서 여기는 지금 새벽 5시 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 그쵸? 새벽 5시 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계속 작가님의 목소리를 음악과 함께 들으려면 초아침형 인간이 되어야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생일 축하합니다. 하셨습니다. 먼 곳에서, 다른 시간대에서 날아온 북카페 생일 축하 사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초아침형 인간이 되는 날에는, 어쩌다 이제 되는 날에는, 혹은 큰맘 먹고 되는 날일 수도 있고요. 어쩌다가 아니라, 그럴 때는, 북카페 또 특히 반디 앱 까셔서, 반디 앱으로 그 보라 화면까지 딱 눌러가지고 들으시면, 음악은 물론이고, 또 여기서 지금 스튜디오 풍경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맛을 또 누리시면, 눈이 펄쩍 이렇게 떠서 초아침형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생활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다른 시간대입니다. 하신다면 북카페 제방도 있잖아요. 저녁 제방 늘 있죠. 늘.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밤 10시 사이니까 그때는 좀더 쉽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주말 제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송 시간을 챙겨주시면 음악과 함께 즐기실 수 있죠.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부 끝에서 제가 또 3개 뽑겠습니다. 지금 달그락달그락 소리 들리시죠? 안채민님, 그리고 류지영님, 그리고 진창숙님 세 분입니다. 그리고 남은 수가 2개 있는데 요거는 2부 건너가는 사이에 우리 미미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온의 발신인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시죠.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Let's get it on fight.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0: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음악은 물론 영화, 드라마와 음식까지 세계에서 환대받는 K-문화. 한국 미술 역시 K-아트라는 이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똑똑 이문학, 오늘은 한국 미술이 세계와 만나온 역사

0: 되짚어봅니다. 똑똑 인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오시자마자 이 북카페 이 행운상 네. 추첨을 하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맞아요. 2부에서 2부 넘어오자면 두 개를 딱 고르셨는데 지금 들고 계십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주실래요?
1: 네, 이거 보니까 한 분이 다 쓰셨나요, 성함을? 제가 고른 두 개는 필체가 네. 같군요.
0: 제가 다 썼습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한 분이 누굴까 싶었는데 제가 썼네요. 네, 제가 썼습니다. 네.
1: 아, 글씨를 처음 봅니다. 네.
0: 아, 저 원래 더 잘 쓰는데요.
1: 아니, 지금도 좀, 멋이 있어요.
0: 아, 나름의 느낌이 있어요?
1: 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맛이 있는데.
0: 아, 글씨가?
1: 네.
0: 좋은데요? 그럼 내가 쓴 게 맞나? 내가 쓴 건 맞는데요. 자.
1: 자, 발표하겠습니다.
0: 네.
1: 한 분은 권성경님.
0: 권성경님.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다른 한 분은요? 정연주님입니다.
0: 정연주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미미님 요거 이렇게 그 당첨자를 발표하시는 느낌이 약간 격조가 있네요.
1: 아 그런가요?
0: 네 많이 해보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1: 아 이런 걸 좀 받아야 되는데. 아,
0: 하기만 많이 하셨군요.
1: 그러게나
0: 네,
1: 말입니다.
0: 받아야 되는데 지금 느낌을 잘 살리셔서 하신다고 우리 수뇌부가.
1: 예, 저희 연배는
0: 네. 연배요?
1: 어렸을 때 주말마다. 이 주택 복권 발표하는 걸 방송으로 늘 봤기 때문에 익숙한 풍경이죠.
0: 아 맞아요. 오 미미님께 많이 이런 걸 좀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1: 준비하시고 쏘세요. 기억하시죠.
0: 그렇죠. 우리 뭐 나중에 또 그런 거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가 우리의 진짜 추억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자 이경선님 사연 주셨습니다. 7주년 축하드려요. 저는 솔직히 책을 거의 읽지 않는데 EBS 북카페를 통해 듣는 독서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접하지 못했을 다양한 이야기, 지식, 생각, 감상들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들을게요. 와, 이런 마음 너무 이해가 가요. 그렇죠?
1: 그렇죠.
0: 청취자 입장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저 역시도 이해가 됩니다.
1: 저는 늘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0: 네.
1: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오늘 하잖아요. 오늘 바로 그 책이 관심이 있어서 막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0: 네.
1: 오늘 재밌게 들었어요.
0: 네.
1: 까먹고 있다가 어느 날 서점 같은 데서 이 책을 발견했을 때 아 맞다 이 책 그때 우리 북카페에서
0: 그쵸.
1: 재미나게 얘기했던 책인데
0: 네.
1: 이렇게 떠올려주시는 장면을 늘 저는 꿈꿉니다.
0: 아 그런 장면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와중에 얘기하실 때 그 그냥 북카페 아니고 우리 북카페라고 해주신데 저는 또 너무 그 우리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집니까. 그런 곳입니다. 변지영님 정말 축하드려요. 축제 분위기라 너무 좋아요. 혹시 엽서 당첨자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 네, 오늘 행운상까지 다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올라갔다고 얘기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적어주신 그 엽서에 보내주신 그 적어주신 주소로 저희가 선물 발송할 텐데 혹시 변동이 있거나 하다면 네, 바로 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책 그럼 바로 펼쳐볼게요. 오늘 지금 한국 미술이 세계와 만나온 역사를 되짚어본다라고
1: 맞습니다.
0: 제가 소개를 했는데
1: 요즘에는 뭐 K-POP, K-컬처, 뭐 K-아트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일상화된 것도 생각해보면 불과 10년 정도? 아닐까 싶거든요.
0: 맞아요.
1: 대표적으로 BTS의 활약이
0: 네.
1: 어떤 기폭제가 되었을 텐데 이런 한국 문화, 한국 예술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지 그 기원을 찾아가 보는 책이거든요.
0: 아.
1: 그중에서도 한국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0: 네.
1: 한국의 미가 미국이라는 이제 거대한 나라에 어떻게 소개되고 컬렉션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지 이 해외에 있는 한국의 컬렉션과 그 문화재를 연구하는
0: 네.
1: 김수진 저자의 책이고요. 제목이 재밌어요. 수집된 한국입니다.
0: 수집된 한국?
1: 네.
0: 와, 한국의 문화재도 아니고 수집된 한국이라고 딱 이렇게 끊으니까 더 호기심이 솟는데요?
1: 그 하나하나는 문화재였지만
0: 네.
1: 결국 당시를 떠올려보면 그런 것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K-POP 팬들은
0: 네.
1: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상을 BTS를 통해서 갖게 되는 거잖아요.
0: 오.
1: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런 미술 문화재를 수집했던 것은
0: 네.
1: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 오늘날 얘기하면 한국을 수집했던 행위라는 거죠.
0: 그렇군요. 진짜.

0: 우리 문화재 소식 카페인 분들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관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뉴스 같은 데서 뭐 빼앗긴 문화재를 어떻게 이제 환수하느냐 했다 뭐 이런 얘기들 통해서 좀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1: 맞아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고,
0: 네.
1: 실제로도 그런 거죠. 뭐,
0: 그쵸.
1: 19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뭐, 그 당시 이양선이라고 했던 이제 서구 문화들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또
0: 네.
1: 일본이 당시에는 제국으로서 기능하던 국가였으니까,
0: 네.
1: 그런 접촉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재들이 사실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해외에 많이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0: 네.
1: 외교관도 있을 거고,
0: 그쵸.
1: 선교사도 있을 거고, 그런 활동들이 좀 이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미를 경험하고 관심 갖게 된 사람들이 컬렉터로서, 때론 딜러로서 이제 자리하게 되는 과정까지 이
0: 네.
1: 책의 시대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0: 재밌습니다. 미미님은 이 책에 지금 실린 이야기들 좀 많이 잘 알고 계셨던 것들이에요?
1: 아니에요. 저도 몇몇 이제 해외 그 미술관이나
0: 네.
1: 뭐 도서관들에 가끔 한국의 어떤 컬렉션들이 이제 한국관이 개관했다. 이런 소리들이 21세기 들어선 가끔 들렸거든요.
0: 네.
1: 그런 것들의 기사가 소개될 때 보면 한 100년 전부터 그런 컬렉션들이 쌓여와서 지금에서 이제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문을 열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듣다 보면 와,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모으고
0: 네.
1: 오랫동안 분류하고 그 어떤 시간들이 있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긴 했지만 이렇게 찾아봤던 적은 처음입니다.
0: 와, 이한 권으로 좀 우리가 흐름을 알게 되겠네요.
1: 맞아. 이게 그 시대 순으로도 정리가 돼 있고
0: 네.
1: 주제별로도 정리가 돼 있어서
0: 아.
1: 굉장히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이런 우리의 미가
0: 네.
1: 해외로 소개되던 초창기가 언제냐면 1882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조미수호 통상조약. 즉 조선과 미국의
0: 네.
1: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미국의 여러 사람이나 외교관들이 조선에 들어올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 교류가 시작되니까 우리가 지금 본국에 가잖아요.
0: 네.
1: 그럼 본국의 사람들도 기사 같은 걸볼 거잖아요.
0: 네.
1: 아, 이번에 그 우리가 조선하고 조약 체결을 했는데 우리 외교관이 거기 갔다 올때 이런 선물 받아왔다.
0: 네.
1: 사진도 보여주고.
0: 그렇죠.
1: 그럼 그걸 보고 저거 멋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수 있잖아요.
0: 네.
1: 이런 것들이 이제 교류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0: 1882년
1: 그렇죠.
0: 정도부터.
1: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거의 150년 전이거든요.
0: 그러네요, 진짜.
1: 그런 시기가 오다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들어서면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요 시기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직접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0: 네.
1: 경성에. 그러니까 경성에서 활동하던 일본의 골동품 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0: 오.
1: 여기는 이제 외교 관계 같은 게 아니라
0: 네.
1: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이제 판매 같은 것들이 시작된 거죠. 이 사람들이 조선에는 유물들을 구매해서 일본의 어떤 부자나
0: 네.
1: 여유 있는 권력자나 이런 컬렉션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때가 1905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입니다.
0: 그때 또 많은 이 한국의 문화재가 움직였겠네요.
1: 이게 움직이는 게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도 굉장히
0: 네.
1: 재밌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해방과 광복 이후에 미군정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0: 그쵸.
1: 이때는 또 주류가 미국의 군인이나 외교관이 됩니다.
0: 네.
1: 그럼 이 사람들이 또 한국 미술을 와서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그 19세기 말에는 서로 이해가 좀 적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 50년이 흘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해와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0: 그렇죠.
1: 본격적인 동맹이 이루어지니까 교류도 훨씬 더 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싣고 가는 것도 예전에는
0: 네.
1: 배로만 가야겠지만 비행기로도 갈수 있고 이런 것들이 훨씬 용이해졌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한국 전쟁 이후에
0: 네.
1: 이제 전문적인 컬렉터들. 그래서 그때는 직접 한국에 오지 않고
0: 네.
1: 구매하는 거죠.
0: 아,
1: 한국에서 활동하는 컬렉터도 있고 중간 딜러.
0: 네.
1: 완전히 시장이 자리를 잡아서
0: 진짜 더 커졌네요. 이
1: 그렇죠.
0: 시장판이.
1: 내가 그냥 나는 한국의 문화예술 중에 뭐
0: 네.
1: 예를 들면 나전칠기 관심 있어. 거기서 좀 괜찮은 이 시대 작품들을 찾아줘. 나 구매할
0: 네.
1: 거야. 이런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 중간에 딜러들이 중간상들이 그걸 찾아서 수출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진전을 하게 된 겁니다.
0: 와, 이 지금 한 150년의 역사를, 그쵸?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좀 여기까지 이제 흘러왔는데, 이 김수연 작가는 그럼 이 자료조사 이런 것들 지금

0: 이 시대적인 배경도 너무 넓고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쓰셨는지
1: 이분이
0: 과정이 좀.
1: 현지에도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
0: 네.
1: 지금은 이제 80대, 90대가 됐던,
0: 네.
1: 그러니까 한 1950년대 이후에 활동했던 그런 컬렉터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굉장히 생생한 다큐처럼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분이 관심을 갖게 된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의 교류라는 것이,
0: 네.
1: 우리는 이제 미적인 어떤 감각, 취향 이런 걸로 딱 생각이 되잖아요.
0: 그쵸.
1: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긴 역사에서 봤듯이 그 맥락에는, 기저에는 권력의 어떤 흐름, 뭐 과시의 대상,
0: 네.
1: 때로는 교환의 어떤 매개체, 이런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미술품의 교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문화 교류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나라와 나라, 어떤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서로를 때로는 이제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0: 그렇죠.
1: 일방적 관심 혹은 구매, 약탈 이러기도
0: 네.
1: 했지만, 반대로는 우리가 어떻게 전파하고 알리느냐, 적극적인 행위까지, 이런 입체적인 맥락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 이런 150년에 걸친 시기를 하나하나 연구해서 짜맞춘 거죠.
0: 직접 발로 뛰어서 쓰신 책이네요. 오늘 수집된 한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도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얘기 알고 계시는지 관심 있는지 사연으로 더해 주시죠. 음악을 듣고 갈까요?
1: 네, 한국이 세계에 지금처럼 알려졌던 결정적 계기로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많은 분들이 꼽잖아요.
0: 네.
1: 그때를 상징하는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0: 그 노래
1: 벌써
0: 혹시? 그 노래?
1: 귓가에 흐르시죠?
0: 네.
1: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입니다.
0: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들고 온 책은 책과 함께에서 펴낸 김수연 작가의 책 수집된 한국입니다. 지금 손에 손잡고가 우리를 바람처럼 휩쓸고 간 느낌이에요.
1: 아, 저 전주 나오는데 벌써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0: 맞아요. 어떻게 이런 곡을 또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자, 김민정님, 딱 생각이 났어요. 말씀하실 때 손에 손잡고구나. 저는 1988년에 6살이었네요.
1: 아, 동년배시네요.
0: 그러네요,
1: 저는
0: 진짜.
1: 8살이었습니다.
0: 그리고 김지희님은, 이렇게? 네.
1: 이 노래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불러보셨어요? 저는 아마도 불러봤던 것 같습니다.
0: 오.
1: 어렸을 때 노래방 가서 불러봤던 기억이 납니다.
0: 손에 손잡고.
1: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코인 노래방이 아니라
0: 네.
1: 90년대 초반에 이제 한국에 노래방 문화가 들어오면서
0: 그렇죠.
1: 그때 노래방을 언제 갔냐면 주로 시험 끝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뭐 고기 뷔페 같은 데 가서 만나게 저녁을 먹고 외식을
0: 네.
1: 하고 노래방 가서 이제 아버지의 18번도 듣고 엄마의 18번도 듣고 우리는 댄스 가서 부르고 이랬던 추억들이 있네요.
0: 저는 그 친구들하고 가면 그런 거 있죠. 가려고 할때 또, 야야! 또 넣어주셨다. 시간 더
1: 아,
0: 넣어주시는 거
1: 서비스,
0: 있잖아요. 네,
1: 서비스.
0: 서비스가
1: 중요하죠.
0: 끊임없이 계속 오던 그 시절이 갑자기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윤순일님, 외국인들이 K영화 드라마 보면 가슴을 울리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별것 아닌 것들이 이제는 K문화라는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1: 맞아요.
0: 하셨습니다.
1: 감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5690님께서는 시대별로는 물론 사람들의 관심도 이 기준에서도 어떤 문화재나 문화들이 그들을 흥미롭게 만들었을지 궁금해져서 저도 읽어봐야겠어요. 이게 계속 사람들의 흥미나 취향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0: 네.
1: 뭐 예를 들면 요즘에 한국 소설이 해외에 굉장히 소개되는데
0: 그렇죠.
1: 최근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힐링 소설이 그렇게 인기라고 했는데 해외에서 요즘엔 또 스릴러나 미스터리 많이 찾는다고 하잖아요.
0: 아, 유행이라는 게 있군요.
1: 작가님의 공이 크시죠?
0: 제가요? 네.
1: 그럼요.
0: 저 힐링도 됩니다. 힐링. 네. 너무 본격 힐링은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흐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진짜 150년 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이 특히 한국 문화재들 중에서 어떤 것을 유독 좋아했는지도 다르겠네요.
1: 맞아요.
0: 지금하고는.
1: 네. 뭐, 우리가 매랑국죽 같은 거
0: 네.
1: 있잖아요. 정물화, 대상을 그리는 거.
0: 그쵸.
1: 우리는 그게 기본이잖아요.
0: 네.
1: 그 당시에 해외에서 인기 있었던 그림의 그 소재는 포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와인이 익숙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0: 진짜 그런가? 익숙한 것을 본 것인가?
1: 이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0: 네.
1: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걸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죠. 왜 때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요즘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만든 상품인데
0: 네.
1: 전혀 다른 이제 용도로 쓰이면서 인기를 끄는 경우들도 있는 거잖아요.
0: 그쵸.
1: 뭐 이런 것들이 좀 재미나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에 이 책에서 재미난 부분은
0: 네.
1: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전달했느냐. 이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 가운데 익숙한 이름들도 나오거든요.
0: 네.
1: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미 수교 직후부터 한국 미술을 수집했던 유서 깊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0: 네.
1: 피바디 SX 박물관인데, 이 미국에 있는 한국 컬렉션의 시초라고 꼽히는 곳이에요.
0: 네.
1: 이 사람이 이 미술관의 당시 관장이

0: 아시아 유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조선에 왔다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던 독일인 외교 고문, 이 사람 이름 우리도 교과서에서 들었던 분이거든요.
1: 네.
0: 뮐렌도르프.
1: 낯설죠?
0: 예.
1: 교과서 들었다는데
0: 아,
1: 처음
0: 그래요?
1: 뵙는 분 같은데?
0: 제가 역시 암기에
1: 아,
0: 강했나
1: 그러게,
0: 봅니다. 전 보자마자, 교과서에 사진 봤던 안경 쓴그 사람 있네?
1: 그러게.
0: 이렇게
1: 진짜요?
0: 떠올렸는데,
1: 전 뉘신지 지금 이 느낌인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0: 대리수집을 한 거예요. 예. 네. 그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1: 네.
0: 그 1883년 첫 해에만 무려 225점의 한국의 민속 예술품을 수집해서 그 박물관으로 보낸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1: 네.
0: 1883년에 그한 해에만 200점이 넘는 걸 일단 수집을 했죠.
1: 그렇죠.
0: 그걸 정리해서 다시 미국까지 보낸 거예요.
1: 네.
0: 너무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이거 엄청 바빴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해에만? 네. 이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이렇게 하면 커지는 건데, 그렇죠.
0: 그런 와중에 한국의 사절단이 미국에 직접 가기도 합니다.
1: 네.
0: 이건 밀렌도르프보다는 익숙하실 거예요. 보빙사, 외교 사절단. 청해도 우리가 보내고
1: 자꾸 저 얘기죠?
0: 미국에도 보내고
1: 네.
0: 그 보빙사 중에
1: 네.
0: 제일 어렸던 사람이 서유견문으로 알려진 육일준입니다.
1: 약간 알 것도 같고.
0: 아, 그래도 이번에는 좀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1: 네.
0: 근데 재미난 건저 역사의 운명이라는 게 육일준이 당시에 미국 가서 머물렀던 집이 피바디 에세익스 박물관 모스라는 관장의 집이었어요.
1: 이런 얘기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죠?
1: 네, 이야기네, 이야기 진짜.
0: 거기서
1: 그쵸?
0: 한 19개월 동안 육일준이 머물렀기 때문에 이
1: 오.
0: 모스라는 사람은 육일준을 통해서
1: 네.
0: 조선에 대한 지식도 얻고, 그다음 매해 막 지금 미술품이 왔을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럼 육일준 불러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에 쓰는 거냐? 이건 어떤 거냐? 거의 그 학예사가 옆에 있는 거랑
1: 그러네요.
0: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집을 한 역사가
1: 네.
0: 100년 넘게 이어져서
1: 아.
0: 지난 2003년에 이 박물관에 한국관이
1: 와.
0: 독립된 공간으로 개관했다고 합니다.
1: 여기 가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스토리
0: 그러게요.
1: 알고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0: 맞아요.
1: 그렇죠. 또 다른 곳 어디 있을까요?
0: 또 다른 곳으로는 그꼭 한국과 관련이 없더라도 정말 유명한 문화연구기관인데
1: 네.
0: 스미스소니안.
1: 아.
0: 여기에도 그 초기 한미 외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로버트 슈펠트의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다고 해요.
1: 네.
0: 이 로버트 슈펠트가 누구냐면 그 아까 한미수호 통상 조약을 했던
1: 네.
0: 그때 처음 조선에 왔던 미국의 대사입니다.
1: 아.
0: 인천항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1: 네.
0: 그리고 이 사람이 조약도 체결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1: 네.
0: 고종이 이 사람을 초청합니다. 한 4년 지나서 1886년에.
1: 4년 후에.
0: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딸하고 같이 와요. 그리고 이거 한번 오기 어렵잖아요.
1: 그쵸.
0: 와서 여러 달을 보내면서 조선 각지를 여행하면서 유물을 엄청나게 수집해요.
1: 와.
0: 그때 이 사람이 많이 수집했던 게뭐 자수병풍 이런 건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을 저자가 지적하는데, 와,
1: 네.
0: 저는 아, 요런 게 학자의 센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 이 사람이 가져갔던 그런 그 고급 자수병풍이
1: 네.
0: 어디에 소장되어 있느냐? 스미스소니언 산하의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제국주의 시대에 뭐 예를 들면 유럽의 어떤 사람이 막
1: 네.
0: 남미에 가서 막 식생 같은 것들을 조사해 와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공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당시 미국에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의 어떤 결이 어떤 지금처럼 국가 대 국가 단위라기보다는 자연사박물관의 관점에 가까웠다고 분석을 하는 거죠.
1: 우리의 그 자수병풍이
0: 그러니까요.
1: 이 재밌네요. 이런 흐름을 또 아.
0: 생각도 못 해본 관점이잖아요.
1: 그렇죠. 아, 너무 재미납니다. 지금 아, 정경희님, 이 카페님들이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뭐가 되죠? 정경희님, 보빙사 한국사 공부할 때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김소영님, 들어봤어요. 이두분 반응도 너무
0: 아, 근데
1: 재밌네요.
0: 제가 이게 상대적으로 그 기억하기 좋은 조건이 있는데, 제가 편집자 생활을 시작할 때 인문 역사책을 주로 만들었고, 오늘 책과도 연관이 있는데, 제가 편집했던 책 중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책인데, 2009년, 10년에 제가 기획해서
1: 네.
0: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 한국사 쓰는 게 아니라,
1: 네.
0: 우리가 우리 역사를 외국인에게 전달한다고

0: 때
1: 어.
0: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할까? 그래서 그걸 한국어판도 만들고 영어판도 만들어서
1: 되게 빨리 앞서 나가신 거네요,
0: 동시 출간을
1: 진짜.
0: 했었거든요.
1: 우와.
0: 지금 이책 읽으면서 그때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1: 그 책도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0: 맞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만들었던 때와는 개정판이 돼서 표지도 달라지고 했지만 지금도 서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라고 검색해 보시면 한국어판, 영어판이 나옵니다.
1: 우와, 어,
0: 아,
1: 재밌습니다,
0: 제가 그걸 좀
1: 아버님.
0: 더 늦게 만들어가지고
1: 역시 타이밍이 중요한.
0: BTS랑 맞았으면
1: 그걸
0: 좋았을 텐데.
1: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0: 그렇죠.
1: 우리가
0: 늘 이제
1: 그렇죠.
0: 단발짝.
1: 아, 한보 이상도 아니고
0: 맞습니다.
1: 단발짝만 앞서가자. 아, 정말 그렇습니다. 김민정님, 제 첫째 딸 가이가 고1인데 10년째 암이에요.
0: 아.
1: BTS 노래로 한글 공부, 영어 공부하던 아이예요. 최근에 해인사에서 프랑스 아미들을 만났는데 암이라는 교집합으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하나가 되더라고요.
0: 와,
1: 요즘 이런
0: 그러니까 이게
1: 시대에.
0: 참 프랑스 아미들이 와서
1: 네.
0: 서울 엔타워, 남산타워만 보는 게 아니라 해인사에 간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1: 그쵸.
0: 그리고 제가 서촌에 살잖아요.
1: 네.
0: 제가 주말에 집 바로 앞이 경복궁이거든요. 나가보면요.
1: 네.
0: 정말, 와, 한 100여 개 국가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한복을 입으면 또 입장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사진도 멋있게
1: 그쵸.
0: 나오고,
1: 추억도
0: 그
1: 되고.
0: 광경이 늘 보면서도, 이렇게 기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0: 그쵸.
1: 그쵸. 지금 문화의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음악을 듣고 와서 이어갈까요?
0: 네. 오늘날 K컬처를 대표하는 그룹의 곡입니다. 이 노래가 빌보드를 대표하는 그 핫100에서
1: 네.
0: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1위를 달성했던 곡이죠.
1: 맞아요.
0: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골라왔습니다.
1: 뭔가 그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를 이길 법한 그
0: 그러네요.
1: 정도의 파워의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 오늘 김수연 작가의 수집된 한국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영주님이 미미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BTS와 콜라보하고픈 마음의 소리. 정말 앞서가셨군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그러게요. 네. 저도 잊고 있던 추억이 오랜만에 떠올랐고요. 네. 이서우님께서 얼마 전 중학생 아이 영어 교과서에서 박병선 박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실린 걸 봤어요. 병인양육 때 약탈된 외규장각 의궤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발견하고 나중에 해고당했음에도 도서관에 출근하다시피 해서 집요하게 마침내 145년 만에 우리나라로 반환되는데 큰 공헌했다는 내용인데 뭉클하더라고요.
0: 아, 그렇죠. 아, 이런 건 정말 너무 놀랍죠.
1: 이 박병선 박사님은 거의 위인전에 이제 들어가실 분이죠.
0: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질문 던지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자, 국외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당연히 하잖아요. 뭔가 억울한 기분.
1: 그렇죠.
0: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이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하게 되는데.
1: 우리 건데. 네. 이런 생각이 들죠.
0: 그렇죠.
1: 이것과 관련된 아주 멋진 인물과 사연도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때는 20세기 후반입니다.
0: 네.
1: 1958년부터 1988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했던 로버트 마티엘리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한 30년 동안 머물면서 네. 2000점에 이르는 한국 문화재를 수집을 하거든요.
0: 아니, 다들 어떻게 이렇게들 수집을 하시는 거죠?
1: 정말 한국에 푹 빠졌던
0: 와,
1: 거죠.
0: 2000점을 네. 30년이라는
1: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최근입니다. 네. 2017년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014년에 네. 송광사에서 어떤 도난당한 옛날에 도난당한 유물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듣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훔친 건 아닌데 네. 누군가 훔쳐서 유통시킨 걸 이 사람은 사연을 모르고 샀던 거죠.
0: 네.
1: 갖고 있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어느 날 기사를 봤더니 이게 송광사에서 이렇게 훔쳐 나온 거라니 이걸 듣고 난 이분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합니다.
0: 와.
1: 이분이 이거 1984년에 인사동에서 구입했대요.
0: 네.
1: 그러니까 30년 넘게 갖고 있다가 그 사연을 듣고 자발적으로 돌려준 거죠.
0: 와, 소장자가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사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1: 그쵸.
0: 이게 되게 드문 사례인 거죠, 이거 근데.
1: 아주 극히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0: 사례.
1: 왜냐하면 그런 사연을 또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0: 네.
1: 사실은 누가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0: 그렇죠.
1: 때문에 특히 개인 소장의 경우에는.
0: 맞아요.
1: 근데 이분은 한국의 어떤 그 역사랑 유물들이 알려지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0: 네.
1: 이 마티엘리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지내면서 그 세계적인 한국학 연구자인 마르티나 도이힐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한국의 어떤 족보 연구를 많이 한 분이거든요.
0: 네.
1: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족보가 그렇게 귀한 거였어? 이전에는 몰랐는데 주변을 보니까 1960년대, 70년대예요.
0: 네.
1: 족보가 그렇게 재생종이 공장에서 폐지로 유통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0: 가치를 아니까.
1: 그죠?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종이 더미를 네. 구입해가지고 그 중에서 족보를 찾은 거예요.
0: 와.
1: 고문서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0: 네.
1: 하버드에 있는 유명한 이제 동아시아 도서관이죠. 옌칭 도서관에 이걸 기증해서 한국학 연구의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0: 와,
1: 놀라운 얘기들이
0: 계속
1: 나와요.
0: 대단한 분인데요, 진짜.
1: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재미난 얘기는 이거는 이 저자가 이분을 찾아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0: 아, 저자가? 김수현
1: 네.
0: 저자가?
1: 네. 그 화가 박수근이

0: 있잖아요. 박수근이 생전에 개인전을 거의 열지 않았대요. 한 두 번 정도 열었는데 그중에 한 번이 미군 부대에서 열린 건데
1: 네.
0: 이 마티엘리라는 인물이 그 과정에서 이게 진행되는 데 노력을 했었고 그때 박수근의 매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근의 작품 두 점도 갖고 있다.
1: 아.
0: 또 이런 이야기까지 현장에서 듣고 왔습니다.
1: 와, 이분은 진짜 이 보는 안목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넓은 마음도 있었던 거고,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0: 그렇죠. 근데 이런 그림이 있는 한편,
1: 네.
0: 조금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장면도 있어요. 그 소설 꽃빛단 리,
1: 네.
0: 교과서에 나와서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오늘 교과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여기 보면
1: 기억나요? 꽃빛단 리는 당연히 알죠. 네. 네. 좋아했어요, 그 작품. 네. 저 의심하시는 거 아니죠?
0: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여기 보면 그 의사 그 이인국이 고려 청자를 뇌물로 바쳐가지고 뭐 미국 국무부에 이렇게 줄을 대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1: 기억나요.
0: 그죠, 그죠.
1: 기억나요. 네.
0: 근데 이 소설이 나왔을 때도 네. 사람들이 거기 나온 그 브라운이라는 인물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그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 모델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돌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네.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당시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많았던 거라는 얘기죠.
1: 아.
0: 왜냐하면 소설 보고 사람들이 바로 아 이런 사람 누군데? 있을 그렇죠. 법한데? 이렇게 상상했으니까. 그런 이런 사람도 뭔가, 있는 거죠.
1: 아, 정말 여러 인물들을 만나 인물 유형을 또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작가가.
0: 그렇죠. 그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네. 막 체제 경쟁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외교도 다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를 알리는 자장 안에서 벌어지는 거였던 그쵸.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던 외교관들은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였지만
1: 네.
0: 또 동시에 자기들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 문화재를 자기 기념품이나 사적인 소유물로 전유했던 또 이런 역사적 과정도 있었다는 거죠.
1: 그렇게 마구 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뒤늦게 알고 엉킨 부분을 또 굳이 내가 발로 뛰어서 매듭을 풀고 꼬인 것을 좀 풀어내는 사람들이 또 있고.
0: 그렇죠.
1: 정말 다양하네요.
0: 저자가 우리에게 그런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우리가 당시 어쨌든 약자였고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런 외교 과정에서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그쵸.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전통을 선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 네.
0: 그런 상황을 우리가 돌아볼 때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활용해서 줬던 사람들의 귀책이 먼저일지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받아간 자들의 책임이 더 클지 이런 역사적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 그 질문 앞에 딱 서니까 진짜 좀 슬픈 기분도 들고 근데 이거 명확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는 느낌이 들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0: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일방적 약자였지만
1: 네.
0: 지금 우리가 뭐 무역 규모, 경제 규모 다 세계 10위권 국가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관심이나 취향이
1: 네.
0: 그런 권력의 차이에서 생기는 일방적인 뭐 취득, 때로는 약탈 이런 네.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반성해 볼 수 있겠죠.
1: 그러네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거 K컬처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가수인데
1: 네.
0: 한국어로 노래를 만들어서 발매합니다.
1: 와.
0: 네, 트리샤 페이타스의 곡이고요. 그래서 제목이 그냥 사랑해입니다.
1: 사랑해. 이거 그대로 소리나는 줄 썼어요. 그렇죠?
0: 맞아요.
1: 사랑해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오늘 김수연의 수집된 한국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 문화 유산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냥 그것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너무 재밌게 다가와요.
1: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에
0: 네.
1: 그런 활동을 어떻게 했을지가 사실 읽으면서도 구체적 상상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우리
0: 그렇죠.
1: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입체적으로 활동들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0: 네.
1: 너무 놀랍습니다.
0: 그리고 기록으로 남지 않은 건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
1: 그렇죠.
0: 생각을 하면.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0: 네.
1: 확인된 것들이 한 900여 기관에 25만 점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0: 아.
1: 말씀처럼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건 아마 배 이상이지 않을까.
0: 그쵸.
1: 그래서 저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해외에 있는
0: 네.
1: 우리 문화유산 얘기를 하면 환수, 가져오는 거, 여기에
0: 네.
1: 되게 많이 우리가 집중을 해왔는데, 물론 그거 필요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0: 네.
1: 좀 다른 방식의 생각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걸 직접 가져오지 못해도,
0: 네.
1: 뭐, 3D 기술 같은 걸로 구현해서 거의 똑같이 볼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0: 아.
1: 그걸 우리가 정확히 조사만 할수 있으면.
0: 네.
1: 뭐,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연구했던 것처럼,
0: 네.
1: 그게 거기 있고, 그걸 꼭 여기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미 어떤 역사를 품고 있잖아요.
0: 네.
1: 어떤 과정과, 흐름을 거쳐서 거기에 가게 되었는지, 거기서는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은가.
0: 아, 그러네요,
1: 이런 제안도
0: 진짜.
1: 합니다.
0: 현재 어디에 있는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쵸? 이 책에 정말 많은 문화유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미미님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이 있다면?
1: 진짜 재미난 게 있었는데, 이것도 그 앞서 말씀드린
0: 네.
1: 마티엘리라는 그 군무원.
0: 오.
1: 이분이 얽혀 있어요.
0: 네, 얽혀 있어요,
1: 예.
0: 마티엘리.
1: 이분이 이제 갖고 있던 것을 그 국외 소재 문화유산 재단에다가 기증했던 장부인데, 이 장부는 이분이 쓴건 아닙니다. 근데
0: 네.
1: 이분도 이제 이걸 수집한 거죠. 어떤 장부냐면, 1936년에서 1958년까지 어떤 고미술상에서 작성한 거래 기록이에요.
0: 네.
1: 이걸 보면 어떤 물건의 뭐 종류, 수량, 가격,
0: 오.
1: 누가 구매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럼 뭐 미국에 누구 어디 워싱턴에 어디 이렇게 주소까지 써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거기에 있는 어떤 유산의 그 흔적, 흐름
0: 네.
1: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거죠.
0: 이런 너무 재밌네요. 이런 거.
1: 그렇죠. 이 안에도
0: 구매자 이름과 주소까지 다 있고, 발송 정보.
1: 본문이 담겨 있는데
0: 네.
1: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영어도 있고요, 한자도 있고요,
0: 네.
1: 일본어도 있고요. 왜냐면 여러 나라로 보내는 거니까 혼용돼
0: 네.
1: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한국에 체류했던 그런 외국인들의 이름도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한 거고,
0: 네.
1: 여기서 더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 물건을 구입한 서양 사람들의 어떤 활용 취향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용도로 쓰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0: 네.
1: 여기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 사발 많았잖아요. 사발.
0: 사발.
1: 네, 이런 사발류를 뭐라고 판매하냐면 핑거 보울.
0: 아.
1: 식탁 위에서 손을 씻는 그 용도의 그릇.
0: 네. 오.
1: 그러니까 사발류라고 뭐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0: 네.
1: 사람들한테 이거 핑거볼입니다. 그렇게
0: 아.
1: 쓰세요. 이렇게 판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0: 그들의 일상에서의 좀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1: 그쵸. 그리고 우리 그 옛날 가옥 가보면
0: 네.
1: 반다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 장, 작은 장인데 문이 절반만
0: 맞아요.
1: 열리는 거.
0: 맞아요. 예쁘잖아요.
1: 맞아요. 밑에는 괴처럼 돼 있는 건데,
0: 네.
1: 이건 이제 영문으로

0: 이름 붙이고 구매를 판매를 한 거잖아요.
1: 네.
0: 정말 저는 새삼 배웁니다.
1: 그런데 여기 진짜 기호를 반영해가지고 사람들이 수요가 있을 것을 건드리면서 진수장님, 우리 문화재가 그렇게 많다니까 너무 놀라워요. 새로운 분야와 시각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도 우리 코너를 통해서 이런
1: 네.
0: 책을 만나게 돼서 너무 즐겁고 흥미로워요.
1: 그러네요. 책을 엄청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이
0: 맞아요.
1: 책의 짜임새 자체가.
0: 이 펼쳐보시면,
1: 네.
0: 그 유물들 사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특히 병풍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1: 네.
0: 책의 그 병풍은 딱 펼침면으로 책에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굉장히 시원한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요. 너무 재미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어떤 그 리플릿 같은 거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0: 그쵸.
1: 그런 걸로 이제 추억을 또 기록해 두시는 분들이라면 이책 굉장히 탐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0: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한국에서도 그런
1: 네.
0: 명승지에 가면 리플릿이 그냥 정보만 담고 있지 않고 꼭 스탬프를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1: 맞아요. 그거 묘하게 다 찍게 되더라고요.
0: 그쵸. 또
1: 네.
0: 있으면
1: 있으면
0: 거길
1: 뭐
0: 빼놓지
1: 어려운 일이라고 또
0: 않고
1: 가서.
0: 가게 되죠.
1: 그쵸, 맞아요.
0: 그리고 요즘 스탬프가 좀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그네 개의 자리가 달랐잖아요.
1: 네.
0: 요즘은 네 개를 한 자리에다가 해서 점층적으로 찍으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1: 우리를 더 이렇게 뭔가를 하게 만드는데 너무 기꺼이 즐거운. 그쵸. 이런 것들. 재밌습니다. 진짜 이책 통해서 당시의 문화 교류가 뭐 지금 규모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때도 못지않게 되게 활발했구나라고 하면서 느꼈습니다.
0: 그렇죠. 우리가 세계화,
1: 네.
0: 글로벌, 이런 얘기를 쓰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1: 네.
0: 얘기했었는데, 물론 말씀처럼 규모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미 19세기에도 어떤 교류가 충분히 우리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블린 맥퀸, 조지 맥퀸 부부인데
1: 네.
0: 이두 사람은 둘다 부모의 선교 활동으로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냥 평양 출신인 거예요.
1: 오.
0: 그리고 양쪽 부모가 다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서로 알게 돼서 연을 맺어서 결혼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1: 네.
0: 한국어를 배우고 식민지 현실을 경험하고 전쟁을 겪었고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연구하고 가르친 부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한국의 병풍 이런
1: 네.
0: 연구서도 나중에 발간을 했고요. 그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도 이 정도 교류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게
1: 그쵸.
0: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1: 그러네요, 진짜.
0: 어떤 생각과 마음과 경험이었을까? 이거 좀 상상해보게 됩니다.
1: 지금 얘기해 주신 이 에블린과 조지 맥퀸 이 부부는 거의 뭐 한국에서 그 시간을 직접 자기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이니까.
0: 요즘 따지면 조나단 같은
1: 많은
0: 인물인
1: 분 중에
0: 거예요.
1: 조나단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0: 조나단이 농담처럼
1: 그렇죠.
0: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영어 잘 못한다고.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0: 이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일 수 있죠. 예.
1: 재밌습니다. 진짜 이런 얘기 더 많이 발굴되고 하면, 우리 이제 지금 K문화, K컬처 얘기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이제 또 지향점을 두고 챙기면서 가야 될지를 논의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요즘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들을 주의 깊게 본다고 하는데,
1: 네.
0: 미국에 있는 한국 컬렉션들을 보면, 처음부터 한국 컬렉션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대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만 해도 중국이나 일본 좀큰 나라였는데,
1: 네.
0: 조선은 그렇게까지 존재감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소수의 수집품이 있어도 따로 분류되거나 다른 나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뭐, 중국 건데 좀 다른 거? 일본 건데 좀 특색 있는 거?
1: 그쵸.
0: 그 안에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1: 맞아요. 저도 뭐 예전에 어떤 뭐 도서관만 가서 그 코너 봐도 중국 책 속에 그냥 한국어 섞어서
0: 그렇죠.
1: 넣어놓고 이런 경우도 많이 접했거든요.
0: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량도 커졌고, 또 그쪽의 연구 성과도 축적이 되면서
1: 네.
0: 한국 미술이라는 이름을 따로 갖게 되고,
1: 네.
0: 국적이 변경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그리고 또 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유행이 달라질 거잖아요.
1: 네.
0: 최근에 제일 유행하고 인기가 많은 게 뭐냐면 민화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맥락인지를 저자가 설명해 주는데, 민화가 되게 강렬한 구도랑

0: 파격적인 도상이잖아요.
1: 네.
0: 그런 것 때문에 추상성이나 실험성을 중시하는 현대 미술과 되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도 어떤 한국의 고유성 이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람들의 관심도와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해요.
1: 민화가
0: 네.
1: 우리 또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 워낙 솜씨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민화 선물도 북카페로 많이 보내주시고.
0: 네, 아, 여기도 이렇게 때문에. 족자가 있습니다. 지금 엽서인데.
1: 아, 그렇죠. 우리 이런 느낌들이 아 이게 다 좀 앞서 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전통을 따라오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자, 5690 쓰시는 카페인 소장해야겠어요. 미민님 책 이야기 들으면 들수록.
0: 아, 소장 문화유산이요?
1: 문화유산을? 아니, 이 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물론 아이들과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가 한가득 담긴 책이라고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지고 오시는 책마다 그 지난주에 슬픔의 발견 너무 좋은 책이었었는데 그 책도 아까 보니까 사연도 많이 있더라고요.
0: 아유,
1: 그
0: 감사합니다.
1: 책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라는 사연도 있고 또 박태연님 그 선물용으로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두 분 덕분에 슬픔의 발견을 선물을 잘 했다고
0: 아,
1: 감사하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0: 네. 네. 김민정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의 문화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문화유산과 사람과 관계가 사실 다 얽혀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오늘도 문화유산 얘기였지만 돌아보면 개별 작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걸 옮겼고 관심 가지고 갖고 있었고
1: 네.
0: 기억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문화유산을 꼭 소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도 그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주인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그 작품 하나하나를 다룬 책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사람의 삶과 함께 얽혀서 이야기에 들어가면 쉽게 잊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1: 그런 면에서 한번 책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미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카이가 부른 아름다운 나라로 준비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2: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1: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4: 프리토킹의 강해지는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3: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최제니의 노래는 대개 일상의 언어로 채워집니다. 쓰라린 감정을 곱씹었을 시간, 통증에도, 적의에도, 공허에도 자신을 내주지 않고요. 참일성 있게 응시하고 정직하게 돌아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서야 비로소 싹 쓸 수 있게 된 담백하고 가지런한 말들입니다. 최제니의 노래는 대개 감도를 많이 낮춘 악기들로 채워집니다. 투명하고 잔잔히 흐르는 선율의 결마다 아주 작은 소리들이 떠돌고 서로 부딪힙니다. 아직 다 아물지 않았음에도 그녀를 닮아 이 목소리를 낮출 줄 아는 상처들이 가만히 소곤거립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 새음행 라운지 싱어송라이터

0: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이죠. 새음행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의 게스트는 싱어송라이터 최제니이고요. 첫 번째 라이브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아직 음반에 수록은 안 되어 있는 미발표곡 Not My Fault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최제니 씨와 또 두 명의 연주자분들, 뮤지션분들 인사하기 전에 안내해 드려야죠.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새음행 생방송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EBS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셔서요.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시고요. 실시간으로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제니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저희 새음행 네. 청취자 여러분들 듣고 계실 텐데 본인의 표현으로 나는 누구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좀 약간 정보가 네. 아직은 뭐 검색으로 많이 이렇게 찾아지진 않더라고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랑 기타로 곡을 쓰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네. 최제니입니다.

0: 네, 그리고 2025년 12월에 첫 정규 앨범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1: 그 정보는 나와 있어요.
0: 아.
1: 우리가 모르는 것좀 알려주세요.
0: 모르는 거예요?
1: 네.
0: 아, 저는 양띠입니다.
1: 양띠요? 아, 그 정보는 뭐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0: 네, 그래서
1: 그럼 뭐또 없을까? 뭐 저희 여기 방송에서만 공개하는 뭐 그런 거를.
0: B형입니다. B형.
1: 미영.
0: 네.
1: 오케이, 거기까지 그럼. 함께 나와주신 연주자분들도 만나보겠습니다. 각자 소개해 주시죠. 제니 씨 오른쪽에 계신 오늘 베이스 기타 연주해 주셨죠?
2: 네, 안녕하십니까? 한승목입니다.
1: 한승목 씨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또이 맞은편에 드럼 연주를 해 주신.
3: 드럼 조성준입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아까 저희가 인사를 나누면서 세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그냥 여쭤보니까 자석처럼 끌려서 이끌려서 만나게 됐다. 그 아름다운 표현이긴 한데 어떤 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아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니 씨가 약간 이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후배 느낌이 있긴 한데
0: 맞습니다.
1: 아티스트로서 이제 자신의 음악을 하는 이 3인조의 리더 격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이 다이나믹일까 궁금해서.
0: 우선 제가 조금 많이 혼나는 역할을 맡고 있긴 하고요.
1: 네.
0: 하지만
1: 제 음악 좀 같이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하는 입장.
3: 아닙니다.
0: 네,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니라.
3: 네, 처음에는 그냥 이제 첫 앨범 혼자 최재니가 만든 음악을 듣고
1: 네.
3: 저도 이제 음악을 듣고 있었고 베이스 친구도 음악을 듣고 있었고 그냥 얘랑 같이 해야겠다.
1: 아, 발표한 음악을 이제
3: 예, 첫 앨범
1: 스트리밍에서 뭐 듣다가.
3: 맞습니다. 첫 앨범은 혼자 이제 기타랑 혼자만 만든 음악을 듣고 얘랑
1: 네.
3: 같이 해야겠다 싶어서 가서 만났습니다.
1: 이런 사연은 처음이에요. 저희 음악 게스트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도 많고 우리 승목 씨도 비슷했어요.
2: 네, 맞습니다. 저도 차 타면서 이렇게 노래를 듣다가
1: 네.
2: 너무 좋아서
1: 네.
2: 이분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단독 공연에 찾아가서 이렇게 얼굴 트고
1: 제니
2: 좀.
1: 씨 이거 너무 특별한 경우인 거 아세요?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그래도 아무리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고 해도 뭔가 깨름직하고 뭐 그런 건 없었나요? 뭐.
0: 네, 저는 근데 만약에 제가 고집이 조금 있어서
1: 네.
0: 안 좋으면은 이렇게 괜찮습니다 했을 텐데 너무 제가 평소에 좋아하신 아티스트 분들을 연주하신
1: 아,
0: 분이시기도
1: 네.
0: 해서
1: 이력을 이렇게 딱 스캔해
0: 아,
1: 보니까.
0: 뭐 그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아, 그런 거군요. 야, 그 자석이라는 표현이 과장됨이 아니었네요.
3: 맞습니다.
1: 음악으로 이끌려서 최재니의 공연장을 찾은 두 분이 같이 연주하고 싶어요라고. 와, 미발표곡을
0: 네.
1: 여기서 또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아,
1: 네.
0: 제 영광입니다.
1: 원래 세트리스트가 이제 저희 제작진과 오고 가는 와중에 조금 이제 뭐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0: 네.
1: 첫 곡으로 정할 연주할 곡이기 때문에 첫 곡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으셨나 봐요.
0: 네, 있었던 것
1: 네.
0: 같습니다.
1: 왜또 Not My Fault라는 곡을 결정하셨어요?
0: 우선 미발매곡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피아노로 그리고 제가 멜로디로 제일 잘쓴 곡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어 곡이다 보니까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1: 예.
0: 신청했습니다.
1: 왜 주춤하셨어요? 요즘은 영어 가사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0: 제가 근데 조금 보수적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땅에 있으면 한국 노래를 많이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영어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1: 그럼 이게 혹시 나중에 가사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0: 그걸 지금 2년째 시도하고 있는데 가사가 안 바뀌어서 안될것 같긴 해요.
1: 그러면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0: 그럴 것 같습니다.
1: 최제니. 얼핏 이름만 보고는 약간 교포일 수도 있겠구나. 뭐 오해도 할수 있는데
0: 네.
1: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이 이름이었다고.
0: 날 때부터 최제니였는데
1: 예.
0: 사실 원래는 태어나기 전에 최무진이라는 이름으로 지으려고 하셨어요.
1: 무자 진짜요?
0: 네. 근데 딱 뭔가 얼굴을 보고 아닌 것 같아서 제니로 바꿨다고 하셨고 부모님이 조금 특이하게 지으시려고 했던 것
1: 이게 그럼 한자로도 뜻이 있겠네요. 제자랑 니자.
0: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잘

0: 알지는 못합니다.
1: 니자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려운 한자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같이 연주하시는 두 분도 이름이 약간 좀 정승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 승목 뭐 이런 이름.
2: 좀 조금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약간 법학자 이름 뭐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헬로루키와의 인연이 있네요. EBS. 어떠셨어요? 감성 라이브 무대에서 처음 TV로서는 자신의 음악을 소개하는 자리였나요?
0: 제가 사실 재수를 했는데 첫 번째 했을 때 여기서 그 무대가 그 생애 세 번째 서보는 무대였어요. 그래서 엄청 떨었고 그땐 안 됐어요.
1: 안
0: 사실.
1: 됐어요?
0: 근데 이번에 재수했을 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원래 덜컥 첫 번에 되면 그것도 약간 좀 뭔가 깨림직한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다 근데 첫 번째 되시던데요.
1: 그래요? 부럽긴 하지만 왠지 자기한테 맞는 그런 페이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라디오 출연이 또 처음이라고 우리 선배이신 성준님께서 우리 저희 제니가 라디오는 처음이라 뭐 이러면서 걱정을 좀 하셨는데 어떻게 좀첫곡잘 하던가요, 성준 씨?
3: 걱정은 안 했고 그냥 처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걱정이 아니라 그럼 정보의 정확성 뭐 이런
3: 예, 팩트 전달입니다.
1: 어떠셨어요, 제니 씨? 첫 곡.
0: 첫 곡, 근데 라디오가 생각보다 이렇게
1: 네.
0: 관객이 없다 보니까 그 중압감은 없는 것 같아요.
1: 그 수많은 눈, 예를 들어서 한 20명만 있어도 40개의 눈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 눈을 마주치는 게참 힘든 일이긴 하더라고요.
0: 진짜 못 마주치거든요. 멘트 할 때도. 그래서 오늘은 그게 없어서 그래도 좀 덜하는 것 같긴 해요.
1: 무대 경험이 세 번째, 그리고 라디오도 첫 번째. 그러면 이또세 분이 이렇게 만나서 활동하신 지도 한 1년. 가늠하건대 그러면, 과거에는 음악을 그럼 집에서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거의 이력이나 뭐 배경 이런 게 궁금해요.
0: 저는 원래 재즈 피아노를 잠깐 공부를 했다가 음악 전공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음악을 할수 있겠다 생각하고 노선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음악 만들고 피아노 치다가 갑자기 좀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2025년에 좀 곡을 만들고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1: 그렇군요. 혼자 다 하신 거잖아요. 뭐 레이블이나 뭐 이런 게 없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0: 혼자 하긴 했습니다.
1: 그러면 제가 꼬치꼬치 질문을 더 하기 전에 음악 너무 또 힘드실 것 같아서 음악 한 곡을 일단 듣고 올까요?
0: 좋습니다.
1: 지금 현재 작년 말에 낸 정규 10곡 그리고 EP도 하나 6곡인가 수록한 거 내신 거니까 16곡이 최재니의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왔는데
0: 팩트체크를 하나 해보자면,
1: 또
0: 그
1: 뭐?
0: 전에 싱글을 사실 한 3개 정도 냈어요.
1: 그럼 거의 한 20곡 정도 나왔네요. 이 지금 CD로 음원으로 들어볼 이곡 1집에서 골라주셨는데요.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라는 제목의 정규 1집에서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소위 말하는 타이틀곡이네요.
0: 맞습니다.
1: 이곡 그냥 설명 뭐 필요할까요?
0: 설명이요. 제가 굉장히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좀 웃기지 않게 되어서 다시 웃긴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담은 곡입니다. 좀 슬픈 노래예요, 근데.
1: 슬프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재니의 1집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에서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진 특별한 시공간 세계음악 라운지. 오늘의 초대 손님은 싱어송라이터 최제니 씨입니다. 1집 데뷔 음반 타이틀곡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듣고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글들을 저희 그 원고지피라는 작가분께서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보통 이렇게 원고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말멋을 부리지 않고 일상어를 쓰는 거에 일단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글쓰기 훈련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우리 작가님이. 글 쓰는 것도,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뭐 전공이나 뭐 이런 것도 될수 있지만, 오래 이렇게 글쓰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그 스타일이랄까?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가사를 먼저 쓰시나? 혹시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 어때요?
1: 저는 가사랑 곡은 같이 쓰고, 글쓰기 훈련은 받은 적은 없고, 옛날에 속독학원을 다녔어요.
0: 네.
1: 그눈 돌리면서 책을 막 엄청 빠르게 읽어야 되는? 그것을 통해서 책을 좀 읽었고,
0: 책을 많이 읽으시면
1: 네. 아,
0: 또
1: 많이, 많이 읽나요? 엄마가, 네, 읽는다고.
0: 같이 쓴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노랫말이나 음악 중에 좀 무게가 좀더 실리는 부분이 어느 쪽일까도 궁금해지는데.
1: 음악과 가사 중에요. 저는 가사인 것 같긴 해요.
0: 그렇군요. 아주 살짝만 더 무게가 실린다.
1: 아니요, 저는 가사가 한 70%는 실리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훨씬.
0: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알았느냐 하면요. 음악은 쉽게 나온다.

0: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다. 가사보다.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근데 노랫말이나 가사를 쓸 때는 좀더 공을 들이는 편이시군요.
1: 네, 이게 그리고 점점 더 음악을 많이 낼수록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예.
1: 어떤, 전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해도 되나?
0: 그렇죠,
1: 뭐 이런
0: 그렇죠.
1: 생각도 들고.
0: 예. 그걸 체크를 해야 되나요? 내가 했던 얘기일까?
1: 바로 전 거랑 겹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0: 대주제를 정하면 앨범당 뭐 그렇게 작업하면 약간 확률적으로는 다른 얘기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1: 그런 것
0: 아, 그렇게 하세요, 혹시? 아직 근데 이 집이 나오기도
1: 같아요.
0: 전인데 지금 고민 중이실 텐데,
1: 맞아요.
0: 그렇죠?
1: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0: 혹시 제니 씨 관련한 단편선 씨가 쓴그 기고글 보셨어요? 시사인에 실렸던데.
1: 네, 읽었습니다.
0: 사운드 메이킹의 좀그 특별함에 깊은 인상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단편선 씨가. 특히나 그 어쿠스틱 기타 연주 부분에 있어서 이 버징이라 그러죠. 그 오디오 엔지니어들은 버징을 좀 없애려는 쪽이 주로 그렇잖아요. 녹음 과정에서 그 실수나 아니면 뭐 흠결 이런 거를 제거하는 쪽일 텐데 이런 선택은 그러니까 작가, 아티스트가 아니요, 이거 그냥 이대로 남겨주세요 했던 그런 선택이 마음에 들었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1: 네,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뭔가 앨범을 제가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곡들의 그런 믹싱이나, 레코딩된 환경이 굉장히 달라야지 조금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곡들이 다 좋다 해도 그게 다 비슷하면 저는 그 앨범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데, 그걸 살리다 보니까 이렇게 곳곳에 좀 엄청 지저분한 사운드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0: 그 사운드 메이킹이 그거에 대한 상상이나 구상을 좀 오래 뭐한뭐 길게는 수년 동안 남의 음악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약간 즉흥은 아니지만 이렇게 탁 떠오른 어떤 아이디어였을까요?
1: 근데 즉흥 뭐 아이디어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라는 사람이 그냥 되게 이렇게 툭툭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성격상 그리고 그냥 그 수용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녹음하는 형식들이. 그래서 뭐 기타도 제가 땅바닥에서 줍기도 하고 뭐 녹음도 제가 사실 1집 같은 경우는 USB 마이크로 거의 다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사운드 메이킹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USB로 흔히 그냥 팟캐스트나 뭐 이런 간단한 콘텐츠용으로 나온 마이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보통 기존에 우리 앨범을 만든다 그러면 스튜디오에 가서 고가의 마이크나 고가의 장비들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게 싫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1: 저는 그렇게 깔끔한 소리를 좋아하진 않아요.
0: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가 좀뭐 단편선 씨도 그 부분을 짚으신 것 같은데 그 피아노 부분에 있어서 그 고음역대를 싫어하시는구나.
1: 맞아요.
0: 예.
1: 싫어요.
0: 근데 그게 어떻게 저는 이해하냐면 사람마다 들을 수 있는 그 귀에 어떤 특징적인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데니시 같은 경우는 고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릴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믹스를 하다 보면 저음을 계속 키워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저음을 못 듣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데니 씨는 혹시 고음에 민감한 사람인가? 그런 귀인가? 뭐 이런.
1: 근데 만약 그런 거라면 약간 처음부터 좀 태어난 부분이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0: 네, 알 수는 없죠.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1: 그럴 것 같아요.
0: 아, 이런 약간 고음역보다는 그 외에 음역대 소리들에 좀 더. 이게 부드럽잖아요, 사실. 그렇죠?
1: 맞아요. 더 따뜻해요.
0: 그럼 제니 씨는 이 성준 씨나 승목 씨한테 그런 디렉션을 주시나요?
1: 그러진 않는데 알아서 좀
0: 심벌이 너무
1: 해주시더라고요.
0: 날카롭지 않아요? 뭐 이런 디렉션.
1: 저는 그런 건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0: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니 싱어송라이터 제니 씨의 소리에 매료된 거예요? 그 질감? 아니면 곡도 잘 쓰시니까 그런 곡 쓰기 뭐 이런 건가요?
2: 다 좋습니다. 다 좋고.
0: 총체적인
2: 총체적으로 다 좋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0: 그대로?
2: 네, 여기서
0: 아.
2: 물론 세상 살면서 이제 때를 묻겠죠.
0: 네.
2: 때가 묻히겠죠.
0: 네.
2: 하지만 덜 묻으려고 하면서 그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이건 약간 프로듀서의 마인드인데? 네. 그런 자세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제니 씨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신 그런 미래까지 좀 염두에 둔 코멘트인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계속 같이.
1: 네, 좋습니다.
0: 저희 방송에 그 나오시는 분들이 좀 출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 대중음악 씬에서 평론도 하시고 뭐 선곡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비평도 하시고 예전엔 또 카페벨로즈의 박정용 씨 그리고 또 싱어송라이터이자 출판인이신 이하립 씨도 제니 씨의 음악을 선곡도 하시고 좀 좋아하셨어요. 칭찬을. 아, 혹시 알고 계셨나요?
1: 찾아봤습니다.
0: 정용 씨 같은 경우는 SNS에 이렇게 뭐 일기처럼 뭐 이렇게 벌써 한해 4분의 1이 지나갔네. 뭐 이렇게 오늘 떼면서 3개월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음악이 최재니의 1집 데뷔 음반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에 이렇게 끌리는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1: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만
0: 일단
1: 네.
0: 세대를 생각해 보면
1: 세대요.
0: 이들은 세대는 좀 지난 세대잖아요. 예. 그래도 뭐 음악을 다양하게 듣는 사람들이긴 한데 전문가들이고.
1: 네.
0: 예.
1: 우선 사운드가 조금 뭐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보지 않는 그런 사운드 메이킹이어서 뭔가 얘뭐 하는 애지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셨을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가사도 제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엄청 솔직하게 쓰기 때문에
0: 네.
1: 뭔가 그걸 좋아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 말멋을 부리지 않는다는 그 표현, 우리 작가님이 쓰신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가사를 보면서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공을 들이신 만큼 많이 이렇게 벼려내는 건가? 뭐 이런. 네.
1: 필터를 그냥 오히려 안 거치고 써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욕도 나올 수 있잖아요. 욕은 없던데.
1: 아, 욕을.
0: 욕은 평소에 별로 안 쓰시나요?
1: 네. 어렸을
0: 아.
1: 때는 조금 했다가 요즘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0: 자제하시는군요.
1: 네.
0: 두 번째 라이브는 두곡 이어서 연주해 주실 거잖아요. 두곡 소개해 주세요.
1: 첫 번째 곡은 연습 중이라는 곡이고요.
0: 예.
1: 제가 연습실에 가면서 쓴 곡입니다. 말 그대로.
0: 아, 근데 이거 철학적이던데? 뭐 이렇게 또 의미 부여하는 것조차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던데요.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연습 중이라 그래서 읽다가 좀 약간 오 이런 느낌이었어요.
1: 네, 그 인생이 계속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계속 레벨을 퀘스트를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습 중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썼어 아마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0: 두 번째 곡은 숨쉬기 아니 뭐죠? 어른이
1: 어른이
0: 된다면이죠. 그거는 라이브 하시는 동안 제가 첫곡 듣고 또두 번째 곡에 대한 대화는 그때 짧게 또 할게요. 일단 자리 이동하셔가지고요. 부탁드릴게요. 숨쉬기 운동 EP 수록곡 연습 중 일단 들을 겁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게시판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윤홍민 님께서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이 제목 듣고 웃으면서 듣다가 뭐지? 뭐지? 하다가 결국 이미 늦었나? 에서 눈물 났습니다. 그 대목에서 윤홍민 님은 그런 마음이 드셨군요. 감사합니다. 0890님께서 새음행 라운지 나오신다는 예고 듣고 미리 들어봤는데요. 피아노 또는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

내면의 독백을 들려주는 여자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은 많이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마음 깊이 와닿는 그런 힘 또는 감성이 느껴졌다.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라고 최제니만의 또 매력을 발견하셨다는 말씀 문자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제니 씨 그리고 성준 승목 씨의 연주로 연습 중 들어보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의 음악인이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지는 특별한 시공간이죠. 세음행 라운지, 오늘의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최재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정규에 이어서 올해 발표된 EP 숨쉬기 운동 수록곡이었죠. 연습 중.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집중하니까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아쉬움이. 네. 혹시 반복도 싫어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1집 데뷔 음반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어른이 된다는 건 골라주셨는데요. 마이크 거기서 말 되는군요. 어른이 된다는 건 이건 약간 좀 어른이란 이미지에 대해서 꾸짖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어른들은 좀
1: 그거를 막 엄청 타겟팅한 건 아니지만 스무 살 때 쓴 곡인데요. 그런 네.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저도 어른이 돼 보니까 보이는 여러 형태의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난 어느 형태일까 상상하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준 씨의 드럼, 승목 씨의 베이스 연주. 아까 또 코러스도 해주셨죠, 승목 씨가. 다시 한번 최재니의 어른이 된다는 건 라이브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싱어송라이터 최재니의 세음행 라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연주한 곡은 라이브는 어른이 된다는 건 1집 수록곡이었습니다. 베이스 기타의 한승목, 드럼의 조성준, 그리고 피아노와 노래의 최재니. 감동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워낙 그 가스펠 쪽에 그런 느낌도 좋아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저런 느낌도 있고 이 노랫말도 좋고 좋네요. 독특한 창법이라고 콩콩님께서는 이 분위기 그 분위기에 이 묘한 매력에 조금씩 끌린다라고 써주셨고요. 1177님은 젠님 팬 됐어요 라고 박정영 씨가 위로받았다라고 SNS에 올린 글 읽어보신 모양이에요. 그 먹먹하고 슬픈 동시에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하면서 1177님께서도 이렇게 동감해 주셨네요. 어? 인터뷰 더 해야 되는데 왜 그쪽에 가 계시죠? 네. 아, 거기서 하시겠어요? 거기서 하셔도 돼요. 예. 가스펠적인 연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린 시절에 네. 교회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그 어린 네. 최재니의 모습, 그 뭐, 인스타인지 어디에 이렇게 있어서 봤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예.
0: 교회에서 피아노는 또 오래 꾸준히 치셨어요?
1: 교회에서, 아, 그, 인스타에 올린 거는 콩쿨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교회에서 했던 콩쿨이었어요.
0: 아, 약간 그 광대상도 있고 뭐 이런 네. 예, 교회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1: 교회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네, 중학교 때 교회에서 반주 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오늘 마지막 라이브로 커버곡을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1: 네.
0: 스티비 원더의 곡인데 뭐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같은 곡도 좋지만 저도 이 곡을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을 때 어? 이게 스티비 원더 곡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던 독특한 느낌이 있었는데
1: 네.
0: 오버조이드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1: 네, 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네. 스티비 원더 선생님 곡 중에서 제일 좋아
0: 선생님
1: 선생님 맞습니다
0: 배우셨어요 아, 그의 음악이 나를
1: 네. 네.
0: 어떤 뭐 편곡이 많이 바뀔까요? 어떤
1: 편곡이 바뀌기에는 곡이 워낙에 좀
0: 너무 바뀌어서. 완벽하게 네.
1: 완벽하게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또 세 분이 워낙 출중하셔가지고 기대하겠습니다. 최재니의 키보드와 노래 그리고 다시 한번 드럼의 조성준, 베이스의 한승목입니다.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싱어송라이터 최재니의 새음악라운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최재니의 재해석으로 스티브 원더의 오버조이드, 조성준의 드럼, 그리고 한승목의 베이스 기타 연주로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김재희 청취자께서 오늘 처음 접해보는 최재니의 음악 으로 팬이 된 것 같아요라고 써주시면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공연도 가보고 싶다. 앨범 외에 공연 계획 있으신지.
1: 네.
0: 그런 궁금증.
1: 네.
0: 해소해 주세요.
1: 공연은 사실 이틀 있다 있고요. 패치룸 페스티벌에서 3시 반에 공연합니다. 네.
0: 29일 날.
1: 네.
0: 토요일 날.
1: 네. 제가 알기로는 표가 다 팔린 걸 알고 있긴 합니다만.
0: 그런 말씀은 뭐, 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니까 왠지 인기가 정말, 큰 그런 페스티벌인가 봐요.
1: 아, 그거 뭐, 잘 모르겠는데 되게 많은 인디 아티스트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럴 때는 혹시 모르죠. 현장 오시면 현장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꼭 오세요.
0: 29일 날 토요일 홍대인가요?
1: 네,
0: 위치는?
1: 신촌 쪽에서입니다.
0: 신촌 쪽
1: 네.
0: 페스티벌 이름이?
1: 패치룸
0: 패치룸.
1: 페스티벌입니다. 네.
0: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뭐 다른 공연도 물론 하시겠죠?
1: 네,
0: 이세 분의 조합이 너무 너무 멋있어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1: 한번 없어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없어도.
1: 네.
0: 원래 웃긴 분 많네.
1: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제목과
0: 꾹꾹 잘
1: 걸맞게.
0: 참고 계시는 것 같은데,
1: 네.
0: 약간. 근데 잘 참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 음악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MBTI가 궁금하다는 분들이
1: MBTI요?
0: 게시판에 많은데, 혹시 그런 거
1: 네.
0: 좀 아시나요?
1: 저 너무 좋아하고요.
0: 네.
1: 저는 INFP입니다.
0: 그리고 영향받은 아티스트도 궁금증이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1: 영향받은
0: 네.
1: 아티스트는 어렸을 때 피아노 시작할 때는 이진아님을 엄청 많이 들었고요. 악보바다에서 막 악보 사고 혼자 귀로 카피하면서 많이 했고, 피아노를 쳤을 때는 오스카 피터슨 선생님도 많이 카피했습니다.
0: 재즈를 전공하실 만한 그런, 예, 그런 거였네요.
1: 네,
0: 예,
1: 아, 네.
0: 그렇군요. 앞으로도 쭉잘 음악 기대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와주신 조성준님, 소감 한마디 짧게 부탁드릴게요.
2: 10년 동안 매일 들은 라디오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1: 성준님이 저희 새우맹 애청자셨어요. 저희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뵌 조성준님, 멋진 드론 연주 잘 들었습니다. 승목 씨도 한마디.
3: 너무 떨리는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1: 아유, 저희가 영광이죠. 멋진 연주와 또 코러스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또세분 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0: 너무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1부 마무리는 1부가 아니라 1집, 최진희의 1집 말고 EP 수록곡입니다. 숨쉬기 운동으로 하겠습니다. 이 음악 듣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지휘자 알도 브리티

발표한 2004년 음반 브리디 두 브라시우 수록곡이었습니다. 보컬 피처링으로는 포르투갈의 마드레 데우시 출신의 테레사 살게이루 그리고 브라질의 카이타노 벨로우주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지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 7106 문자로 주셨습니다. 최제니의 음악 들으며 울컥울컥 하다가 이 과거에 들은 음악에서 같은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나신다 하시면서 그 가사 중에 우린 많이 달랐지만 헤어진 이유가 되지는 않았어 라는 부분에서 특히 눈물을 떨구셨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이하립의 세 번째 병풍 공기로 만든 노래 음반에 수록된 이름 없는 거리, 이름 없는 우리 함께 들어보고요. 바로 이어서 이하립의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0: 그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식탁은 각별합니다. 음악가의 귀로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선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이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참고로 그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1: 네.
0: 그 아립 씨는 원고를 이렇게 방송 저랑 하면서
1: 네네.
0: 원고를 이렇게 페이지 넘길 때 소리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1: 저는 많이 나는 편 같지는 않습니다.
0: 그렇죠.
1: 네네.
0: 오늘 저 최재니 씨
1: 네.
0: 다녀가셨거든요.
1: 네.
0: 드럼 연주하신 조성준
1: 네.
0: 씨께서 새음행 10년 애청자예요.
1: 네.
0: 오늘 처음 뵀거든요.
1: 근데 네.
0: 그분이 이 십수 페이지의 원고를 이 넓은 테이블이지만
1: 쫙
0: 빼곡하게 쫙 펼쳐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긴장하셨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애청자의 입장으로서 게스트가 나와서 이 원고 페이지 이거
1: 넘기는 소리
0: 이 소리가 자기는 너무 별로였다.
1: 역시 드럼 치시는 분이라서
0: 나는 소리에.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원고를 그렇게 펴놓으셨더라고요.
1: 그분이 1페이지를 또 가지고 가셨어요.
0: 기념으로?
1: 작가님이 글을 너무 잘 쓰셔서
0: 앞으로
1: 우리... 라이너노트를 네. 부탁하고 싶다고 음반이 나오면
0: 우리 최 작가
1: 네.
0: 수입 잡으셨네요.
1: 아주 감동하면서 네. 꼭 이렇게 꼭 안고 가셨습니다.
0: 네. 그럼요. 부탁할 만하죠.
1: 네. 진짜 최고입니다.
0: 예, 그 음악 게스트 분 나오실 때 특히 그렇게 또 신경 써서
1: 네.
0: 오프닝이 또 쓰여지더라고요.
1: 맞죠. 네. 네.
0: 그렇게 또 마땅히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무튼 이 소리. 이 소리는
1: 조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성준님.
0: 저도 네. 조심하겠습니다. 성준 씨. 자, 오늘 그 이게 뭐죠? 어디서 봐요. 숨은 멘토. 아,
1: 네.
0: 그렇지. 최재니 씨랑 인사하셨어요?
1: 네, 인사했습니다. 네.
0: 그러지 않아도
1: 개그 호소인 최재니 씨.
0: 그 왜들 그 우리 강아솔님이랑 약간 키도 비슷하시고
1: 네.
0: 아솔 씨도
1: 아솔이는 그냥 개그맨이고요.
0: 근데 아솔 씨도 저 시기에 네. 데뷔 음반 내고 뭐 1년도 안 된 무렵에는
1: 네.
0: 저러시지 않았을까
1: 저렇게까지,
0: 뭐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1: 조심조심했었죠.
0: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네. 꾹꾹 눌러서 네. 음악에 누가 되지 않더라고.
1: 근데 약간 그런 반전 매력이 또 사람들을 매혹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끌어당기나요?
1: 네.
0: 예. 덕분에 좋은 뮤지션 우리 정영 씨도 소개해 주시고
1: 네, 맞습니다.
0: 아리 씨 덕분에 최재인이라는 걸출한 뮤지션을 잘 만나봤습니다.
1: 네. 정영님의 또 샤라웃이 컸죠.
0: 네, 네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음악정찬 메뉴
1: 네.
0: 절기에 맞춰서 정하신 거예요?
1: 네. 제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처서를
0: 네.
1: 사심을 담아서
0: 네.
1: 그 처서가 되면 좀 혼자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그렇게 좋아하는 절기인데 원래 처서 매직이 좀 있는데 올해는 약간 처서 폭염이 있고 오히려 입추 매직이 약간 있었어요.
0: 그때는 저도 놀랐죠.
1: 네.
0: 뭐 한 하루만인가?
1: 확 꺾어졌잖아요.
0: 기온이 한 5, 6도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평균.
1: 네. 그 전에 너무 심하게 더웠던
0: 맞아요.
1: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처서 매직이 좀 없어서 아쉬워가지고 처서에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처서에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볼까 해서 오늘은 편지 플레이리스트로 노래를 좀 꾸며봤어요.
0: 편지 플레이리스트.
1: 네.

0: 저는 그러면 우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 너무 편지 봉투, 뭐 종이 재질 이런 거 얘기하셔도
0: 네, 그러니까.
1: 너무 감사하죠.
0: 아, 얼마 전에 방송에
1: 네.
0: 평생 우표 컬렉션 모으신 분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 엄동설한에 우체국 앞에서 새벽에
1: 크리스마스 씰?
0: 사겠다고 새로 나온 우표.
1: 네.
0: 그땐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1: 맞아요.
0: 어린이들한테도.
1: 우표책이 다
0: 그러다
1: 있었죠.
0: 어디 갔나 이런
1: 요즘에
0: 생각도
1: 뭐
0: 나고.
1: 띠부띠부실 이런 거책
0: 예.
1: 만들듯이 정말 우표책이 있었어요.
0: 맞아요. 아.
1: 그중에서도
0: 예.
1: 반짝반짝 빛나는 우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오빠가 책 우표를 모아서
0: 예.
1: 맨날 이렇게 책 읽듯이
0: 예.
1: 읽었었는데.
0: 그때 근데 주로 우표가 예쁘진 않았어요. 그냥 정치가 뭐 대통령 이미지나
1: 아, 그런 것도 있었구나.
0: 산업 뭐 워낙 그런 뭐 산업 발전에 열을 올리던
1: 저희 약간
0: 시절이라서
1: 세대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귀여운 거 많이 봤는데요.
0: 귀여운 거? 저는 한 1, 2년 하다 관둬서 가고
1: 아,
0: 그때
1: 그러셨구나.
0: 예.
1: 네.
0: 한창 그 세대가 많이 다르다고 아닐 텐데요. 자, 오늘 처서에 편지를
1: 네.
0: 하겠어요라는 이런 낭만적인 테마로 고르신 첫 음악 만나볼까요?
1: 네, 켜서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이런 주제로 노래를 골라봤는데,
0: 네.
1: 첫 곡으로는 곽진원님 노래를 골라봤어요. 이 노래를 제가 밤 산책을 하다가 우연하게 듣게 됐는데, 이렇게 밤에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가로등불이 쫙 켜지는 그 시간 있잖아요. 7시 23분에 쫙 켜지면서 이 노래가 흐르는데 눈물이 또르르 이렇게 나더라고요. 네, 이제 시작이 잘 지내시나요? 어찌 지내시나요? 그토록 좋아하시던 가을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와, 이 노래를 편지 첫 곡으로 들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오늘 첫 마음을 담아서 조용한, 그리고 뭔가 약간 지난 시절의 지난 연인에 대한 어떤 안부 인사, 붙이지 못한 편지 같은 내용의 곡입니다.
0: 저는 좀 약간 다정한 컨버세이션 그런 대화에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텍스트로 봐도 이 요로 끝나는 이 투가
1: 네.
0: 굉장히 힘들거든요.
1: 요체나
0: 왜,
1: 하오체 이런 거
0: 예,
1: 좀 힘드시.
0: 하오체나 요체나
1: 예.
0: 지오 뭐 이렇게 붙는 그래서 가사를 저희가 소개하는 코너가 매일 있어도 이 부분은 항상 바꿔요. 그냥 뭐 존대를 안 하던가 뭐
1: 반말하던가.
0: 이런 채 좋아하시죠.
1: 네, 저는 선호는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노래에 어울리면 다 좋아하는 것
0: 아,
1: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예, 여긴 다 요.
1: 네.
0: 요.
1: 우표 붙여서 요.
0: 예, 잘 듣겠습니다. 곽진원의 2024년 곡, 가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당신이 좋아하시던 가을이 지나가네요. 라고 마무리하는 곽진원의 가을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하리 배우 음악정찬 처서에는 편지를 하겠어요. 테마로 고른 첫곡잘 들어봤습니다. 최연경 청취자는 선곡표 미리 보시고 이곡 나오기 기다렸다라고 하시네요. 선곡해주신 아림님께도 고맙다. 멋지세요라고 써주셨습니다.
1: 더 멋지십니다.
0: 자, 곽진원의 이 분위기, 착 깔아주는 이 분위기에 이어서 다음 곡은 또 어떤 분위기일까 기대됩니다.
1: 곽진원 씨의 이 처음 편지 노래가 진짜 가을에 들으면 너무 쓸쓸할 것 같아가지고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골랐고요. 두 번째는 뭔가 편지인데 이 편지도 뭔가 어떤 리스본이라는 장소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그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이 있는 장소 같아요. 그 그리움을 담아서 그 내용을 부른 건데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진원님의 이 차분하고 조용한 잘 지내니? 이게 아니라 막, 야, 나 진짜 너무 그립잖아. 막 약간 이런 진짜,
0: 약간 여장부야?
1: 야, 완전, 포르투갈의 파두의 가수, 까르미뉴? 뭐, 까미뉴라고 읽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발음을 해보면 카민호예요. 그래서
0: 카민호?
1: 차민호인 거예요,
0: 아,
1: 저한테는.
0: 차민호.
1: 차민호. 차민호의 까르미뉴.
0: 차민호의
1: 네, 차미노의 까르타 아 리스보아라는 그 리스본에게 띄우는
0: 오, 스케일
1: 편지입니다.
0: 크다.
1: 네, 스케일이
0: 도시
1: 완전,
0: 전체를 향한.
1: 진짜 뭐 나는 그냥 너랑 있었던 그 리스본을 추억하는 거지만 나는 여기에서 나를 떠난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리스본, 당신에게서 우리들의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움도 사랑도 뭐 약간 그 처연한 그런 느낌들도 아주 기세로, 파도의 기세로 확, 사로잡는, 그래서 뭔가 첫 번째 곡과 대비를 이루는 두 번째 곡을 골라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까미뉴 일명

0: 까미뉴의 노래로 카르타 아 리스보아, 리스본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파두가 뭐 90년대 이후로는 뭐 리바이벌 이런 것도 겪고 해가지고 좀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좀 입맛에 맞는 그런 형태로도 막 발전하고 그렇다는데 아직도 그 고전적인 그런 뭐 유네스코 문화
1: 문화 유네스코
0: 무형 예 그런
1: 무형문화유산에
0: 형태로 보존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왜그 뭐죠? 고전은 또 곡조들이 이렇게 형 틀이
1: 맞아요. 정해져 있죠.
0: 정해져 있잖아요.
1: 네.
0: 그걸 바꾸는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가사는 바꿀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0: 이뭐 십수 가지의 곡조 중에서 골라서 작사가가 서사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라는데 여기 뭐 보면은 뭐 어떤 형식 어떤 형식 이렇게 이름이 쭉 있는데 요 형식의 특징은 이 가창자 가수의 그 연주가 포르투갈 기타의 연주보다 살짝 선행한다. 그러니까 좀 빠르게
1: 먼저 앞서서,
0: 예,
1: 네.
0: 그러니까 우리도 합주를 하다가 보면 아, 쟤는 리듬감이 너무 앞으로 내달리네. 아니면 아, 저 친구는 좀 레이드백이네.
1: 맞아요.
0: 뒤에 있네. 아니면 와, 칼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1: 맞습니다.
0: 궁금해서 약간 그 정보를 가지고 들어서 그런지 앞으로 달려나가는 느낌이
1: 네,
0: 확실히
1: 정말,
0: 있네요.
1: 네, 기세와 함께 달려가는 편지?
0: 나를 따르라 뭐 이러면서.
1: 편지가 정말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0: EBS FM 이승열에서 기음악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 씨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요리 이하립의 음악정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처서에는 편지를 하겠어요. 요 테마로 고르신 음악들로 함께합니다. 방금 까르민유의 깔따 리스보아, 리스본에 보내는 편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세요.
1: 네. 처서에 제가 편지를 쓴다면

0: 수신인은 바로 미스터 푸른 하늘 씨. 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쳐서 되면 하늘과 구름이 거의 그냥 뭐 예술 작품인데요. 요즘에 한몇주 동안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광화문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파란 하늘 위에 전체가 다 하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바닥이 파랗고 위가 하얗고 그래서 약간 바다 같은. 그래서 제가 전에 김혜진 님이라는 작가의 깃털이라는 SF 소설을 읽었었는데 지구가 이제 미래에 지구가 이제 멸망을 하고 새로운 행성으로 지구 사람들이 이사해서
1: 이주했어요.
0: 가는데 그 이주에 간 행성에는 하늘에 바다가 있어서 사람들이 수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1: 판타스틱한데요.
0: 예, 네, 그래서 와, 진짜 이 정도면 수영하겠는데 약간 뛰어들고 싶은 하늘이어서 처서에 또 높고 깊은 하늘에는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해서 너무나 유명한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1: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 1977년 Out of the Blue. 블루라는 단어가 또 앨범명에도 들어가
0: 들어가죠.
1: 있네요.
0: 이게 그 앨범 표지 보면 우주 그 비행선 우주선이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블루가 푸른 지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음악을 제프린 이 분이 스위스 알프스의 임대 살레에 들어가서 3주 만에
1: 산장에
0: 네.
1: 탁.
0: 이 앨범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3주 만에 거의 창의력 폭발로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 이렇게 또 스케일이
0: 네, 뭔가 약간
1: 유럽은 뭐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렇다고 쳐도 얼마 전에 뭐 밴드 하나가 오랜만에 신보를 내는데 뭐저 남미에 뭐 에콰도르인가 뭐 거기서 한달 동안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0: 요즘엔 그냥 핸드폰만 없애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 핸드폰 없으면
0: 그러니까 약간 SNS, 인터넷 다 끊고 그런 세상에 들어가면 조금 집중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1: 저도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관령이래.
0: 괜찮은데? 공기 좋고.
1: 근데 무서워서
0: 아, 무서워서.
1: 약간 그
0: 폐교에서.
1: 폐교를 뭐 제안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0: 왜?
1: 한번 작업해 보실래요? 그래서
0: 거기 강원도 쪽에는 한여름에도 보일러를 킬 만큼 춥다고 들었는데. 거기도 약간 그런
1: 그래서
0: 곳이었을까요? 네.
1: 아침에 이렇게 입이 안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0: 아,
1: 벌어지니까.
0: 그랬어요. 우리 또 율디님의 또 새로운 음악을 듣는 것인데, 그쵸?
1: 아니, 한 십수년 전이에요.
0: 아쉽습니다.
1: 저는 핸드폰만 없애면
0: 네.
1: 뭐 집에서도 충분히 또
0: 네.
1: 할수
0: 오늘
1: 있겠죠.
0: 압수해서 가겠습니다, 제가.
1: 그나저나, 최재니 씨는 어디서 작업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했네. 그분은,
0: 혹시 듣고 계시다면 저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1: 기타를 길에서 주웠대요.
0: 그러니까요.
1: 그 보니까 근데 저거는 버릴 만한 기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0: 그 길이 어디였는지 좀
1: 누가
0: 궁금하더라고요.
1: 놔두고 간걸 집어온 거 아닌가?
0: 아, 혹시. 아, 아니. 네.
1: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77년 Out of the Blue 음반에서 Mr. Blue Sky 듣고 오죠.

0: Electric Light Orchestra의 1977년 Out of the Blue 음반에서 Mr. Blue Sky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하립의 음악장창의 세 번째 곡이었죠. 이때 70년대 저는 그 ET를 이때 봤나?
1: 아,
0: 그쵸? 엄마와 함께 가서
1: 손가락과 손가락이 만나는 그 순간.
0: 하긴 우주 외계인
1: 네, 외계인의
0: 있다고 믿으세요?
1: 저 있다고 믿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이번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1: 뭐죠? 제목이?
0: 영화 제목인데
1: 나왔어요?
0: 예. 뭐지라 무슨 데이
1: 퍼펙트 데이?
0: 아니요
1: 아니.
0: 아무튼 생각나면
1: 네.
0: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sclosure Day.
1: 아.
0: 예. 그러니까 그 서사가 우리가 뭐늘 주변에서 그 외계인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 정부에서는 이걸 은폐하고 있다.
1: 음모론.
0: 예. 근데 이제 스필버그 서사가 영화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은폐했구나.
1: 은폐당했다, 우리는.
0: 야.

0: 속아왔다.
1: 이게 그 쪼잔한 마음 때문에 그릇이 너무 작아서
0: 이 지구에서 권력을 정확하게 내가 다 휘두르고 싶기 때문에
1: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가 그걸 소화할 그런 어떤 그런
0: 준비가 안 됐다.
1: 준비가 안 됐다라는
0: 그거를 알아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1: 맞아요.
0: 네,
1: 그게 보셨구나 그 영화.
0: 아니 못 봤습니다.
1: 근데 정확히 깨고 계신데요.
0: 네.
1: 근데 이제 외계어의 교신이 일어난다면
0: 네.
1: 어떨 것 같아요?
0: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언어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 음악으로.
0: 그냥 뭐 몸짓과 약간 그 어떻게 어떤 액션을 취하기도 전에 잡혀먹을 수도 있지만 네.
1: 외계인들이 음악가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죠?
0: 그러니까요. 뭔가 노래를 불러볼까요?
1: 근데 그런 약간 사이파이나 판타지 서사에는 외계인들이 정치가들을 싫어하더라고요.
0: 아, 싫어해야지. 누군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자, 오늘
0: 쳐서.
1: 처서에 편지를 하겠어요. 다음 곡
0: 다음
1: 만나볼까요?
0: 곡은요, 제가 사실 편지 플리로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어떤 에피소드는 제가 학창 시절 내내 가방 속에 편지를 지니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유재하님의 우울한 편지 마지막 대사거든요. 어리숙하다 해도, 강인하다 해도, 나약하다 해도, 지혜롭다 해도, 당신은 아는가요? 내겐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하면서 제 나름의 그 사랑 편지, 러브레터를 지니고 다녔어요.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못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몇달 지나서 열어보면 꼬질꼬질해져가지고 다시 써서 넣어놓고. 네, 그랬던 시절을 보내던 아이였는데, 제가 오늘 네 번째로 고른 노래가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예요. 근데 이 노래를 제가 만약에 이제 다시 편지를 쓴다면, 첫 줄의 가사는 이거다. Lost in You. 나는 당신의 눈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로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진짜 청아한 데비 깁슨 노래 오랜만에 좀 듣고 싶어가지고 89년 일렉트릭 유스라는 앨범에 수록된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가져왔습니다.
1: 저도 데비 깁슨 싫어하진 않았는데.
0: 네, 좋아하지도 않으셨나요?
1: 아니, 그 약간 쌍벽을 이루잖아요.
0: 그분이 누군지를 찾아주세요,
1: 그
0: 여러분.
1: 사람보다는 데비 깁슨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데비
0: 네.
1: 깁슨은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0: 아,
1: 티파니
0: 티파니.
1: 맞아. 우리
0: 맞아요.
1: 또최 작가가
0: 역시,
1: 확실히 기억하고 있네.
0: 역시, 최 작가님 최고.
1: 데비 깁슨. 좀더 약간 작가다운 막 곡을 자기가 직접 쓰고 그러니까
0: 맞아요.
1: 그런 면이 있었죠.
0: 너무 아름다운 청초한 목소리로, 진짜 어떤 편지 사실 첫 줄이 거의 다잖아요. 그래서 첫 줄이 어렵다면 이 가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David Gibson의 Lost in Your Eyes 듣고 오죠.

0: 11년 플러스 26년 하니까 38년 전 사운드였습니다. 데비 깁슨의 Electric Youth 음반에서 Lost in Your Eyes. 이게 뭐 당연한 뭐 기억이 나시겠지만 워낙 자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곡이기도 해서 빌보드 핫100에서는 1위를 한 3주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티파니 곡이 그 I think I'm alone now. 그게 티파니였나? 그게 데비 깁슨인가? 우리 최 작가가 알 텐데.
1: 네네.
0: 아무튼.
1: 티파니, 데비 깁슨, 티파니 의문의 1패. 네.
0: 조희선님께서 티파니보다 깁슨이 더 좋았다.
1: 우리 다 그쪽이네.
0: 티파니가 좀 불쌍해지려고 그러는데.
1: 그러니까.
0: 오랜만에 드린 좋아요. 김현정님께서. 아림님께서 가방 안에 편지 넣고 다니던 그 시절, 그 얘기, 그 감성 너무 잘 아는데 그립네요라고 쓰셨습니다.
1: 그왜못 전했을까요? 그 앞에 갔단 말이죠. 항상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머뭇머뭇
0: 아,
1: 가방에
0: 줄
1: 손을
0: 사람은
1: 넣었다
0: 있었어요?
1: 있었으니까.
0: 아,
1: 그래서 막 손을 넣었다 뺐다. 그래서 걔가 다른 거예요.
0: 대리인을 시키지 그랬어요, 이렇게.
1: 그것도 못해요.
0: 아,
1: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를 친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는 그런 수줍은 아이? 네, 어떤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0: 저는 그냥
1: 대리인을 쓸 수가 없어요.
0: 그 사람이 있을 만한 장소에
1: 몰래 갖다 놓기?
0: 갖다 놓기.
1: 그것도 너무 수줍어서 그 사람이 있을 만한 장소도 몰라. 쫓아가지 않아. 너무 수줍어서.
0: 어이구.
1: 네, 그래서, 썩었다. 가방 속에서 꼬질꼬질하게 썩어가는 편지가.
0: 썩어간 편지. 어?
1: 우울한 편지가.
0: 썩어간 편지네,
1: 네.
0: 썩어간 편지.
1: 정말 죄송합니다.
0: 오, 확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1: 진짜 도파민이 확 터지네요.
0: 자, 오늘 처서에는 편지를 하겠어요. 네 번째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다섯 번째 곡이자 오늘 마무리 해주세요.
1: 네, 수신이는 푸른 하늘이고,
0: 네.
1: 첫 번째 줄은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였으니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0: 네.
1: 앞으로는 좀 우울한 편지는 그만 쓰고
0: 네.
1: 가을에는 어떤 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이어서 이런 처서의 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비니시우스지 모라에스의
0: 네. 네.
1: 에우세이키 보지 아마르.
0: 맞아요.
1: 와, 진짜 오늘 또방 PD님께 또
0: 네.
1: 원어를 듣고 왔는데 또 이렇게 버벅거리네요.
0: 네.
1: 그래서 이 가사, 노래 제목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란 걸 알아요.
0: 그한번탁 거기 고그 감정이 이렇게 한번탁 거기 아 하여간 하여튼 그 표현이 너무 절묘하지 않아요?
1: 너무 절묘해요.
0: 예.
1: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될 거란 걸 알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진짜
0: 그 자기 확신.
1: 나의
0: 예.
1: 확신. 그리고 어떤 매혹 앞에서도 내 생각은 오직 나의 사랑에만.
0: 네.
1: 그리고 먼 훗날 죽음이 찾아와도

0: 나는 정말 너만을 약간 요런 정말 마음을 담은 사랑 노래인데
1: 네.
0: 저는 편지가 가장 마음을 표현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효과적인 방법. 근데 거의 21세기의 사호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1: 네.
0: 편지를 언제 마지막으로 썼던가, 언제 받아봤지? 하면 까마득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음을 담을 일이 있을 때는 편지가 좋지 않을까. 뭐 옛날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굳이 연필이 아니더라도
1: 예.
0: 펜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1: 그 노래, 사랑의 연필로 쓰. 저는 한 30년 전에 미국 맨하탄 한복판 길거리에서 그 노래를
0: 멋있다.
1: 쩌렁쩌렁 틀은 차가 지나가는 걸 본 적이
0: 저는 쩌렁쩌렁 맨하탄 한 곳에서
1: 있어요. 예,
0: 부르셨다고.
1: 아니요, 저는 못 부르죠.
0: 매혹될 뻔했는데. 아무튼 오늘 마지막 곡은 첫 곡이랑 뭔가 약간 수미상관으로 좀 이렇게 아름답고 조용하면서 첫 곡도 스튜디오 그 라이브였거든요. 마지막 곡도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가장 유명한 콘서트 클럽 라포사에서 녹음된 곡이고요. 여기에 중간에 비니시우스 목소리가 이렇게 세레나데처럼 이렇게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그게 또 얼마나 매혹적인지. 그래서 마리아 크레우자 토키뉴와 함께한 이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사랑 노래로 골라와 봤습니다.
1: 오늘도 역시 재미났고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0: 감사합니다.
1: 잘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비니시우스 디모라이스 그리고 마리아 크레부자 그리고 토킹 뉴의 에우세기 보지 아마르. 난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를 알아요.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demais meu pensamento. Quero vivê-lo em cada momento.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아이돌 한국어 앵커 나킴드입니다. 오늘도 화제의 K뉴스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마카의 특파원.
3: 잠시만요. 저기요. 거기 서라니까요. 얘가 꼭 잡고 갈 테다.
2: 마카의 특파원. 무슨 일입니까? 설마 범인이라도 쫓고 있는 건가요?
3: 범인보다 더 따라잡고 싶은 분인데요. 바로 제 앞에서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완주하려고 앞 사람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오는 8월 29일에 부산에서 2026 부산 나이트워크 42K가 열린다는 소식인데요. 부산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바라보며 42km 완주에 도전하는 특별한 워킹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2: 와, 부산의 밤 풍경은 낮과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마카 특파원, 직접 느껴본 밤 산책의 매력 세 가지만 뽑아주시죠.
3: 아, 정말 매력적인데요. 첫 번째는 시원한 밤바람, 두 번째는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4: 아주 매력적인 점이 하나 또 있는데요.
2: 바로바로. 아, 현기증 날 것 같아요. 빨리 알려주세요.
3: 바로 야식 먹을 핑계가 생긴다는 점이죠. 마침 편의점을 발견했으니 그럼 전 이만 안녕.
2: 아니, 마크 특파원 완주하신다면서요. 어디 가십니까?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캠드입니다.
1: 네, 앞서 들으신 곡은 소녀시대 Run Devil Run 이었습니다.
0: 네, 우리 메시지 보내주신 한국인들 감사드리고요. 아이돌 한국어의 Walking Family, 야스민을 소개합니다.
1: Introducing today's special guest, we'll be walking with at Idol 한국어. 미니미니, 야스미니, 야스민, welcome!
2: 안녕하세요, 미니민 연수입니다.
0: 예. Yeah. 자, 오늘 K 뉴스는 어떤 이야기였죠, 수민님?
2: Yeah, on August 29th, the 2026 Busan Night Walk 42K will be held in Busan. Set against Busan's beautiful night skyline, this unique walking event lets participants create special memories by walking through the night.
1: 네, 2026 Busan Night Walk 42K가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부산의 밤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워킹 페스티벌인 이 행사는 걷기 마니아를 위한 대표 코스 42km, 24km, 16km에 더해 걷기 입문자를 위한 8km 코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0: 그리고 밤에 걷는 행사인 만큼 낮에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풍경을 빼놓을 수 없죠. 시원한 밤 공기를 맞으며 부산의 야경을 즐기고 함께 걷는 사람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항공인들은 올여름 마지막 밤에 천천히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부산의 밤을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1: 아, 예. 부산도 제 고향 아닙니까?
2: 그렇죠.
1: 네, 부산 사람 아이가.
0: 자, 우리 캠디 막디는 걷는 거 좋아해요?
1: 캠디 막디요? 아, 일단 막디는 뭐 예.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걷는 거 좋아해요.
0: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가 볼까요?
1: 네.
0: 장난이고요. 우리 야스민님은 걷는 거 좋아하시죠?
2: 아, 우리 네, 수민이는 네. 걷는 거 되게 좋아해요.
0: 네, 누구요?
2: 아, 수민이요.
0: 아, 우리 수민이?
2: 미니민, 야스민도 아. 보통 3인칭 걷는 거 좋아해요.
0: 그거 하세요. 약간 3인칭이 뭔지
2: 저는
0: 아시죠?
2: 저는 자주 해요. 아, 혼자서도.
0: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 대기할 때 수민이는 오늘 밥 먹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적 있으세요? 그런 있어요? 사람도 있거든요.
2: 있어요. 아, 저는 뭐 이렇게 많이 하진 않고 혼자 있을 때 많이 해요.
0: 아, 혼자?
2: 미니민, 야스민 오늘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아, 혼자 제 있을 자신한테 때? 또 대답을 하고.
0: 어, 근데 혼자 있을 오늘... 때 미니미니 야스민도 해요?
1: 아, 진짜요? 어, 되게,
0: 되게
1: 좋다.
0: 열심히 사시네요. 네. 되게 약간.
1: 이름의 진심이.
0: 그니까. 약간 자기 만족을
2: 왜,
0: 위해서.
2: 왜 좀 이상해요?
0: 아니, 전혀 아니요. 안 이상해요, 사실.
1: 그니까 미니미니가 first name이고 야스민이 last name인 거죠?
2: 맞아요. 아, 그래서 미니민 오늘 뭐 하고 싶어? 아, 오늘.
0: 바로 대답해요.
2: 좀... 커피 먹고 싶네? 아, 그럼 산책 나가자! 이런 식으로.
0: 말이 혹시 안 끝날 때도 있어요? 막 계속 물어보고.
2: 그럴 때가 많아요.
1: 아, 그래서 항상 바쁘시구나.
0: 아, 어쩐지 저희 아이돌 한국어에서 연락을 드리는데 자꾸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
1: 그러니까요. 네.
2: 아, 저랑 얘기하느라 네. 바빠가지고.
0: 아, 혼자서?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걸을 때 주로 좀 뭐 하면서 걷는 편이세요, 두 분은?
1: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되게 자주 듣습니다.
0: 네. 혹시 노이즈 캔슬링까지 하고 들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그런 선선한 바람 소리와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약간 오픈을 해놓는 편이세요?
1: 전 노래마다 달라요. 약간,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약간 걷다가 아 이거는 그냥 뭐 러닝 하고 있으면
0: 신나는 노래 듣잖아요.
1: 네, 신나는 노래 듣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주변 소리를 좀 들어야 되긴 하니까 노이즈 캔슬링 안 하는데 약간 좀 잔잔하거나
0: 걸을 때
1: 네, 걸을 때 멜로디가 엄청 센 약간 인스트가 많은 거 있잖아요. 약간 인스트루먼트.
0: 네네네.
1: 뭐 예를 들면 트럼펫 소리가 많거나 뭐 이런 밴드 음악이면
2: 재즈
1: 느낌. 네,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해가지고
0: 좀 약간 음악에 따라 다르시고
1: 네, 완전히 느끼는 편.
0: 야스민님 뭐 하면서 자기 혹시 자기랑 얘기하면서
2: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 그 정도 아니에요. 저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스민아 힘들지? 우리 집에 갈까?
2: 아, 나 진짜 이러는데? 아, 어떻게 알았어요?
0: 진짜요? 근데 혹시 막 진짜 신기하겠다. 야, 옆에서
2: 끝날
0: 지나가다가
2: 때.
0: 보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혼자서 저건 누가 통화를 주신가? 알고 보면 통화도 아니고
2: 아 혼자만
0: 혼자.
2: 아예 근데 이제 산책할 때는 저는 되게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0: 몇 분 하세요?
2: 진짜 짧게 해도 1시간 무조건 일단
0: 짧게 해도 1시간?
2: 네.
0: 기네.
2: 네.
0: 그럼 많이 가겠네요. 어디까지?
2: 근데 걸을 때 이제 혼잣말 하지는 않고 저도 노이즈 캔슬링 무조건 하고
0: 음악 듣고
2: 네, 기분에 따라서 이제 신나는 노래 들을 때도 있고 근데 한 80% 거의 다 약간 잔잔한 노래 들어놓고 자연을 막 하늘도 보고 이렇게 나무도 보고 약간 주변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0: 근데 저도 걸을 땐 잔잔한 노래 많이 들어요. 오. 잔잔한 노래 많이 듣고 저는 그 항상 산책을 하는 이유가 눈이 맑아져요. 뭔가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그래도 뭔가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자연적인 것들을 보면 그냥 눈이 맑아지더라고요. 꼭 초록색만 봐서 눈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공기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맑아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걷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2: 맞아 맞아요. 네.
0: 그러면 이 산책할 때 필수 아이템 혹시 있나요?
2: 필수 아이템.
0: 저는 최대한 가볍게 하고 갑니다.
3: 아, 그렇죠. 네,
0: 뭐를 들고 가면 오히려 걸리적거려서 제 산책에 좀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핸드폰이랑 이어폰 정도? 아, 지갑도. 맞아요. 혹시 목마르면 물 하나 사야 돼요.
3: 네. 저도 항상 지갑을 가져와요. 왜냐면 중간에 뭐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끝나고 보통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야 되니까 왜냐면 끝나면 덥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집, 요즘은 특히 그렇죠.
3: 네, 집 들어가는 길에 편의점 잠깐 들러가지고 또 그 재미가 있죠.
2: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지갑이랑 핸드폰만 들고 나가는 것 같아요. 헤드셋은 뭐 이제 이미 쓰고 나가고.
0: 헤드셋 이미. 네. 아 이어폰 말고 헤드셋 쓰신 편이세요?
2: 네. 오, 아. 완전 그 노이즈 캔슬링 될 수 있게.
3: 아 뛰지 않으니까 헤드셋 써도 괜찮겠네요.
0: 그렇지 그렇지.
3: 네. 아 맞아. 뛸 때 헤드셋 끼면 그쵸? 무거워가지고.
0: 근데 저 가끔 이제 지나가다가 헤드셋 끼고 뛰는 분들 몇 번 봤는데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3: 신기한 것 같아요.
0: 얼마나 답답할까요? 왜냐하면 사실 땀나면 귀에도 막 이제 들어가고 할 텐데 헤드셋이 고장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특히 머리랑 이 여기 주변에 땀이 많아가지고 헤드셋 끼면 무조건 고장날 것 같아서.
3: 그러니까 한 방식의 플렉스죠. 그분들이
2: 아, 그렇죠.
3: 플렉스 하는 거죠.
2: 야, 그렇죠.
3: 넌 이런 거 못하지? 난 이 오늘 끼고 난 새로 살 거야 내.
0: 아, 네, 아 이런 맞아, 느낌. 보여주기.
2: 산책 끝나면 그냥 뭐 버리고.
3: 그렇죠. 그냥 뭐 하나 더 사지 뭐. 이런 느낌.
0: 아, 멋있네요. 네.
3: 자 그러면 여기 네. 42K잖아요. 부산 나이트워크가.
0: 그렇죠.
3: 그럼 만약 내가 42km를 걸어야 한다면 오. 혼자 걷는 걸 선호할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걷는 걸 선호하실 건가요?
0: 저는
3: 1번, 2번으로 아, 하나, 둘, 셋 한번 해봅시다.
2: 네. 오케이.
3: 하나, 둘, 셋.
2: 2번.
0: 오, 저 야스민님 혼자 1번.
2: 네. 저 네, 이렇게 장거리면은 네. 누구랑 같이 가면 뭔가
0: 더 짜증나요?
2: 계속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나는 걷는 거 좋아하는데 이 친구 지치지 않았을까? 라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즐기질 못할 것 같아요.
0: 눈치 보느라.
3: 네. 아, 그러네. 걱정도 되고.
2: 맞아요.
0: 저는 그런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을
2: 그러면 데리고 오케이.
0: 하려고요, 저도.
2: 맞아요.
0: 저도 뭔지 알아요. 그러면 오히려 신경 쓰여가지고 힘든데 그게 배로 힘들어지거든요.
2: 맞아, 맞아요.
0: 맞아요. 근데 그거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맞아요.
2: 맞아요.
3: 42km를 걸으면 무슨 기분일까요?
0: 이 날씨에는 전 그냥 안 걷겠습니다. 이 날씨에는 전 42km를 못 걸어요.
2: 좀 어렵긴 해요, 진짜. 네.
3: 제일 많이 걸어보신 게 어느 정도예요?
2: 20km 정도.
3: 와, 진짜요?
0: 혼자서? 네,
2: 혼자서.
3: 우와.
2: 근데 진짜 약간
3: 20km?
2: 아까 김대님 얘기한 것처럼 눈뿐만 아니라 뇌까지 맑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걷게 되면
3: 네.
2: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막 그 한강도 가보고 뭐 안 들어가 본 골목도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봐보고 하잖아요. 시간 일단 금방 가요. 금방 가고 뭔가 내 자신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0: 진짜 잘 노는 것 같아요. 제일 잘 노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자신과 제일 잘 노는 사람 1등 드리겠습니다.
3: 일단 뭐 거의 친구 한 명이 더 있는 셈이니까. 네.
2: 맞아요. 외롭지 않아요.
0: 근데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되게 약간 아 난 왜 이렇게 혼자일까 약간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독하다고 해야 되나?
2: Yes.
0: 그 느낌을 그러면 못 받으시네요.
2: 즐기면 돼요.
0: 신기하다.
3: 멋있어요.
0: 긍정적이에요.
3: 네. 네, 재능이죠 이게.
0: 네.
2: Yeah.
3: 사실 이게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 야 yeah, 맞아요.
3: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또 밤 산책의 매력을 좀 몇 개 얘기해봤잖아요.
3: 네.
0: 그래도 또 다른 매력이 있다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 밤에 걸을 때 이제 아까 풍경도 있었고 뇌가 맑아진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3: 네. 아까 캠디가 말했던 것처럼 네. 눈에 부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밤이다 보니까 뭔가 너무 밝지도 않고 사실 이게 눈에 걸리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밤에는.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눈이 릴렉스하고 딱 좀 약간 생각을 뺄 수 있는 약간 너무 overstimulate 되지 않아요.
2: 맞아요. 네. 진짜.
3: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2: 맞아, 맞아요.
3: 오케이.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캠디와 아니면 야스민이 추천하는 산책 코스 있는지 궁금한데.
0: 저는 미국에 있습니다.
3: 미국에? 네. 미국 어디에 있나요?
0: 제가 예전에 말했던 파크 있는데, 하일랜드 파크이라고. 이렇게 위에 있어요, 위에.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산이었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파른 산인데. 네. 그래가지고 요 위에 꼭지점 주변에 이제 하일랜드 파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올라갈 때는 오르막길이라서 조금 힘든데. 근데 올라가고서 또 다른 산책 코스가 하나 있어요.
3: 와우.
0: 네,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 항상 이제 해가 질 때쯤 이제 그 주변에서 제가 항상 걷곤 했는데 그때 그 공기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2: 와. 네.
3: 약간 고생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쵸? 산책 코스.
0: 사실 그렇게 안 어려워요. 경사가 높긴 하지만 가면서 막 옆에 스시집도 있고 막. 와. 막 플레이그라운드 있고 막 학교들도 있고 막 되게 대박이네. 그냥 예, 동네들이라서 괜찮아요.
3: 예. 좋네요.
0: 걸만해요. 걸만해요. 예.
3: 야스민 씨는 뭐 한강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2: 맞아요. 저는 한강 코스를 항상 저는 익숙한 걸 항상 똑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0: 근데 한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디 맞아. 한강 자주 가세요? 뭐 반포 저는, 뭐 이런 데 가세요? 아니면...
2: 저는 잠원 그 한강공원이 있잖아요. 어디지, 그쪽으로 제가? 항상 가요.
3: 잠원
0: 그 새빛산 그... 말고요.
2: 네, 아니 그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가는 코스가 약간 강남 쪽 다 이렇게 둘러가는 그런 코스거든요.
3: 네.
2: 그래서 시작은 잠원 공원인데 계속 쭉 이제 진짜 지칠 때까지 가는 거예요.
3: 와.
2: 한번 여의도까지 갈 때도 있어.
3: 네? 여의도요?
2: 진짜.
0: 잠원에서. 그러니까
2: 아무 스케줄 없는 날에 모자 하나 쓰고 이렇게 편하게 나와서.
3: 네.
2: 쭉 그냥 걷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그러다가 아, 집에 가고 싶다. 이제 시원한 거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딱 기분이.
3: 집에는 좀... 택시 타고 들어가나요?
2: 재력에 따라서 좀 재력이 좀 남았으면 좀 걸어서 가고 아니면은 택시 타고.
3: 아 그렇죠. 그 맛이 또 있어요.
2: 아, 맞아요.
3: 약간 아 진짜 더 이상 못 가겠다. 맞아, 택시 맞아. 딱 앉았는데
2: 시원하게.
0: 아 그렇죠.
3: 너무 좋다. 네.
2: 맞아요.
3: 좋습니다. 한국인들과 나란히 걷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 문자나 반디앱으로 메시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3: Need help translating K-pop lyrics? Need someone to listen to how your day went?

Friend is right here. Visit the either 한국 social media and leave a message. Any story is welcome. 네, 그럼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Rise Midnight Mirage 그리고 Eyelid 밤소풍까지 이어집니다.

0: 항공인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1: 그렇다면 이 코너를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0: 한국은! 지금 한국은 Now in Korea is our quiz segment where you guess a Korean word related to major issues in Korea over the past week.
2: Yeah, I'm going to try and guess the Korean word by asking 20 questions, tile questions. Listen along and see if you can guess it too.
1: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눈에 띄는 한국어 단어를 맞히는 코너입니다. 지금 한국은
0: 네, 오늘은 캠디막디와 야스민 이렇게 셋이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수민님께서 퀴즈를 내고 저희가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수민님이 한국어 단어도 직접 고르셨군요.
2: 맞아요.
3: 직접 고르셨어요?
2: 쌓인 게 많았어요.
0: 직접 고르셨네.
3: 엄청 어려운 거 일부러 고르셨을 것 같은데.
0: 뭐가 있을까? 뭐 독립공원 뭐 이런 거.
3: 뭐 저희와 관련된 건 아니죠, 근데.
2: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따 뭐 한번
3: 되게 말투만 보면 오늘만을 기다려 오신 것 같은데요.
0: 신났네요 오늘.
3: 어떠세요? 완전. 되게 신났죠?
2: 저는 솔직히 퀴즈 단어 제가 직접 골랐잖아요.
0: 네.
2: 1초도 고민 안 됐어요. 그냥 이거다. 바로
0: 진짜요?
2: 바로 느낌이 와서 제가 봤을 때 근데 맞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0: 진짜요? 오케이, 난 사실
2: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0: 단어가 어려워요?
2: 네.
0: 오케이. 그럼 일단 항공인들에게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저 캠디 그리고 막디가 스무고개 방식으로 정답을 추리할 거고요.
1: 네, 정답을 맞춰주신 당첨자분들께는 화장품과 스페셜 선물로 캠디 막디의 사인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과 나의 재능을 잘 살피라는 의미로 돋보기를 보내드릴 건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3전화 반대인 메시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2: 예, yeah,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리면서 시작할 건데요.
0: 네.
2: 오늘 정답 조성은 지읒으로 시작합니다.
0: 지읒.
2: Yeah, today's answer starts with the Korean letter 지읒.
0: Let's go.
4: Let's go. Right. Yeah.
5: How many syllables?
4: Okay. How many syllables?
2: One, two, three, two.
4: Two syllables.
2: 두 글자입니다. Yeah.
4: Two syllables.
5: Is it alive?
2: 아니, 지금 내가 놀릴 생각인데 왜 내가 또 놀림 당하고 있는 거죠?
3: 아, 네.
0: 살아있나요?
2: Is it alive? No.
0: 살아있지
2: 않아요. It's not alive.
0: 지읒 두 글자 살아있지 않아. 그러면
2: 빨리빨리 질문하셔야 돼요.
0: 감정인가요? 감정?
2: 감정일 수도 있죠.
0: 감정일 수도 있어요?
3: 혹시
2: 질문 잘하셔야 돼요.
0: 그러게, 질문하는 게 그렇네.
2: 어렵죠?
3: 볼 수 있어요?
2: 볼 수는 있어요.
0: 볼 수 있어요?
2: 네.
0: 무슨 색깔이에요?
2: 색깔 없어요.
0: 네?
2: It doesn't have a color.
0: 어떻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2: 지금 스튜디오에서도 볼 수 있고 뭐 네.
0: 이게 아이템이에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아이템?
2: 아, 만질 수는 없어요.
0: 만질 수는 없어요.
2: 네.
0: 뭐 약간 감정
2: So you cannot touch it.
0: 감정
2: but
0: 같은
2: you can see it.
0: What?
2: 김대님 되게 조용하네요.
3: 잠시만요. 이게 너무 어려운데.
0: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2: 뭐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좀 쉬워지는데.
3: 괜찮아요.
2: 김대님이

0: 그냥 마카야님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1: 캔디 마티한테 꼭 필요한
2: 언제요?
1: 거
2: 언제 필요한데? 제가.
0: 살면서 쭉.
1: 살면서 쭉 저희 직업 때문에 그 말하시는 거죠?
0: 관련이 있죠 직업이랑.
1: 오케이. 아이고.
0: 너무 쉽다. 다 드렸어요 사실.
1: 이런 기분이구나.
2: 13.
0: 감이 안 오나요?
2: 마지막 힌트 주세요.
0: 자 지금 제가 많은 힌트를 드렸는데 힌트 하나 더 드려요.
1: 오케이. 마지막 힌트
0: 진짜
1: 주세요.
0: 마지막 힌트.
1: 네.
0: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1: 네.
0: 김지막지한테 이미 그거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1: 있어요.
0: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 자신감.
0: 두 글자. 두 글자세요.
1: 아 우리 직업에 필요한 거요.
0: 그렇죠.
1: 감정일 수도 있고.
0: 그거 없었으면
2: 지읒으로 시작한다고요?
0: 네.
2: 자랑?
1: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0: 맞아요.
2: 이거 아래?
1: 먼저 합니다.
0: 좀 감이 오나요, 캠디님?
1: 먼저 합니다.
0: 어떻게 뭐 너무 조용한데?
2: 잠시만.
1: 아 뭔지 알아요?
0: 3초 드릴게요.
2: 잠시만 뭔데? 같은 팀이야 우리.
1: 이게. 이게 있어야 뭐 데뷔를 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1: 아, 오케이.
0: 오케이. 감이 오나요?
1: 뭔 느낌인지 알아요?
2: 이거 있어야 되는데 지읒으로 시작한다고요?
1: 네. 이 스킬을 갖고 있어야지. 스킬인가?
2: 맞아요? 스킬 맞아요?
0: 스킬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요. 스킬인가요? 스킬 아닐 수도 있어요.
1: Natural hair. 맞죠?
2: Natural hair?
0: Natural.
2: 뭐라고?
1: Natural.
0: Natural 하긴 하죠.
1: 네.
0: 네.
1: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
2: 알죠.
0: 뭔데요, 김대님?
2: Natural.
0: 자. 시간 너무 많이 드렸고요. 제가 두 분과 항공이들을 위해
2: 초성.
0: 힌트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
2: 네.
0: 그
2: 초성.
0: 항상 하시는 것처럼 노래로 이렇게 힌트 주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저도 강력한 노래 힌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바로 Ampersand One God.
1: God? 오케이. 신이 내려주는 것 그런 느낌인가요?
0: Yeah.
1: IQ 230입니다 제가 또. 네.
0: 김두님 근데 왜 이렇게?
2: 그래 자연.
0: 눈 동작 계속 흔들리는 거죠?
1: 신이 이건 진짜 신이 내려준 땡땡이다.
2: 자신?
1: No no no.
0: 와 김두님 진짜 이거 진짜 기스했는데.
1: 뭘 잘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2: 잘하는 사람?
1: 네. 약간 예를 들면 이걸 누가 진짜 잘해요. 이게 넌 진짜 신이 내려준 땡땡이야.
0: 진짜 마지막 힌트. 너 그거 진짜 땡땡이 있다.
2: 자신 있다.
0: 너 그거 있다.
1: 그거 있다.
2: 줏대?
0: 진짜. 너무 재밌다.
1: 야스민님 신나셨네.
0: 김드님이 이렇게 막 못 맞추는 거 너무 재밌다.
1: 이 퀴즈 세그먼트에 항상 야스민님이랑 캠드님이랑 거의 애니미였잖아요.
0: 맞아요. 끝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나요.
1: 네 그럼 M% 1의 갓 듣고 정답 맞추러 올게요.

0: 아, 정답
1: 예.
0: 진짜 알것 같은데 한번 맞춰봐도 될까요?
1: 한번 맞춰보세요.
0: 혹시 초성이 지읒, 니은인가요?
1: 와, 어떻게 알았죠?
0: 아,
1: 네.
0: 지은, 지은 알고 있죠?
2: 제가 또 요쪽에 좀 재능이
1: BJ
2: 있거든요!
1: 재능이 있네요.
0: 네.
1: 와.
0: 재능, 맞나요?
1: 맞아요.
0: 야, 이거지! I'm so smart!
1: Yeah.
0: I'm a genius.
3: 네, 정답을 맞춰주신 당첨자분들께는 화장품과 스페셜 선물로 캔디막디의 사인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과 나의 재능을 잘 살피라는 의미로 돋보기를 보내드릴 건데요.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0: No, 재능, talent.
1: Yeah. 그래서 제가 일단 그왜이 단어를 선택했냐면
0: 네.
1: 딱 김디막디 생각했을 때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능.
0: 오,
1: 재능 많은
0: 감사합니다.
1: 친구들.
0: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1: So the Korean word I've chosen as today's answer is 재능. It means the talent and ability needed to do something, as well as abilities that are innate and those acquired through training. In English, this corresponds to the word talent.
3: 야, 네, 오늘의 한국어 정답은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이크만 잡으면 가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공만 잡으면 야구 선수가 되는데요. 이처럼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소질을 소위 재능이라고 합니다.
0: 네, 하지만 재능은 꼭 타고난 능력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의 재능이 될 수도 있답니다.
3: 네, 오늘 캔디막디 정답 맞췄고요. 재능 발음 어떠세요?
1: 잠시만요. 잠시만요. 짚어서 얘기 좀 할게요.
3: 재능 발음.
1: 김디냐?
3: 재능.
1: 못
3: 왜
1: 맞췄잖아요.
3: 저 가끔 키드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키드님이라고? 저 캠드님인데 왜 이렇게
1: 캠드님 못
3: 가끔
1: 맞췄잖아요. 못 맞췄잖아요.
3: 키드님이라고? 네.
1: 네. 발음은 쉬운 것 같아요.
0: 재능.
1: 재능.
3: 그쵸, 재능
1: Yeah.
3: 괜찮은데 한번 재능이 들어간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오케이. 캠든과 마카야는 음악에 재능을 보이고 있어. Camden and Makaya are showing talent in music.
3: 공부도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잘하는 것 같아. It seems like kids who have academic talent do well in their studies.
1: Yeah, okay. 사람마다 하나씩은 숨겨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I think everyone has at least one hidden talent.
0: That's true, that's true.
3: 자, 그럼 이제 재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씩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0: 네.
3: 어릴 적너 이거 잘한다. 아, 재능 있다. 소리 들었던 분야. 혹시 뭐였나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도 말씀해 주셔도 되고.
0: 야즘 씨 있어요?
1: 저는 전반적으로 진짜 제일 많이 들었었던 게, 너 끼가 있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탤런트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3: 근데 진짜 야스민님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더 끼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3: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런
1: 맞아요.
3: 직업이잖아요. 이런 거 아니었으면은 아까웠을 것 같은.
0: 맞아.
1: 그러니까 뭐 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3: 네.
1: 들어요.
3: 뭐 많겠죠. 그래도 뭐.
0: 야스민 씨가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을.
3: 근데
1: 오,
3: 진짜로요. 혹시
1: 진짜요?
3: 최근에 슬펐던 적은 없었죠? 딱.
1: 있죠. 항상 있는.

0: 네.
1: 네.
0: 그거를 이제, 하, 내가
1: 그치.
0: 바꿀 수 없다면, 아, 차라리 그냥, 그, 이렇게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보자라는 마인드긴 해요.
2: 전 이게 진짜 재능 있는 것 같아요.
1: 그니까요.
2: 이
1: 사실.
2: 긍정적인 마인드.
1: 맞아요. 사실 이게, 나이가 들면서도 원래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아, 그니까, 아, 왜냐면, 저 나이 들었고, 여기도 나이
2: 와우.
1: 들었고, 다 나이 들었잖아요.
2: 성인이
1: 나이가
2: 되는.
1: 들었다는 건 막, 왜.
0: 그러긴
1: 근데 그죠.
0: 하네요.
1: 나이가
0: 오케이.
1: 들었는데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뭐라 될까요, 마인드? 를
0: 어,
1: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네.
0: 탤런트긴 해요.
1: 리스펙입니다, 진짜 이런 건. 진짜,
0: 감사합니다.
1: 나이가
0: 너무 좋아요.
1: 들었는데, 네. 정말
0: 나이가
1: 리스펙.
0: 들었는데
1: 아,
0: 강조,
1: 아닌데.
0: 강조 이렇게 해줘야 돼요.
1: 아닙니다,
0: 나이 들었는데도.
1: 마카야 씨.
2: 네.
1: 근데 마카야 씨도 솔직히 끼 넘치잖아요.
2: 저도 끼좀 있는 편인 것 같고요. 뭐, 어렸을 때 재능 있다고 느낀 거는, 뭐, 바로 플랩? 아,
0: 오.
2: 네. 저 물병 세우기.
1: 근데
2: 제가
1: 라디오
2: 또,
1: 많이 하셨잖아요.
2: 네.
1: 거의 실패하셨는데.
2: 네. 한때 제가 또 신동이었습니다. 네. 제가 막 그, 초등학교 때, 진짜 왕이었어요. 네. 물병
0: 와우.
2: 세우기 왕이었고.
1: 인기
0: 대박.
1: 많았나요?
2: 네?
1: 물병 그 세우기를 통해서 인기
2: 네.
1: 좀 얻었나요?
2: 아, 인기 좀 얻었죠. 일단 챌린저들도 좀 생기고, 저에게 도전을, 네, 벨트를
1: 아.
2: 가져가려고 도전하는 분들 계셨는데,
1: 다 실패했나요?
2: 네, 제가 왕위를 잘 지켜냈고요.
1: 왕이네요, 왕.
2: 네, 왕입니다. 진짜 킹.
1: Yes, king.
2: 그리고 뭐,
1: Let's
2: 사실,
1: go, slay queen.
2: 스포츠는 어느 정도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보통 어느 스포츠를 하든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 이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또 운동을 더 좋아하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캠디는요?
1: 저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2: 제 듣기로 캔디가 그
1: 예.
2: 돌멩이 줍는 걸 진짜 재능이 있었다고.
1: 제가 무슨 맹구입니까? 아니, 저는, 연습생 때그 칭찬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
2: 뭐예요?
1: 이런, 저희 이제 팝핀 수업도 들었었어요. 예전에 팝핀.
2: 네.
1: 이렇게 팝핀 수업을 듣다가, 이제 제가 사실 춤을 좀 많이 못 추던 때가 있었는데, 초반에. 근데 그때 이제, 너는, 다리를 참 예쁘게 쓴다. 다리, 너는, 그래서, 이 다리, 그러니까 이 footsteps라든지, 좀, 뭔가 다리로 하면 넌 되게 예뻐가지고, 근데 심지어, 그때 이제 피오나무니, 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2: 연습생.
1: 들었는데, 옆에서, 진짜 너 다리가 예쁘더라?
2: 오.
1: 그렇게 몇명 얘기해줘가지고, 좀
2: 네.
1: 그때, 스텝들을 많이 배웠었어요.
0: 근데
1: 좀
0: 진짜
1: 그런 재능.
0: 겐드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딱그 노래 나올 때 제가 몇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겐드님 그러니까 저는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도 딱 봤을 때 중선이 예쁘다.
2: 오, 되게
1: really?
2: 좋은
0: 그러니까
2: 칭찬이다.
0: 그걸 얘기했었어요. 한번 겐드님한테 중선
1: 진짜.
0: 진짜 예쁘다라고.
1: 감사합니다. 춤선 예쁜 말 되게 좋아합니다.
2: 그렇죠. 되게 좋은 말이죠.
1: 네. 마크 하이스 춤선은요?
2: 제 춤선.
0: 얘기할 거 없죠.
1: 얘기할 게 없다, 그냥. 그냥 얘기할 게
0: 아니,
1: 없다.
0: 당연한 거고,
1: 당연한 거.
0: 당연한 거.
2: 별거 없어요, 제 춤. 뭐, 선이 있긴 하더라고요.
1: 선 조금 보일락 말락
2: 네, 보일락 말락해요.
1: 하더라고요. 자, 또 이제 다른 사람의 재능을 보고 좀 자극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내 주변 사람의 재능 있는 모습에 부러웠던 순간 있었을까요?
2: 저 어렸을 때 있었어요. 특히 게임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루빅스 큐브 알죠? 제가 어렸을 때 루빅스 큐브를 그렇게 잘하고 싶었었어요.
0: 우와.
2: 근데 제 친구가 진짜 그걸 빨리 하는 거예요. 막 1분 안에 이걸 다 이거 탁 해서 서브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배우려다가 확실히 나의 재능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쪽 면만 배우고 한쪽 면만 서브할 수 있는 걸 배우고 포기했어요.
0: 어머.
2: 네, 그래서 그때 좀 부러웠다. 네.
1: 저는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네, 그냥 반에서 막말 잘하는 애들은 곧 인기쟁이잖아요. 거의 약간 그런
2: 그쵸.
1: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서 좀 많이 자극받았지만 결국 실행하진 못했어요. 네, 전 왜냐면 각자 그 성격에 어울리는 그런 역할이 있을 거예요.
2: 맞아요.
1: 근데 제 성격이랑 그렇게 말을 막 와와와 이렇게 많이 하는 거랑은 또안 맞을 것 같고 괜히 그냥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억지로 보일까 봐전 그게 싫었어 가지고 되게 근데 부러웠긴 했어요. 되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싶었고 그래서 친해졌고.
2: 성공했네요.
1: 네, 성공했어요.

0: 예, 감사합니다.
1: 저는 사실 아이돌 한국어 보면서, 그러니까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뭐 이렇게 김디막디처럼 재능 많은 친구 볼 때마다
0: 아유, 오늘
1: 부러워요.
0: 마지막 시간이라고 이렇게
1: 진짜,
0: 칭찬을 갑자기
1: 진짜,
0: 쏟아부어요.
1: 진짜로, 진짜로. 아이돌 한국어를 하면서 이제 많은 아이돌 분이랑 보게 되잖아요.
2: 그쵸.
1: 항상 그게 제일 부러워요.
0: 그래요?
1: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지?
0: 근데 그 중에서 캔디 막디가 유일하게 눈에 띄었다, 이런 말씀을.
1: 당연하죠.
2: 아수씨
1: What
2: 눈빛이 아주
1: kind of question is
2: 멋져요.
1: that?
2: 아, 이 확신에 찬
1: What kind
2: 답
1: of question is
2: 아주
1: that?
2: 좋습니다. 아, 근데 오늘 야수미 씨가 오늘 감동적인 모먼트를 많이
0: 그러니까
2: 선사해 주네요.
0: 저희를 최대한 울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려는지
1: 전략이에요,
0: 모르겠는데. 네.
1: 전략.
2: 아, 야수미 씨도 아, 너무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1: 아,
0: 네, 맞아요,
1: 고마워요.
2: 진짜. 네.
1: 스스로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좀 어색하긴
0: 네,
1: 하네.
0: 맞아요.
2: 신기하네요.
0: 좀, 네.
2: 좀 더워지네요. 네, 덥다. 네.
0: 자, 여기서 또 이제 재능이 있지만 싫어하는 일과 재능은 없지만 좋아하는 일. 이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자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1: 아, 어렵다.
2: 오,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예를 들면 직업으로 하는 거죠.
0: 그쵸.
2: 직업으로 하는
0: 어떻게
2: 거면.
0: 보면, 그쵸. 자기 인생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죠. 이둘 중에 하나.
2: 전,
1: 하나, 둘, 셋
0: 네, 하나, 둘, 셋.
1: 테스트부터
0: 1, 2번 할게요. 오케이.
2: 하나, 둘, 셋, 2번.
1: 2번.
0: 어?
1: 2번.
0: 2번.
2: 저 1번.
0: 1번.
2: 전 직업이면 그냥 차라리
1: 재능이.
2: 잘하는 걸할것 같아요. 재능 있는 걸. 왜냐면, 아, 저의 논리는 약간 재능이 없는데 좋아하는 거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재능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재능이 없으니까. 아, 물론 발전이 있겠지만 그래도 직업으로는 난 차라리 그냥 내가 잘하는 걸로 그냥 딱딱 돈 벌고 쉬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 좀 이런 마인드.
0: 저는 왜냐면 재능을 이제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저기 재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노력은 절대 이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
0: 저는
1: 맞아, 맞아.
2: 노력이
0: 그리고
2: 재능을
0: 예,
2: 이긴다.
0: 그리고 좋아하면 곧그 저의 인생들도 다 그냥 그 좋아하는 일들로 가득 찰 거예요. 관심도 가지게 될 테고. 그러다 보니까 뭐밥 먹을 때든 뭐 쉬고 있을 때도 뭐 계속 그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찾아보게 될 테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 재능은 없지만 그래도 늘 거예요. 어떤 분야가 되든 간에 분명히 늘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진짜 사실 진짜 물론 막 지금 막 그렇게 아니요 저 잘합니다. 네. 저춤 노래 진짜 재능 없었어요. 저 원래 음치고 음치에다가 박치
2: 음치
0: 막 진짜
2: 박치
0: 진짜
2: 건치
0: 너무 제 자신에게 화가 날 정도로 제 자신을 막 때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못하고 짜증냈어요.
2: 진짜
0: 진짜
2: 못했지.
0: 초반에.
2: 아 진짜 너무 못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때 막하시 없었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관심을 너무 갖게 되고서부터 자신감이 확 붙어지니까 좋아하게 되고 이 일이 그리고 확실히 이제 실력도 느는 게 느껴지고 하니까 뭔가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 아, 오늘 감동
1: 오늘 진짜
2: 파티네요.
1: 감동
2: 야후 감동 파티.
1: 파티다. 야호.
2: 아, 오늘 되게 좋은 날이네요.
1: 그니까요.
2: 자, 그러면 노력하면 재능을 뛰어넘는다고
0: 그쵸,
2: 했잖아요.
0: 방금, 네.
2: 그러면 얼만큼의 노력이 필요한가요?
0: 하하.
2: 약간 재능 있는 사람에 비해서 몇 배를 더 열심히 일해야
0: 뭐,
2: 돼요?
0: 당연히 인정받아야 저는 그걸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분야에, 그 어떤 좋아하는 일의 분야에 프로페셔널 전문가한테
2: 네.
0: 인정을 받으면 저는 그게 곧,
2: 성공.
0: 예,
2: 뛰어넘었다.
0: 인정으로
1: 오.
0: 해드리겠습니다.
2: 그쵸, 캔디는 이제 인정받은 거죠. 왜냐면 프로가 됐으니까.
0: 그렇죠. 막대한테 인정받았습니다.
2: 네.
0: 예, 그러니까 저는 인정받은 거예요, 그냥.
2: 전 모든 걸 재능으로 갖고 태어났거든요.
1: 와.
2: 장난 아니죠. 오케이.
0: 좋습니다. 네, 오늘의 한국어 재능과 관련된 토크까지 나눠봤는데요.
2: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소우주.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 기업 브릿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항공인들이랑 아름다운 야경 보면서 함께 걷고 싶잖아. 아니 근데 진짜 is the segment where we read messages from our 항공인들. In advance, via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channels, we received responses to the prompt praising Camden and Makaya.
2: 네, 한국인들이 보내준 메시지 하나씩 읽어볼게요.
1: Oh.
2: Strawberry with CK Ocolate 06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캠디 막디는 DJ를 정말 잘해요. 라디오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힘을 얻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1: Oh my god.
2: 아, 제가,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우리 또 게스트 분들도 가끔 모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아이돌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직업 이제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항상 이 저희가 이제 막 DJ 할 때 하는 목소리 톤으로 바뀌면 멋있다고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저희 이제 익숙해서 그런지 그거를 막 오 막 가끔 놀라시 그냥 그 가끔 저희가 이제 막
1: 아는 사람들
2: 아는 사람들 맞아 아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오는데. 형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어.
3: 오.
2: 와, 이런 얘기도 막 가끔 할 때 있고, 진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와, 신기하구나.
1: 그리고 일부러 막 바꾸려 하는 게 아닌데.
2: 그러니까요.
1: 바뀌나 봐요.
2: 그냥, 저희 둘은 어쨌든, 제 라디오가 이렇게 딱, 이 빨간불이 켜지면, 딱, 나와야 되는 톤이 이제, 기계처럼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되게 신기해 보이다는 거죠. 바로 이게 변신이 가능하니까. 근데, 기분이 묘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1: 근데 우지 마요.
2: 아, 예, 안 그래.
1: 네, 그리고 다음 메시지 로로맘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캠디는 재치가 넘치고 막디는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0: 세력 지키세요.
1: 오, 정보가
2: 반대가 될줄 알았는데.
1: 그러게요. 제가 되게 편하게 또 해줄 매력이 있죠.
2: 자, 그럼 야스민님은 저희가 어떤 라디오에서 어떤 매력을 각자 담당하고 있는지 한번 네. 딱
3: 칭찬을
2: 깔끔하게 네,
3: 깔끔하게
2: 이렇게 딱 재치 편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3: 네.
2: 간단하게 네,
3: 간단하게
2: 복잡한 거안 좋아합니다.
3: 오케이 겜드님 일단
2: 네.
3: 티키타카 너무 좋아해요. 겜드님 덕분에 아이돌 한국어가
2: 네.
3: 늘 재밌다
1: 오.
3: 진짜로요. 이야 그 다음에 와카야님은 천사예요. 진짜
2: 그럼
3: 와카야님
2: 악마였어요.
3: 생각
2: 네.
3: 아니
2: 네.
3: 항상 와카이님 생각하잖아요.
2: 네.
3: 그러면 약간 그냥 와 천사 같다.
1: 와, 처음 들어요
3: 그러니까
1: 인생에서.
3: 진짜요?
1: 네.
3: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1: 되게 기분이 좋네요
3: 그러니까 사람
1: 이런.
3: 변환하게 해주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착하게 대해주니까.
2: 맞아요. 되게 순둥순둥해요.
3: 맞아요.
2: 네.
3: 아무 생각 없이
2: 저랑
3: 약간 이렇게
2: 닮아가지고 이게
3: 대화하게 되는.
2: 같은 팀이니까 형 이제 닮고 싶어가지고 이제
3: 죄송한데 지금
2: 천사처럼.
3: 마카야님
2: 네.
3: 다음이
2: 알겠습니다. 뭐.
1: 진짜 감사합니다.
2: 그 마카 씨도 이제 곧 재밌어지겠네요, 저처럼.
1: 그러게요. 저도 이제 그걸 배우는
2: 네,
1: 중이에요.
2: 알겠습니다.
1: 네.
2: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IGJ7600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얼굴이 그냥 재능이에요. 외모가 뛰어납니다. 김님한테 칭찬합니다.
1: 와우!
2: 감사합니다.
1: 아, 숨길 수 없는 재능이죠.
2: 아, 그렇죠.
1: 네.
2: 이거 너무 잘 보여지죠. 죄송합니다.
1: 아, 이럴 때는 뭐 그냥 뭐,
3: 인정해요.
1: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셨으니까
2: 감사합니다.
1: 해 주셨으니까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네, 열심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죠. 관리해야죠.
1: 한국인이 되게 좋은 메시지 많이 보내줘서 기분이 좋네요.
2: 네. 자, 우리 벌써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저희와 수민님이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 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3: 진짜요?
2: 자,
3: 왜 이렇게 진심이 안 느껴지죠?
2: 자,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3: 한마디요?
2: 네.
3: 재밌었다. 행복했다. 진짜, 진짜.
1: 슬프다.
3: 근데 목요일마다 스케줄 하는 기분이 아니라 늘 얘기하는 거지만,
2: 놀러 온 느낌.
3: 김디막디랑
2: 네.
3: 이렇게
2: 지금
3: 좀
2: 여기가 놀러 온 곳입니까?
3: 맞아요.
2: 네.
3: 힐링하는 그 4시부터 5시까지 그냥 힐링하러 간다.
1: 감사합니다.
3: 고마웠어요.
2: 감사합니다.
1: 저희도
3: 안녕.
1: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2: 저희도 진짜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3: 받아라, 얍!
1: 네, 그럼 끝곡으로 저희의 추천곡, Stray Kids My Pace 들으면서 마칠게요.
2: 그럼 항공이들아, 그리고 수빈님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3: 안녕!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한 발짝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떠나기에 가장 좋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 텍사스에 올해 85세가 된 할머니 두 분이 계신데요. 이 두 분이 지금까지 7개의 대륙, 50개가 넘는 나라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두 분의 첫 여행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2008년. 당시 나이 67살이었다고 하네요. 이 아마존강을 항해하고 핀란드에서 오로라도 보고 심지어 남극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두 분의 여행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죠. 뭔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다라고 하는 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마음속에 이제 와서 뭘 하고 미뤄둔 일이 있다면요. 나이도 때도 잠시 잊고 한 발짝 내디뎌 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 시작이 영어 공부면 더 좋겠죠?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의 첫 곡입니다. Maroon 5 featuring Christina Aguilera. Moves Like Jagger.

0: 8월 27일 목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스티븐 님이요. Good evening. 신분당선 타고 퇴근길 크리스틴 쌤 안내 방송 접하며 방송에 귀 쫑긋하네요. 두 분 생방송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와, 이제는 신분당선에서도 우리 크 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정은숙 님이요. 여행은 나이와 상관없지요. 그때그때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여행 떠나 즐겨야 해요. 하셨습니다. 아유, 맞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죠? 다림 님이요. 우리 크 쌤 나중에 소셜미디어에 아마존 놀러간 사진 올리실 듯요. 아님 대서양에서 고래 타고 계시거나 아니 서핑보드를 타는 게 아니라 고래를 타고 계실 것 같다고 또 하셨습니다. 네, 진짜 그 이 앞서서 말씀드린 이 할머니 두 분이 진짜 대단한 게 여행사나 동행인의 도움이 없이 거의 자유여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저도 진짜 여행 하도 못 가봐가지고 슬슬 좀 가볼까 하는데, 아, 이브닝 스페셜을 또 책임져야 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좀 미루려고 합니다. 어차피 늦은 때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100세 찍으면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떠나요. 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왠지 여행 워낙 좋아하셔서 노후에 아프리카, 멕시코, 스페인 등지에서 숙박업 하실 것 같은 일산 에어 R&B 그 쌤입니다.
1: Oh, good evening, everyone. I really like this topic, this opening today.
0: Yes.
1: I was like, that's me. That's me. Oh, my goodness.
0: 진짜 여행 다니고 정말 프리하게 살고 그럼 또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Well, you know, there was a news article, right. a study that said that traveling helps you not age.
0: 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1: Yeah, it's anti-aging.
0: 다니면, 진짜 젊어지는 약이 따로 없는 거잖아요.
1: Oh, yeah.
0: 그리고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언어가 오히려 안 통하고 불편하고 이런 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1: Oh, those
0: right?
1: are the most hardcore memories.
0: Right.
1: Yeah.
0: 성 X님이요. 크쌤 고래 타는데 옆에서 고래 모양 과자 먹고 있는 마유 선생님 모습이 그려지네요. 같이 타고 가고 있네요.
1: Let's do it.
0: 다만 저는 과자를 먹고 있을 뿐. Al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브닝 스페셜 1부는 국내외 뉴스를 만나보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딥다이브 데일리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만나볼까요?
1: Severe flooding and landslides have battered the Himalayan region of north-central Nepal. An earthquake was initially implicated, but a U.S. Geological Survey now says a glacier collapse and debris flows were the culprit.
0: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지진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미 지질 조사국은 추가 분석 결과 빙하 붕괴와 토성류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0: 밝혔습니다.
1: Saskatchewan is set to hit U.S. wine and beer with a steep 50% tariff starting September 8th. It's Canada's way of fighting fire with fire against Washington's tariffs on Canadian goods. And this trade spat is far from over.
0: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가 오는 9월 8일부터 미국산 와인과 맥주 등 주류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대캐나다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양국 간 무역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1: 2 employees at Germany's Frankfurt Airport have died after succumbing to malaria. They are believed to have been bitten by mosquitoes smuggled in through aircraft cargo holds in a very rare phenomenon known as airport malaria.
0: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직원 2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이들은 항공기 화물칸을 통해 유입된 모기에 물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같은 공항 말라리아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1: Dolly Parton, a legendary figure in American country music, has passed away at the age of 80. President Trump also paid homage and ordered flags across the United States to be flown at half staff for one week.
0: 미국 컨트리 음악의 전설로 불리는 돌리 파튼이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일주일간 미국 전역에 조기를 개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Severe flooding and landslides have battered the Himalayan region of north-central Nepal. An earthquake was initially implicated, but the U.S. Geological Survey now says a glacier collapse and debris flows were the culprit.
0: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지진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미 지질조사국은 추가 분석 결과 빙하 붕괴와 토성류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네팔 대홍수로 인해서 사망자가 최소 160명 이상이라고 하고요. 지금 800명 넘게 실종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인명 피해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요즘에는 워낙 또 AI로 된 영상들이 있어서 이게 진짜 영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1: Oh, right. It is. It feels like it's straight out of a movie.
0: Right.
1: Like the water, mm-hmm. I saw several videos, yes. and the water rushing down, mm-hmm. just coming down the mountain,
0: right.
1: was just like unlike anything else.
0: 정말 도망가는 사람들을 덮친다든가,
1: yes.
0: 굉장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1: That's right. And interestingly, you know, a lot of these people who are mm-hmm. missing are tourists.
0: Mm.
1: And several, you know, South Koreans are there
0: okay.
1: working on a hydropower construction site.
0: Mm-hmm.
1: And so they are also missing as well.
0: All right. 그러니까 지금 실종자 중에 상당수가 관광객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현지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 인근에서 일하는 한국인들도 지금 실종 상태인 상태고요. 그렇죠?
1: Well, you know, and it's so interesting because I was there mm-hmm. on at the border. And when I looked at the video,
0: right.
1: I thought and I saw the bridge and I was like, well, that looks very much like the bridge that I crossed
0: okay.
1: from Nepal mm-hmm. to Tibet. There's
0: right.
1: like a border.
0: Uh-huh.
1: And then when I did some research, there are two entry points mm-hmm. and the other one was the one that collapsed
0: oh.
1: and the one so I could have, you know, you can imagine
0: right.
1: a lot of these tourists are there mm-hmm. crossing the border.
0: 그러니까 예전에 지나서 뭐 시간이 지난 거긴 하지만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충격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샘도.
1: Oh, I was right? like This is so, mm. this is, I was very close
0: right.
1: to that area.
0: Right.
1: And so, an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Himalayan glaciers, mm-hmm. because of the climate change, the
0: right.
1: warming, what happened was it kind of like blocked a river and mm-hmm. then it just couldn't handle it anymore.
0: Right.
1: And it just
0: oh, no.
1: completely like let loose.
0: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가 좀 모든 거를 시작했다고 mm-hmm. 볼 수 있을 것
1: yeah.
0: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난화가 진행 중인 이 히말라야 지역의 빙하에서 이제 발생한 눈사태가 있었는데
1: mm-hmm.
0: 이 강을 막았다가 이게 터지면서 급류가 확 쏟아졌다. 이런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이 있네요.
1: Right.

0: 표현 어떤 것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Severe flooding and landslides have battered the Himalayan region of north central Nepal.
0: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severe하고 심각한이란 flooding, 그렇죠? 홍수, and landslide는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산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Himalayan region을 부분을 지금 batter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batter 하는 것은 결국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hit, strike 이런 게 뉴스에 나오면 항상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No.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강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해 볼게요.
1: An earthquake was initially implicated, but the U.S. Geological Survey now says a glacier collapse and debris flows were the culprit.
0: 당초 지진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미 지질 조사국은 추가 분석 결과 빙하 붕괴와 토성류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이거죠 바로 알아낼 수는 없잖아요. 원인이 yeah. 이게 확실합니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아 이거 지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an earthquake was initially implicated 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1: Okay, right. so at the beginning. So mm-hmm. anything when you see initial, it is the start, the right, beginning, right. right? So at the beginning, they weren't sure what it was. Mm-hmm. They thought it was an earthquake. Okay. They implicated that it was an earthquake. Right. If you implicate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suggesting that this is the reason mm-hmm. this happened.
0: Okay.
1: And usually it's for something that's wrong or illegal.
0: Right.
1: So you implicate a certain person. Uh-huh. That can mean like, oh, they're the ones. They committed the crime.
0: 그러니까
1: right?
0: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1: yes.
0: implicate the person 하면은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1: That's
0: 문제구만.
1: Yes,
0: 어떤
1: it.
0: 사건이 있으면 implicate 뭐뭐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그게 이 모든 것을 cause 했다.
1: That's
0: All right.
1: it.
0: So mm-hmm. initially가 처음에는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지진이 was initially implicated. 처음에는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다. But 뭔가 얘기가 바뀐 것 같아요.
1: Mm-hmm.
0: Right? The U.S. Geological Survey now says a glacier collapse and 뭐 debris flows were the culprit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일단은 뭔가 이유가 몇 개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 glacier collapse라고 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1: Okay, so a glacier is like a large mass of ice, mm-hmm. right? That we found like in the Antarctica,
0: right, right.
1: right? So because of the global, the warming temperatures, mm-hmm. it's probably melting.
0: Right.
1: And so it's kind of like it suddenly breaks apart
0: mm-hmm.
1: and melts and forces, it just forces this to happen.
0: Okay. 그러니까 right. 그럼 뭐 영상 같은데 보면 빙하가
1: it comes
0: 갑자기
1: down.
0: 한 번에 훅훅 떨어지잖아요.
1: Yes, that's
0: 무서울
1: right.
0: 정도로.
1: That is the collapse.
0: 아, okay. So 건물이 붕괴되는 것처럼 마치 빙하 붕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Mm-hmm. 그렇죠. So glacier이라고 하는 것은 빙하를 얘기라고 collapse 하는 것은 뭐 붕괴되다도 되지만 여기서는 noun으로 붕괴. 라고 yeah. 볼 수 있겠습니다.
1: Yeah.
0: Right? 그거하고 물론 잔해 같은 거가 막 흘러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Debris flows were the culprit. 이라고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네요. Mm-hmm. 이 culprit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한테만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1: Oh, that's right. right. So it's C-U-L-P-R-I-T.
0: Mm-hmm.
1: Culprit is the person or the thing responsible for a problem.
0: Right.
1: So basically, it's obviously going to be a bad thing.
0: Mm-hmm.
1: They're responsible for a crime mm-hmm. or some sort of problem.
0: Mm-hmm.
1: And we kind of use this in a serious context like this.
0: Mm-hmm.
1: So it's the glacier collapse and the debris flow.
0: Okay.
1: They were the reason. They're
0: okay.
1: the ones that caused this to happen.
0: Right.
1: But we can also say in a more conversational, everyday, casual right. setting, like, you know, the office refrigerator,
0: mm-hmm.
1: some food keeps disappearing.
0: Uh-oh. Uh-oh. 제가 약간 심장이 떨리는데요.
1: Okay. So we need to find the culprit.
0: Who's the culprit?
1: Of the situation.
0: I'm the culprit.
1: So in a way, it's kind of in that context.
0: Right, right.
1: It's a bit of a suspect.
0: Mm-hmm.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뭐 진지하한 그런 상황에서도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약간 conversational하게
1: yes.
0: 얘기를 할 때도 누가 범인이지? 뭐 이건 너무 강력하지만
1: right.
0: 약간 위트 있게 누가 한 거야 이거?
1: Yes,
0: 이 정도
1: right.
0: 느낌이라고.
1: Mm-hmm.
0: Who caused this? Who did this?
1: Yeah. Who keeps taking this?
0: Okay.
1: Yeah.
0: So culprit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주범. 범인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 얘기를 할 때는.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그래서 처음에는 earthquake이 범인이다라고 되었으나 이제는 나중에 이런 빙하 붕괴, glacier collapse, 그리고 debris flows, 이게 culprit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Alright,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Severe flooding and landslides have battered the Himalayan region of North Central Nepal. An earthquake was initially implicated, but the U.S. Geological Survey now says a glacier collapse and debris flows were the culprit.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Outkast with Heya.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Saskatchewan is set to hit U.S. wine and beer with a steep 50% tariff starting September 8th. It's Canada's way of fighting fire with fire against Washington's tariffs on Canadian goods. And this trade spat is far from over.
0: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가 오는 9월 8일부터 미국산 와인과 맥주 등 주류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대캐나다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양국 간 무역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서스캐처원 주가 이 공물

0: 석유물과 칼륨, 우라늄 등을 생산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 지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관세가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또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1: Oh, yeah. The trade war has officially begun between Canada and the US. So basically, Saskatchewan and Alberta, they're the only two Canadian provinces that still sell US alcohol. Okay. And other places have already removed the US goods.
0: 원래 미국산 주류를 구하기 귀해서가 아니라 딴 데는 이미 철수를 했다는 얘기네요.
1: Well, you know, I think, ever since he talked about, this tariff with Canada, it's been a while. But they tried to come to some agreement, but it fell apart. And so, already people were like, no, we don't want American alcohol. So these two places still sell American alcohol. However, they have dropped by 40%.
0: 지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판매량이 40% 급감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또 느낄 거잖아요, 미국에서도. 또 거기서 또 뭔가 우리도 뭐 하겠다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1: Well, yeah, so we'll have to see. This is just the beginning.
0: 자, 뉴스 속 표현 보겠습니다.
1: Saskatchewan is set to hit U.S. wine and beer with a steep 50% tariff starting September 8th.
0: 캐나다 서스케처원 주가 오는 9월 8일부터 미국산 와인과 맥주 등 주류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힛이 또 나왔어요. 힛 US wine and beer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뭔가 충격을 주는 그럴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With a steep 50% tariff라고 되어 있는데 tariff는 이제 요즘에는 모르면 안 되는 단어 같아요. 예, 관세인데 50% 그 앞에 steep 우리 이브닝 스페셜의 거의 단골 표현이죠.
1: 당골?
0: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It's Canada's way of fighting fire with fire against Washington's tariffs on Canadian goods, and this trade spat is far from over.
0: 미국의 대캐나다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양국 간 무역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사실은 워싱턴 쪽에서 이제 그 캐나다에서 만드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먼저 관세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딱 듣고 캐나다에서 오케이 이럴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케이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 이거지. 우리도 돌려주겠어라는 느낌으로 뭔가 강한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So it's Canada's way of fighting fire with fire. 라인이
1: Yeah.
0: 살아 있어요.
1: I mean, if you look at this expression, you can probably figure this out, right? So you're being attacked with fire. Well, okay, fire to you too. So it's the idea that you're responding to an attack and you are using the same sort of attack they're giving you.
0: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너희 쪽이 만약에 파이어 던지면 우리 그냥 불타고 있지 않을 것이다.
1: No.
0: 우리도 파이어 던질 것이다. 이거는 실제로 있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1: Absolutely.
0: 아예 굳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So fight fire with fire이라고 하면 같은 방식으로 맞서다, 뭐 혹은 맞불을 놓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so it's like you're gonna do that? Okay, well then we'll do the same.
0: 와, 우리
1: Eye for an
0: 약하지 않아?
1: eye. Yeah.
0: 오케이. So, 이 trade spat이라고 하는 것이 is far from over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뭔가 그 무역 쪽에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아, 우리 무역 행복하게 해요란 분위기가 아니라 딱 흐름만 봐도 안 좋은 갈등이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trade spat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트레이드는 당연히 무역인 건 알겠지만 spat은 무슨 뜻일까요?
1: SPAT. Now, this is interesting because this is a serious situation. However, this word means a kind of minor argument, minor conflict. It's not that serious. It's not even like permanent. It's like two people arguing. We can call it a spat. But it's used sometimes in a way that is in journalism. It is a serious situation, but they're kind of making it kind of lighter, almost minimizing the word. Yeah. So, or maximizing the word, I should say.
0: 이런 게 아닐까요, 또? 왜냐면 워낙 관세 때문에 하도 뭐 여기에 뭐 100%를 먹인다느니 이런 뉴스들이 한참 돌았을 때 있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relatively, yeah. right? 그냥

0: 주류에 관한 것일 뿐이고 50%다, 100%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작게 얘기하려고 좀 이런 것도
1: Yeah.
0: 있을 것
1: So,
0: 같아요.
1: this is very common use in journalism. It's like, it's not really a minor conflict. I mean, it's big conflict, but they kind of use it to kind of lighten the mood a little bit.
0: Okay. 너무나 빅딜로 만들어버리면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자, 3637님이요.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 부과한다는 뉴스 봤는데, 캐나다도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1: That's right, eye for
0: 우리말
1: an eye.
0: 표현에서, 이런 또 비슷하게 표현이 있죠. 그래서 straight spat이라고 하면, spat 자체가 원래는 다툼 중에서도 좀 비교적 사소한 다툼, 약간 옥신각신하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좀 분위기를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역 갈등이나 무역 분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텐션 같은 거. 근데 문제는 it's finally over. 아니죠. Far from over.
1: Very
0: 이라고
1: good.
0: 얘기 났어요.
1: Great expression. Far from is the expression. And then we've got, an adjective there.
0: Yes,
1: Okay.
0: yes.
1: So far from over means that it is not even close to even finishing
0: It has just begun
1: or
0: 같은
1: ending.
0: 느낌.
1: The feeling is it has just begun.
0: 와, 그러니까 over 하는 게 완전히 끝난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멀다? 그 얘기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도 보면 그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Far from 한 다음에는 뭔가 noun이 나와야 될것 같은 거예요. Right? Far from perfection. 물론 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영어 원어민들은 adjective도 씁니다. So far from perfect.
1: Perfect. Yeah,
0: Right?
1: that's right.
0: 그래서 그게 어색한 표현이 아니고 뭐 그래서 결코 쉽지 않다. 쉬운 거랑 거리 멀다. 뭐 far from easy.
1: Yeah,
0: 이런
1: far from
0: 식으로
1: easy, far from ideal. So you're basically emphasizing, oh, it is really not perfect. It is not really not easy.
0: It's not even close.
1: Not even close.
0: Right. Okay. So far from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직 멀었다. Okay. So 여기서는 over 하려면 멀었음이
1: Yeah.
0: 되겠죠.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Saskatchewan is set to hit U.S. wine and beer with a steep 50% tariff starting September 8th. It's Canada's way of fighting fire with fire against Washington's tariffs on Canadian goods. And this trade spat is far from over.
0: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1: Two employees at Germany's Frankfurt Airport have died after succumbing to malaria. They are believed to have been bitten by mosquitoes smuggled in through aircraft cargo holds in a very rare phenomenon known as airport malaria.
0: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직원 두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이들은 항공기 화물칸을 통해 유입된 모기에 물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같은 공항 말라리아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보건당국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항 직원 6명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됐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충격인 게 우리는 얘기만 듣잖아요. 모기를 통해서 뭔가 전염될 수 있다. 하지만 에이, 그래도 설마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벌어진 거네요.
1: It is real. And they say that about 500 malaria cases are reported in Germany each year. But that's because they were infected while traveling.
0: 아, 실제로 가서 걸린 거군요.
1: Yes. And that's why they have malaria.
0: Right.
1: In this case, these mosquitoes somehow got onto the airplane and then somehow got into the airport.
0: 와, 이거는 진짜 약간 사이파이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1: Completely.
0: 와, 그러니까 몰래 이 모기들이 탄 거죠. 비행기에.
1: I tell you,
0: 와.
1: mosquitoes, they're very smart.
0: Right.
1: You know, in Korea too, they get on the elevator
0: Oh my.
1: and then they get out. And then they get into your home. You know, that's how, because you can live on the 18th, 20th floor and still
0: Right.
1: have mosquitoes.
0: 그것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는 거,
1: Yeah.
0: 참 무섭고요.
1: I know.
0: 너무 싫어요, 진짜.
1: I know,
0: 네.
1: really.
0: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1: Two employees at Germany's Frankfurt Airport have died after succumbing to malaria.
0: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직원 두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돼 숨졌습니다. 네. 지금 두 명이 숨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fter succumbing to malaria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succumb to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스펠링도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All right. The spelling is succumb. S-U-C-C-U-M-B. Mm-hmm. Succumb to something.
0: B는 발음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 Yes, right. That's right. Mm-hmm. No. So basically, it can mean two things. Mm-hmm. If you succumb to a disease like right. cancer, it means that this means that you die.
0: Okay. Because okay? of that.
1: Yeah, because of that.
0: Right.
1: And, or like you are resisting and finally you give in.
0: Okay, okay, give in.
1: So, the idea is you're resisting. And what are you resisting? It could be pressure, mm-hmm. it could be illness, it could be temptation. Mm-hmm. You try and then finally
0: okay, I give up. All right.
1: Yeah.
0: So, 이거는 뒤에 병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유혹이 나올 수도 있고 압박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견뎌보려고 노력은 하는 거네요. Mm-hmm. 그렇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굴복을 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을 succumb to something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Mm-hmm. So if you succumb to especially an illness, mm-hmm. the context is that you die.
0: Right. Okay. 결국에는 왜냐면 그 illness에 내가 굴복을 하는 거니까.
1: That's right. 그쵸? But if you succumb to pressure, right. succumb to fear.
0: And death, right.
1: Yeah. Mm-hmm. So that means that if you succumb to pressure, you're like, you're resisting. And then, okay, I'll do it.
0: Oh, no. So 결국에는 succumb to 뒤에 나오는 것이 뭐가 됐든 간에 그것에 지는 거죠.
1: Yeah.
0: 결국에는. 그렇죠? So succumb to 명사 이렇게 쓰면 뭔가에 굴복하다, 뭔가로 목숨을 잃다. 여기에서는 뒤에 병명으로 malaria. 나오게 됐네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They are believed to have been bitten by mosquitoes smuggled in through aircraft cargo holds in a very rare phenomenon known as airport malaria.
0: 이들은 항공기 화물칸을 통해 유입된 모기에 물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같은 공항 말라리아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물린 것으로 believed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By mosquitoes. 근데 그냥 mosquitoes가 아니라 아까 비행기 탔다고 했잖아요. 설마 걔네가 무슨 뭐 티켓 내고 보드를 해가지고 뭐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smuggled in through aircraft cargo holds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Okay. Right. So the idea, well, first of all, to smuggle something means to bring something secretly and illegally okay. into another country.
0: 뭔가 몰래 혹은 불법적인 것을 다른 yeah. 나라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수한다는
1: yeah.
0: 얘기네요.
1: Yes, that's right, right. So you find these people at the airports, custom, you open their bags, oh my gosh, they've got fruits, they've got animals, they've got all sorts of things.
0: Right.
1: They're trying to smuggle and also smuggling drugs
0: yes.
1: as well. Mm-hmm. So the idea here is that no one purposely I think brought the mosquitoes,
0: okay.
1: but they were kind of, you know, like, yeah.
0: 그렇게 한 것처럼.
1: Yeah.
0: 마치.
1: In a way.
0: Right. 그러니까 yeah. 몰래 기어 들어온 그런 느낌이네요.
1: That's
0: 그러니까
1: it.
0: 무슨 뭐, right. 뭐 당연히 모기들이 뭐 합법적으로 비행기 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mm-hmm. 그것을 살짝 비유하듯이
1: That's right.
0: smuggled in 됐다는 거는 mm-hmm. 몰래 뭔가를 가지고 타는 듯이 얘네가 숨어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So 어느 정도는 sneak in 한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1: I think it's closer. That's right. I think it would be closer to say that they snuck in.
0: Snuck in. Mm-hmm. Right. Okay. So smuggle in 한다는 게 몰래 들어오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데나가 아니라 이미 근데 진짜 passengers들이 있는 그런 캐빈에 있었으면 더 큰일 날 뻔하긴 했는데 right?
1: 근데 totally.
0: 근데 cargo holds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So a cargo hold is a compartment where in the aircraft where the luggage and cargo is stored.
0: Okay.
1: underneath. That is called a cargo hold.
0: Hold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noun으로 쓴 거네요. Right?
1: Yeah, that's right.
0: 뭔가 storage
1: It is
0: 해놓는...
1: not a verb.
0: Oh, okay. So cargo가 여러분들 뭐 cargo plane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화물을 얘기를 하고 그거를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cargo hold는 항공기 화물칸이 되겠습니다. 거기로 몰래 들어온 거네요.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wo employees at Germany's Frankfurt Airport have died after succumbing to malaria. They are believed to have been bitten by mosquitoes smuggled in through aircraft cargo holds in a very rare phenomenon known as airport malaria.
0: 네, 여기서 네 번째 뉴스에 관한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Excuse me. 다음 중 Dolly Parton의 노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9 to 5. Number two, Moon River. Number three, I will always love you.
0: 네, 다시 한번 퀴즈 드릴게요. 다음 중 Dolly Parton, 돌리 파튼이죠. 노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9 to 5. Number two, Moon River. Number three, I will always love you.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Fleetwood Mac with Dreams.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Dolly Parton의 노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2: That would be number two, Moon River.
1: Moon River. Moon River는 Audrey Hepburn이 일단은 시작을 해서
2: yeah,
1: 또
2: Breakfast
1: 이제
2: at Tiffany's,
1: Andy
2: yeah.
1: Williams 이런 식으로 리메이크도 되고 했죠. 자, 다음 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7333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s!
1: 김수열님이요. 퀴즈 내기 전에 마유쌤이 목소리 다듬으시길래 노래하시는 줄 알았어요. 와, 제가 센스가 부족했던 게 자연스럽게 그걸로 트랜지션을 해서 Moon River 했어야 되는데
2: You know what? Next time when we do that Like right away we'll do a song.
1: 앞으로 How's 목을 that? 만약에 clear the throat 해야 된다. Mm-hmm. 그럼 그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We go right
1: 하겠습니다.
2: into a song.
1: 아, 아직 배울 게
2: thank
1: 많아요.
2: Thank you for the advice.
1: Right. 자,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Dolly Parton, a legendary figure in American country music, has passed away at the age of 80. President Trump also paid homage and ordered flags across the United States to be flown at half staff for one week.
1: 미국 컨트리 음악의 전설로 불리는 돌리 파튼이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애도의 뜻을 표하며 일주일간 미국 전역에 조기를 개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946년 테네시주에서 12남매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난 돌리 파튼은요. 싱어송라이터이자 음반 제작자, 배우, 방송인, 작가, 자선사업가로 이제 활발히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평생 3,000곡 이상의 노래를 이제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1억 장 이상의 음악 판매량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총 11개의 그래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 Yeah.
1: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2: She is a force, wow. an American force. And it's very interesting mm-hmm. is that she was beloved.
1: Right.
2: So many celebrities, mm-hmm. so many, just like actors and musicians.
1: Right.
2: They all loved her so much. And, mm-hmm. and normal Americans.
1: Right.
2: And she was one of the kindest people.
1: Mm-hmm.
2: Like I don't know her, but from the interviews
1: yes, yes,
2: and
1: yes.
2: from the people, mm. how they talk about her.
1: Right.
2: So this is a big loss.
1: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그런 실력도 있었지만 mm.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다.
2: Very much so.
1: 거의 호불호가 많이 없이 다들 좋아하는 편이었나봐요. 그렇죠.
2: There's not one wow. person who's mm-hmm. ever said anything bad about Dolly Parton.
1: 특히나 이 I really? will always love you.
2: I will always love you. So a lot of wow. people think Whitney Houston. Mm. You know the
1: 맞아요.
2: I will always love you.
1: 네.
2: Okay. So, but she, it was Dolly Parton's song, mm-hmm. and Whitney Houston remade. It.
1: 아, 그러니까 리메이크를 한 노래였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워낙 그 위트니 휴스턴이 이거를 유명하게 그 영화 뭐 The Bodyguard에도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던
2: yes.
1: 것 같은데 이제 또 알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2: Right. Right.
1: 자, 한 문장씩 배워보겠습니다.
2: Dolly Parton, a legendary figure in American country music, has passed away at the age of 80.
1: 미국 컨트리 음악의 전설로 불리는 돌리 파튼이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미국의 컨트리 뮤직의 굉장히 뭐 전설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한국에서 예전에 이건 뭐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레전드와 전설을 붙여서 레전설 막 이렇게도
2: oh,
1: 부르고
2: yeah,
1: 했었거든요.
2: Okay.
1: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레전드라고 하지 않고 legendary figure이라고 묘사를 했네요.
2: So if someone is legendary, mm-hmm. they are not only famous, but they are like a legend.
1: Mm-hmm.
2: You know, everybody highly respects it. It's almost like they are kind of like a god
1: mm-hmm.
2: in some ways,
1: right.
2: like a mythical figure.
1: Yes, yes, yes.
2: It is that big.
1: Mm-hmm.
2: Right. So she is not just a country singer. She is a legendary figure.
1: Mm-hmm. 그럼 여기서
2: Actress, yeah.
1: Well, figure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한테만 쓰는 게 figure가 될 수 있을까요?
2: Not always.
1: No.
2: Yeah. I mean, you can have figures, you know, toy figures.
1: Mm-hmm.
2: Yeah. You can use it even there.
1: 보이는 하나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2: Yeah.
1: 그렇죠? 그게 뭐 컨텍스트에 따라서 정말 action figure처럼 장난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mm-hmm. 어떤 하나의 인물이라든가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상이라고
2: father
1: 하면
2: figure.
1: father figure이라고
2: yeah.
1: 한다든가 저 여기서는 하나의 인물, right? Yeah. Legendary figure 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냥 legend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2: Yeah, you could just actually say she was a legend.
1: Yeah, yeah. all right. Yeah. So 그만큼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passed away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died를 더 respect 있게 한 말.

0: hom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homage라고 하는 거 뭐 homage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homage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컨셉일까요?
1: So basically if you pay homage, it's spelled H-O-M-A-G-E. And as you said, homage,
0: right.
1: which is the French, closer to the French pronunciation.
0: Right. 한국에서도 오마주다, 오마주다라고
1: yes.
0: 많이 하거든요.
1: It's closer to the French,
0: right.
1: and that's where it comes from.
0: Mm-hmm.
1: So basically, it's showing public respect and honor.
0: Mm-hmm.
1: And you are kind of, you know, recognizing them with some sort of ceremony mm-hmm. or some gesture
0: right.
1: to show like, you know, to give your respects.
0: 아, 단순하게 pay respect 하는 것보다 더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거의 누군가에게 경의를 표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pay homage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pay는 돈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친다. Right?
1: Yeah.
0: 표하다 정도가 mm-hmm.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parod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1: Mm-hmm.
0: 이 parody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똑같이 비슷하게 만드는 거지만 이거는 원작을 풍자하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랑은 다르죠. 이거는 완전 respect인 거고, 그렇죠?
1: Oh, absolutely.
0: Right, right. Yeah. 자, 그리고 이거는 생활 영어로도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나왔습니다. Right? And he ordered flags across the United States to be flown at half staff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좀 따로 아셔야 돼요. Fly a flag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깃발을 개양하다라는 뜻입니다. So flag이 flown 되게끔, 개양되게끔 지시를 했는데 이거 그냥이 아니네요. At half staff로라고 되어 있네요.
1: Mm-hmm. So half is like 반.
0: Mm-hmm.
1: And so you may wonder what staff it is.
0: Right, right, right.
1: Now staff, a long time ago, it was mm-hmm. a flagpole.
0: Right.
1: Right, flagpole. So that's what it is.
0: Mm-hmm.
1: So instead of, you know, the flag is usually at the top.
0: Yes.
1: You know, and what they do is if they put it right in the middle,
0: mm-hmm.
1: it's showing that, you know, something bad has happened.
0: Right.
1: Usually, like
0: Someone's
1: if
0: death or,
1: soldiers
0: right.
1: died in war
0: yes.
1: or some sort of memorial mm-hmm. to show that, you know, we are mourning.
0: 뭔가 애도하고 있다라는
1: yes.
0: 것의 상징으로 깃발에 이제 깃대를 절반쯤을 내려가지고 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So staff라고 하는 게 무슨 뭐 staff members 그 staff가 아니라
1: no.
0: 깃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fly a flag, 깃발을 개양하다도 알아야겠고요. Fly a flag at half staff라고 얘기를 하면 조기로 깃발을 개양하는 것 이것도 같이 알면 좋겠네요.
1: Mm-hmm.
0: Alright,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Dolly Parton, a legendary figure in American country music, has passed away at the age of 80. President Trump also paid homage and ordered flags across the United States to be flown at half staff for one week.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몇 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glacier collapse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빙하 붕괴였죠.
1: The glacier collapse caused a lot of damage.
0: 빙하 붕괴로 큰 피해가 발생했어요. 자, culprit은 전에도 나왔지만 이거는 100번 더 얘기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원인이나 주범이었죠?
1: Okay, lack of sleep was the main culprit behind my headache.
0: 잠을 못 잔 게 두통의 주된 원인이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저는 오늘 이 표현이 굉장히 좀
1: Which one?
0: 파이팅이 있어서. 진짜 파이팅이 있어요.
1: Oh.
0: Fighting fire with fire. So, 같은 방식으로 맞서다, 맞불을 놓다.
1: They lowered their prices too. Fighting fire with fire.
0: 그들도 똑같이 가격을 낮추며 맞불을 놓았어요. 우리 지지 않아? 라는 느낌이었던 거죠. 자, spat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조금 가벼운 갈등이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ade spat이라고 하면 무역 갈등이나 무역 분쟁을 얘기할 수 있죠.
1: The trade spa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lasted for months.
0: 두 나라 간의 무역 갈등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자, something is far from over 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끝나려면 먼, 방금 시작한 정도의 느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The negotiations are far from over.
0: 네. 자, 그리고 우리가 smuggle in 한다는 게 뭔가를 몰래 들여오거나 밀 반입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1: The animals were smuggled in across the border.
0: 그 동물들은 국경을 넘어 몰래

0: 반입됐어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연님이요. 이스 들으려고 총알같이 퇴근한 1인 출첵합니다. 이스를 하루라도 안 들으면 뭔가 허전해요. 2부도 함께 할게요.
1: Oh, thank you so much.
0: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의 그 인생의 하나가 된 그렇죠. 일상의 하나가 된. 자, 조혜승 님이요. 구글에 달리 파튼 검색하니 화면에 We will always love you라는 문구와 함께 나비가 날아가네요. 와, 구글에서도 애도를 표하나 보네요. Rest in peace.
1: Yeah.
0: 하셨습니다. Oh,
1: The
0: we will.
1: whole country
0: 와,
1: is
0: the
1: like
0: whole
1: so
0: world
1: sad.
0: will always love you.
1: Yeah.
0: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Right,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뉴욕 타임스 기사로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 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All right, well, since we're talking about Dolly Parton, we've got to listen to one of her songs. It's 9 to 5.
0: 네, stick around. 2부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Stay tuned.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EBS FM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2부는 Deep Dive Daily, 매일 하나의 뉴욕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푸틴 대통령의 철저한 비밀주의와 이미지 통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글 해석을 듣고 B 부분을 채워서 영어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말 문장은요. 배울 때 실수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영어로 하면요.
1: Mistakes are beep for the course when you're learning.
0: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배울 때 실수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1: Mistakes are beep for the course when you're learning.
0: 네, 오늘은 힌트를 아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 Can't do.
0: 아, 이거는 이브닝 스페셜 끝까지 들으시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1: Deep Dive Daily.
0: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1: For Trump, secret flight was a stunning ruse. For Putin, a regular Tuesday.
0: 자, 제목에서 stunning rus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놀라운 속임수나 충격적인 위장책 정도의 이제 뜻인데요. 자, 그게 푸틴에게는 a regular Tuesda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 regular Tuesday라고 하는 거 평범한 화요일이라고요?
1: Yeah.
0: Right.
1: So when you're comparing something for one person, it was a major event.
0: Right.
1: But for Putin, it was a regular Tuesday. Like it's no big deal.
0: Right. 하도
1: That's
0: 자주
1: basically
0: 벌어져서.
1: what it's saying.
0: Yeah. 하도 자주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굉장히 surprising 할 수도 있어도 누군가에게는 뭐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다. 평범한 일이다. 뭐 너무 기본적인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한글 제목은 트럼프의 비밀 비행은 충격적인 속임수. 푸틴에겐 그저 평범한 화요일.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를 떠날 당시에 이 앙카라 공항에서 에어포스 1에 탑승을 했는데요. 몇 분 뒤 반대편 문으로 몰래 빠져나와 기내식 운반 트럭을 이용해 군용기로 갈아탔고요. 영국에 도착해서는 취재진이 눈치채지 못하게 다시 에어포스 1으로 옮겨탄 뒤에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란의 암살 위협 때문이었다고 하죠. 자,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밀주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That is the method some reporters resorted to this year as they worked to ascertain whether the Russian leaders' televised meetings took place when the Kremlin said they did. The apparent reversal of the leaf decay seen in Putin's plants suggested that the meetings actually took place in a different order and on different days. For Putin, such deceit is par for the course.
0: 일부 기자들은 올해

0: 푸틴 대통령의 TV 공개 회의가 크렘린 궁이 발표한 날짜에 실제로 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영상 속 화초 입에 시든 정도가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회의들이 발표된 순서와 날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날, 다른 순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푸틴에게 이런 속임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가깝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의 이제 동선이 워낙 베일에 쌓여 있어서요. 기자들이 집무실, 화초까지 살펴보면서 행적을 추적하는 건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행기 사건을 두고 러시아의 이제 한 탐사 보도 기자가 러시아와 비교하면 이 정도는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1: It's a
0: 합니다.
1: regular Tuesday.
0: 와,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보안을 위해서 여기 갈아탔다가 몰래 아래로 내려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비슷한 사람으로 바꿔치기 했다가 이런 게 무슨 첩보 영화에서나 보는 일인데 이게 뭐 you know
1: Yeah, because that
0: I
1: was a
0: do this
1: big
0: every
1: deal.
0: day 이런
1: Yeah, because
0: 느낌.
1: it was big news for Trump when he did that.
0: Yes, yes.
1: And everyone was like, oh my gosh, but
0: 약간
1: for
0: 푸틴 이런
1: Putin.
0: 느낌이네요. 이제 시작했어요?
1: Yeah,
0: 원래
1: that's
0: 해왔는데 이런 느낌이 될수 있겠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That is the method some reporters resorted to this year as they worked to ascertain whether the Russian leaders' televised meetings took place when the Kremlin said they did.
0: 일부 기자들은 올해 푸틴 대통령의 TV 공개 회의가 크렘린 궁이 발표한 날짜에 실제로 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의 method, 방법입니다. 어떤 리포터들이 resorted to this year 한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번 주 사실 화요일에 우리가 resort to something이라는 것을 한번 cover한 적이 있었죠. 뭔가에 의존하고 뭔가를 수단으로 쓰는 건데 여기서 뉘앙스가 뭐냐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잘안 돼서 마지막 수단으로 해보는 거. 이게 바로 그들이 이것저것 다 해봤다가 이 리포터들이 해보다가 결국에는 의존하게 된 쓰게 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So resort to 다시 한번 뭔가에 의존하다, 뭔가를 수단으로 쓰다. 입니다. As they worked to ascertain whether the Russian leaders' televised meetings took place when the Kremlin said they did. 엄청 뒤에 길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제가.
1: That's
0: 근데
1: true.
0: as they worked to ascertain 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1: This
0: 잘못
1: isn't,
0: 읽으면 뭔가
1: yeah.
0: ascertain인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Yeah, it's an interesting word. And if you hear it, you're like, what is this word? If you see the spelling, you see the word certain. A-S and then certain.
0: 뭔가 확실히 하는 느낌이네요.
1: Yeah, that's right. So as a verb, ascertain is simply to find out or to check something if it's certain or not. To investigate something carefully to check if it is indeed true or not.
0: 이거는 단순하게 한번 쓱 보고 확인하는 느낌이 아니라 좀 조사하듯이 잘 봐서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1: That's right.
0: 뭔가 see carefully
1: Yes,
0: 이런 느낌.
1: absolutely.
0: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TV로 방영된 그런 이렇게 공개된 그런 미팅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처럼 took place 벌어졌는가를 확인하려고 쓰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방법이었다.
1: Yeah, we need to find out. We need to investigate.
0: 저도 예전에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게 푸틴이다 아니다라는 그게 나온 거예요.
1: Oh,
0: 근데 제가
1: yeah.
0: 봤을 때는 그냥 맞는데 였는데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기 뭐 예를 들어 주름 하나,
1: Yeah.
0: 무슨 점 하나 이런 것도 다 보더라고요.
1: Yeah, that's right. So now we see the behind the scenes.
0: Okay, 넘어가 볼게요.
1: The apparent reversal of the leaf decay seen in Putin's plants suggested that the meetings actually took place in a different order and on different days.
0: 영상 속 화초 잎에 시든 정도가 오히려 거꾸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회의들이 발표된 순서와 날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날, 다른 순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와, 이거는 거의 탐정 수준의 느낌이네요. 그쵸? So, 뭔가 부패된 게 나오잖아요. 그쵸? Leaf decay. Decay가 부패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잎이 시든 정도의 the apparent reversal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1: Okay, this simply means apparent just means it appears that way.
0: 보이는 것.
1: Yeah, it appears that way. And reverse, if you reverse, you kind of do the opposite of what you

0: we're supposed to do,
1: Okay.
0: right?
1: So 시드는 게 점점 시드는 게 아니라 시들었다가 점점 덜 시드는 느낌?
0: Yes,
1: Right?
0: right.
1: 네. Okay.
0: Exactly, right.
1: 그걸 보고 잠깐만. 이거
0: What's going on?
1: 이거 반대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다른 순서 같은데라고 사람들한테 suggest를 했다는 거잖아요. Okay, so 여기서 apparent reversal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reversal은 여기서 반전, 역전, 뒤바뀜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Right.
1: Okay, 연결해 볼게요.
0: For Putin, such deceit is par for the course.
1: 푸틴에게 이런 속임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 가깝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온 거라고
0: Yes.
1: 저는 느낌이 싹 듭니다. 자, such deceit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deception 여러분 들어보셨죠? 뭔가 기만,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속임수 같은 거. 이거는 그런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럴 수 있는데 for him, it's par for the course라는 게 나왔네요.
0: Okay, so who golfs here? Who's our golfers?
1: 뭔가
0: okay.
1: 저기 네.
0: Our listeners, so raise your hand.
1: 네,
0: okay.
1: 네.
0: So you have heard pa.
1: Pa.
0: Okay. In Korean,
1: golf,
0: but we say
1: right.
0: par. Uh-huh. Right. Par means the expected score for a certain hole.
1: Mm-hmm.
0: So the expected number of strokes
1: okay.
0: That it takes to complete a hole.
1: Mm-hmm.
0: So this expression par for the course means it is just normal.
1: Mm-hmm.
0: It is expected in this situation.
1: 그냥 거의 기본이다.
0: It is nothing surprising.
1: 굉장히 뭐 약간 normal, common, usual.
0: You know the expression goes with the territory.
1: Right,
0: it's
1: right.
0: that feeling.
1: 아,
0: par for the course.
1: 이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더파 이런 것도 아니다. 그냥
0: no.
1: par이다. Par for the course. 결국에는 골프 코스에서 우리가 par이라고 하는 게 한 코스의 기준 타수를 뜻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한 코스에 par 정도 한 거다라는 얘기는 특별하지 않다, 흔하다. 되겠습니다. So par something is par for the course. 흔히 있는 일이다. 늘 있는 일이다. 뭐 평범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hat is the method some reporters resorted to this year as they worked to ascertain whether the Russian leaders' televised meetings took place when the Kremlin said they did. The apparent reversal of the leaf decay seen in Putin's plants suggested that the meetings actually took place in a different order and on different days. For Putin, such deceit is par for the course.
1: 네, 노래 듣고 파트로 넘어갈게요.
0: Here's Santana with Smooth featuring Rob Thomas.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For Trump, secret flight was a stunning ruse. For Putin, a regular Tuesday.
0: 푸틴 대통령의 철저한 비밀주의. 자, 더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Rubin and other reporters have found that Putin has outfitted his residences with nearly identical offices so that video footage of meetings does not reveal his location. His security apparatus has developed a presidential train along with special railroad spurs and secret stations near at least three of his country residences, according to news reports and satellite images.
0: 루빈을 비롯한 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푸틴은 회의 영상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도록 여러 관저에 거의 똑같이 생긴 집무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언론 보도와 위성사진에 따르면 푸틴의 경호 조직은 대통령 전용 열차를 마련했으며 최소 세 곳의 지방 관저 인근에는 전용 철도 지선과 비밀역까지 설치했습니다. 와, 이 정부 관리들도요, 이 푸틴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방송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실제 회의가 열린 지 몇 주가 지난 뒤에 영상이 공개되더라도 마치 그날 회의가 열린 것처럼 이미 하고 한참 지났는데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 예전에 저는 마이클 잭슨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2: Yes.
0: 마이클 잭슨도 굉장히 바디가드들도 많고
2: right.
0: 몰래 숨어서 막 다니고 하는데 mm-hmm.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2: Oh.
0: 이거 얘기 들으니까.
2: Oh, that's
0: 와,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2: Oh, that's nothing. That's nothing.
0: Alright, 자,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Rubin and other reporters have found that Putin has outfitted his residences with nearly identical offices so that video footage of meetings does not reveal his location.
0: 루빈을 비롯한 기자들의 취재에 따르면 푸틴은 회의 영상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도록 여러 관저에 거의 똑같이 생긴 집무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Putin has outfitted his residences with nearly identical offices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Identical 하다는 거는 거의 똑같은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offices들로 그의 사는 곳을 outfit 시켰다고 했습니다. 어? 얼마 전에 be outfitted with 라는 표현을 배운 적이 있었잖아요.
2: That's right.
0: Right?
2: There we go. New York Times,
0: uh-huh.
2: right there.
0: Yes.
2: Okay. So the idea is that we put clothes,
0: mm-hmm.
2: we have our outfits,
0: right?
2: right? Outfit of the day.
0: Mm-hmm.
2: But if you outfit your residence or your home, it means that you are equipping your house with like furniture, equipment, mm-hmm. features. You're kind of adding things to it.
0: 채워 넣는 거네요.
2: Yes,
0: 설치를
2: yes.
0: 하는 거네요.
2: Yeah.
0: 아,
2: installing.
0: 그러니까
2: yeah.
0: 똑같이 생긴 오피스들에다가 그로 거기 이제 사는 곳에다가 이렇게 아웃핏을 해 놓으면 남들이 딱 봤을 때 여기 어딘지 알겠어 하더라도 여러 개니까 또 헷갈릴 수도 있는
2: yes.
0: 거고요. So 기본적으로 전에 배운 거는 사실 be outfitted with라고 하면 거의 be equipped with랑 비슷해서 뭔가를 갖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outfit someone's residences with 이러면 남의 거주지에 누군가의 거주지에 뭔가를 이렇게 설치하고 갖추다. 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1: His security apparatus has developed a presidential train along with special railroad spurs and secret stations near at least three of his country residences, according to news reports and satellite images.
0: 언론 보도와 위성 사진에 따르면 푸틴의 경호 조직은 대통령 전용 열차를 마련했으며 최소 세 곳의 지방 관저 인근에는 전용 철도 지 선과 비밀역까지 설치했습니다라고 했어요. His security apparatus has developed a presidential train이라고 이랬습니다. 뭔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뭔가 develop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security는 일단 보안인 거는 알겠어요. Mm-hmm. 그 다음에 apparatus가 나왔는데요. Hold on, apparatus는 저 고등학교 때도 이런 랩 시간에
2: chemistry
0: right chemistry yeah. 맞아 chemistry 시간에
2: chemistry.
0: lab apparatus라고 해서 이거는 실험실에서 쓰는 그런 기구들 같은 것을 apparatus라고 했는데.

0: That is true.
1: 아니, 왜 갑자기 보안 apparatus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So basically here it means literally like security equipment, mm-hmm. but as well as maybe a system.
1: 아, 오케이. 그러니까 기구만이 아닌 거네요. Mm.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0: The whole thing.
1: Right.
0: The whole thing.
1: 어떤 약간의 그룹 같은 거, organization 같은 거
0: yes.
1: 이런 것도 포함을 할 수 있다.
0: Absolutely.
1: 그러면 여기서 security apparatus라고 하는 것은 보안 조직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0: Yes.
1: 어, 오케이. 근데 그쪽에서 지금 presidential train을 develop 했다라고 얘기 나왔네요. 그래서 어우, 이 단어 정말 오랜만에 반갑네요.
0: Takes you back. Takes you back to high school. Yes.
1: So apparatus는 기구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요. 이런 조직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along with special railroad spurs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 along with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alongside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무엇을 따라 함께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나온 게 궁금한 게 special한 railroad spurs는 뭘까요?
0: Okay, so railroad, we know mm-hmm. railroad.
1: Yeah.
0: Spur, S-P-U-R. Mm-hmm. So a railroad spur is like a short branch of the railway track.
1: Okay.
0: When you look at the main railway, mm-hmm. and then there's like one that kind of goes this way.
1: Yes, yes.
0: And it shifts.
1: Right.
0: So it's like he's got these special tracks mm-hmm. that go directly to his house.
1: 아, 거의 그러니까 철도 철도가 있으면 노선이 있으면 이렇게 제대로 가다가 어느 쪽에서 약간 브랜치처럼 살짝 예 하고 뻗어나온 곳 그것을 spur이라고
0: yes,
1: 부를 수가 있군요.
0: Yes, yes.
1: 그래서 뭔가 탈출하는 느낌?
0: It's like a secret.
1: Right.
0: Yeah. And these secret stations.
1: 아, yeah. 그런 것들도 이제 뭔가 develop한 그런 느낌. Right. So special railroad spurs라고 하는 거. 여기서 spurs는 again 철도 노선 중에 약간 뻗어나온 곳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Rubin and other reporters have found that Putin has outfitted his residences with nearly identical offices so that video footage of meetings does not reveal his location.

0: least three of his country residences, according to news reports and satellite images.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글 해석을 듣고 빈칸 B를 채워서 영어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자, 배울 때 실수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뭐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0: Mistakes are B for the course when you're learning.
1: 자, 다시 한번요. 배울 때 실수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0: Mistakes are B for the course when you're learning.
1: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오죠.
0: Here's Boyzone with No Matter What.

0: of art for those delayed release Putin meetings among Russian journalists. Conserve, or canned goods.
1: 루스타모바 기자 보도에 따르면 푸틴과 TV 회의를 하는 인사들이 이미 한참 지난 일을 마치 최근 일처럼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적어도 한 사례에서는 다른 공개 석상에서의 모습과 맞지 않는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하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나중에 공개되는 푸틴의 회의를 가리키는 별도의 표현까지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통조림을 뜻하는 콘세르비 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정부의 거짓 발표는 굉장히 또 흔한 일이다라고 합니다.
0: It seems it's very common.
1: Right. 통조림 깜짝 놀랐어요. 그때 통조림 있었잖아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0: Yeah.
1: 자,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 She has reported that Putin's interlocutors in his televised meetings sometimes speak of outdated events. In at least one case, in clothes and a haircut incongruous with other public appearances.
1: 루스타모바 기자 보도에 따르면 푸틴과 TV 회의를 하는 인사들이 이미 한참 지난 일을 마치 최근 일처럼 언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적어도 한 사례에서는 다른 공개 석상에서의 모습과 맞지 않는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하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미 지난 얘기를 막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Putin's interlocutors라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0: The word interlocutor, mm-hmm. inter means between.
1: Right.
0: Loqui here, locutor.
1: Right.
0: It has that root mm-hmm. and it means to speak. For Latin.
1: Okay.
0: So interlocutor means basically these are people who take in a conversation. They're part mm-hmm. of a conversation. However, it is not just any conversation like
1: right.
0: you and I.
1: Okay.
0: Okay. These are very formal, diplomatic dialogues.
1: 아,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그 Sam was my interlocutor, you know,
0: no.
1: that day, and then we had a very,
0: 뭐
1: 이런
0: do.
1: 식으로 할 수 없는
0: cannot,
1: 거군요. 어색하군요.
0: Cannot.
1: Okay,
0: yes.
1: so interlocutor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 상대인데 특히나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회의 같은 거, 회담 같은 거의 대화 상대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가끔가다 그 사람들이 speak of라는 게 mention 한다는 거죠. Outdated events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event도 아니라 outdated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뭔가 데이트가 지난 느낌이네요.
0: Absolutely. So anything that is outdated, not just events, but anything that is outdated
1: right.
0: means that it is kind of old.
1: Mm-hmm.
0: Yeah, it's not current.
1: 마치 한 3개월 전에 했던 건데 어제 기억나요?
0: Yeah.
1: 통조림 아까 나왔던 통조림 얘기하면서 mm-hmm. so something is outdated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지난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지 않나요? 그런 인포는 너무 시대가 지났어요. 너무 옛날 일이에요.
0: That's outdated thinking.
1: Right?
0: Yeah. So this is a very good word to know.
1: Okay. Outdated.
0: Yeah. Yeah. Or maybe certain kind of expressions or mm-hmm. even language
1: right.
0: can be outdated.
1: outdated.
0: We don't use it anymore.
1: Yes. 그러면 그게 old fashioned랑 좀 비슷하게 돼버리는 걸까요?
0: Kind of.
1: Right.
0: Kind of. Mm-hmm. Yes.
1: 근데 But, old fashioned는 약간 느낌 자체가 뭐 스타일이라든가 유행에 관련되어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0: I absolutely agree with
1: okay.
0: you. So and it does feel like old fashioned.
1: Mm-hmm.
0: Yeah, it has to do with maybe trends mm-hmm. or you know clothes fashion, but outdated can be really anything.
1: Right. Mm. 특히나 정보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that's outdated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린 것 같아요.
0: Oh,
1: 그렇죠?
0: Yeah.
1: So old fashioned information.
0: Oh,
1: 아니라.
0: we would not say old fashioned
1: right.
0: information. No.
1: So 여기서는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곤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옷이나 헤어컷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느낌 자체가. 그래서 그다음에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In clothes and a haircut in Congr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With other public appearances.
0: Yeah, yeah. It's a hard word, incongruous.
1: Incongruous,
0: And
1: yes.
0: you probably might not know this. However, mm-hmm. if you ever take a class, geometry
1: yes.
0: class, this is where it comes from.
1: Uh-huh.
0: Okay, if you have congruent, it comes uh-huh. from the word congruent. So when I saw this, I thought, oh my gosh, this is geometry. It means that the two shapes or figures are exactly the same size
1: mm-hmm.
0: and shape.
1: Okay.
0: And the angles, they all match.
1: Okay.
0: So it means they all match.
1: Right.
0: However, you have in.
1: In이잖아요.
0: Right. So it means it doesn't match.
1: 이거 전에 썼던 거고 이것도 같은 거다라고 했지만 뭔가 맞지 않아요. 옷은 같은데 뭐 이런 게될 수도 있잖아요. 한 번은 넥타이가 약간 왼쪽으로 삐뚤어져 있고
0: That's right.
1: 뒤로 뒤집어져 있다든가.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합니다. 사실은 incongruous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이 단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incongruous with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와 어울리지 않는, 뭔가가 off한 거예요. 그렇죠?
0: That's right. So it is not matching with its surroundings. Right. That's basically what it
1: means.
0: It's
1: very inconsistent with its surroundings,
0: That's
1: right?
0: That's right, right.
1: 뭔가
0: Why is it there?
1: 흐름이 안 맞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이라고 알아둘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0: There is even a term of art for those delayed release Putin meetings among Russian journalists. Conserve. or canned goods.
1: All right. 러시아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나중에 공개되는 푸틴의 회의를 가리키는 별도의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러시아어로 통조림을 뜻하는 콘세르비입니다. 뭐 왜냐하면 통조림에 있는 거 오래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0: That's
1: 뭔가
0: right.
1: 나중에 이제 공개하는
0: yeah.
1: 이게.
0: Yeah.
1: 자, 그래서 지금 a term of art라는 걸 듣게 되실 텐데요. 그건 그냥 단순하게 technical term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것을 canned goods라고 그런 용어를 쓴다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canned goods는 그냥 통조림 식품 아무거나
0: yeah.
1: 그렇게 부른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컨텍스트상 미리 녹화해뒀다가 나중에 공개하는 영상을 얘기하겠고요. 자, 0323님이요. 찾아보니까 통조림 음식을 오래 보존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네요. 어머 어머 하셨습니다. 저 딱 그 생각했었는데 느낌 맞았어요.
0: Oh, that's perfect. Right.
1: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She has reported that Putin's interlocutors in his televised meetings sometimes speak of outdated events, in at least one case in clothes and a haircut, incongruous with other public appearances. There is even a term of art for those delayed release Putin meetings among Russian journalists, conserve or canned goods.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Irene Cara with What a Feeling.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은 언제부터 왜 자신의 동선을 이렇게 감추게 된 걸까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1: Putin's preoccupation with secrecy and security appeared to increase during the pandemic when he forced officials to quarantine for 2 weeks to see him and when his isolation made it easier to hide his whereabouts. And it has reached new heights since his invasion of Ukraine in 2022, especially as that country's drones flew deeper into Russia, helping precipitate mobile internet shutdowns and reportedly curtailing his travel.
0: 푸틴의 보안과 비밀 유지에 대한 집착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는 자신을 만나려는 관리들에게 2주간의 격리를 요구했고 스스로 외부 접촉을 크게 줄이면서 자신의 위치를 감추기도 더 쉬워졌습니다. 이런 경향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층 심해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날아들면서 이동통신 인터넷이 차단되는 일이 잦아졌고 푸틴의 이동 역시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자들이요, 이런 행동들이 이제 단순하게 보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끊임없이 일하면서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 내가 컨트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함도 있다 분석을 한다고 해요.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Putin's preoccupation with secrecy and security appeared to increase during the pandemic when he forced officials to quarantine for 2 weeks to see him and when his isolation made it easier to hide his whereabouts.
0: 푸틴의 보안과 비밀 유지에 대한 집착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그는 자신을 만나려는 관리들에게 2주간의 격리를 요구했고 스스로 외부 접촉을 크게 줄이면서 자신의 위치를 감추기도 더 쉬워졌습니다. 라고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 기간에 뭔가 갑자기 이렇게 비밀 유지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Preoccupation이라고 하는 게 미리 사로잡힌 거기 때문에 결국 집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올라갔는데 그때 그가 officials들에게 quarantine 하라고 2주 동안 그렇게 하라고 force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 Yeah, I mean during the COVID pandemic, quarantine was a big word.
0: Yes.
1: And usually we only hear this at customs, you know, at the air, you know, like customs quarantine.
0: Right, right.
1: Animals or, you know, just in case they have a disease.
0: Yes.
1: Yes, just to check. So the idea of quarantine, teening someone or something is to kind of isolate them, right? And he forced officials to quarantine for 2 weeks.
0: So whether they have the disease or not, can you just
1: no, basically, like he wanted, so that because if they go out and they catch COVID, that could be a problem.
0: 아, okay, so 병이 있을 경우를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So officials라고 하는 거는 뉴스에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관계자들, 뭐 관계 당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관계자들한테 강요를 한 거네요, force를 시킨 거네요, 그렇죠? To quarantine 이 단어는 실제로 COVID 19 때 모르면 안 되는 단어 정도 격리하다가 되겠죠. 근데 그걸 강제로 시킨 거였군요. 그렇죠? 그를 보기 위해서는 2주간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의 isolation이라고 하는 거 뭔가 외부 접촉을 줄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의 whereabouts를 hide하게 더 쉽게 만들어줬다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데 그의 location이 아니라 whereabouts라고 돼 있네요.
1: This is an interesting word. Whereabouts basically means kind of a general location of where a person is.
0: General location.
1: General location. However, the feeling is we believe

0: that they are there, but we don't know the exact location. That is the nuance of this expression.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his whereabouts. It's kind of like not the exact, but kind of, we don't know the exact, but kind of where he is generally.
1: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주소 뭐 동쪽 어디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략 어디쯤 있는지 뭐 예를 들어 뭐 서울 근방에 있는지 이런 느낌. So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where 뒤에 about이 나왔어요. About은 대략이잖아요.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Whereabouts 같은 경우에 s를 꼭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의 행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0: Yes.
1: 그것을 숨기기가 더 쉬워진 거죠. 자, 연결해 볼게요.
0: And it has reached new heights since his invasion of Ukraine in 2022, especially as that country's drones flew deeper into Russia, helping precipitate mobile internet shutdowns and reportedly curtailing his travel.
1: 이런 경향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층 심해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날아들면서 이동통신 인터넷이 차단되는 일이 잦아졌고 푸틴의 이동 역시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극에 달한 상황이 됐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요. And it has reached new heights. 라고 표현을 했네요.
0: Yeah. So basically, he was very concerned about secrecy and security, but with the war, now it's even gotten more extreme.
1: 아, 한 수준이 하나 더 올라간 거네.
0: It went even higher.
1: 더 심하게 됐어요. So 그럼 쌤 여기서는 heights라고 하는 게 높은 곳을 얘기를 한다면 new heights라고 하면 새로운 level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0: So in a positive context, you can as a performer, you can reach new heights.
1: Right.
0: Depending on the context, in this specific context, it's about his sort of preoccupation has gotten very extreme.
1: 아, 집착이 정말 최고 수준으로 달했다. 다음 수준으로 올라갔다. Okay, so 약간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So reach new heights라고 하면 새로운 수준에 이르다, 한층 더 심해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터넷 셧다운스 같은 거를 이제 또 촉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curtailing his travel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이동. 여기서 여러분 travel은 무조건 놀러 가는 이런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travel을 curtail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0: All right, curtail. Fun word, curtail. And it means to reduce or limit. But the idea is that it's you kind of cut it short. So you have a plan. And you were going to spend this much or you were going to do this much. But if you curtail it, it means that you kind of stop before you do it fully.
1: Okay. 완전히 하지 못하게 어느 정도는 좀 제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리밋 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0: Yeah.
1: Right. 이 tail이라는 게 꼬리가 있으니까 왠지 꼬리를 좀 살짝 잘라주는 그런 느낌.
0: Okay,
1: 더 못 간다.
0: Yeah.
1: Alright. So curtail his travel. 그의 이동을 제한하다, 여행을 줄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Putin's preoccupation with secrecy and security appeared to increase during the pandemic when he forced officials to quarantine for 2 weeks to see him and when his isolation made it easier to hide his whereabouts. And it has reached new heights since his invasion of Ukraine in 2022, especially as that country's drones flew deeper into Russia, helping precipitate mobile internet shutdowns and reportedly curtailing his travel.
1: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배울 때 실수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뭐 기본이죠. 이런 느낌이었죠.
0: Mistakes are par for the course when you're learning.
1: 네, P-A-R 이 단어가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은 박선님께 보내드릴게요.
0: Congrats!
1: Right,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갑니다.
0: Here's Roy Orbison with Oh, Pretty Woman.

0: 푸틴의 집무실 화분을 보고 위치를 추적했다는 얘기 들었어?
1: 아, 진짜? 완전 차원이 다른 탐정 수준의 조사구먼.
0: 심지어 문 손잡이까지 비교해서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대.
1: 이 나도 퇴근할 때 차를 바꿔 타야 하나?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라 하냐고.
0: 진짜 진심인데 너 아무도 모르고 관심 없어.
1: 아, 그래, 우리 집 강아지도 가끔 나 못 알아보더라고.
0: 그래. 이해해.
1: 아니, 이해까지 하시다뇨. 그래도 쌤은 저 알아봐 주시잖아요.
0: 아유, 당근이죠.
1: 아유, 감사합니다. 당근 오랜만에 듣네요.
0: That's a little outdated.
1: 아, cute, cute. Outdated,
0: it's
1: but cute.
0: It's a little outdated.
1: When you say
0: okay.
1: it, it's cute. All right.
0: Okay.
1: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 바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어떡해? 인데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Okay. What if people recognize me? What if people recognize me?
1: 오, 자, 여기 지금 what if라는 게 나왔습니다. 뭔가 상상해보고 가정을 해보는 게 될 수가 있겠네요.
0: I love it.
1: 오, 그러니까,
0: what if?
1: What if?
0: Okay, so here's an example.
1: Okay, okay.
0: Typical example. Oh, should I ask her out?
1: 아, 뭔가 데이트 진행해야 되나?
0: Oh, yeah, yeah, yeah, yeah. Okay, so what if she says no?
1: Oh, she probably will. 막 이러면서 yeah. 친구가.
0: Yeah.
1: So, what if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러면 어떡하지? 나 걱정되는데.
0: Yeah. So, like, one thing. Remember we had our summer special? And we, Cameron and I had to sing?
1: Right.
0: I kept forgetting the lines.
1: Okay.
0: Like,
1: 대사 같은 거, 가사 같은
0: yeah,
1: 거.
0: Oh, yeah, the lyrics, yes. right? And so I was like, oh my gosh, what if I forget my lines? You know,
1: in the middle lyrics. Of the show. 아, 약간 걱정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0: I did.
1: 너무 잘하셨잖아요.
0: Was...
1: 아,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0: you know,
1: 유튜브로
0: we had
1: that 보실 수 있습니다.
0: Big prompter, and they put the lyrics on there. I had to look.
1: Well, still, you guys did an yeah. amazing job. Yeah.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0: Oh.
1: So, 아무튼 그런 걱정하는 것 같은
0: what
1: 뭐,
0: if?
1: What if she says no? 뭐, what if I make another mistake? What if I get an A? 아, A가 아니군요. F.
0: F.
1: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아, 너무 공부 잘하는 친구가 가끔 F만 싶은 때도 있잖아요. So, 그런 식으로 what if 뒤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넣으시면 뭐뭐 하면 어떡하지? 라는 느낌이 될 수 있고요. Recognize 이렇게 하면 사전 찾으면 뭐 인지하다 너무 어렵게 돼 있는데요. 단순하게 누가 지나갈 때 알아본다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만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나도 퇴근할 때 차를 바꿔 타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차를 바꿔 탄다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하게 차들을 스위치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치 자리를 바꾸는 것도 switch seats라고 얘기하듯이 switch cars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Right?
0: That's a great way to do it. It's so simple.
1: Yeah.
0: You know, but if you don't know it, it's very difficult.
1: 그러니까요. 왜냐면 바꿔 탄다? 그럼 또 탄다를 또 떠올리고요.
0: Yeah, replace the car.
1: Oh, replace.
0: Yeah, replace. You know.
1: Change?
0: Change the car.
1: 아, 그럴 필요가 있죠.
0: Switch.
1: 없습니다.
0: Switch is great.
1: Right. Okay, 좋습니다. 그럼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볼게요.
0: Did you hear reporters tracked Putin by looking at his office plants?
2: Seriously? That's some next-level detective work.
0: Yeah, they even compared door handles to figure out where he really was.
2: Maybe I should switch cars after work. What if people recognize me, you know?
0: Trust me. Nobody even knows who you are.
2: Nobody
0: and really, knows. They don't care.
2: Oh, my.
0: I'm sorry.
2: That's so...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네, 김하정 님이 지금 밥 먹기 전에 당근 먹고 있었는데 크리스틴 선생님이 당근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하셨습니다. 정말 저도 오랜만에 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0: What a coinkydink. Coincidence. Okay, 연 님 says, 와, 오늘 이브닝 스페셜에 새로운 단어 진짜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배우는 기쁨. 만끽.
1: 아, 좋습니다.
0: Yeah.
1: 배우는 게 진짜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0: Oh, likewise, Mayu Sam. We're going to wrap up today's show with a song by Cher. It's strong enough.
1: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임신확인서와 산모수첩. 아이를 가진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거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충청북도에선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덕분이죠. 한 워킹맘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부터 증빙까지 손쉽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신 출산 정책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작은 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임신 기간.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아이를 가진 기쁨과 설렘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말이죠.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2: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음식이 너무 맛있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우고 mm-hmm. 있어요.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너무 맛있는 맛집을 갔을 때도 쓸 수 있는 표현들인데요. 특히나 내가 오늘 딱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mm-hmm. 그 집에 딱 왔어요.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오늘 함께 배워볼까요?
1: Oh, right. Sometimes you make a plan mm-hmm. to go somewhere really delicious mm-hmm. and you really expect it and you look forward to it and you anticipate it.
0: 아, 정말 기대를 많이 했죠.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하루 종일 이게 먹고 싶었어요 라는 말이에요. 직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나는 이 순간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Look forward to 라는 표현이 기대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기대하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Mm-hmm. Look forward to 그리고 mm-hmm. expect. Mm-hmm. 우리말로는 둘 다 기대하다인데 좀 느낌이 달라요. Expect는 특정 결과, 어떤 result가 있기를 기대하는 right. 거고요. Look forward to는 감정적으로 기대를 할 때 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1: Expect is kind of neutral. It's not really, it could be positive or negative.
0: 그렇죠.
1: But look forward to is definitely always positive.
0: Always positive. 항상 긍정적인 뭔가를 기대할 때 look forward to를 쓰죠.
1: I guess the opposite of look forward to would probably be dread.
0: Dread가 반대의 표현이네요. Dread가 진짜 하기 싫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I've been dreading this all day 라고 하면 네. 정말 하기 싫어서 진짜 하기 싫었다 약간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네, dread 스펠링은요?
1: D-R-E-A-D
0: 네,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라는 표현을 배워볼 텐데 먼저 이 문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이었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파헤쳐 볼게요. I've been ing. 이 표현 많이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건데요. 현재 완료 진행형. 기억나시나요? 자, 의미를 얘기하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걸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를 해왔어, 뭐뭐 하고 싶었었어. 약간 우리말로는 요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I've been ing. 아, 뭐뭐 해왔어. 나 계속 이런 상태였어. 요런 느낌이라는 거, 그 느낌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I've been, 뭐뭐 상태였어. 이죠? 자, 요 뒤에는 ing가 와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으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하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죠. 고대하고 있었죠. 그게 아까 말했듯이 look forward to잖아요. 그럼 여기 어디에 ing를 만들어줘야 돼요? look에. 그래서 I've been looking forward to가 되는 거예요. 나 뭐뭐를 계속 기대하고 있었어. 기대해 왔어요.의 느낌이 되는 거죠. 자, 뭘 기대하고 있었나요? 이것, 이 경험, 하루 종일 내가 이걸 하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어 라고 할 때는 그냥 this를 넣어주면 돼요. this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나 이거 하려고 하루 종일 기다려왔어 인데 하루

0: 종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넣어줄 때는 맨 뒤에 all day를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은 보통 영어의 맨 뒤에 온다고 했죠. 그래서 총 종합하면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가 되겠네요. 좀 긴 문장인데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해 볼게요.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What is today's pattern?
1: Today's pattern is our sentence,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but we're going to change this all day. So mm-hmm.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omo.
0: Aha!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omo라고 해서 Momo를 계속 기대해왔어요 라는 말이죠. 그래서 좀 오랫동안, 그게 하루 종일일 mm-hmm. 수도 있고 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인 거죠. 자, Momo 자리에는 this처럼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명사 자리에는 동사의 ing 형태가 올 수도 mm-hmm. 있습니다.
1: And if you want to add some time, like in our sentence all day, mm-hmm. that would go at the end.
0: 맞아요. 또 시간 표현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맨 뒤에 또 붙여주면 되겠네요.
1: For example,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trip for months.
0: 이 여행을 몇 달 동안 기대해 왔어요 라는 말인데요. 자, 일단 이 여행을 기대해 온 거죠. 그래서 I've been looking forward to 이 여행은
1: this trip.
0: 얼마 동안? 몇 달 동안?
1: For months.
0: 네, 그래서 for months. Month라는 단어에 S를 붙여줘서 for months라고 하면 몇 달 동안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trip for months가 되는 거죠.
1: Mm-hmm. Now, you don't always have to add time. Mm-hmm. So you could say, I've been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0: Seeing you, 당신을 보는 것, 만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I've been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1: Mm-hmm.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meeting all week.
0: 아, 회의가 기다려질 수도 있나요? 네, 회의는 dread 하는 건데.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meeting. 이 회의를 내내 기다렸어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all week라고 한 거죠.
1: Or I've been dreading this meeting all week.
0: 그러게요. 일주일 내내 들어가기 싫다,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1: Hey, we finally got the books. 드디어 책들을 샀어요.
0: Which books?
1: The Start English books. They're now available in the bookstores.
0: 그렇군요. I've been looking forward to reading them. 읽을 날을 내내 기다렸어요. 네, 여러분, 주옥 같은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Start English books도 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And that dialogue is on page 143 of your Start English book.
0: 그렇습니다. Thank you for that information.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family dinner.
0: 요즘은 진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녁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리 가족 저녁 식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family dinner. 자, 우리 가족 식사니까 our family dinner라고 하는 거죠. 물론 my family dinner라고도 할 수 있어요. 조금씩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Our family dinner는 여기 지금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있는 경우겠죠. 그렇죠? Mm-hmm. 만약에 우리 가족 구성원이 없고 나만 가족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my family dinner라고 mm-hmm. 하겠죠.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reunion.
0: Reunion, 재회라는 뜻이죠. 동창회 같은 것도 reun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our reunion, 우리의 재회, 우리의 동창회를 기다렸다.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reun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How about another one with our?
0: Mm-hmm.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date.

0: 데이트, 우리의 데이트. 그 경우는 두 명이 데이트에 나가니까 our date라고 하겠죠.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date. 데이트 만나자마자 이 얘기해주면 너무 상대방이 기분 좋겠네요. 그쵸?
1: Let's do some with ing.
0: Okay.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visiting here.
0: Visit here인데 visit이 동사니까 ing 형태로 만들어줘서 I've been looking forward to visiting here. 이곳을 방문하는 것, 그것을 정말 기다렸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giving you this.
0: Giving you this. 당신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I've been looking forward to giving you this.
1: Now, this expression is also used often with since. So let's do
0: Since.
1: one bonus sentence with since.
0: Okay.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your wedding since you met him.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your wedding. 당신의 결혼식을 나는 기다려왔어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Since you met him. 당신이 그를 만난 그날로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요. 둘이 결혼할
1: 네.
0: 걸. 아하, 그래서 since, 어느 때부터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습한 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trip for months.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trip for months.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meeting all week.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meeting all week.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reading the Start English books.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reading the Start English books.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family dinner.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family dinner.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reunion.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reunion.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date.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date.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visiting here.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visiting here.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giving you this.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giving you this.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your wedding since you met him.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your wedding since you met him. 네, 이렇게 해서 다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우리말로 오늘의 대화를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볼게요.
2: 드디어 왔다.
3: 하루 종일 이게 먹고 싶었어.
2: 나도 여기 라멘이 정말 맛있다던데.
3: 벌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0: 오, 라멘 맛있겠네요. 그쵸? 저도 먹고 싶네요. 자, 드디어 왔다. 어떤 장소에 드디어 도착했다. 인 거죠. 그쵸? 도착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그때는 make i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미 온 거니까 그걸 한번 과거 형태로 만들어 보세요. 하루 종일 이게 먹고 싶었어.
1: 아하.
0: 아, 요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도. 오, 나도 me too? 요걸 좀 간단하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라멘이 정말 맛있다던데. 요거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맛있다던데. 어디서 들은 거잖아요. I heard로 시작하면 될것 같고요. 벌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허. 자, 벌써니까 already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대화 듣고 올게요.
4: We finally made it.
5: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4: Same.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5: I can already smell it.
0: 드디어 왔다.
4: We finally made it.
1: We finally made it.
0: We finally made it.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make it 성공하다라는 뜻인데 어디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We finally made it. 드디어 여기에 왔다. Finally까지 써서 넣어봤어요. 하루 종일 이게 먹고 싶었어.
5: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자, 이 문장은 여러분 이제 술술 나와야 합니다. 나도 여기 라면이 정말 맛있다던데.
1: Same.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2: Same.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0: 자, 나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얘기했죠?
2: Same.
0: Same이라고 했어요. 뭐 same here라고도 해도 되는데 그냥 same. Me too 대신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여기 라면이 정말 맛있다던데.
2: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0: 자, I heard 어디서 들은 거죠? Their ramen이라고 했는데 their 그들의 라면? 그들의 여기서는 그 식당의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ramen, R-A-M-E-N은 일본식 라멘이고요. Mm-hmm. 라면은 R-A-M-Y-E-O-N 이렇게 표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라면. 네, 따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incredible이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믿을 수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와, 벌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3: I can already smell it.
2: I can already smell it.
0: 네, 밖에 서 있는데 이미 라면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벌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I can already smell it. I can smell it. 어, 나 냄새가 나. 그거 냄새가 나. 인데 already가 들어가서 벌써 이미. 라는 의미가 더해진 거죠. I can already smell it.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맛있는 걸 기다렸을 때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2: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1: We finally made it.
3: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1: Same.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3: I can already smell i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센텐스 다시 한번.
2: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좀 길죠. 그리고 또 발음 연습해야 될 것들도 좀 있는데 일단 I've의 V 발음 요거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오는 B 발음이 비슷해서 잘 안 들려요. 근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I've been. 그래서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떼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looking forward. for 발음, f 발음과 r 발음 주의하시고요. w 발음 주의하시면서 또 r 발음 나오네요. 그리고 all day, r 강조해 줍니다. 자, 그거 주의하시면서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2: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2: Start
0: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de.
0: 네. 자, 우리 마음만은 정말 저기 어디 먼 유럽 어딘가 혹은 뭐 남미 어딘가 혹은 호주 어딘가를 가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행에 관련된 영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We love traveling.
0: We love traveling. I think really do you love traveling? I know that.
1: I love learning new things, meeting new people, trying different food.
0: 아, 그렇구나. Yeah. 저는 trying different food는 I'm not that adventurous when it comes to food.
1: Oh, really?
0: 네, 저는 음식에 관해서는
1: I'm so adventurous.
0: 저는 쉽게 모험을 잘 못 즐겨요.
1: 한번 해보세요.
0: 그럴까요?
1: Try it. Yes. 네. You will learn a lot about other people, also about yourself.
0: I don't really see myself as a picky eater. 그렇게까지 그 편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1: 그러나?
0: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아이 참.
1: Maybe something in between. You never know.
0: I never
1: 해볼 때까지 진짜 몰라요.
0: Until I actually give it a try, right?
1: I'm not adventurous, 근데 다양한 음식 먹어보면, 생각보다 괜찮네.
0: 아, 그렇지.
1: You will experience something new and different.
0: 내가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이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그때 가서 알지도 모르죠. 선생님, 좋은 말씀입니다. 시각이 나야 같은지 모르겠네.
1: Yeah, maybe when you travel next time.
0: Oh, yes. Yeah. Okay. 자, 오늘은요. 사진 찍는 얘기예요. 그 정말 한국인들은 사진 찍어주는 것에 대단한 부심이 있지 않나요?
1: That's right.
0: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는데 잠깐만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딱바닥에 누워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1: That's right.
0: 자, 관광객인 애나 는 현지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okay. 그 사람은 아주 흔쾌히 그럼요 찍어드리죠 라고 하면서 이제 배경에 그 건물 전체가 나오기를 혹시 바라시나요? 아니면 배경 상관없이 인물 중심으로 찍어드릴까요? 뭐 이런 문장을 말하게 되거든요.
1: Mm-hmm.
0: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1: 물론이죠. Of course. 건물 전체가 다 보이게 찍어드릴까요?
0: 네, 좀 그래주세요. 특히 뒤에 저 탑이 나오게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이게 서로 가까이 서주세요.
0: 고마워요. 근데 정말 잘 나왔네요. 네.
1: 네,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사진이 이제 나왔다, 나온 것까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1: 그쵸.
0: 네, 그럴 때 보니까 정말 잘 나왔다. 네. 이 정도면 마음에 들어요.
1: 네. 저도 이제 가끔 여행하면 누가 막 찍어달라 그러잖아요.
0: 네.
1: 그럼 너무 이제 좋아요. 막 찍어주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찍어준 다음에 확인을 먼저 해요.
0: 네.
1: Do you like it? Is that okay? Would you like another shot? Different angle? 뭐 이렇게.
0: Would you like another shot? 하나 더 찍어드릴까요?
1: Sure.
0: 이렇게요. Would you like another shot? 이것도 나중에 해봐야겠다.
1: Yeah,
0: Would you like another shot? Okay, okay. 그럴게요. 혹은 one more time? 뭐 이렇게
1: yeah.
0: 많이
1: one,
0: 하잖아요.
1: One more time?
0: Another one? 맞아요. Yeah. Shot가 바로 찍어주는 것 자체를 말하는
1: shot.
0: 거죠.
1: We shoot a photograph, right? Shoot a picture. So cameras, we always talk about shooting. Shooting a photo. 그래서 포토슛이라고 하잖아요.
0: 포토슛, 맞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이제 EBS 무슨 TV 영어회 앞으로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카메라를 이제 제가 남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는 상황인데 looks kind of complicated. 그러니까 카메라, 남의 카메라고 you gotta be careful with because it's somebody else's camera.
1: 조심해야죠.
0: It looks very expensive and a little bit complicated. 비싸고 조금 복잡해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대고 누르기만 하면 돼요.
1: Just point and shoot.
0: Just point and shoot.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네.
1: Just point and shoot.
0: Just point and shoot. 근데 요즘은 다 폰 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으니까
1: 그냥 touch screen, right?
0: 네.
1: 찰칵.
0: 네. 저 예전에는 그야말로 요즘도 카메라 사용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point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zoom 해 가지고 shoot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Point and shoot.
1: Just point and shoot.
0: 네. 그런 표현이 따로 있었 거죠.
1: 지금도 있어요.
0: 지금도 있고요.
1: Yeah, just point and shoot.
0: Just point and shoot.
1: That's right.
0: 그야말로 간단합니다라는 뜻으로. 자,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는데요.
1: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0: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라고 합니다. 자, 일단 내가 부탁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는 could you

0: 라고 시작하면 되고요. 이제 부탁하는 내용을 뒤에 이어서 말하면 되는데 사진을 찍다라는 말이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잖아요. 근데 누구의 사진을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뒤에 of me가 될 수도 있고 of us가 될 수도 있고 of them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선 of us, 우리들이 담긴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죠.
1: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0: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1: Or you could say photo. Could you take a photo of us?
0: Could you take a photo of us? Photo 혹은 picture 다 쓸 수가 있군요.
1: Sure.
0: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 저 사진 찍어주세요.
1: 아,
0: 저를 좀 사진 찍어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of me.
1: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0: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렇게 right. 물으면 돼요?
1: Yeah, that's perfect.
0: 그럼 만약에 could you take my picture 해도 돼요?
1: I think that's okay. Could you, but it sounds weird.
0: 그렇죠.
1: But you want to say picture of me.
0: 그래야
1: my picture
0: 내가...
1: 될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안 돼요.
0: 아, 안 돼요.
1: 될 것처럼 들리는데 안 돼요.
0: 솔직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솔직히 말하면 안 돼요.
0: 아, 좋아요. 네. 그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하면은 그래야 내가 담긴 사진을 찍어달라는 말이 되는 거고.
1: That's exactly
0: 그렇죠?
1: right.
0: 그렇죠. 내가 누구를 찍어준 사진, 내가 어디를 찍은 사진, 내가 photographer로서 네. 그럴 때는 my picture가 되겠네.
1: 네.
0: This is my picture. 이거 내가 내 사진이야, 내 소유의 사진이야.
1: 내 사진을 찍어줘 할 때는 could you take my picture 맞는데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So 내가 저기 서 있을 테니까 나 사진 좀 찍어줘.
0: 네.
1: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0: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렇게 꼭 기억을 합시다.
1: That's right.
0: 네, 맞아요. 제가 이전에 수업에서 이제 학생일 때 제 친구가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할 때
1: okay.
0: It was all in English class.
1: 아, okay.
0: 모두 이제 영어로 하던 수업이었는데 할 때 제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1: Okay. Okay.
0: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Who's your photographer?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누가 사진 찍어준
1: 너의
0: 거냐고.
1: 너의 사진사가 누구냐.
0: 너의 okay. 개인 사진사가 누구냐. Who's your photographer? 라고 okay. 묻는데 제 친구가 그걸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1: 어머.
0: 그래서 이제
1: 그래서 어떻게?
0: 그냥 가만히 있었죠 뭐.
1: 보행사 밑에서 저요. It's 네. me.
0: 아니, Hello. 혼날까 봐 더 가만히 있었죠 저는. So I just kept quiet for a different reason. But anyway.
1: Who's your photographer?
0: 예, 또 그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Who took a picture of you? 이런 말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That's 네. exactly right.
0: 네, 누가 너의 사진을 찍었느냐. 여기서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우리가 들어간 사진을 찍어주시겠습니까?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라고 그랬더니 아, 라고 부탁했더니 물론이죠. 라고
1: Of course.
0: Of course 라고 흔쾌히 이제 말한 다음에 근데요. 건물 전체가 뒤에 다 보이게 찍어 드릴까요?
1: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0: 네,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1: Right.
0: 자, do you want 뭐뭐뭐 in 어디 어디라고 하면 당신은 어디 어디에 뭐뭐가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까? 그런 식이 됐으면 합니까라는 말이죠.
1: Right.
0: 자, want 다음에 어떤 대상이 오고 그 뒤에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어지면
1: right.
0: 그 대상이 그 위치나 장소에 있게 하기를 바란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게 무슨 뜻이냐? Want the whole building in the picture라는 뜻으로 in the photo, 건물 전체가 the whole building이 사진에 in it, 그 안에 들어오게 하기를 바라느냐는
1: right.
0: 뜻이죠.
1: 그래서 it가 picture죠.
0: 네.
1: Inside the picture.
0: 그렇습니다.
1: Right?
0: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not just part of the building, but the whole building in it가 되네요.
1: Right.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0: 네.
1: 대충 다 이해해요. 배경이 건물이기 때문에 얼만큼 원하냐. The whole building, half a building, right?
0: 그 뭐라고 물어야지. 묻는데 이해를 해요?
1: So, 왜냐면 부탁을 했으니까. Right. 부탁했는데 뒤에 건물이 있어. 얼만큼 원하는데. 그 질문이 바로 이거잖아요.
0: 네.
1: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0: 결국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1: Or
0: 선생님.
1: half a building?
0: 아.
1: How much of the building do you want?
0: 그거 right. 좋다. How much of the building do you want in the picture?
1: 너무 까다롭게 접근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0: 3분의 1 정도 이렇게 말해요?
1: Just one third. Just half. 저는 그냥 대충 해. 대충.
0: 네. 아, 그러면 그거 뭐라고요? 아, 그냥 대충 해주세요. 라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1: 대충. Just, you know, it's up to you.
0: It's up to you.
1: It's totally up to you.
0: 그거다.
1: Yeah.
0: It's up to you.
1: Yeah.
0: 당신이 알아서 찍으세요. Yeah. You're the photographer.
1: You're the photographer.
0: 네, 당신이 사진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고.
1: Just generally in the back.
0: 네.
1: 그쵸?
0: 그렇죠. 뭐라고요?
1: Generally in the back.
0: Generally.
1: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0: 아, 알아서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 Okay.
0: It's up to you.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0: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라고 물었을 때 Well, doesn't matter.
1: It's up to you.
0: Yeah. 그렇죠.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Right.
0: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Mm-hmm.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3: Of course.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0: Of course.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자, 당신은 원하십니까?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건물 전체를 in it. 사진 안에 들어가기를.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대충 해주세요가 아니라 네, 좀 그래주세요.
1: Yes, please.
0: 자, 상대방이 이렇게 해드릴까요? 뭐 디저트를 드릴까요? 밥 더 드릴까요? 물 갖다 드릴까요? 뭐 이렇게 말했을 때
1: Yes, please.
0: Yes, please. 이 한마디면은 더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되는데요.
1: Mm-hmm.
0: 여기서 또 나오는 단어 especially가 나옵니다.
1: Especially.
0: Especially 뒤에 탑이 꼭 좀 나오게 해주세요.
1: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0: 네, 뒤에 있는 이란 말이 영어로 in the back가 되겠습니다.
1: Right.
0: In the back,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특히 뒤쪽에 저 탑이라고 말한 거죠.
1: Tower, right?
0: 네.
1: That's the main part. Most maybe the recognizable part.
0: Oh
1: right?
0: yes,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아마 the tower인 모양입니다. 지금 140쪽 보시면 이제 사파 그림이 보이는데, do you see
1: right.
0: the tower in the back? Yeah,
1: oh,
0: I can
1: is.
0: definitely see it there.
1: Yeah.
0: 즉 사진을 또 찍어준 거 보니까 뒤에 탑이 나오게 또 찍어주셨네.
1: Very nice.
0: 이 살아있는 디테일. 그렇죠.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특히 뒤에 탑 말이죠. 라고 할 때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장만 먼저 들어보죠.
1: Okay.
2: Yes, please.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0: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자, tower를 강하게 발음하고요. back를 강하게 발음해야 뒤에 있는 저 탑 말이에요. 라는 의미가
1: right.
0: 정확히 전달이 될 겁니다.
1: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0: 그렇죠. 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저 조금만 더 서로 가까이 좀 서주세요. 라고 말하는데요.
1: Okay.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0: Okay. 자,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 서세요. Stand. 어떻게? A little closer. 조금 더 가까이에. 근데 뭐에 가까이를 말할까요? 서로 서로에게 가까이라고 해서 to each other 해도 되지만 그냥
1: right.
0: 간단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ogether를 쓸 수 있습니다.
1: A little closer together.
0: A little closer together.
1: 여기서 stand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A little closer together?
0: A little closer together.
1: Okay, a little closer together.
0: 그럼 손짓이 필요하네, 손짓이.
1: 손짓이 필요하죠.
0: 그렇죠. 네. 서로 가까이 좀 쓰시죠. 가까이, 가까이. A little closer together. 이렇게.
1: Right.
0: 네. Okay,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이게 꼭 두 명 아니라 여러 명이 서 있을 경우라도
1: that's right.
0: 서로 좀 가까이 서주세요. Yeah. 라고 할 때.
1: Everyone a little closer together.
0: Everyone a little closer together. 자, 이때 closer 해서 반드시 이 비교급으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 Right. 쓰 발음이죠.
0: Closer.
1: 그렇죠.
0: Closer. 아니 지금이라고 서로 멀지감치 떨어져 있을 일은 없잖아요.
1: right.
0: 지금도 가까운데 그것보다 더 가까이라고 하니 a little closer together가 되는 거죠.
1: Yeah. A little closer together.
0: A little closer together.
1: Yeah.
0: 자,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준 거죠. 보니까 너무 잘 나온 거예요.
1: Thanks.
0: 정말 잘 나왔네요.
1: That looks really nice.
0: 네. 나왔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또 딱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looks 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That looks really nice. 그 사진이 정말 좋아 보이는군요.
1: Or you can say usually when you look at a photo or a picture somebody just took, you can say, oh, that's a great shot.
0: That's a great shot.
1: That's a good shot.
0: That's a good shot. 아주 정말 good shot. 그거 골프 칠 때 하는 말인데.
1: Nice shot.
0: 이렇게.
1: 그것도 샷이잖아요. 모든 스포츠에도 슈팅하는 이제 스포츠들은 다 나이스 샷이에요.
0: 네.
1: 농구도 나이스 샷.
0: 그러면 또
1: 테니스도
0: 양궁,
1: 나이스 샷. 양궁도 나이스 샷. 쏘는 거잖아요.
0: 그거. 쏘는 거.
1: 네.
0: 아,
1: 모든
0: 잘 쐈다.
1: 쏘고 때리는 스포츠는 다 샷이에요.
0: 그렇군요.
1: 하키 나이스 샷.
0: 아, 나이스 샷.
1: That's
0: 그럴
1: right.
0: 때 쓰면 좋겠다. 여기서도 That's a good shot. 정말 잘 찍으셨군요. 라고 하는 뜻으로도 쓸 수
1: yeah.
0: 있다는 거.
1: That's right.
0: 네, 여기서 어머 정말 좋아 보여요. That looks really nice. 그 말. 우리말처럼 잘 나왔다는 뜻이 된다는 거.
1: Right.
0: 네, 자,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3: Okay,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2: Thanks. That looks really nice.
0: 네, 전체 대화 들어보죠.
2: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3: Of course.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2: Yes, please.

0: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1: Okay,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0: Thanks. That looks really nice.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2: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별로 길지 않은 문장들이었습니다. Mm-hmm. 큰 소리로 한번 따라 말해 보실까요?
3: Let's go.
2: 저기 저희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0: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3: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4: 아유, 물론이죠.
0: Of course.
3: Of course.
4: 그 건물 전체가 다 보이게 찍어 드릴까요?
0: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3: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2: 네, 좀 그래 주세요.
0: Yes, please.
3: Yes, please.
2: 특히 그 뒤에 탑이 나오게요.
0: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3: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2: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서로 가까이 서 주시죠.
0: Okay.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3: Okay.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2: 네, 고맙습니다. Thanks.
3: Thanks.
2: 어머, 정말 잘 나왔어요.
0: That looks really nice.
3: That looks really nice. Good shot.
2: 여기까지입니다.
3: Mm-hmm. Yay! All right. Great shot.
2: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great shot. 그렇게 말해도 좋겠고 right. 이럴 때 정말 감탄하듯이 정말 잘 나왔다. Great shot. 이런 그 투로 말해 주는 게 좋겠죠?
3: Yeah. Because you want to put some emotion to really appreciate someone. Oh, that's a great shot.
2: That's a great shot. Yeah. 그냥 that's a great shot. 이렇게 말해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정말 고맙다는 뜻으로 말이죠.
3: Right.
2: 자, 여기서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서로 좀 가까이 서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3: Mm-hmm.
2: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위치와 자세를 잡을 때 쓰는 또 다른 표현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143쪽 보시면
3: okay.
2: 몇 가지 표현을 써놨는데요.
3: Sure.
2: 자, 이쪽에 서세요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3: Oh, like stand here.
2: Stand here. Mm-hmm. 그리고 제 옆에 서주세요라고 한다면
3: Oh, stand next to me.
2: Stand next to me. 제 옆으로
3: right.
2: 서시면 됩니다.
3: Mm-hmm.
2: 그리고 한 걸음 뒤로 가시죠 한다면
3: Okay, take a step back.
2: Take a step back. 자, take a step 하면은 한 발을 내딛다라는 말이 되는데 not forward but back라고
3: yeah.
2: 하면 뒤로 한 걸음을 내딛어 달라. 즉 한 걸음 뒤로 가 달라.
3: Right.
2: Take a step back.
3: Or you can say one step back.
2: One step back.
3: Just one step back.
2: 그냥 한 걸음만 뒤로
3: 한
2: 가
3: 걸음.
2: 달라 이 말이죠.
3: 그렇죠.
2: 또 그런가면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좀 다들 이동하시죠.
3: You can say a little to the right.
2: A little to the right.
3: Move a little to the right.
2: Move a little to the right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죠. 이번에는요. 가만히 계세요.
3: Okay, hold still.
2: Hold still.
3: Don't move.
2: 그렇죠.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살짝 돌아주세요.
3: Okay, turn slightly this way.
2: Turn this way 하면은 이쪽으로 도세요인데 약간만 slightly this way.
3: That's right.
2: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Great.
2: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3: And this was Juge.
2: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3: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intercept. 뜻은 가로막다, 가로채답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New York City sanitation workers miraculously retrieved a set of four-generation heirloom diamond rings after intercepting a collection truck and sifting through 9 tons of garbage. 여기서 intercept라는 표현은 이동 중인 대상을 중간에 가로막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police intercepted the vehicle on the highway.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해당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뉴스에서 intercept a missile, intercept a signal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중간에 가로막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intercept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서 북카페를 듣다가 독서가 취미가 된 6학년입니다. 제가 쓴 책을 북카페에 들고 나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쓴 건 없지만 10년만 기다려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 카페인 최민서님이 보내준 7주년 축하 엽서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세븐틴의 마이 마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많은 카페인님들이 열광하시네요. 굉장히 분량이 아주 길진 않은데 뭔가 그한 방에 있는 그런 엽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엽서의 그림도 너무 사랑스럽게 그려주셨는데 최민서님, 6학년 카페인이십니다. 그리고 10년만 기다려주면, 북카페가 10년만 기다려주면 북카페에 책을 들고

나오겠다라고 그러고 싶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신 카페인님이십니다. 이 엽서로 깔아봤어요. 오늘은 내가 연다상을 최민서님께 드립니다. 이 엽서 이미지 북카페 인스타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 스토리에도 제가 올려뒀습니다. 이미지도 보시면 더 기꺼이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10년만 더 우리 북카페 요 느낌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이 지금 10년만 기다려주면 책을 들고 나가고 싶어요 하는 사연이 오니까 정말 반드시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김태윤님 반짝 7주년 1일 축하라고 하셨고요. 네, 우리 7살의 또 첫날인 거네요. 어제가 첫날로 봐야 되는 건가? 네, 아무튼 한 바퀴를 돌아서 새로운 첫날인 겁니다. 뭐 매일 첫날의 느낌이 들고요. 김영희님, 미래의 민서 작가님, 10년 후 북카페 수요일에 꼭 만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카페인 분들 이 약속 지켜주실 거죠? 아, 그리고 최준호님, 17주년에, 10년 후면 17주년이 되는 거네요. 17주년에 최민서 작가님 초대석 필청. 2036년 8월 26일은 화요일이네요. 2036년에는 화요일에 북카페 초대석 코너를 하셔야겠네요. 이라고 하셨습니다. 와. 미래의 달력을 이렇게 미리 넘겨보는 이 마음, 그리고 설렘으로 넘겨보는 마음,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미환님, 반짝 오늘 거래처가 30분 늦게 점심 미팅을 하자고 해서 제게 라이브 듣기가 약 20분간 허락됐어요.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같은 동명 이인 분들이 좀 계십니다. 북카페에. 지금 이 김미환님 또 같은 이름도 계신 것 같은데 또, 어쨌거나 카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홍은식님, 10년 그까이 거 기다리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은 마음? 10년 뭐, 금방이지, 후딱이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카페 지금 엽서 벽은 그대로 있고요. 이 북카페 테이블 보면 요 사진도 제가 혹 찍어서 북카페 인별그램에 올려두었는데요. 이 카페인 류수련님이 또 이렇게 그 카드와 함께 떡과 식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이 하나하나 사랑스럽게 포장돼 있는데 떡의 그 포장지에는 또 제가 쓴 책으로 또 이렇게 꼼꼼히 책을 다 하나하나 다 넣어주셨어요. 아, 이 섬세함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축하드립니다 하시면서 좋은 책과 다양한 이야기로 7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카페의 빛나는 모든 날들을 늘 응원할게요 하는 다정한 이 메모와 함께 카드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내 소풍 북카페 생일 주간으로 이렇게 즐겨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7주년 축하 주간 잘 즐기고 계시죠? 살짝 예고 드리면 어제 우리 북카페 행운상으로 우리 시상식 하고 나서 이 7주년 예쁜 엽서 보내주신 것들 시상식 하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행운권 추첨하듯이 그냥 우리 수뇌부가 들어와서 손에 닿는 대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몇 분께 더 북카페 키링 굿즈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 명단에 올렸는데요. 11분께 겹치는 경우가 또 있어서 11분께 오늘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것도 미리 사진은 찍어뒀는데 제가 북카페 끝나고 나서 이 인별그램에 또 올릴게요. 지금 제 옆에 소리가 막 들리실 겁니다. 제 의자 옆으로 상자에 지금 우리 그 화요일에 백일장에도 썼던 그 추천볼입니다. 여기다가 이름을 적었어요. 우리 카페이님들 아직 그 상을 받지 못하신, 그러나 엽서 보내주신 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여기도 지금 몇십 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막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이건 지금 행운볼이 막 오락가락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씩 뽑아가지고 오늘 바로 1부에서 또 이렇게 11분께 행운상. 북카페 굿즈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추첨이 제일 공평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마음이 제일 편해요. 왜냐면 카페인님들 보내주신 엽서 하나하나 다 읽으면 이거 다 드리지 못해서 근데 다 드리게 됐죠.

1주년을 향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박태현님, 7주년 다음 날. 1주일은 축하해야 할 듯요. 아차상 책잘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책은 우리가 사랑한 드라마, 명대사들이 모여있는 책이라고요. 또 필사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손글씨 쓰는 거 좋아하니까 더없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건 랜덤이기 때문에 우연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현님이 또 보내주신 귤도 어제 우리 함께 했었죠? 자, 그러면 음악 듣기 전에 제가 일단 분만 먼저 뽑아볼게요. 예, 바로 음악 나가는 사이사이에 뽑을 수도 있는데, 요 소리 들리시죠? 제가 세개 뽑았습니다, 지금. 안 보고. 자, 강창구님. 축하드립니다. 강창구님. 그리고 기윤덕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민보님까지 이렇게 세분 축하드립니다. 음악 듣고 와서 또 뽑아보겠습니다. 페퍼톤스의 레디 겟 셋고, 그리고 토이의 스케치북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윤덕님, 지금 행운상 되셨어요. 이 고구마 순 김치에 점심을 먹으며 듣고 있는데 행운상으로 뽑혔어요. 감사해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11분께 뽑아서, 네, 이렇게 여기 추천볼이 제 옆에 있습니다.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바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뽑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최민서님의 그 초등학교 6학년 카페이님의 10년만 기다려주면 북카페에 직접 쓴책 들고 나오고 싶다고 하셨던 그 문장 카펫 보시고 곽별님이 내 경쟁자가 있었군요. 민서님, 안녕? 나는 46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쟁자일 수도 있고, 동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글벗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뭐, 작가 지망생 이런 표현보다는 저는 글 함께 쓰는 사람들 다 글친구, 글벗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경쟁자.

경쟁이 아니라고는 할 수만은 없는데 그 사회에서 말하는 경쟁하고는 또좀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이 딱 이렇게 뭔가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고유한 세계를 또 발하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글벗이라는 표현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바로 이제 앞에 트로피 보이시나요? 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이 유리 트로피? 아, 상패가 있습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준비한 2020년 상반기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수상했죠. 무리하는 시인들 코너에서 우리 카페인 분들과 함께했던 그 상반기 101장 방송으로 상을 받게 됐는데, 어제가 북카페 또 7살 생일 파티이기도 했는데, 또 마침 요 시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 PD님이 가셔서 또 소감도 얘기하시고, 가셔서 이렇게 트로피도 받아오셨습니다. 여기 오늘 놓고 같이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북카페 스튜디오에 여기 마이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덕분입니다. 이 바른 방송 언어가 무엇인가 더 고민하게 만드는 즐거운 고민을 또 중요한 고민을 더 진지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것 같아요. 늘 우리 안에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상이라고 하는 게또 어떤 이정표가 되기도 하고 응원의 그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네, 카페인님들 덕분입니다. 오늘 트로피도 함께 놓고 같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카페인님들과 우리 제작진과 함께 우리 북카페의 분위기 몰아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진짜 아름다운 공명의 순간이 아니었나. 매 순간 다. 그리고 그것의 한 조각이 또 지금 여기에 또 이렇게 고체화되어서 있습니다. 즐겨주세요. 카페인님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 기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또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뿌듯해짐을 느끼고요. 아, 진짜 나 바른 방송 언어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또 새삼 들기도 했습니다. 김소영님, 항상 재미가득 특히 생일마다 축제네요. 씨앗이었던 북카페가 매년 무럭무럭 자라서 벌써 큰 나무가 된 느낌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네요. 큰 그늘을 품고 라고 하셨습니다. 씨앗일 때는 씨앗인 대로, 또 어린 나무일 땐 어린 나무인 대로, 큰 나무일 때는 큰 나무인 대로 계속 각각의 또 그늘을 갖고 있죠. 그늘 안에 선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함께해 주시면 8주년 생일 파티 더 즐겁게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추천보를 뽑을까요? 아, 일단 일간 카페인 먼저 만나고 와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일간 카페인 이번 주 북카페 생일 주간 맞아서 72품은 세계라는 주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7은 흔히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서구에서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숫자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도 7은 하늘과 우주의 의미를 일러주는 신비로운 수, 성스러운 숫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숫자 7이 완전함이나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자리잡게 된 데는 종교, 철학, 천문학 등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자연적 요소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년 내내 어느 때라도 볼 수 있었던 7개의 별, 북두칠성. 인류는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12달이 순차적으로 오고 감을 발견합니다. 하늘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던 고대인에게 북두칠성은 천체와 기상을 다루는 신이라 여겨지기에 충분했죠. 7일 주기, 일주일이란 개념의 토대가 된 주요 천체의 개수도 7개. 옛 사람들이 7을 특별하게 여기고 그래서 7일 두 번 반복되는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는 명절로 기념하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7을 신성시하는 마음은 각 나라 신화나 설화 같은 이야기 속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전통 설화 중 하나인 바리공주 설화에도 실은 바리공주가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완성해가는 극적 장치로 활용이 됩니다. 바리공주의 부모인 오구대왕 부부는 아들을 얻기 위해 온갖 치성을 들였지만 연이어 딸만 여섯을 낳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바리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숫자 7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품었던 아들에 대한 집착과 그 기대가 좌절되면서 바리공주가 버림받는 비극을 완성하는 상징적 숫자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바리공주가 부모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구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며 저승의 관문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부모를 되살리는 구원의 역사 역시 숫자 7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행운, 완성, 완전함, 그리고 조화로움의 상징 7. 7의 시간을 지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그래서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이 기분과 마음과 감동을 고스란히 안고 다음을 향해 가볼까요? 숫자 8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카페인 김태윤님의 아들 알람송이라고 하셨는데요. 패닉 앳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 띄워드렸습니다.

늘이 7의 의미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참 완벽한 숫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서사가 깃들어 있는지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특별해지죠.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감히 7이라는 숫자를 하찮다고 말할 수는 어차피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야기를 알고 보면 더 좋습니다. 더 특별해집니다. 이승영님, 축제가 한창인 북카페에 계속 축제를 부르는 현장이네요. 하셨고요. 김소영님, 그러게요. 규모가 점점 커져서 내년엔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막 암벽 등반해가지고 뭘 꺼내고 이렇게 되진 않겠죠. 설마 여기서? 네, 우리 라디오인데. 자, 송태종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이야기도 생각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숫자 7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옥현님. 덜렁대는 급한 성격 때문에 칠칠치 못하다. 이렇게 많이 구박받았는데, 7이 엄청 좋은 숫자였군요. 하긴 저는 77년생이니 두 배로 행복해집니다. 77치 못하다가 숫자가 아니지만 그냥 행운이라 믿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럼요. 좋은 거 다, 좋은 기운 다 끌어다가 나를 이렇게 보호해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허귀윤님, 건조한 생활 속 낭만 충전소 북카페 하셨는데요. 아, 진짜 그러네요. 북카페가 그 어느 공간에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그 주차 공간 있잖아요. 그거 전기차 전용 공간처럼 북카페가 어느 시공간에나 낭만 충전소처럼 딱 그렇게 자리가 비워져 있으면,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또 한번 살짝 이렇게 흔들었고요. 뽑겠습니다. 세 개를 딱한 번에. 자, 지금. 네. 이 서울 양평동에서 보내주신 PANG님입니다. 네. PANG. 이렇게 있는. 네. 요, 축하드립니다. PANG님. 그리고, 그 다음, 이수득님. 이수득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은혜님. 김은혜님 축하드립니다. 리타칼립소의 페이퍼마시에 듣고 이어갈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8595 쓰시는 카페인님 현수님이신데요. 작년에 내 생일 축하해줘서 반말 축하 답을 보내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시기에 북카페가 곁에 있어줘서 잘 통과할 수 있었어. 시간 날 때마다 기쁘게 듣고 있어. 고마워, 사랑해, 북카페 생일 축하해 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606 쓰시는 카페인님, 몇 년째 우연히도 생일 무렵만 되면 일정이 안 맞아서 북카페를 못 듣게 됐습니다. 축제에 적극 참여 못해 매번 아쉽지만 언제 와도 늘 그대로 북카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마음 고백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북카페는 365일 늘 여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날, 어떤 주간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시간 되실 때, 될 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읽기의 기쁨, 이번 주는 어제가 이제 예쁜 엽서전 시상식이었던 관계로 오늘 하루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난다 출판사에서 펴낸 허수경 시인의 유고 산문집이에요. 아는 사람 집. 이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고고학 공부하면서 발굴터에 흙을 팠던 시인이죠. 이 시인의 배낭 속에는 늘 손삽이 들어있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손에 들면 딱 적당한 삽 하나. 늘 꽃삽이라고 불렀다. 꽃 모종을 옮길 때 흙을 파고 물을 주고 그 안에 꽃 모종을 넣으며 다시 흙을 넣어 꼭꼭 쟁여두면서 이 삽은 언제나 꽃삽이거니 했다. 물론 삽으로 꽃만을 심어준 것은 아니었다. 고고학 발굴을 할 때도 손삽은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발굴을 하는 이들은 자신의 배낭에 들어있는 발굴 도구에 이상한 애정이 있다. 수직을 재기 위해 줄에 단 납, 흙손, 각종 자들. 손삽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각자 자신의 도구가 있으며 남의 도구를 쓰는 것을 꺼려 한다. 나 역시 그랬다. 내 손삽이 아니면 흙을 땅에서 덜어내는 일은 영 불안한 무엇이 되었다. 아마도 흙이 가진 기억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흙에는 인간의 기억은 물론 지구의 모든 기억이 들어있다. 고고학을 하면서 발굴을 하러 다니는 동안 삽으로 흙을 떠낼 때마다 지구의 모든 기억의 한 삽을 덜어내는 것 같아 조심스럽고 조마조마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내 손삽이 아닌 남의 손삽으로는 전혀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느낌은 발굴이 끝나면 무슨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발굴장에 널린 돌에다가 삽날을 갈았다. 그 다음 발굴날, 날카롭게 갈린 날을 흙 속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으며 삽날과 흙 사이에 끼인 기억들 앞에서 눈을 감기도 했다. 땅을 잘 잘라야만 발굴 자리가 깨끗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날까지 시퍼렇게 갈았지만 흙과 삽날 사이에 끼어 무참히 잘려진 기억들은 살아 숨쉬는 생명처럼 아렸다. 이러다가는 발굴을 집어치워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솟아나서 식은땀이 흐르기도 했다. 그래서 삽을 꽃삽이라고 조금은 덜 무참한 이름으로 오랫동안 불렀다. 어느 날 나는 삽이 또한 죽음과 탄생을 넘나드는 것을 보았다. 그때야 이 물건을 더 이상 꽃삽이라고만 부를 수 없었다.

그 말은 너무나 화려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했다. 꽃은 좋지만 꽃그늘은 꽃보다 더 애잔해서 흙을 파는 도구를 막무가내로 꽃삽이라고 부르기에는 내 마음속이 조금은 어지러웠다. 그래서 손삽으로 불렀다. 마당에 있는 집에 살면서 집안일도 집안일이지만 집 바깥일을 하게 되면서 손삽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이를테면 죽은 새를 묻어주는 일, 마당으로 나 있는 창문에 부딪혀 죽은 새를 발견하고 손삽부터 꺼냈다. 죽은 새를 삽 위에 올리고 묻을 자리를 찾았다. 마당 한켠, 새로 심은 사과나무 밑에 자리를 발견했다. 삽 위에 올려진 죽은 새를 대충 모은 사과나무의 낙엽 위에 내려두었다. 땅을 자그마하게 둥그렇게 팠다. 그 안에 다시 사과나무 낙엽을 깔고 새를 넣었다. 그 위에 다시 낙엽을 덮고는 손삽으로 흙을 떠서 그 위에 뿌렸다. 삽으로 흙을 꽁꽁 눌렀다. 그 위에 낙엽을 다시 덮었다. 그 자리에 작은 새 무덤이 있는지 마실라온 이웃 고양이가 몰랐으면 했다. 삽의 기능이야 흙을 뜨는 것이겠지만 흙을 뜨는 일 자체는 많은 함의를 가진다. 씨앗을 심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삽은 한 생명을 흙 안에 넣어두는 일이다. 새를 묻는 것은 생명을 죽음으로 보내는 것이다. 삽은 그 두 역할을 하는 잠재태이다. 모든 인간이 쓰는 도구들은 인간의 몸의 연장이다. 삽은 그런 의미에서 손의 연장이다. 인간의 손이 해야 하는 죽음과 탄생을 돕는 일을 삽이 한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삽날을 갈지 않았다. 뭉툭한 날이 뭉툭하게 흙을 뜨는 것을 그냥 두었다. 죽음과 탄생 앞에 시퍼런 날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곽진원의 나랑 갈래에 띄워드렸습니다. 허수경 시인의 아는 사람 집 읽고 있어요. 이 지구의 기억에서 쿵 하셨다는 3483 카페인님의 사연도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 중학생 토양 생성 과정을 수업했는데 하시면서 쿵 하는 마음을 느끼셨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피터 래빗의 작가로 유명한 베아트리스 포터의 일화를 통해서 어떻게 글을 중심으로 읽는 이와 쓰는 이가 연결되는가를 만날 수 있는 부분 읽어드릴게요.

포터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유한 것만이 한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조건의 전부는 아닌가 봅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 여성은 가정일을 돌보고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가족을 잘 이끄는 역할만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가 여성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강요한 거죠. 그런데 포터라는 분은 그런 역할 말고도 다른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포터가 집 안에만 머물며 가족의 이런저런 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을 원했답니다. 그녀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시대의 그 부모님들은 관심이 없었죠.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다만 굳이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녀의 부모님들은 늘 포터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법률을 배웠으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보다 어떤 클럽에 가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늘 집안에 고위 인사들이나 귀족들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연회를 열었답니다. 그러니 어린 소녀 포터는 언제나 혼자였지요.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삼촌은 그런 어린 포터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삼촌은 그녀를 미술학교로 보냈고 그녀는 그곳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그랬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출신 배경과 남녀 성별이 중요했대요. 포터는 여자라서 대학교에 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집에서는 늘 혼자였습니다. 혼자 있는 동안 그 소녀는 토끼, 쥐, 다람쥐 그리고 아주 작은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동물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이야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250권의 책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읽는 마음과 쓰는 마음이 외로운 마음으로 일치되는 걸 원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외로운 마음으로 혼자서 이야기를 쓰고 누군가는 혼자서 책을 읽습니다. 이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가 되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책을 쓰고 읽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진짜 혼자가 될 때 자신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포터처럼 혼자가 되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누군가가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읽을 거라는 바람을 가지고 말입니다.

네, 읽기의 기쁨 이렇게 오늘 난다에서 펴는 허수경 시인의 산문집 아는 사람 집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지점 아마 특히 북카페 들으시는 카페인 분들이라면 더 많이 밑줄 긋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읽는 마음과 쓰는 마음이 외로운 마음으로 일치된다. 라고 하는 거. 작가는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또 독자는 결국에 그 경지에 가닿게 되고요. 그리고 끝내는 사실 독자와 작가의 구분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는 사람 집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시집처럼 그렇게 얇은데 아마 펼쳐보시면 이 손잡을 들고 일상에서 이야기를 발굴해냈던 이 시인의 목소리 바로 귓가에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페이님들, 오늘 북카페 어제가 생일 파티였는데 오늘도 그 여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8278 쓰시는 마음님입니다. 마음님. 라이브로는 처음 들어요. 하시면서. 여기는 지금 새벽 5시 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 그쵸? 새벽 5시 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계속 작가님의 목소리를 음악과 함께 들으려면 초아침형 인간이 되어야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생일 축하합니다. 하셨습니다. 먼 곳에서, 다른 시간대에서 날아온 북카페 생일 축하 사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초아침형 인간이 되는 날에는, 어쩌다 이제 되는 날에는, 혹은 큰맘 먹고 되는 날일 수도 있고요. 어쩌다가 아니라, 그럴 때는, 북카페 또 특히, 반디 앱 까셔서, 반디 앱으로 그 보라 화면까지 딱 눌러가지고 들으시면, 음악은 물론이고, 또 여기서 지금 스튜디오 풍경도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맛을 또 누리시면, 눈이 펄쩍 이렇게 떠서 초아침형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근데 생활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다른 시간대입니다. 하신다면 북카페 제방도 있잖아요. 저녁 제방 늘 있죠. 늘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밤 10시 사이니까 그때는 좀더 쉽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주말 제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송 시간을 챙겨주시면 음악과 함께 즐기실 수 있죠.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부 끝에서 제가 또 3개 뽑겠습니다. 지금 달그락달그락 소리 들리시죠? 안채민님, 그리고 류지영님, 그리고 진창숙님 세 분입니다. 그리고 남은 수가 2개 있는데 요거는 2부 건너가는 사이에 우리 미미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온의 발신인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시죠.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0: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K문화. 한국 미술 역시 K아트라는 이름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똑똑 이문학, 오늘은 한국 미술이 세계와 만나온 역사 되짚어봅니다. 똑똑 이문학,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합니다. 미미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미미 박태근입니다.
0: 네, 미미님 오시자마자 이 북카페 이 행운상 네. 추첨을 하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맞아요. 2부에서 2부 넘어오자면 두 개를 딱 고르셨는데 지금 들고 계십니다. 이름을 한번 불러주실래요?
1: 네, 이거 보니까 한 분이 다 쓰셨나요, 성함을? 제가 고른 두 개는 필체가 네. 같군요.
0: 제가 다 썼습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한 분이 누굴까 싶었는데 제가 썼네요. 네, 제가 썼습니다. 네.
1: 아, 글씨를 처음 봅니다. 네.
0: 아, 저 원래 더 잘 쓰는데요.
1: 아니, 지금도 멋이 있어요.
0: 아, 나름의 느낌이 있어요?
1: 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맛이 있는데.
0: 아, 글씨가?
1: 네.
0: 좋은데요? 그럼 내가 쓴 게 맞나? 내가 쓴 건 맞는데요. 자,
1: 발표하겠습니다.
0: 네.
1: 한 분은 권성경님.
0: 권성경님.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다른 한 분은요? 정연주님입니다.
0: 정연주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미미님 요거 이렇게 그 당첨자를 발표하시는 느낌이 약간 격조가 있네요.
1: 아 그런가요?
0: 네 많이 해보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1: 아 이런 걸 좀 받아야 되는데.
0: 아, 하기만 많이 하셨군요.
1: 그러게나 말입니다.
0: 네 받아야 되는데 지금 느낌을 잘 살리셔서 하신다고 우리 순애부가.
1: 예 저희 연배는
0: 네. 연배요?
1: 어렸을 때 주말마다. 이 주택 복권 발표하는 걸 방송으로 늘 봤기 때문에 익숙한 풍경이죠.
0: 아 맞아요. 오 미미님께 많이 이런 걸 좀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1: 준비하시고 쏘세요. 기억하시죠.
0: 그렇죠. 우리 뭐 나중에 또 그런 거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가 우리의 진짜 추억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자 이경선님 사연 주셨습니다. 7주년 축하드려요. 저는 솔직히 책을 거의 읽지 않는데 EBS 북카페를 통해 듣는 독서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접하지 못했을 다양한 이야기, 지식, 생각, 감상들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 열심히 들을게요. 와, 이런 마음 너무 이해가 가요. 그렇죠?
1: 그렇죠.
0: 청취자 입장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저 역시도 이해가 됩니다.
1: 저는 늘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0: 네.
1: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오늘 하잖아요. 오늘 바로 그 책이 관심이 있어서 막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0: 네.
1: 오늘 재밌게 들었어요.
0: 네.
1: 까먹고 있다가 어느 날 서점 같은 데서 이 책을 발견했을 때 아 맞다 이 책 그때 우리 북카페에서
0: 그쵸.
1: 재미나게 얘기했던 책인데
0: 네.
1: 이렇게 떠올려주시는 장면을 늘 저는 꿈꿉니다.
0: 아 그런 장면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와중에 얘기하실 때 그 그냥 북카페 아니고 우리 북카페라고 해주신데 저는 또 너무 그 우리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집니까. 네, 그런 곳입니다. 변지영님 정말 축하드려요. 축제 분위기라 너무 좋아요. 혹시 엽서 당첨자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 네, 오늘 행운상까지 다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또 올라갔다고 얘기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적어주신 그 엽서에 보내주신 그 적어주신 주소로 저희가 선물 발송할 텐데 혹시 변동이 있거나 하다면 네, 바로 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책 그럼 바로 펼쳐볼게요. 오늘 지금 한국 미술이 세계와 만나온 역사를 되짚어본다라고
1: 맞습니다.
0: 제가 소개를 했는데
1: 요즘에는 뭐 K-POP, K-컬처, 뭐 K-아트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일상화된 것도 생각해보면 불과 10년 정도 아닐까 싶거든요.
0: 맞아요.
1: 뭐 대표적으로 BTS의 활약이
0: 네.
1: 어떤 기폭제가 되었을 텐데 이런 한국 문화, 한국 예술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지 그 기원을 찾아가 보는 책이거든요.
0: 아.
1: 그중에서도 한국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0: 네.
1: 한국의 미가 미국이라는 이제 거대한 나라에 어떻게 소개되고 컬렉션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지 이 해외에 있는 한국의 컬렉션과 그 문화재를 연구하는
0: 네.
1: 김수진 저자의 책이고요. 제목이 재밌어요. 수집된 한국입니다.
0: 수집된 한국?
1: 네.
0: 와, 한국의 문화재도 아니고 수집된 한국이라고 딱 이렇게 끊으니까 더 호기심이 솟는데요?
1: 그 하나하나는 문화재였지만
0: 네.
1: 결국 당시를 떠올려보면 그런 것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K-POP 팬들은
0: 네.
1: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상을 BTS를 통해서 갖게 되는 거잖아요.
0: 오.

0: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런 미술 문화재를 수집했던 것은
1: 네.
0: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 오늘날 얘기하면 한국을 수집했던 행위라는 거죠.
1: 그렇군요. 진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소식 카페인 분들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관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뉴스 같은 데서 뭐 빼앗긴 문화재를 어떻게 이제 환수하느냐 했다, 뭐 이런 얘기들 통해서 좀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0: 맞아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고,
1: 네.
0: 실제로도 그런 거죠. 뭐,
1: 그쵸.
0: 19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뭐, 그 당시 이양선이라고 했던 이제 서구 문화들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또
1: 네.
0: 일본이 당시에는 제국으로서 기능하던 국가였으니까,
1: 네.
0: 그런 접촉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재들이 사실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해외에 많이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1: 네.
0: 외교관도 있을 거고,
1: 그쵸.
0: 선교사도 있을 거고, 그런 활동들이 좀 이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미를 경험하고 관심 갖게 된 사람들이 컬렉터로서, 때론 딜러로서 이제 자리하게 되는 과정까지 이
1: 네.
0: 책의 시대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 재밌습니다. 미미님은 이 책에 지금 실린 이야기들 좀 많이 잘 알고 계셨던 것들이에요?
0: 아니에요. 저도 몇몇 이제 해외 그 미술관이나
1: 네.
0: 뭐 도서관들에 가끔 한국의 어떤 컬렉션들이 이제 한국관이 개관했다. 이런 소리들이 21세기 들어선 가끔 들렸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의 기사가 소개될 때 보면 한 100년 전부터 그런 컬렉션들이 쌓여와서 지금에서 이제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문을 열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듣다 보면 와,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모으고
1: 네.
0: 오랫동안 분류하고 그 어떤 시간들이 있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긴 했지만 이렇게 찾아봤던 적은 처음입니다.
1: 와, 이한 권으로 좀 우리가 흐름을 알게 되겠네요.
0: 맞아. 이게 그 시대 순으로도 정리가 돼 있고
1: 네.
0: 주제별로도 정리가 돼 있어서
1: 아.
0: 굉장히 입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이런 우리의 미가
1: 네.
0: 해외로 소개되던 초창기가 언제냐면 1882년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조미수호 통상조약, 즉 조선과 미국의
1: 네.
0: 통상조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미국의 여러 사람이나 외교관들이 조선에 들어올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교류가 시작되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정상을 만나면
1: 네.
0: 뭐 서로 문화재 같은 거 선물 주잖아요.
1: 아, 그쵸.
0: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오.
0: 그럼 그런 것들이 본국에 가잖아요.
1: 네.
0: 그럼 본국의 사람들도 기사 같은 걸볼 거잖아요.
1: 네.
0: 아, 이번에 그 우리가 조선하고 조약 체결했는데 우리 외교관이 거기 갔다 올때 이런 선물 받아왔다.
1: 네.
0: 사진도 보여주고.
1: 그렇죠.
0: 그럼 그걸 보고 저거 멋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수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교류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1: 1882년
0: 그렇죠.
1: 정도부터.
0: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거의 150년 전이거든요.
1: 그러네요, 진짜.
0: 그런 시기가 오다가 이제 20세기 초반에 들어서면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요 시기에는 주로 일본인들이 직접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1: 네.
0: 경성에. 그러니까 경성에서 활동하던 일본의 골동품 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1: 오.
0: 여기는 이제 외교 관계 같은 게 아니라
1: 네.
0: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이제 판매 같은 것들이 시작된 거죠. 이 사람들이 조선에 있는 유물들을 구매해서 일본의 어떤 부자나
1: 네.
0: 여유 있는 권력자나 이런 컬렉션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때가 1905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입니다.
1: 그때 또 많은 이 한국의 문화재가 움직였겠네요.
0: 이게 움직이는 게 시대별로 달라지는 것도 굉장히
1: 네.
0: 재밌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해방과 광복 이후에 미 군정기가 시작이
1: 아,
0: 되잖아요. 그럼
1: 그쵸.
0: 이때는 또 주류가 미국의 군인이나 외교관이 됩니다.
1: 네.
0: 그럼 이 사람들이 또 한국 미술을 와서 수집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그 19세기 말에는 서로 이해가 좀 적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 50년이 흘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해와 관심이 좀 높아진 상황에서
1: 그렇죠.
0: 본격적인 동맹이 이루어지니까 교류도 훨씬 더 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식구 가는 것도 예전에는
1: 네.
0: 배로만 가야겠지만 비행기로도 갈수 있고 이런 것들이 훨씬 용이해졌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가 한국 전쟁 이후에
1: 네.
0: 이제 전문적인 컬렉터들. 그래서 그때는 직접 한국에 오지 않고
1: 네.
0: 구매하는 거죠.
1: 아,
0: 한국에서 활동하는 컬렉터도 있고 중간 딜러.
1: 네.
0: 완전히 시장이 자리를 잡아서.
1: 진짜 더 커졌네요. 이 그렇죠. 시장판이.
0: 내가 그냥 나는 한국의 문화예술 중에 네. 뭐 예를 들면 나전칠기 관심 있어. 거기서 좀 괜찮은 이 시대 작품들을 찾아줘. 나 네. 구매할 거야.

0: 이런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 중간에 딜러들이, 중간상들이 그걸 찾아서 수출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진전을 하게 된 겁니다.
1: 와, 이 지금 한 150년의 역사를, 그쵸?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좀 여기까지 이제 흘러왔는데, 이 김수현 작가는 그럼 이 자료조사 이런 것들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도 너무 넓고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이 책을 쓰셨는지, 그
0: 이분이
1: 과정이 좀.
0: 현지에도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
1: 네.
0: 지금은 이제 80대, 90대가 됐던,
1: 네.
0: 그러니까 한 1950년대 이후에 활동했던 그런 컬렉터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굉장히 생생한 다큐처럼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분이 관심을 갖게 된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술의 교류라는 것이,
1: 네.
0: 우리는 이제 미적인 어떤 감각, 취향 이런 걸로 딱 생각이 되잖아요.
1: 그쵸.
0: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긴 역사에서 봤듯이 그 맥락에는, 기저에는 권력의 어떤 흐름, 뭐 과시의 대상,
1: 네.
0: 때로는 교환의 어떤 매개체, 이런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미술품의 교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문화 교류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나라와 나라, 어떤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서로를 때로는 이제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1: 그렇죠.
0: 일방적 관심 혹은 구매, 약탈 이러기도
1: 네.
0: 했지만, 반대로는 우리가 어떻게 전파하고 알리느냐, 적극적인 행위까지, 이런 입체적인 맥락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 이런 150년에 걸친 시기를 하나하나 연구해서 짜맞춘 거죠.
1: 직접 발로 뛰어서 쓰신 책이네요. 오늘 수집된 한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도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얘기 알고 계시는지 관심 있는지 사연으로 더해 주시죠. 음악을 듣고 갈까요?
0: 네, 한국이 세계에 지금처럼 알려졌던 결정적 계기로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많은 분들이 꼽잖아요.
1: 네.
0: 그때를 상징하는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1: 그 노래
0: 벌써
1: 혹시? 그 노래?
0: 귓가에 흐르시죠?
1: 네.
0: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입니다.
1: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똑똑 인문학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미미 박태근 편집자가 들고 온 책은 책과 함께에서 펴낸 김수연 작가의 책 수집된 한국입니다. 지금 손에 손잡고가 우리를 바람처럼 휩쓸고 간 느낌이에요.
1: 아, 저 전주 나오는데 벌써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0: 맞아요. 어떻게 이런 곡을 또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자, 김민정님, 딱 생각이 났어요. 말씀하실 때 손에 손잡고구나. 저는 1988년에 6살이었네요.
1: 아, 동년배시네요.
0: 그러네요,
1: 저는
0: 진짜.
1: 8살이었습니다.
0: 그리고 김지희님은, 이렇게? 네.
1: 이 노래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불러보셨어요? 저는 아마도 불러봤던 것 같습니다.
0: 오.
1: 어렸을 때 노래방에서 불러봤던 것 같긴
0: 어릴
1: 한데요.
0: 때?
1: 워낙 유명한
0: 오.
1: 노래였고.
0: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노래.
1: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노래방에를 주로 친구들하고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갔었거든요.
0: 부모님과 가족 단위로.
1: 네, 뭐 시험 끝나고 나서
0: 네.
1: 이제 부모님하고 뭐 고기 뷔페 가서 시컷 먹고, 그리고 노래방 가서 뭐 아버지는 뭐 아버지 어릴 때 불렀던
0: 네.
1: 고향을 떠올리는
0: 고향의 그린
1: 그런
0: 노래.
1: 애창곡. 저희 아버지는 유정철이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은 또, 제 어머니 아마 이미자 선생님의 무슨
0: 와.
1: 섬마을 선생님?
0: 네.
1: 이런 거 부르셨던 기억이 나요. 그럴 때 이제 저도 이런 손에
0: 손에
1: 손잡고
0: 손잡고를.
1: 불렀던 추억이 있습니다.
0: 가족에게도 너무 잘 어울리는 벽을 넘어.
1: 그때는 노래방이 좀 요즘 코인 노래방하고는
0: 네.
1: 달리 가족들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이게 또 살짝 등장한 노래방 문화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 좀 변화도 지금 살짝 체감을 했습니다. 미미님 가족을 통해서. 네. 저는 그 친구들하고 가면 그런 거 있죠. 가려고 할때 또, 야야, 또 넣어주셨다. 이게 시간 더 넣어주시는 거
1: 서비스,
0: 있잖아요. 네,
1: 서비스.
0: 서비스가
1: 중요하죠.
0: 끝없이 계속 오던 그 시절이 갑자기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윤순일님. 외국인들이 K영화 드라마 보면 가슴을 울리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별것 아닌 것들이 이제는 K문화라는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1: 맞아요.
0: 하셨습니다.
1: 감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5690님께서는 시대별로는 물론 사람들의 관심도 이 기준에서도 어떤 문화재나 문화들이 그들을 흥미롭게 만들었을지 궁금해져서 저도 읽어봐야겠어요. 이게 계속 사람들의 흥미나 취향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0: 네.
1: 뭐 예를 들면 요즘에 한국 소설이 해외에 굉장히 소개되는데
0: 그쵸.
1: 최근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힐링 소설이 그렇게 인기라고 했는데 해외에서 요즘엔 또 스릴러나 미스터리 많이 찾는다고 하잖아요.
0: 유행이란 게 있군요.
1: 작가님의 공이 크시죠?
0: 제가요? 네.
1: 그럼요.
0: 저 힐링도 됩니다. 힐링, 네. 너무 본격 힐링은 안 되지만. 아무튼. 그렇게 흐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진짜 150년 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이 특히 한국 문화재들 중에서 어떤 것을 유독 좋아했는지도 다르겠네요.
1: 맞아요.
0: 지금하고는.
1: 네. 뭐, 그, 우리가 매랑국죽 같은 거
0: 네.
1: 있잖아요. 정물화. 대상을 그리는 거.
0: 그쵸.
1: 우리는 그게 기본이잖아요.
0: 네.
1: 그 당시에 해외에서 인기 있었던 그림의 그 소재는 포도였다고 하더라고요.

0: 저는 혼자 와인이 익숙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1: 아, 진짜 그런가? 익숙한 것을 본 것인가?
0: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1: 네.
0: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걸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죠. 왜 때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요즘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만든 상품인데
1: 네.
0: 전혀 다른 이제 용도로 쓰이면서 인기를 끄는 경우들도 있는 거잖아요.
1: 그쵸.
0: 뭐 이런 것들이 좀 재미나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에 이 책에서 재미난 부분은
1: 네.
0: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문화재를 해외로 전달했느냐. 이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 가운데 익숙한 이름들도 나오거든요.
1: 네.
0: 그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미 수교 직후부터 한국 미술을 수집했던 유서 깊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1: 네.
0: 피바디 SX 박물관인데 이 미국에 있는 한국 컬렉션의 시초라고 꼽히는 곳이에요.
1: 네.
0: 이 사람이 이 미술관의 당시 관장이 아시아 유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조선에 왔다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던 독일인 외교 고문 이 사람 이름 우리도 교과서에서 들었던 분이거든요.
1: 네.
0: 밀렌도르프.
1: 낯설죠?
0: 이게
1: 교과서 들었다는데
0: 아
1: 처음
0: 그래요?
1: 뵙는 분 같은데?
0: 제가 역시 암기에 가깃나
1: 그래,
0: 봅니다. 전
1: 그러게.
0: 보자마자 교과서에 사진 봤던 안경 쓴그 사람인데 이렇게
1: 진짜요?
0: 떠올렸는데
1: 전 뉘신지 지금 이 느낌인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0: 대리 수집을 한 거예요. 예. 네. 그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1: 네.
0: 그 1883년 첫 해에만 무려 225점의 한국의 민속 예술품을 수집해서 그 박물관으로 보낸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1: 네.
0: 1883년에 그한 해에만 200점이 넘는 걸 일단 수집을 했죠.
1: 그렇죠.
0: 그걸 정리해서 다시 미국까지 보낸 거예요.
1: 네.
0: 너무 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이 엄청 바빴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해에만? 네. 이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건데, 그렇죠.
0: 그런 와중에 한국의 사절단이 미국에 직접 가기도 합니다.
1: 네.
0: 이건 밀렌도르프보다는 익숙하실 거예요. 보빙사 외교 사절단. 이제 청해도 우리가 보내고
1: 자꾸 저 얘기죠?
0: 미국에도 보내고
1: 네.
0: 그 보빙사 중에
1: 네.
0: 제일 어렸던 사람이 서유견문으로 알려진 육일준입니다.
1: 약간 알 것도 같고.
0: 아 그래도 이번에는 좀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1: 네.
0: 근데 재미난 건저 역사의 운명이라는 게 육일준이 당시에 미국 가서 머물렀던 집이 피바디 SX 박물관 모스라는 관장의 집이었어요.
1: 이런 얘기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죠?
1: 네, 이야기네, 이야기 진짜.
0: 거기서
1: 그렇죠.
0: 한 19개월 동안 육일준이 머물렀기 때문에 이
1: 오.
0: 모스라는 사람은 육일준을 통해서
1: 네.
0: 조선에 대한 지식도 얻고 그다음에 매해 막 지금 미술품이 왔을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럼 육일준 불러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에 쓰는 거냐? 이건 어떤 거냐? 거의 그 학예사가 옆에 있는 거랑
1: 그러네요.
0: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집을 한 역사가
1: 네.
0: 100년 넘게 이어져서 지난 2003년에 이 박물관에 한국관이
1: 와.
0: 독립된 공간으로 개관했다고 합니다.
1: 여기 가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스토리
0: 그러게요.
1: 알고 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0: 맞아요.
1: 그렇죠. 또 다른 곳 어디 있을까요?
0: 또 다른 곳으로는 꼭 한국과 관련이 없더라도 정말 유명한 문화연구기관인데
1: 네.
0: 스미스소니안. 여기에도 그 초기 한미 외교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로버트 슈펠트의 컬렉션이 소장되어 있다고 해요.
1: 네.
0: 이 로버트 슈펠트가 누구냐면 그 아까 한미수호 통상 조약을 했던
1: 네.
0: 그때 처음 조선에 왔던 미국의 대사입니다. 인천항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1: 네.
0: 그리고 이 사람이 조약도 체결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1: 네.
0: 고종이 이 사람을 초청합니다. 한 4년 지나서 1886년에.
1: 4년 후에.
0: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딸하고 같이 와요. 그리고 이거 한번 오기 어렵잖아요.
1: 그쵸.
0: 와서 여러 달을 보내면서 조선 각지를 여행하면서 유물을 엄청나게 수집해요.
1: 와.
0: 그때 이 사람이 많이 수집했던 게뭐 자수병풍 이런 건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을 저자가 지적하는데 와
1: 네.
0: 저는 요런 게 학자의 센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 이 사람이 가져갔던 그런 그 고급 자수병풍이
1: 네.
0: 어디에 소장되어 있느냐? 스미스소니언 산하의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제국주의 시대에 뭐 예를 들면 유럽의 어떤 사람이 막
1: 네.
0: 남미에 가서 막 식생 같은 것들을 조사해 와서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공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당시 미국에게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의 어떤 결이 어떤 지금처럼 국가 대 국가 단위라기보다는 자연사박물관의 관점에 가까웠다고

0: 분석을 하는 거죠.
1: 우리의 그 자수 병풍이.
0: 그러니까.
1: 이 재밌네요. 이런 흐름을
0: 생각도 못 해본 관점이잖아요.
1: 그렇죠. 아, 너무 재미납니다. 지금 아, 정경희님, 이 카페님들이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뭐가 되죠? 정경희님, 보빙사 한국사 공부할 때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김소영님 들어봤어요. 이 두 분 반응도 너무 재밌네요.
0: 아, 근데 제가 이게 네. 상대적으로 네. 그 기억하기 좋은 조건이 있는데 제가 편집자 생활을 시작할 때 네. 인문 역사책을 주로 만들었고 네. 오늘 책과도 연관이 있는데 제가 편집했던 책 중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책인데 2009년 10년에 제가 기획해서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 한국사 쓰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외국인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서술할까? 그래서 그걸 한국어판도 만들고 영어판도 만들어서
1: 되게 빨리 앞서 나가신 거네요.
0: 동시 출간을 했었거든요. 우와. 지금 이 책 읽으면서 그때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1: 그 책도 지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0: 맞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만들었던 때와는 개정판이 돼서 표지도 달라지고 했지만 지금도 서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라고 검색해보시면 한국어판, 영어판이 나옵니다.
1: 와, 재밌습니다.
0: 아, 제가 그걸 좀 더 늦게 만들어가지고
1: 역시 타이밍이
0: BTS랑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1: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0: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단발짝.
1: 아, 한보 이상도 아니고
0: 맞습니다.
1: 단발짝만 앞서가자. 아, 정말 그렇습니다. 김민정님, 제 첫째 딸 가이가 고1인데 10년째 암이에요.
0: 아.
1: BTS 노래로 한글 공부, 영어 공부하던 아이예요. 최근에 해인사에서 프랑스 아미들을 만났는데 아미라는 교집합으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 하나가 되더라고요. 와, 요즘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0: 참 프랑스 아미들이 와서 네. 서울 N타워, 남산타워만 보는 게 아니라 해인사에 간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네. 제가 서촌에 살잖아요.
1: 네.
0: 제가 주말에 집 바로 앞이 경복궁이거든요. 나가보면요.
1: 네.
0: 정말 와, 한 100여 개 국가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한복을 입으면 또 입장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사진도 멋있게
1: 그쵸,
0: 나오고
1: 추억도 되고
0: 그 광경이 늘 보면서도 이렇게 기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0: 그렇죠.
1: 그렇죠. 지금 문화의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음악을 듣고 와서 이어갈까요?
0: 네. 오늘날 K컬처를 대표하는 그룹의 곡입니다. 이 노래가 빌보드를 대표하는 그 핫100에서
1: 네.
0: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1위를 달성했던
1: 맞아요.
0: 곡이죠.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골라왔습니다.
1: 뭔가 그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를 이길 법한 그 정도의 파워의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울트라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 똑똑 인문학 미미 박태근 편집자와 함께 오늘 김수연 작가의 수집된 한국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영주님이 미미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BTS와 콜라보하고픈 마음의 소리. 정말 앞서가셨군요.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그러게요. 네. 저도 잊고 있던 추억이 오랜만에 떠올랐고요. 네. 이서우님께서 얼마 전 중학생 아이 영어 교과서에서 박병선 박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실린 걸 봤어요. 병인 양육 때 약탈된 외규장각 의궤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발견하고 나중에 해고당했음에도 도서관에 출근하다시피 해서 집요하게 마침내 145년 만에 우리나라로 반환되는데 큰 공헌했다는 내용인데 뭉클하더라고요.
0: 아, 그렇죠. 아, 이런 건 정말 너무 놀랍죠.
1: 이 박병선 박사님은 거의 위인전에 이제 들어가실 분이죠.
0: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질문 던지게 되잖아요.
1: 맞아요.
0: 자, 국외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당연히 하잖아요. 뭔가 억울한 기분.
1: 그렇죠.
0: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이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하게 되는데.
1: 우리 건데. 네. 이런 생각이 들죠.
0: 그렇죠.
1: 이것과 관련된 아주 멋진 인물과 사연도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때는 20세기 후반입니다.
0: 네.
1: 1958년부터 1988년까지 용산 미군기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했던 로버트 마티엘리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한 30년 동안 머물면서 네. 2000점에 이르는 한국 문화재를 수집을 하거든요.
0: 아니, 다들 어떻게 이렇게들 수집을 하시는 거죠?
1: 정말 한국에 푹 빠졌던
0: 와,
1: 거죠.
0: 2000점을 네. 30년이라는
1: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최근입니다. 네. 2017년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014년에 네. 송광사에서 어떤 도난당한 옛날에 도난당한 유물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듣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훔친 건 아닌데 네. 누군가 훔쳐서 유통시킨 걸 이 사람은 사연을 모르고 샀던 거죠.
0: 네.
1: 갖고 있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어느 날 기사를 봤더니 이게 송광사에서 이렇게 훔쳐 나온 거라니. 이걸 듣고 난 이분이 자발적으로 반환을 합니다.
0: 와.
1: 이분이 이거 1984년에 인사동에서 구입했대요.
0: 네.
1: 그러니까 30년 넘게 갖고 있다가 그 사연을 듣고 자발적으로 돌려준 거죠.
0: 와, 소장자가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사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1: 그렇죠.
0: 되게 드문 사례인 거죠, 이거 근데.
1: 아주 극히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0: 사례.
1: 왜냐하면 그런 사연을 또 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0: 네.
1: 사실은 누가 갖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0: 그렇죠.
1: 때문에 특히 개인 소장의 경우에는.
0: 맞아요.
1: 근데 이분은 한국의 어떤 그 역사랑 유물들이 알려지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0: 네.
1: 이 마티엘리라는 사람이 한

0: 한국에서 지내면서 그 세계적인 한국학 연구자인 마르티나 도이힐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한국의 어떤 족보 연구를 많이 한 분이거든요.
1: 네.
0: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족보가 그렇게 귀한 거였어? 이전에는 몰랐는데 주변을 보니까 1960년대, 70년대예요.
1: 네.
0: 족보가 그렇게 재생종이 공장에서 폐지로 유통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1: 가치를
0: 싶어가지고 그죠?
1: 아니까,
0: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종이
1: 네.
0: 더미를 구입해가지고 그 중에서 족보를 찾은 거예요.
1: 와.
0: 고문서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1: 네.
0: 하버드에 있는 유명한 이제 동아시아 도서관이죠. 옌칭 도서관에 이걸 기증해서 한국학 연구의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1: 와,
0: 놀라운 얘기들이 계속
1: 대단한
0: 나와요.
1: 분인데요, 진짜.
0: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재미난 얘기는 이거는 이 저자가 이분을 찾아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1: 아, 저자가
0: 네.
1: 김수현 저자가.
0: 예. 네. 그 화가 박수근이 있잖아요.
1: 네.
0: 박수근이 생전에 개인전을 거의 열지 않았대요. 한두번 정도 열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미군 부대에서 열린 건데
1: 네.
0: 이 마티엘리라는 인물이 그 과정에서 이게 진행되는 데 노력을 했었고 그때 박수근의 매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근의 작품 두 점도 갖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현장에서 듣고 왔습니다.
1: 와, 이분은 진짜 이 보는 안목도 있었고, 그쵸? 그리고 되게 넓은 마음도 있었던 거고,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0: 그렇죠.
1: 그쵸?
0: 근데 이런 그림이 있는 한편,
1: 네.
0: 조금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 장면도 있어요. 그 소설, 꽃빛단 리.
1: 네.
0: 교과서에 나와서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오늘 교과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여기
1: 아니,
0: 보면,
1: 기억나요?
0: 나,
1: 꽃피다님 당연히 알죠.
0: 네네.
1: 네.
0: 아, 제가,
1: 좋아했어요, 그 작품.
0: 네.
1: 저 의심하시는 거 아니죠?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네.
0: 여기 보면, 그 의사, 그, 이인국이 고려 청자를 뇌물로 바쳐가지고, 뭐 미국 국무부에 이렇게 줄을 대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1: 기억나요?
0: 그죠, 그죠. 근데 이 소설이 나왔을
1: 기억나요? 네. 네.
0: 때도 사람들이 거기 나온 그 브라운이라는 인물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그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사람 모델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돌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1: 네.
0: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당시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많았던 거라는 얘기죠. 왜냐면 소설 보고 사람들이 바로, 아, 이런 사람 누군데? 있을 법한데?
1: 그렇죠.
0: 이렇게 상상했으니까.
1: 그런
0: 요런 사람도
1: 경우가.
0: 있는 거죠.
1: 정말 여러 인물들을 만나, 인물 유형을 또알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작가가.
0: 그쵸. 그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1: 네.
0: 막 체제 경쟁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외교도 다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거를 알리는 자장 안에서 벌어지는 거였던 거죠.
1: 그쵸.
0: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던 외교관들은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였지만
1: 네.
0: 또 동시에 자기들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 문화재를 자기 기념품이나 사적인 소유물로 전유했던 또 이런 역사적 과정도 있었다는 거죠.
1: 그렇게 마구 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뒤늦게 알고 엉킨 부분을 또 굳이 내가 발로 뛰어서 매듭을 풀고 꼬인 것을 좀 풀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0: 그렇죠.
1: 정말 다양하네요.
0: 저자가 우리에게 그런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우리가 당시 어쨌든 약자였고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1: 네.
0: 그리고 우리가 그런 외교 과정에서 줄수 있는 선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스마트폰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나라가
1: 그쵸.
0: 아니었잖아요. 전통을 선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 네.
0: 그런 상황을 우리가 돌아볼 때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활용해서 줬던 사람들의 귀책이 먼저일지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받아간 자들의 책임이 더 클지 이런 역사적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 그 질문 앞에 딱 서니까 진짜 좀 슬픈 기분도 들고. 근데 요거 명확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라는 느낌이 들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0: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과거에는 우리가 일방적 약자였지만
1: 네.
0: 지금 우리가 뭐 무역 규모, 경제 규모 다 세계 10위권 국가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관심이나 취향이
1: 네.
0: 그런 권력의 차이에서 생기는 일방적인 뭐 취득, 때로는 약탈 이런 모습으로
1: 네.
0: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반성해 볼수 있겠죠.
1: 그러네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거 K컬처가 확산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가수인데
1: 네.
0: 한국어로 노래를 만들어서 발매합니다.
1: 와.
0: 네, 트리샤 페이타스의 곡이고요. 그래서 제목이 그냥 사랑해입니다.
1: 사랑해. 이거 그대로 소리나는 줄 썼어요. 그쵸?
0: 맞아요.
1: 사랑해.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똑똑 인문학. 오늘 김수연의 수집된 한국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 문화 유산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냥 그것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너무 재밌게 다가와요.
1: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에
0: 네.
1: 그런 활동을 어떻게 했을지가 사실 읽으면서도 구체적 상상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우리
0: 그렇죠.
1: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입체적으로 활동들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0: 네.
1: 너무 놀랍습니다.
0: 그리고 기록으로 남지 않은 건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
1: 그렇죠.
0: 생각을 하면.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1: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0: 네.
1: 확인된 것들이 한 900여 기관에 25만 점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말씀처럼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건 아마 배 이상이지 않을까.
0: 그쵸.
1: 그래서 저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해외에 있는
0: 네.
1: 우리 문화유산 얘기를 하면 환수, 가져오는 거, 여기에
0: 네.
1: 되게 많이 우리가 집중을 해왔는데, 물론 그거 필요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0: 네.
1: 좀 다른 방식의 생각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걸 직접 가져오지 못해도,
0: 네.
1: 뭐, 3D 기술 같은 걸로 구현해서 거의 똑같이 볼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0: 아.
1: 그걸 우리가 정확히 조사만 할수 있으면.
0: 네.
1: 뭐,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연구했던 것처럼,
0: 네.
1: 그게 거기 있고, 그걸 꼭 여기에서 존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미 어떤 역사를 품고 있잖아요.
0: 네.
1: 어떤 과정과, 흐름을 거쳐서 거기에 가게 되었는지, 거기서는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요런 것들도 생각해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은가.
0: 아, 그러네요,
1: 이런 제안도
0: 진짜.
1: 합니다.
0: 현재 어디에 있는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쵸? 이 책에 정말 많은 문화유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미미님에게 아주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이 있다면?
1: 진짜 재미난 게 있었는데, 이것도 그 앞서 말씀드린
0: 네.
1: 마티엘리라는 그 국무원.
0: 오.
1: 이분이 얽혀 있어요.
0: 네, 얽혀 있어요,
1: 예.
0: 마티엘리.
1: 이분이 이제 갖고 있던 것을 그 국외 소재 문화유산 재단에다가 기증했던 장부인데, 이
0: 아.
1: 장부는 이분이 쓴건 아닙니다. 근데
0: 네.
1: 이분도 이제 이걸 수집한 거죠. 어떤 장부냐면, 1936년에서 1958년까지 어떤 고미술상에서 작성한 거래 기록이에요.
0: 네.
1: 이걸 보면 어떤 물건의 뭐 종류, 수량, 가격,
0: 오.
1: 누가 구매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럼 뭐 미국에 누구 어디 워싱턴에 어디 이렇게 주소까지 써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거기에 있는 어떤 유산의 그 흔적, 흐름
0: 네.
1: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거죠.
0: 이런 너무 재밌네요. 이런 거.
1: 그렇죠. 이 안에도
0: 구매자 이름과 주소까지 다 있고, 발송 정보.
1: 본문이 담겨 있는데
0: 네.
1: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영어도 있고요, 한자도 있고요,
0: 네.
1: 일본어도 있고요. 왜냐면 여러 나라로 보내는 거니까 혼용돼
0: 네.
1: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한국에 체류했던 그런 외국인들의 이름도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한 거고,
0: 네.
1: 여기서 더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 물건을 구입한 서양 사람들의 어떤 활용 취향입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런 용도로 쓰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
0: 네.
1: 여기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 옛날에 사발 많았잖아요. 사발.
0: 사발.
1: 네, 이런 사발류를 뭐라고 판매하냐면 핑거 보울.
0: 아.
1: 식탁 위에서 손을 씻는 그 용도의 그릇.
0: 네. 오.
1: 그러니까 사발류라고 뭐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0: 네.
1: 사람들한테 이거 핑거볼입니다. 그렇게
0: 아.
1: 쓰세요. 이렇게 판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0: 그들의 일상에서의 좀 이렇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1: 그쵸. 그리고 우리 그 옛날 가옥 가보면
0: 네.
1: 반다지라고 해서 이렇게 그 장, 작은 장인데 문이 절반만
0: 맞아요.
1: 열리는 거.
0: 맞아요. 예쁘잖아요.
1: 맞아요. 밑에는 괴처럼 돼 있는 건데,
0: 네.
1: 이건 이제 영문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코리안 캐시 박스. 금고 같은 거죠.
0: 아, 재밌네. 갑자기 이렇게 금고라고 생각하니까 재밌네요.
1: 그러니까 이걸 맞춰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0: 금고가 왜
1: 거예요.
0: 이렇게 예쁘고 그 여는 방식도, 아, 그러네. 거기에 또뭐 이렇게 자물쇠 같은 거 질러넣고
1: 그러니까
0: 하면.
1: 세상, 참, 이 장사꾼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0: 네.
1: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들어낸 걸 거잖아요. 이런
0: 그쵸.
1: 수요를. 이거 조선에서 이거 사발류인데, 왠지 그쪽에 가면 그렇게 판매될 것 같아. 그래서 핑거볼이라고 이름 붙이고, 판매를 한 거잖아요.
0: 네.
1: 정말 저는 새삼 배웁니다.
0: 그런데 여기 진짜 기호를 반영해가지고 사람들이 수요가 있을 것을 건드리면서 진 수장님, 우리 문화재가 그렇게 많다니까 너무 놀라워요. 새로운 분야와 시각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도 우리 코너를 통해서 이런
0: 네.
1: 책을 만나게 돼서 너무 즐겁고 흥미로워요.
0: 그러네요. 책을 엄청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이
1: 맞아요.
0: 책의 짜임새 자체가.
1: 이 펼쳐보시면,
0: 네.
1: 그 유물들 사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특히 병풍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0: 네.
1: 책의 그 병풍은 딱 펼친 면으로 책에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0: 네.
1: 굉장히 시원한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0: 그러니까요. 너무 재미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어떤 그 리플릭 같은 거 모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1: 아, 그쵸.
0: 그런 걸로 이제 추억을 또 기록해 두시는 분들이라면 이책 굉장히 탐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1: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한국에서도 그런
0: 네.
1: 명승지에 가면 리플릿이 그냥 정보만 담고 있지 않고 꼭 스탬프를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0: 맞아요. 그거 묘하게 다 찍게 되더라고요.
1: 그쵸. 또
0: 예.
1: 있으면
0: 있으면
1: 거길
0: 뭐
1: 빼놓지
0: 어려운 일이라고 또
1: 않고 가게
0: 가서.
1: 되죠.
0: 그쵸, 맞아요.
1: 그리고 요즘 스탬프가 좀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그네 개의 자리가 달랐잖아요.
0: 네.
1: 요즘은 네 개를 한 자리에다가 해서 점층적으로 찍으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0: 우리를 더 이렇게 뭔가를 하게 만드는데 너무 기꺼이 즐거운. 그쵸. 이런 것들. 재밌습니다. 진짜 이책 통해서 당시의 문화 교류가 뭐 지금 규모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때도 못지않게 되게 활발했구나라고 하면서 느꼈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세계화,
0: 네.
1: 글로벌 이런 얘기를 쓰기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0: 네.
1: 얘기했었는데, 물론 말씀처럼 규모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미 19세기에도 어떤 교류가 충분히 우리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블린 맥퀸, 조지 맥퀸 부부인데,
0: 네.
1: 이두 사람은 둘다 부모의 선교 활동으로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냥 평양 출신인 거예요.
0: 오.
1: 그리고 양쪽 부모가 다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0: 네.
1: 서로 알게 돼서 연을 맺어서 결혼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평양에서 태어나서
0: 네.
1: 한국어를 배우고 식민지 현실을 경험하고 전쟁을 겪었고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을 연구하고 가르친 부부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한국의 병풍 이런
0: 네.
1: 연구서도 나중에 발간을 했고요. 그 이런 걸 보면 아, 그 당시에도 이 정도 교류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게
0: 그쵸.
1: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0: 그러네요, 진짜.
1: 어떤 생각과 마음과 경험이었을까? 이거 좀 상상해보게 됩니다.
0: 지금 얘기해주신 이 에블린과 조지 맥퀸, 이 부부는 거의 뭐 한국에서 그 시간을 직접 자기 몸으로 살아낸 사람들이니까.
1: 요즘 따지면 조나단
0: 아,
1: 같은
0: 많은
1: 인물인
0: 분 중에
1: 거예요.
0: 조나단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1: 조나단이 농담처럼
0: 그렇죠.
1: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영어 잘 못한다고.
0: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1: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정.

0: 중국이나 일본 좀큰 나라였는데
1: 네.
0: 조선은 그렇게까지 존재감이 강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소수의 수집품이 있어도 따로 분류되거나 다른 나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뭐 중국 건데 좀 다른 거? 일본 건데 좀 특색 있는 거?
1: 그쵸.
0: 그 안에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1: 맞아요. 저도 뭐 예전에 어떤 뭐 도서관만 가서 그 코너 봐도 중국 책 속에 그냥 한국어 섞어서
0: 그렇죠.
1: 넣어놓고 이런 경우도 많이 접했거든요.
0: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량도 커졌고 또 그쪽의 연구 성과도 축적이 되면서 한국 미술이라는 이름을 따로 갖게 되고
1: 네.
0: 국적이 변경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유행이 달라질 거잖아요.
1: 네.
0: 최근에 제일 유행하고 인기가 많은 게 뭐냐면 민화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맥락인지를 저자가 설명해 주는데 민화가 되게 강렬한 구도랑 파격적인 도상이잖아요.
1: 네.
0: 그런 것 때문에 추상성이나 실험성을 중시하는 현대 미술과 되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도 어떤 한국의 고유성 이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 사람들의 관심도와 욕망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해요.
1: 민화가
0: 네.
1: 우리 또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 워낙 솜씨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민화 선물도 북카페로 많이
0: 네.
1: 보내주시고
0: 아, 여기도
1: 하셨기
0: 이렇게
1: 때문에.
0: 족자가 있습니다. 지금
1: 아,
0: 엽서인데.
1: 그렇죠. 우리 이런 느낌들이 아, 이게 다좀 앞서 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전통을 따라오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0: 그렇습니다.
1: 그렇죠? 자, 5690 쓰신 카페님 소장해야겠어요. 미미님 책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0: 아, 소장 문화유산이요?
1: 문화유산을? 아니, 이 책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물론 아이들과 함께 나눠야 할 이야기가 한가득 담긴 책이라고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지고 오시는 책마다 그 지난주에 슬픔의 발견 너무 좋은 책이었었는데 그 책도 아까 보니까 사연도 많이 있더라고요.
0: 아유,
1: 그책
0: 감사합니다.
1: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라는 사연도 있고 또 박태현님 그 선물용으로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두분 덕분에 슬픔의 발견을 선물을 잘 했다고
0: 아,
1: 감사하다고
0: 감사합니다.
1: 사연을 주셨습니다.
0: 네.
1: 네.
0: 김민정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의 문화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문화유산과 사람과 관계가 사실 다 얽혀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오늘도 문화유산 얘기였지만 돌아보면 개별 작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걸 옮겼고 가지고 갖고 있었고
1: 네.
0: 기억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문화유산을 꼭 소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나도 그 흐름에서 어떤 역할하는 주인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그 작품 하나하나를 다룬 책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사람의 삶과 함께 얽혀서 이야기에 들어가면 쉽게 잊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책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미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0: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카이가 부른 아름다운 나라로 준비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1: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0: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1: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0: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목성. 다들 아시죠?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근데 이 목성이요, 강한 중력으로 소행성이나 혜성 같은 것들이 가던 방향을 바꾸기도 한대요. 그 과정에서 지구한테 오던 위험한 천체들이 방향을 틀기도 해서 한때 목성을 지구의 방패라고 부르기도 했다네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 나를 걱정해주고 힘든 일을 조금 덜 겪게 도와주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유다빈 밴드의 곁에 들으면서 8월 27일 목요일 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오늘은 목성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어요. 목성이 아주 강한 중력으로 소행성, 혜성이 가던 방향을 바꾼다고요. 그 덕분에 지구 쪽으로 오는 좀 위험한 물체가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지구는 목성에 도움을 받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비슷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내 실수를 조용히 덮어줬을 수도 있고, 먼저 자도 되는데 내가 공부 마치고 올 때까지 또 엄마 또안 주무시잖아요. 그런 것도 참 배려일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고만 생각해봐도 좀 든든하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안부나님, 안녕하세요 생선님. 오늘 진짜 덥던데, 그쵸? 갑자기 더워졌어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경청할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럭저럭 잘 지냈네요. 김정원님은 생선님 오늘 좌령 있으셨나요? 머리도 그렇고 화장도 하신 느낌이라고? 어? 다이어트 한지 지금 하루 됐는데 좀 효과가 있나요? 머리도 안 했고 화장도 안 했습니다. 공숙희님, 넘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공주님은, 안녕하세요. 정승재 수학 1타 강사 선생님. 저 진짜 팬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스타님은 오늘 승재쌤 출연하신 전참시 보고 왔어요. 2년 전 방송인데 이제 보셨군요. 최근에 그 방송 봤다는 분들이 꽤 많네요. 에포트님은 보이는 라디오를 보니까 노래 나갈 때 생선님도 저렇게 집중하고 계시는데 난 이때까지 유튜브 보면서 뭐 했나 싶네요. 반성하고 다시 공부하러 가신다고요. 공부도 좋고요. 중간에 머리 식힐 겸 들어와서 고민 상담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학업 고민도 있고, 뭔가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간혹 가다 들려주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를 아주 환하게 켜뒀습니다. 노 메이크업인데, 메이크업 판 듯한 얼굴 구경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경청 스튜디오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나 반디 어플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에는 정말 눈부신 분, 매주 목요일마다 경청에 오셔서 반짝반짝 존재감을 빛내주시는 주얼리 윤혜정 선생님도 오실 겁니다. 혜정 승재 크로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사연 보내실 곳.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 반디 어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이 얘기도 해야 돼요. 다다음 주 화요일 무슨 날? 9월 8일. 정승재의 경청이 만으로 한살된 날. 정승재의 경청 첫 번째 생일을 맞아서 바다님들의 축하 엽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님들이 손글씨와 미적 센스로 예쁘게 꾸며주신 그 예쁜 엽서에 경청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아니면 경청에서 얻었던 아름다운 추억들, 저한테 하고 싶은 말도 좋고요. 또 다른 바다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좋고, 뭐든 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림 못 그려도 돼요. 손글씨를 원해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보내실 곳 받아 적으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류 월드로 281하고요.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8일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바다님들의 손글씨로 채워진 엽서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어제도 잠을 많이 못 잤고요. 떨리고 기대되거든요. 정승재 경청 첫 번째 생일 바다님들 함께 축하해 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생각의 재료는 이겁니다. 내 친소, 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요즘 북미랑 유럽에요. 조금 독특한 소개팅이 유행하고 있대요. 보통 소개팅에서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소개하고 어떤 거 좋아한다 뭐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소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대신 해준답니다. 이게 뭐냐면 행사장에 1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인대요. 그리고 소개팅 참가자의 친구가 한 명씩 나와서 내 친구의 장점 이런 것들을 PPT

소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몇 분 동안 친구의 매력에 대해서. 아무래도 내가 직접 나의 장점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쵸? 그러니까 오래 본 친구가 좀 대신 얘기해주면 훨씬 더 믿음도 갈 수 있을 거고요. 나는 미처 몰랐던 나의 장점도 발견할 수 있을 거고. 괜찮죠? 꼭 소개팅이 아니어도 면접 같은 자리에 좀 친구가 나 대신 이 친구가 이 회사를 좀 이끌어갈 인재라고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쵸? 내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 헉! 궁금한데요? 1, 2,

방탄소년단의 친구 들었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 요즘 북미와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다라는 새로운 소개팅 이야기. 친구가 나 대신 나를 소개해준다라는 얘기. 좀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 행사가 소개팅이긴 해요. 그런데 그 자리를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만은 아니래요. 친구가 만든 PPT를 보고 다른 사람들 막 소개하는 거 들으면서 그 자리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소개팅이라면 좀 왠지 긴장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친구랑 같이 가면 친구랑 있으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마음이 편해져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긴장 없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숨겨져 있던 매력도 발산할 수 있을 것 같고, 재미도 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구가,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그런 면도 좀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안할 겁니다. 이런 소개팅 반댈세. 왜요? 불안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너무 불안합니다. 저의 흑역사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잠깐만요, 끊었다 갈게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야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하고 싶지 않으세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여러분께 선물 나눠드리는 장르 불문 생선물 이어지겠습니다. 카니발의 노래입니다. 그녀를 잡아요.

바다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친해지는 시간, 덤으로 선물도 받아가는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요즘 북미랑 유럽에서 유행한다는 조금 특별한 소개팅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가 직접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대신 나서서 내 성격, 내 장점, 내 매력을 이야기해준다. 이거 우리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생선물 주제는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내 친소, 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빠밤. 나랑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떠올려 보시고요. 그 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는 생각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친구 이름을 써주셔도 좋고요. 별명이나 성만 써주셔도 되고요. 딱 떠오르는 친구가 없다! 가족도 좋고 반려동물도 좋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의 매력을 바다님들한테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고릴라같이 생겨서 고릴라라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 되게 착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제 친구 말랑이는 맛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이런 느낌으로 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내 소중한 사람의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는 바다님들 중에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 기다리시는 동안, 야, 이 노래 영화 주제곡이었었던 것 같은데, 엽기적인 그녀라는 아주 오래된 영화의 OST로 써있던, 맞죠? 맞을 거예요. 신승훈이 부릅니다. I believe.

신승훈의 I Believe 들었습니다. 견우야 이야기했었던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내 친소, 나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우리 바다님들한테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딱 떠올려 보고요.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소개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구 없는 분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족, 반려동물 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타님은 제 친구는요, 제가 토론에서 지더라도 응원을 해주고, 힘든 날 있으면 저를 잘 챙겨주고, 제가 어려운 게 있으면 도와주는 정말 고맙고 따뜻한 친구입니다. 친구랑 햄버거 나눠 드세요. 드릴게요. 9040님. 제 친구 백호는요, 저랑 중학교 때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어요. 비록 지금은 전학 가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제가 전학을 가고 나서도, 어디까지 읽었어요? 같이 만나서 놀고 맨날 전화할 정도로 저를 챙겨준 착한 친구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공부와 아주 먼 거리를 두고 살았었는데 그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학 때 마지막 만남을 가지고 대학 가서 만나자고 앞으로 서로 열심히 공부하자고 다짐하고 왔다고 아주 긴 글로 그리고 또 멋있게 맨 마지막에 백호 고맙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이분도 햄버거 드릴게요. 백호랑 하나 드릴 테니까 이게 그 나이프 달라 그러면 돼요. 나이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돼요. 4024님 제가 아는 민지 언니는요 성질은 좀 있지만 일은 똑 부러지게 한다고. 사람들한테 할 소리도 다 해서 옆에서 보기 부럽다고. 야, 그렇구나. 언니니까 좀더 살았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4024님도 나이가 조금 더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6788님은 제 친구 임땡땡은요. 사람이 참 재밌고요. 또 진지할 때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요. 공감도 잘해주고 애가 참 착하다고. 아니 무슨 그 우리 아들이 아유 뭐그 특별히 잘난 건 없지만 애가 참 착해 막 이러는 느낌 같지 않아요? 아, 무엇보다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고. 야 좋은 친구 되셨네요 정말. 뭐 드릴까요? 보류 원리님. 제 친구는 엄청 예민해서 장단 맞추기 참 힘들다고. 먹는 것도 가리는 게 엄청 많고 식탐은 또 엄청나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무섭다고.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요, 제가 기르는 바비인 양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 친구가 노발대발 하겠죠 이러셨는데, 원리님 강아지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 치킨 강아지 주면 안 된대요. 혼자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고. 아까 6788님 맞죠? 6788님에게는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쓰시는 것도 괜찮겠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러서 게시판 확인하시고요.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경청 스튜디오가 갑자기 밝아질 겁니다. 반짝반짝 빛날 시간. 주얼리 윤, 윤혜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해정승재 크로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녀시대 테티서의 노래입니다. 트윙클.

0: 지난 월요일 저와 땡깡님이 우리 바다님의 연애 고민을 열심히 상담해드리고 있을 때 경청 앞으로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두 분 죄송한데요. 아무래도 연애 상담은 혜정쌤이 더 잘해주실 것 같은데요.
0: 이렇게 장르 불문하고 우리 파다님들께 신뢰를 받고 있는 윤혜정 선생님과 오늘도 크로스 해보겠습니다.
1: 혜정
0: 승질 크로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 목걸이까지. 아니, 자체가 주얼리인데 왜 또 그런 것까지 하셨어요?
1: 아, 전 주얼리 윤이니까요.
0: 아니, 지난 월요일에 네. 저랑 땡깡님이 아주 좀 깊게 이렇게 연애 상담 했었거든요. 그거는 들어본 적 없으시죠, 최근에?
1: 아, 못 들었어요.
0: 아, 못 그날. 들으셨구나. 네. GOD817님이, 아, 아무래도 혜정쌤이 더 잘하실 것 같다 그러는데, 실제로 연애 상담 해본 적 있으세요?
1: 뭐 많지는 않지만 네. 또 이렇게 상담을 의뢰 오시면 또 지혜롭게 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죠.
0: 지혜롭게 네.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네. 근데 지금은 많이 까먹으셨잖아요. 그 설레는 감정 기억나세요?
1: 설레는 감정이요?
0: 예.
1: 아, 그 뭐죠?
0: 아, 설레는 감정. 그거 그쵸. 진짜 중요한 건데.
1: 맞아요. 그쵸. 짝사랑할 때가 사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0: 짝사랑할 때? 짝사랑할 때 너무 아, 좀 그렇잖아. 저는 짝사랑을 너무 오래 해봐서.
1: 짝사랑 말고 짝사랑.
0: 짝사랑, 그래요. 네. 정말. 아우, 이제 발음도 안 되네, 정말. 연애 고민도 고민이지만, 지금 우리 바다님들은 시험 걱정,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 친구들은 네. 다음 주 수요일이 9월 모의고사 수능 전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으로 실력을 점검해봐야 되는데 9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1: 지금 사실 고3들은 9월 모평을 본 다음에 이제 수시 원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맞아, 기준으로 삼고 맞아. 조금이라도 더 잘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거든요. 맞아. 근데 그것도 맞아요. 사실 최저를 위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근데 사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9월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이 말을 해줘요. 차라리 틀릴 게 있다면 9월 모평에서 틀리는 게 낫다.
0: 맞아.
1: 그래야지 국어는 사실 더 그렇거든요. 사실 국어는요. 예. 좀 특이해요. 내가 틀려봐야 모르는 걸 알 수 있는 과목이라서 일단 수학 같은 거는 내가 약한 부분이 뭐다라고 알잖아요. 근데 예. 국어는 틀려봐야 알아요. 그래서 너무 못 봤다고 해서 되게 막 좌절할 것도 없고 또 잘 봤다고 해서 뭐 또 되게 막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0: 맞아. 그러니까 9월은 그 틀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네요.
1: 맞아요.
0: 그렇죠. 이 기회를 좀 잘 이용해서 9월 끝나더라도 두 달 있으니까 꼭 9월 끝난 다음에 점수 안 좋다고 막 미리부터 막 포기하고 이런 친구들 꼭 생기던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네.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재수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아니야, 그렇게 재수 시작하는 거 아니고 재수는 누가 하는 거냐면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부족할 때 하는 게 그거지. 어우, 나 올해는 너무 안 했네. 그냥 한 380일 남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천천히 할까 이러면 안 돼요.
1: 안 돼요.
0: 절대 안 된다는 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윤혜정 선생님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고민사연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요. 진은재 바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생선님, 윤혜정 선생님.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앞두고 수능을 준비 중인 18살 진은재입니다. 건강 문제로 수술을 겪은 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은 집에서 홀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몸과 마음이 제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면 속상함이 밀려와요. 다른 친구들은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달리고 있을 텐데, 나만 혼자 이렇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조바심이 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내다가 몸이 더 나빠지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 걷는 이 길이 맞는지 흔들릴 때가 많은데, 공부하다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극복해 가야 할까요?
1: 몸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어떻게 공부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혼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건강상 문제라고 또 그러니까 어떤 사연인지 참 궁금한데, 와,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우리 진은재 바다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은재예요?
2: 네.
1: 반가워요, 은재 학생.
2: 네, 안녕하세요.
1: 윤혜정 선생님과도 인사 나누세요?
2: 안녕하세요.
0: 은재 안녕, 반가워.
2: 네.
1: 떨려요, 혹시?
2: 조금?
1: 조금 떨려요.
2: 네.
1: 자기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은재?
2: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진은재입니다.
1: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인데, 지금은 고등학교 자퇴를 했고, 검정고시를 앞두고 수능을 준비 중인 18살이라고 그랬네요. 그쵸?
2: 네.
1: 사연에 건강 문제로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해줄 수 있어요?
2: 네.
1: 어디가?
2: 중학교 3학년 때 약간 머리가 아프고 약간 여러 증상 때문에 병원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이제 머리 그 약간 뇌하수체 쪽에 약간 그 물혹 같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1: 아이고.
2: 네, 수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1: 어머.
2: 하게 됐어요.
1: 그럼 뇌수술을 한 거예요?
2: 아, 네. 근데 뇌수술 하긴 했는데, 약간 머리를 약간 쓴건 아니고, 약간 코 쪽으로,
1: 그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2: 네.
1: 거구나.
2: 했어요.
1: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중학교 3학년이에요?
2: 네.
1: 참, 나이도 어린데 부모님은 또 얼마나 걱정 많이 하셨을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좀 건강해요?
2: 근데 이게 아예 그게 제거가 안 되거든요.
1: 아이고.
2: 이게 왜냐면 손상이 될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추적 관찰 중이에요. 재발할 수도 있어서.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병원에도 자주 가고 막 그래야겠네요.
2: 네.
1: 야, 중학교 3학년 전이랑 지금 비교하면 아무래도 좀 건강이 안 좋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2: 이게 그 중학교 3학년 전에는 되게 약간 시험 공부할 때 밤도 새고 막 완전 그래 8시간 막 이런 식으로 막 공부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확실히 약간 오래 앉아 있지를 약간 못 하겠고
1: 아이고.
2: 약간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1: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 공부 열심히 해도 된대요? 아니면 좀 쉬래요?
2: 근데 공부하는 거는 이제 상관없는데, 이게 약간 호르몬 쪽에도 그게 영향이 있어가지고, 약간 수면이나 이런 거는 좀 지켜줘야 된다고
0: 맞아.
1: 하셨어요. 아, 충분히 자야 된대요?
2: 네, 약간 밤새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1: 그건 절대 또 하면 안
2: 하셨어요.
1: 되는구나.
2: 네.
1: 그러면 고등학교 자퇴한 후에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잖아요.
2: 네.
1: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고 하루에 몇 시간 자고 있는 거예요?
2: 일단 하루에 많이 할 때는 그래도 6시간에서 한 7시간 사이에는 그래도 하고, 적게 하면 4시간 정도 했고.
1: 지금도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든 느낌이 들어요? 몸 상태가?
2: 네, 약간 하다가 갑자기 약간 몸이 조금 안 좋고 그러거나, 만약에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약간 하려고 하는 뭔가 공부 계획 같은 게
1: 그치, 다 흐트러지고.
2: 조금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1: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또 건강인 거는 맞아요. 그냥 하는 어른들이 뭐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 그게 진짜 너무.

0: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건강이고 공부는 지금 이제 아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몸이 더 우선일 것 같고 공부는 또 나중에 또 하고 싶어도 언제,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불안해하고 남들은 밤도 새고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거에 너무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은 저는 이 상담에 좀 한계가 있는 게 몸이 아파본 적이 거의 없어서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1: 저도 뭐 제가 아파 본다거나 저는 체력이 워낙에 뭐 괴물 체력이라서
0: 그쵸.
1: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가족들의 그런 건강 이슈가 좀
0: 아,
1: 있었어요. 그래서
0: 그랬구나.
1: 사실 제가 뭐 아주 많이 산건 아니지만 이제 살아보면서 또 겪어보면서 아 정말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0: 다 잃는
1: 다
0: 거야.
1: 잃는다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진짜 건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 챙겨서 자고 그다음에 이낮 시간에 집중할 때 공부의 질을 높여서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고 진짜 진짜 그렇게 바란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0: 맞아요. 충분히 쉬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6시간 정도 공부할 때 농축해서 아주 밀도 있게, 그쵸? 그런 다음에 좀 편안하게 쉬고, 요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나중에 건강이 좀더 좋아져도 집중력 같은 것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럴 테니까. 그리고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해 수능은 봐요, 안 봐요?
2: 올해 수능 못 보고 내년,
0: 내년에 보죠, 그쵸?
2: 네.
0: 지금 공부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되게 과목, 어떤 과목은 좀 많이 힘들고 어떤 과목은 편하고 이런 건 있나요?
2: 제가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수학 같은 게, 제가 원래 수술하기 전에는 막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약간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제 수준을 알수 있었는데, 약간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제가 약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도.
0: 그렇겠구나. 우리 중간에 모의고사 한 번씩 볼때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봐서 그 현재 위치는 충분히 알아낼 수 있으니까 물론 같이 경쟁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면 참 좋기는 한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차근차근 좀 남들보다 그래도 학교에 가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조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시간을 조금 더잘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퇴한 상황이니까, 그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쭉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학은 어디 공부하고 있어요?
2: 지금 미적분 원 뒤에 그 적분 부분
0: 모의고사 시험 봐본 적 있어요?
2: 네.
0: 어느 정도 나와요? 얘기해 줄수 있나?
2: 네, 1학년 때는, 수학은 2등급 정도
0: 2등급? 오,
2: 나왔는데,
0: 잘했네. 지금은 최근에 본 적은 있어요?
2: 네,
0: 자퇴하고?
2: 그 6월 모의고사 봤었는데, 수학이 약간 3등급인가?
0: 3등급. 그래도 꾸준히 하긴 했다. 그치? 조금 더 깊게 좀 아직은 문제 푸는 연습도 많이 안돼 있을 거고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지금은 개념을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끝난 다음에 문제 풀이 연습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쌓이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게 가면 돼요. 국어는요?
2: 국어는 2등급 정도 나왔어요.
1: 잘하고 있네.
0: 지금도 계속 꾸준히 2등급 나와. 이번에 6월도 그렇게 나왔어요? 오, 잘한다.
1: 이제 국어가 사실 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혼자 공부할 때 내가 어떤 거 공부해야 될지 막좀잘 모르겠고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집에서 공부할 때는 뭘로 국어 공부해?
2: 국어는 약간 문제집 같은 거나 그런 거 정해서 그냥 아예 하루에 약간 비문학이랑 문학 갈래별로 약간 두 지문씩 이렇게 풀면서 오답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의고사도 봐보고 약간 그러면서 그렇게.
1: 그래도 계획을 잘 세워서 혼자 잘 해내고
0: 그래. 혼자
1: 있네.

0: 많이 풀고 막 그래야 될 텐데, 다른 거 너무 또 영어는 지금 별로 하기 싫어한다고 놔버리면 또 큰일 나요. 꾸준히 모든 과목 밸런스 맞춰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와, 1부 벌써 끝날 시간이 돼서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1: 네.
0: 모처럼 경청에 전화 연결됐는데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같은 거 있어요?
1: 부모님이 걱정이 좀 많으신데, 좀
0: 그럼.
1: 제가 건강 잘 챙기면서 공부 잘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드리고
0: 그냥 직접 얘기해요. 엄마, 아빠. 해봐. 괜찮아, 괜찮아. 이럴 때 하는 거야.
1: 엄마, 아빠, 자퇴하고 혼자서 공부하면서 많은 걱정 많을 텐데, 그래도 혼자서 건강 잘 챙기면서 잘 해볼게.
0: 아유, 엄마 아빠 참 고마울 거야. 건강한 것만 해도 지금 엄마 아빠는 너무 건강할 거야. 너무 고마울
1: 맞아요.
0: 거예요. 그럴 거니까 건강 챙기는 거 진짜 놓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쉬었다가 다음 날 해도 되고 하는 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지금 윤혜정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자기가 알아가지고 지금 해야 될거다 찾아가지고
1: 너무
0: 공부하고 있잖아. 너무
1: 기특하죠.
0: 기특해, 나 진짜. 기특해, 우리 은재? 보통 어에 이자 쓰는 제 자가 드문데 이런 사람들이 기특해요.
1: 그래요?
0: 예. 네.
1: 아, 승.
0: 승재도 그렇고, 은재도 그렇고, 너무 잘했어요. 우리 신청곡 혹시 있어요?
1: 네, 웨이브 타일스의 사랑으로.
0: 야,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맞아요.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이 노래 들으면서 1부는 끝나고 2부로 건너가도록 할게요. 우리 저랬으면 좋겠다. 은재가 1부 마지막 곡으로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콜사인 한 번만 해줄래요? 멋있게.
1: 1부 마지막 곡으로 웨이브타일스의 사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0: 요리사.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다빈치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학과 과학, 해부학 같은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노트에 정리했는데요. 다빈치의 독서 노트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겼습니다. 첫째,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지식과 구조를 통해 나는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했는가? 셋째, 그 구절과 생각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낼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독서 노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4: And I'm Kristen.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화가, 음악가, 과학자, 건축가, 사상가, 의사.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경청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셔서 반디톡으로 옆에 분 누구세요? 지금 들어와서 누구십니까 도대체?
2: 저는 주얼리 윤, 윤혜정입니다.
1: 아 정말
2: 제가 지금 댓글 쓰고 있었어요.
1: 진짜요?
2: 주얼리 윤이라고
1: 0703님 어릴 때 자신의 체력이나 몸이 아픈 상황이 절망스러울 수 있는데 인생은 기니까 조급한 마음 버리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건강을 찾고 체력을 기르는 시간으로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원리님은 건강 잘 챙기면서 원하는 꿈 다 이뤄가는 멋진 바다님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해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고 사연자분 힘내세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밤밤이님이 보내주셨고요. 정로미님은 혜정쌤 강동구에서 수업 마치고 일산 EBS까지 가서 방송하시는 거예요? 정말 강철 체력이 아니고서야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 네. 운전해서 오세요. 강동구에서 정말 끝나면 또 운전해서 가시고.
2: 네.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선생님은 진짜 더 대단하시죠.
1: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뭐 아우 너무 웃긴다. 혜정승재 크로스 앞으로 도착한 다음 고민 사연 지금 함께합니다.

0: 고2 여학생입니다. 저는요, 평소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고 느낄 정도로 수학을 좋아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 답을 찾아냈을 때 너무 즐거워요. 지난 방학 때는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딱 하루 공부를 쉬고 싶던 날, 그럼 좋아하는 수학이라도 해보자 하고 시작했다가 거의 10시간 동안 수학만 풀기도 했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시험을 본 수학 네 과목은 모두 1등급일 정도로 수학이 자신 있는 편이지만 다른 과목들은 그만큼 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입시를 생각하면 다른 과목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제가 너무 편하고 재미있는 공부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에요. 원래는 과학 관련 진로를 생각했는데 요즘은 수학 관련 진로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수학을 더 깊이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부족한 과목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1: 1259 바다님의 사연이었는데 수학을 좋아하고 실제로 성적도 1등급이 나오니까 수학 공부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입시를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도 느끼는 거지. 다른 과목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지금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수학을 더 깊이 공부를 할까요? 이게 뭐냐면 딴 거 하지 말까요? 나 지금 딴 거 안 하고 수학만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딴 거 해야 되잖아.
0: 그럼요. 수학을 깊이 공부하는 건 수학과 가서 대학에서 해야지.
1: 지금은 어차피 입시 공부하고 있는 거고 입시는 수학만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전에 연세대학교에서 90년대 잠깐 수학 만점 특별 전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수학 만점이 무조건 합격.
0: 그래요?
1: 그게 한번 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유지했었던 걸로 난 기억을 하는데 그거 이제 없어요.
0: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은 좀 부족하지만 유독 수학이 너무나 훌륭하고 수학 관련된 그런 그 지적 호기심을 자기가 어떻게 탐구하고 이런 내용이 이제 학생부에 잘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그게 또 수학 관련 진로로 갈 때 유리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뭔가 이렇게 최상위권 대학에는 그게 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내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는 게 상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절대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하면 안 된다.
1: 그것도 수학이 재밌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또 문제 많이 풀어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아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무조건 부족한 공부라는 거는 부족한 부분 찾아내는 거고 아까 윤혜정 선생님도 9월 모의평가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틀릴 수 있는 기회라 그랬잖아요.
0: 네.
1: 당연히 지금 가장 많이 틀리는 부족한 과목, 스스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부터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그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0: 지금요? 네. 일단은 오늘 그 바다님이 집중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1: 맞아.
0: 10시간 동안.
1: 오늘 좀 쉴까 했는데 수학만 잡으면 10시간.
0: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마음가짐을 잘 다듬으면 다른 과목에 따라 이렇게 분배해서 정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고이기 때문에 이제 예비 고3입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 때는 내신에 집중해야 되지만 이제 그 겨울방학 있잖아요. 그 겨울방학 때 모든 과목의 개념을 좀 잡는 시간 계획표 세워서 정말 집중해서 탄탄하게 기본 잡았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수학 공부를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0: 네? 아예요?
1: 국어랑 영어를 해. 너무 하기 싫을 거 아니야.
0: 그때
1: 머리 식힐 때 수학하면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채워질 것 같아. 이 친구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고 쉴 때 수학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국어용어 너무 중요해.
0: 중요해요.
1: 진짜 특히 국어 때문에 발목 잡혀서 대학 못 가는 친구들 수학은 잘 나오는데 진짜 많거든요. 예전에 7차 교육과정 때도 그랬던 친구들 제자들 중에서도 엄청 많았어요. 수학은 정말. 근데 그 친구들 특성이 뭐냐면 우리 바다님처럼 하루 종일 수학만 하는 거야. 근데 국어 빨리 올려야 되는데.
0: 하기 싫은 거죠.
1: 하기 싫은 거야.

0: 잘 못하니까.
1: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조금 전에 유튜브 댓글로도 저도 영어 싫어해서 편식 공부해요 막 이러는데, 그거 자기가 알고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 등급 최저 못 맞추거나 이럴 때 보통 하나가 꼬꾸라져서 못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0: 맞아요.
1: 안 된다니까, 정말. 큰일 난다니까. 최소 세 과목 정도나 네 과목은 다 들어가잖아.
0: 골고루 해야 돼요,
1: 그쵸?
0: 정말
1: 그래요.
0: 골고루.
1: 진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좋아하는 과일만 제가 계속 하루 종일 자두랑 포도만 먹었다가 지금 4kg가 쪄가지고 제 지금 갑자기 저 지금 다이어트 하잖아요. 안 돼. 좋아하는
0: 골고루
1: 것만
0: 드세요.
1: 하면. 맞아요. 야채도 먹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바다님들은 이 고민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아요. 유튜브 댓글, 반디앤 메시지는 무료고요. 문자는 샵 1045입니다. 짧게는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문자고요. 유튜브 댓글, 반디앤 메시지 무료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이 아람과 온리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나사.
2: 20 seconds and counting. T-minus 15 seconds. Guidance is internal. 12, 11, 10.

0: 온리가 피처링한 이아람의 노래 나사 NASA 듣고 왔습니다. 해정승재 크로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에서 고이 바다님의 고민.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실제로 성적도 잘 나오는데 문제는 다른 과목보다 수학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고 지금처럼 잘하는 걸더 살리는 게 좋을지 어떻게 더 살려 1등급이 내봐. 아니면 부족한 과목을 더 보완하는 게 좋을지 딴 과목 다 2등급까지는 다 만드세요. 그래야 돼. GOD817님은 저는 국어도 싫고 영어도 싫고 수학도 싫고 다 싫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또 보내줬네요. DJS님은 저도 맨날 과탐만 공부하고 다른 건 미룬다고. 재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엄마도 다 지켜보는 것 같고 공부는 좀 해야겠고 밥을 공짜로 주니까 어느 정도 인간 뭐로 태어나서 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그런데 재밌는 걸 하게 되는
1: 그쵸.
0: 거지. 하기 싫은 건 너무 하기 싫고.
1: 아니, 성적표 딱 보면 우리 반 애들 딱 보면 안 되니까요. 너 이것만 했지.
0: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진짜.
1: 네.
0: 절대 그래서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많이 느끼는 게 특히 저는 위너스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한 5등급, 6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린 애들 이렇게 상 주는데 걔네들은 거의 대부분 재수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수학만 한 거야, 정말. 그렇게 되니까 성적이 오른다라는 거를 확신이 드니까 점점 빠져드는 거지, 수학에는. 그런데 딴 과목은 하면 그렇게 쾌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면 다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사연을 보낸 학생인데요. 사실 다른 과목도 1, 2등급 정도인데, 그럼 2등급 과목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면 잘하네.
1: 아유,
0: 잘하는구나.
1: 정말 가진 자네.
0: 잘했네. 난또딴 과목 근데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막 3등급, 4등급 이러는 줄 알았는데 다른 과목도 1, 2등급 정도면 2등급 과목을 하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딴 과목 위주로 하고 수학은 어차피 좋아하니까 재밌잖아. 국어 공부 막 하다가 이제 지문 읽기 싫어. 저 어젠가 왜 갑자기 그걸 읽게 됐지? 상충곡을 읽었어요. 예, 네,
1: 정말요?
0: 상충곡을 읽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고전이니까 그게 잘안 읽어 가지고 그 AI랑 같이
1: 네.
0: 이거 해가지고 해석해줘 해가지고 같이 읽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거 조금 읽었는데 수학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약한 과목 먼저 가다가 수학은 발동 걸리면 10시간도 하는 친구니까. 1, 2, 5,
1: 그러니까요.
0: 9. 화이팅! 그리고 되게 잘할 것 같아.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꾸준히 가세요. JW 크레용님. 꼭 다른 과목 챙기라고. 반대로 저는 수포자여서 고3 때 크게 후회했다고. 맞아. 그런데 발등에 불 떨어진 고3 때 처음으로 수학 공부하고, 아, 나는 그동안 수학 공부를 안 해서 못한 걸. 그래, 이건 정말
1: 맞아요.
0: 맞는 얘기라니까.
1: 시작이 어려운 거죠, 그치?
0: 그러니까 나이 얘기가 난 제일 싫어. 저는 수학 못해요. 그럼 못한 게 어디야? 네가 안 했겠지. 이러거든. 그쵸? 못하는 거 아니야. 안 하니까 남들보다 늦은 거야. 수학 등급 조금만 올리니까 내신 확 올라가고 수시 지원 폭이 확 넓어졌다고. 맞아요. 다양방면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7315님은 전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서 이제 시험도 쳐야 되는데 제가 시험을 잘볼수 있을지 너무 고민된다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언제부터 보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나요?
1: 그럴 거예요, 아마.
0: 그쵸?
1: 네.
0: 너무 불안하다고. 우리 7315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1: 사실 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인 거예요. 공부를
0: 맞아.
1: 아예 안 하면 불안감이
0: 맞아. 아예
1: 없거든요.
0: 없지.
1: 예.
0: 해맑지 뭐.
1: 네. 근데 이 마음은 진짜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서 나만 유독 불안한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0: 예.
1: 하던 대로 해보면 됩니다.
0: 하던 대로. 진짬뽕 3210님이 혜정쌤 너무너무 이쁘세요.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1: 아, 참. 감사해요.
0: 아, 나 너무 웃겨. 이번에는 8629님의 사연이 또 도착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고3이고요. 가장 친한 친구랑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년 초에는 우리 대학에 같이 붙어서 대학도 같이 다니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능 날이 다가올수록 친구가 경쟁자로 느껴져요. 성적도 비슷해서 친구가 잘 보면 좀 불안하고 제가 더잘 보면 괜히 미안한데 친한 친구와 같은 목표를 두고 경쟁하게 됐을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이랬네요. 아니, 그거는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들것 같아. 이제 같은 과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1: 제일
0: 저
1: 좋죠.
0: 제일 좋지만 얘가 합격하고 내가 떨어지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거는 나쁜, 사람이 나쁜 생각이 아니라 누구나 그러면 너무

0: 너무 불안해지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게 나빠서
1: 맞아요.
0: 하는 게 아니라.
1: 맞아요.
0: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경쟁, 그러니까 두 명, 이럴 일은 없거든. 이 친구랑 둘 중에서 이 친구 때문에 내가 떨어지거나, 물론 수학적으로는 확률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둘이 동시에 문 닫고 들어갔거나 한 명이 떨어지는 이런 건 있지만, 그렇게 대학을 합격하는 경쟁이라기보다, 둘이 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좀더 앞서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서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잖아요.
1: 그쵸.
0: 언제나 그 누구였죠? 그분? 그키큰 자메이카 달리기 빠른 사람, 그 엄청 빠른 사람, 키 엄청 큰데 엄청 빠르고 막 여유 있게 막 1위 하고 막 그러는 사람 있는데.
1: 이름 모르겠어요.
0: 누구 얘기하는지는
1: 네,
0: 아시죠?
1: 알아요.
0: 그분은 정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비슷한 사람이 더 많이 있었어도 세계 신기록을 몇 번은 더 만들었을 거다. 항상 여유 있게 1등을 하니까 그래도 세계 신기록이 나오고 대회 기록이 나오는데 그 얘기 꼭 하더라고. 비슷한 경쟁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도 우리나라 그전 세계 육상 우사인 볼트 맞아.
1: 그래요?
0: 우사인 볼트. 이게 그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고. 공부하다가 좀 머리 식힐 겸그 친구랑 같이 그 학교 가가지고 학교 밥도 한번 먹어보고 그러면 훨씬 더, 한번 진짜 마지막 두달 한번 끝내보자.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럴 거예요. 선생님은 있었어요?
1: 저는 이제 대학교 임고를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임고 떨어졌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이제 합격자 발표를 제가 불안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가 이렇게 합격자 발표 확인해서 이제 제 이름이 있는지 봐주는데 이제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떨어졌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제 친구는 있더라고요. 저는 없는데 제 친구 이름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눈물이 막 폭풍 쏟아지는 거예요.
0: 그래, 그럴
1: 근데
0: 거야.
1: 나중에 제 점수를 딱 봤을 때제 친구는 정말 되게 절박하게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 학점도 진짜 21학점 들었었고, 저는 솔직히 임고 공부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말 못할 때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점수를 보니까 정말 눈물이 쏙 들어가면서
0: 내가 이럴 때가
1: 인정이 되더라고요. 아,
0: 아니구나.
1: 정말 내 친구 너무 열심히 진짜 노력했고, 나도 더 열심히 해서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0: 선생님 진짜 딱이 경험이 있으셨네,
1: 네.
0: 정말.
1: 그래서 그거 딱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친구가 너무 이해되죠. 지금 19살이고 나는 떨어지고 제가 붙으면 어떡하지?
0: 그래, 당연히
1: 이것도
0: 걱정이
1: 싫고,
0: 커.
1: 나는 붙고 제가 떨어진
0: 그것도
1: 것도
0: 너무
1: 너무 싫고,
0: 싫고.
1: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해주는 말.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경쟁자가 전국에 되게 많아. 근데 내가 붙었을 때 다른 경쟁자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려면 진짜 네가 정말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
0: 맞아.
1: 같은
0: 붙을만
1: 꿈을,
0: 했다라는.
1: 그쵸. 같은 꿈을 이제 나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쟁자들한테 미안하지 않게, 그러니까 서로 정말 선의의 경쟁자, 페이스메이커 그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돼서 선생님 떨어지고 친구를 붙은 다음에 그게 1년에 한 번씩 봐요?
1: 네.
0: 그때 연락을 하셨어요? 아니면
1: 그럼요.
0: 진짜?
1: 지금도 연락하고, 제 친구도 서울시 그 국어 선생님이고, 저도 국어 교사잖아요.
0: 그렇겠네.
1: 지금도 엄청 친해요.
0: 그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위로를 하던가요? 혜정아 어떡해 이랬나? 혜정아 막
1: 근데 제가
0: 이랬나?
1: 두 번째 임고 봤을 때, 배웅 마중 나와서, 저랑 이제 다른
0: 진짜?
1: 친구들이 임고 보는데 마중 나와서 우리 같이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랬었죠.
0: 그랬구나. 아유,
1: 너무
0: 그랬구나.
1: 좋은 친구예요.
0: 아우, 그러네요.
1: 홍성아 선생님.
0: 아, 지금도 고등학교에 계시는 거고요.
1: 네.
0: 선생님, 고등학교랑 중학교는 어차피 같은 자격증이잖아요. 그거는
1: 맞아요. 중등.
0: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줘요?
1: 일단 첫 발령은 이제 성적 순대로 내는 것 같은데, 이제 성적이 좀 높은 상위권인 경우에 고등학교 발령으로 우선 나더라고요.
0: 아,
1: 근데
0: 진짜요?
1: 나중에는 이제는 신청을 해서 고등학교에 재직하다가 중학교로 신청해서 갈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발령이 나면 이제 고등학교 교사는 고등학교에서만 이렇게 돌고,
0: 아, 처음에 발령이
1: 중학교는
0: 나면 거의 그럼 첫 발령이 거의 굳어지는 거구나.
1: 거의 그렇죠. 원하지 않는 이상.
0: 아, 그러면 저거랑 마찬가지네요. 그 사법연수원에서 누구는

0: 판사되고 누구는 막 그런 것처럼 한번 굳어지면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검사다가
1: 네.
0: 판사되거나 변호사다가 될 수는 있어도.
1: 저희 학교에도 중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고등학교로 오신 선생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0: 아, 그러세요? 네. 어, 자기가 또 원하면 지원도 할 수 있고?
1: 네.
0: 아, 그런 시스템이구나. 전 잘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9898님도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낮보다 밤에 공부가 더 잘 됩니다. 보통 밤 12시가 되면 집중이 잘 되기 시작해서 공부하다 보면 새벽 3, 4시에 잘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학교에서도 계속 졸려서 수업에 집중을 못해요. 일찍 자기엔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간이 아깝고 늦게 자기에는 컨디션이 망가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아, 정말 뒷목을 그냥
0: 그러니까
1: 이런 학생들이 있고요. 네. 특히 상위권 학생에도 학생 중에도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0: 어, 상위권에도 이런 네. 친구들이 있구나.
1: 저희 학교에도 이렇게 막 전교권 학생인데 그러니까 밤에 막 공부하다 보면
0: 시간 가니까
1: 집중 잘 되니까 계속 하는 거고 근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 내내 졸아요.
0: 그래.
1: 정말로.
0: 맞아.
1: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정말 그럴 거면은 밤 12시 넘어서 시험 보든가 수능 시험.
0: 그래.
1: 아니잖아요.
0: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집중을 잘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평상시에도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0: 맞아.
1: 특히 지금 수험생들 절대로 이렇게 자기 시계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0: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 네. 지금은 이제 9월 모의고사 나오는 딱 그 시기니까.
1: 네.
0: 그러니까 딱 8시 반에 시작하죠.
1: 8시 10분에 입실 마감이에요. 경찰이 문 닫거든요. 어. 그리고 8시 40분부터 1교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8시 40분에는 정말 내 두뇌가 팽팽팽
0: 돌아가야
1: 돌고
0: 되는
1: 있어야
0: 거야.
1: 되는 거니까
0: 그러니까
1: 이제 아침에 7시 늦어도 7시에는 당연히 내가 일어나서 이제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고
0: 예. 그러니까
1: 지금부터 그 시간표대로 우리 수험생들은 공부해야 된다는 거.
0: 맞아요. 그때가 제일 진짜 맑아야 되는데.
1: 네. 그리고 낮 시간에 막 2교시, 3교시 이런 시간에 교실에 엎드려서 통잠 자면 절대 안 됩니다.
0: 어,
1: 지금.
0: 그렇지. 그렇게 되면 또 다 적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딱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랑 윤혜정 쌤한테 나누고 싶은 고민 있고 하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댓글 반디앤 메시지는 무료고요. 샵 1045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듭니다. 노래 듣고 실시간 고민도 나눠볼게요. 윈터의 노래입니다. 항해.

0: 해정승제 크로스, 윈터의 항해 듣고 왔습니다. 바다 소리 들으니까 참 좋네요. 강나경 바다님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줬어요. 제가 중학교 때 만난 국어쌤이 참 좋으신 분이셨고, 저도 친구들에게 설명을 잘해줄 만큼 국어를 좋아하고 잘했어서 국어 선생님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중3 때부터 그런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이 길이 저에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국어 교육과는 가보고 싶은데, 대학교 가기 전까지 2년이 남았는데, 그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1: 그럼요. 지금 달라진 건 자신감이 떨어진 것만 달라진 거잖아요.
0: 그치.
1: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도 그대로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설명을 잘하는 그 실력도 그대로일 텐데, 이제 자신감 떨어졌으니까 그거 이제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일단은 내가, 뭐, 책을 뭐 좋아한다거나 그런 거 계속 유지하면서 일단은 국어 교육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와 그 학과에 맞는 이제 성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에도 열심히 하고,
0: 맞아.
1: 분명히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0: 맞아. 국어만 공부한다고 해서 국어 교육 가는 거 아니라는 거
1: 맞아요. 네네.
0: 다 잘해야지 간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쭉 하면 돼요. 나경 학생. 이예건 이 바다님은 저는 곧 중학생이 될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수학을 풀 때마다 집중이 잘안 되고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돼서 딴 사람들은 두 시간에 할 거를 3시간이 걸린다고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할 수 있을까요? 2시간에 할걸 10시간에 끝내는 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살짝 1.5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예건이. 집중이 안 돼서 딴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게 저거지 않을까? 그 휴대폰 같은 게 없나? 영상 같은 게 있는 건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2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는 거는 어른들도 나중에 형들, 누나들도 되게 힘든 일이긴 해요. 어떻게 2시간 동안 계속 집중해서 해? 그럴 때는 좀 끊어서 가는 것도 괜찮은데, 2시간 동안 쫙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게 참 좋던데, 지금도 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하면, 요게 금방 지나가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1: 네.
0: 예.
1: 그리고 이제 6학년이니까 진짜 그 공부하는 그 책상 위를 깨끗하게 하는 거. 펜도 내가 딱쓸 것만 놔두고 다른 것들 다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0: 쌤 지금 아들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죠.
1: 책상이 아주
0: 표정이 그랬어 지금. 다빈님은 저는 고3인데 올해 수능 안 치고 보건직 공무원 시험 칩니다. 시험이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0: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쓴소리도 좋으니까 마음 다잡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 공부는 내년에 해야지 뭐. 공부 안 하면 내년에 해야 되고 내년도 공부 안할 거면 내후년에 하고 그래야지 뭐. 방법 없어요. 지금 두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세요. 쌤좀 강하게.
1: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로.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정말 계획표 세워서 분량으로 딱 잡아서 그날 그 분량 못 채우면 나는 잠안 잔다, 라는 생각으로.
0: 하고 싶어서 안 해요. 다들 해야 되니까 해요. 김동연 선수가 그때 그랬다며 얼마 전에 뭐어좀좀 힘들고 하기 싫고 아플 거야. 원래 그래.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이랬다며요. 진짜 다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나 지금 배고픈데 계속 하잖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1: 그쵸.
0: 쌤도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1: 진짜
0: 하잖아.
1: 배고파요.
0: 그냥 하는 거라는 거. 정짱구님, 오늘 방송 들어보니까 사연을 보내준 학생들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맞아.
1: 맞아요.
0: 그런 생각 너무 많이 들었어. 그쵸. 기특해. 불안해서 걱정은 되겠지만 계속 공부하고 다시 책상에 앉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미 잘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벌써 33분이 지났네요.
1: 그러네요.
0: 네, 쌤 빨리 퇴근하셔야 돼요,
1: 네.
0: 선생님. 아, 다음 주는 이제 모의고사 본 다음 날또
1: 네.
0: 만나는 걸로 약속을 하고요. 바다님들의 참여 많이 기다리면서 유래정 선생과는 다음 주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1: 네,
0: 가세요.
1: 여러분 일주일 동안 힘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0: 노래 두곡 듣고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이무진이 피처링한 빛나티의 바이바이,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김인형님 저한테요 딱히 쓸모는 없지만 신기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이스크림 엄청 빨리 먹기. 저 원래 밥도 천천히 먹고요 라면도 천천히 먹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속도가 빨라져요. 생선님도 이건 유독 빨리 먹는다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밥도 빨리 먹고 라면도 빨리 먹고 다 빨리 먹는데 유독 과일은 마실 정도로 빨리 먹어요. 어우 정말 너무 좋아요 과일. 7146님 배달음식 시켰는데 기사님이 문화까지 두고 문자까지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못 본 거예요. 배달 온 지 1시간쯤 지나서 왜 안 오지 하고 확인했다가 문 앞에 얌전히 놓여있는 치킨을 발견했네요. 근데요 제가 시킨 게 양념 바비큐 치킨이거든요. 이거 식어도 맛있어요. 헷! 저는 다음날 아침에 본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치킨. 저는 그냥 그 프라이드 치킨 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비오는 날이었는데 거기 살짝 젖어있는 그 치킨을 열고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역시 치킨은 맛있어요. 그쵸? 6614님 저 오늘 베란다 나가다가 사고 쳤어요. 베란다 문이 열려있는 줄 알고 그냥 성큼 다가갔는데 쾅 하고 닫혀있던 투명한 문에 그대로 부딪힌 거 있죠. 진짜 너무 아픈데 부딪히고 나니까 아픈 거보다 제가 너무 바보 같고 그게 또 웃기고 또 서럽기도 하고 눈물만 나네요. 엉엉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니 얼마나 깨끗하게 닦으셨으면 베란다 문 이렇게 업소 창문 아니면 이렇게 깨끗하게 보통 못 닦는데 그쵸? 다음번에는 한번 부딪혔으니까 아마 자동적으로 조심하지 않으려 그래도 손이 먼저 나갈걸요?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겨울에 이렇게 정전기, 손잡이 잡을 때 정전기 있어가지고 한번 흠칫 놀라면 그 다음부터는 먼저 이렇게 탁탁 이렇게 만지게 되잖아요.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세요. 반디 앱은 무료고요. 경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치즈의 노래입니다. 잘자 안녕.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이제 8월 27일 목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아까 고3인데 수능이 아니라 보건직 공무원 시험 본다고 해주셨던 다비님이 사연을 또 보내주셨네요. 제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재 생선님과 혜정쌤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공무원 시험 합격해보겠습니다. 아까 쓴소리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얘기했는데 또 미안해지게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한 다음에 저희 경청에다가 합격했다고 꼭 올려주세요. 강나경님, 몇 달 만에 경청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좋네요. 승재쌤은 항상 거의 밤 12시까지 경청 진행하시는데 안 피곤하신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피곤한

노래를 들어요 하는 날이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바다님들, 오늘 고생 정말 많았어요. 코잘 자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최제니의 노래는 대개 일상의 언어로 채워집니다. 쓰라린 감정을 곱씹었을 시간, 통증에도, 적의에도, 공허에도 자신을 내주지 않고요. 참을성 있게 응시하고 정직하게 돌아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서야 비로소 싹 쓸 수 있게 된 담백하고 가지런한 말들입니다. 최제니의 노래는 대개 감도를 많이 낮춘 악기들로 채워집니다. 투명하고 잔잔히 흐르는 선율의 결마다 아주 작은 소리들이 떠돌고 서로 부딪힙니다. 아직 다 아물지 않았음에도 그녀를 닮아 이 목소리를 낮출 줄 아는 상처들이 가만히 소곤거립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 새음행 라운지 싱어송라이터 최제니의 무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0: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가 있는 시공간이죠. 새음행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의 게스트는 싱어송라이터 최제니이고요. 첫 번째 라이브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아직 음반에 수록은 안 되어 있는 미발표곡 Not My Fault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정식으로 최제니 씨와 또 두 명의 연주자분들, 뮤지션 분들 인사하기 전에 안내해 드려야죠. EBS FM 어플리케이션 반디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새음행 생방송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EBS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셔서요. 보이는 라디오 이용하시고요. 실시간으로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제니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저희 새음행 네. 청취자 여러분들 듣고 계실 텐데 본인의 표현으로 나는 누구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좀 약간 정보가 네. 아직은 뭐 검색으로 많이 이렇게 찾아지진 않더라고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랑 기타로 곡을 쓰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네. 최제니입니다. 예. 네, 그리고 2025년 12월에 첫 정규 앨범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0: 그 정보는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 좀 알려주세요.
1: 모르는 거요? 네. 아, 저는 양띠입니다.
0: 양띠요? 아, 그 정보는 뭐 안 나와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계속. 그럼 뭐, 뭐 또 없을까? 네. 뭐 저희 여기 방송에서만 공개하는 뭐 그런
1: B형,
0: 거를.
1: B형입니다. B형.
0: 네. 오케이, 거기까지 그럼. 함께 나와주신 연주자분들도 만나보겠습니다. 각자 소개해 주시죠. 제니 씨 오른쪽에 계신 오늘 베이스 기타 연주해 주셨죠?
2: 네, 안녕하십니까. 한승목입니다.
0: 한승목 씨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또 이 맞은편에 드럼 연주를 해 주신
3: 드럼 조성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저희가 인사를 나누면서 세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그냥 여쭤보니까 자석처럼 이끌려서 네. 만나게 됐다. 네. 그 아름다운 표현이긴 한데.

0: 네. 어떤 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아무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니 씨가 약간 이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후배 느낌이 있긴 한데
1: 맞습니다.
0: 아티스트로서 이제 자신의 음악을 하는 이 3인조의 리더 격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이 다이나믹일까 궁금해서.
1: 우선 제가 조금 많이 혼나는 역할을 맡고 있긴 하고요.
0: 네.
1: 하지만
0: 제 음악 좀 같이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하는 입장.
1: 네,
0: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니라.
0: 네, 처음에는 그냥 이제 첫 앨범 혼자 최재니가 만든 음악을 듣고, 네.
1: 저도 이제 음악을 듣고 있었고, 베이스 친구도 음악을 듣고 있었고, 그냥 얘랑 같이 해야겠다.
0: 아, 발표한 음악을 이제
1: 예, 첫 앨범,
0: 스트리밍에서 뭐
1: 맞습니다. 첫
0: 듣다가.
1: 앨범은 혼자 이제 기타랑 혼자만 만든 음악을 듣고 얘랑 같이 해야겠다 싶어서 가서 만났습니다.
0: 이런 사연은 처음이에요. 저희 음악 게스트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도 많고. 우리 승목 씨도 비슷했어요?
2: 네, 맞습니다. 저도 차 타면서 이렇게 노래를 듣다가
0: 예.
2: 너무 좋아서
0: 예.
2: 이분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단독 공연에 찾아가서 이렇게 얼굴 트고
0: 제니 씨, 이거 너무 특별한 경우인 거 아세요?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래도 아무리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고 해도 뭔가 깨름직하고 뭐 그런 건 없었나요? 뭐.
1: 네, 저는 근데 만약에 제가 고집이 조금 있어서
0: 네.
1: 안 좋으면은 이렇게 괜찮습니다 했을 텐데 너무 제가 평소에 좋아하신 아티스트 분들을 연주하신 분이시기도
0: 네.
1: 해서
0: 이력을 이렇게 딱 스캔해
1: 아,
0: 보니까.
1: 뭐 그런 네 약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아, 그런 거군요. 야, 그 자석이라는 표현이 과장됨이 아니었네요.
1: 맞습니다.
0: 음악으로 이끌려서 최재니의 공연장을 찾은 두 분이 같이 연주하고 싶어요라고. 와, 미발표곡을 여기서 또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 아,
0: 네.
1: 제 영광입니다.
0: 원래 세트리스트가 이제 저희 제작진과 오고 가는 와중에 조금 이제 뭐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1: 네.
0: 첫 곡으로 정할 연주할 곡이기 때문에 첫 곡이기 때문에
1: 네.
0: 부담이 좀 있으셨나 봐요.
1: 네, 있었던 것
0: 네.
1: 같습니다.
0: 왜또 Not My Fault라는 곡을 결정하셨어요?
1: 우선 미발매곡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피아노로 그리고 제가 멜로디로 제일 잘쓴 곡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어 곡이다 보니까 조금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0: 예. 왜 주춤하셨어요? 요즘은 영어 가사로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1: 주춤했습니다. 제가 근데 조금
0: 예.
1: 보수적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땅에 있으면 한국 노래를 많이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영어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0: 그럼 이게 혹시 나중에 가사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1: 그걸 지금 2년째 시도하고 있는데 가사가 안 바뀌어서 안될것 같긴 해요.
0: 그러면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0: 최제니. 얼핏 이름만 보고는 약간 교포일 수도 있겠구나, 뭐 오해도 할수 있는데,
1: 네.
0: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이 이름이었다고.
1: 날 때부터 최제니였는데
0: 예.
1: 사실 원래는 태어나기 전에 최무진이라는 이름으로 지으려고 하셨어요.
0: 무자 진짜요?
1: 네. 근데 딱 뭔가 얼굴을 보고 아닌 것 같아서 제니로 바꿨다고 하셨고 부모님이 조금 특이하게 지으시려고 했던 것
0: 이게 그럼 한자로도 뜻이 있겠네요? 제자랑 니자?
1: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0: 니자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려운 한자일
1: 네.
0: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같이 연주하시는 두 분도 이름이 약간 좀 정승 이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네. 승목 뭐 이런 이름.
2: 좀 조금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약간 법학자 이름 뭐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2: 아니에요.
0: 헬로 루키와의 인연이 있네요.
1: 네.
0: EBS. 어떠셨어요? 감성 라이브 무대에서 처음 TV로서는 자신의 음악을 소개하는 자리였나요?
1: 네, 제가 사실 재수를 했는데 첫 번째 했을 때 여기서 그 무대가 그 생애 세 번째 서보는 무대였어요. 그래서 엄청 떨었고 그땐 안
0: 아,
1: 됐어요.
0: 안
1: 사실.
0: 됐어요.
1: 네.
0: 예.
1: 근데 이번에 재수했어요.

0: 했을 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원래 덜컥 첫 번에 되면 그것도 약간 좀 뭔가 깨림직한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 다 근데 첫 번째 되시던데요.
1: 그래요?
0: 네.
1: 부럽긴 하지만 왠지
0: 네.
1: 자기한테 맞는 그런 페이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라디오 출연이 또 처음이라고 우리 선배이신 성준님께서 우리 저희 제니가 라디오는 처음이라 뭐 이러면서 걱정을 좀 하셨는데 어떻게 좀첫곡잘 하던가요, 성준 씨?
2: 걱정은 안 했고 그냥 처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걱정이 아니라 그럼 정보의 정확성 뭐 이런
2: 예, 팩트 전달입니다.
1: 예. 어떠셨어요, 제니 씨? 첫 곡.
0: 첫 곡, 근데 라디오가 생각보다 이렇게
1: 네.
0: 관객이 없다 보니까 그 중압감은 없는 것 같아요.
1: 그 수많은 눈, 예를
0: 네.
1: 들어서 뭐한 20명만 있어도
0: 네.
1: 40개의 눈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 눈을 마주치는 게참
0: 네.
1: 힘든 일이긴 하더라고요.
0: 진짜 못 마주치거든요.
1: 예.
0: 멘트 할 때도.
1: 예.
0: 그래서 오늘은 그게 없어서 그래도 좀 덜하는 것 같긴 해요.
1: 무대 경험이 세 번째, 그리고 라디오도 첫 번째. 그러면 이또세 분이 이렇게 만나서 활동하신 뒤도 한 1년. 가늠하건대 그러면, 과거에는 음악을 그럼 집에서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거의 이력이나 뭐 배경 이런 게 궁금해요.
0: 저는 원래 재즈 피아노를 잠깐 공부를 했다가 음악 전공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음악을 할수 있겠다 생각하고 노선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음악 만들고 피아노 치다가 갑자기 좀 노래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2025년에 좀 곡을 만들고 발매를 시작했습니다.
1: 그렇군요. 혼자 다 하신 거잖아요. 뭐 레이블이나 뭐 이런 게 없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0: 네, 혼자 하긴 했습니다.
1: 그러면 제가 꼬치꼬치 질문을 더 하기 전에 음악 너무 또 힘드실 것 같아서 음악 한 곡을 일단 듣고 올까요?
0: 네,
1: 예.
0: 좋습니다.
1: 지금 현재 작년 말에 낸 정규 10곡, 그리고 EP도 하나 6곡인가 수록한 거 내신 거니까 16곡이 최재니의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왔는데,
0: 네. 팩트체크를 하나 해보자면,
1: 또
0: 그
1: 뭐,
0: 전에 싱글을 사실 한 3개 정도 냈어요.
1: 그럼 거의 한 20곡 정도 나왔네요.
0: 네.
1: 지금 CD로 음원으로 들어볼 이곡 1집에서 골라주셨는데요.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라는 제목의 정규 1집에서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소위 말하는 타이틀곡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이곡 그냥 설명 뭐 필요할까요?
0: 설명이요. 제가 굉장히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1: 네.
0: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좀 웃기지 않게 되어서 다시 웃긴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담은 곡입니다. 좀 슬픈 노래예요, 근데. 네.
1: 슬프더라고요.
0: 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재니의 1집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에서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진 특별한 시공간 세계음악 라운지. 오늘의 초대 손님은 싱어송라이터 최제니 씨입니다. 1집 데뷔 음반 타이틀곡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듣고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글들을 저희 그 원고지피라는 작가분께서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들었나 봐요. 보통 이렇게 원고에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말멋을 부리지 않고 일상어를 쓰는 거에 일단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글쓰기 훈련을 받은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우리 작가님이. 글 쓰는 것도,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게뭐 전공이나 뭐 이런 것도 될수 있지만, 오래 이렇게 글쓰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그 스타일이랄까?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가사를 먼저 쓰시나? 혹시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 어때요?
1: 저는 가사랑 곡은 같이 쓰고, 글쓰기 훈련은 받은 적은 없고, 옛날에 속독학원을 다녔어요. 그눈 돌리면서 책을 막 엄청 빠르게 읽어야 되는? 그것을 통해서 책을 좀 읽었고,
0: 책을 많이 읽으시면
1: 네. 아,
0: 또
1: 많이, 많이 했나요? 엄마가, 네. 엄청.
0: 같이 쓴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노랫말이나 음악 중에 좀 무게가 좀더 실리는 부분이 어느 쪽일까도 궁금해지는데.
1: 음악과 가사 중에요. 저는 가사인 것 같긴 해요.
0: 그렇군요.
1: 네.
0: 아주 살짝만 더 무게가 실린다.
1: 아니요, 저는 가사가 한 70%는 실리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훨씬.
0: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1: 네.
0: 알았느냐면요. 음악은 쉽게 나온다.
1: 쉽게 나와.
0: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다. 가사보다.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근데 노랫말이나 가사를 쓸 때는 좀더 공을 들이는 편이시군요.
1: 네, 이게 그리고 점점 더 음악을 많이 낼수록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전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해도 되나? 뭐 이런
0: 그렇죠.
1: 생각도 들고.
0: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나요? 내가 했던 얘기일까?
1: 바로 전 거랑 겹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0: 대주제를 정하면 앨범당 뭐 그렇게 작업하면 약간 확률적으로는 다른 얘기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1: 그런 것
0: 아, 그렇게 하세요, 혹시? 아직 근데 이 집이 나오기도
1: 같아요.
0: 전인데 지금 고민 중이실 텐데,
1: 맞아요.
0: 그렇죠?
1: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0: 혹시 제니 씨 관련한 단편선 씨가 쓴그 기고 글 보셨어요?
1: 네,
0: 시사인에
1: 읽었습니다.
0: 실렸던데.
1: 네, 읽었습니다.

0: 사운드 메이킹의 좀그 특별함에 인상을 깊은 인상을 받으신 모양이에요. 단편선 씨가. 특히나 그 어쿠스틱 기타 연주 부분에 있어서 이 버징이라고 그러죠. 그 오디오 엔지니어들은 버징을 좀 없애려는 쪽이 주로 그렇잖아요. 녹음 과정에서 그 실수나 아니면 뭐 흠결 이런 거를 제거하는 쪽일 텐데 이런 선택은 그러니까 작가, 아티스트가 아니요, 이거 그냥 이대로 남겨주세요 했던 그런 선택이 마음에 들었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1: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뭔가 앨범을 제가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곡들의 그런 믹싱이나, 레코딩된 환경이 굉장히 달라야지 조금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곡들이 다 좋다 해도 그게 다 비슷하면 저는 그 앨범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데, 그걸 살리다 보니까 이렇게 곳곳에 좀 엄청 지저분한 사운드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0: 그 사운드 메이킹이 그거에 대한 상상이나 구상을 좀 오래 뭐한뭐 길게는 수년 동안 남의 음악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면 약간 즉흥은 아니지만 이렇게 탁 떠오른 어떤 아이디어였을까요?
1: 근데 즉흥 뭐 아이디어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라는 사람이 그냥 되게 이렇게 툭툭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성격상
0: 예.
1: 그리고 그냥 그 수용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녹음하는 형식들이. 그래서 뭐 기타도 제가 땅바닥에서 죽기도 하고 뭐 녹음도 제가 사실 1집 같은 경우는 USB 마이크로 거의 다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사운드 메이킹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USB로 흔히 그냥 팟캐스트나 뭐 이런 간단한 콘텐츠용으로 나온 마이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보통 기존에 우리 앨범을 만든다 그러면 스튜디오에 가서 고가의 마이크나 고가의 장비들을 거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게 싫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1: 저는 그렇게 깔끔한 소리를 좋아하진 않아요.
0: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가 좀, 뭐 단편선 씨도 그 부분을 짚으신 것 같은데 피아노 부분에 있어서 그 고음역대를 싫어하시는구나.
1: 맞아요.
0: 예.
1: 싫어요.
0: 근데 그게 어떻게 저는 이해하냐면 사람마다 들을 수 있는 그 귀에 어떤 특징적인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데니시 같은 경우는 고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릴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믹스를 하다 보면 저음을 계속 키워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저음을 못 듣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데니 씨는 혹시 고음에 민감한 사람인가? 그런 귀인가? 뭐 이런.
1: 근데 만약 그런 거라면 약간 처음부터 좀 태어난 부분이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0: 네, 알 수는 없죠.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1: 그럴 것 같아요.
0: 아, 이런 약간 고음역보다는 그 외에 음역대 소리들에 좀더 이게 부드럽잖아요, 사실. 그렇죠?
1: 맞아요. 더 따뜻해요.
0: 그럼 제니 씨는 이 성준 씨나 승목 씨한테 그런 디렉션을 주시나요?
1: 그러진 않는데 알아서 좀
0: 심벌이 너무
1: 해주니까.
0: 날카롭지 않아요? 뭐 이런 디렉션.
1: 저는 그런 건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0: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니 싱어송라이터 제니 씨의 소리? 소리에 매료된 거예요? 그 질감? 아니면 곡도 잘 쓰시니까 그런 곡 쓰기 뭐 이런 건가요?
2: 다 좋습니다. 다 좋고
0: 총체적인,
2: 총체적으로 다 좋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0: 그대로?
2: 네, 여기서
0: 아.
2: 물론 세상 살면서 이제 때를 묻겠죠. 때가 묻히겠죠. 하지만 덜 묻으려고 하면서 그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이건 약간 프로듀서의 마인드인데? 네. 그런 자세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제니 씨가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하신 그런 미래까지 좀 염두에 둔 코멘트인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계속 같이
1: 좋습니다.
0: 저희 방송에 그 나오시는 분들이 좀 출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 대중음악 씬에서

0: 평론도 하시고, 뭐, 선곡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비평도 하시고, 예전엔 또. 카페벨루즈의 박정영 씨, 그리고 또 싱어송라이터이자 출판인이신 이하립 씨도 제니 씨의 음악을 선곡도 하시고 좀 좋아하셨어요. 칭찬을. 아, 혹시 알고 계셨나요?
1: 찾아봤습니다.
0: 정영 씨 같은 경우는 SNS에 이렇게 뭐 일기처럼 뭐 이렇게 벌써 한해 4분의 1이 지나갔네. 뭐 이렇게 문을 떼면서 3개월 동안 제일 많이 들은 음악이 최재현의 1집 데뷔 음반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에 이렇게 끌리는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1: 저도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
0: 일단
1: 네.
0: 세대를 생각해 보면
1: 세대요.
0: 이들은 세대는 좀 지난 세대잖아요.
1: 네.
0: 예. 그래도 뭐 음악을 다양하게 듣는 사람들이긴 한데 전문가들이고.
1: 네.
0: 예.
1: 우선 사운드가 조금 뭐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보지 않는 그런 사운드 메이킹이어서 뭔가 얘뭐 하는 애지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셨을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가사도 제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엄청 솔직하게 쓰기 때문에
0: 네.
1: 뭔가 그걸 좋아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 말멋을 부리지 않는다는 그 표현, 우리 작가님이 쓰신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가사를 보면서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공을 들이신 만큼 많이 이렇게 벼려내는 건가? 뭐 이런. 네.
1: 필터를 그냥 오히려 안 거치고 써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욕도 나올 수 있잖아요. 욕은 없던데.
1: 아, 욕을.
0: 욕은 평소에 별로 안 쓰시나요?
1: 네. 어렸을
0: 아.
1: 때는 조금 했다가 요즘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0: 자제하시는군요.
1: 네.
0: 두 번째 라이브는 두곡 이어서 연주해 주실 거잖아요. 두곡 소개해 주세요.
1: 첫 번째 곡은 연습 중이라는 곡이고요.
0: 예.
1: 제가 연습실에 가면서 쓴 곡입니다. 말 그대로.
0: 아, 근데 이거 철학적이던데? 뭐 이렇게 또 의미 부여하는 것조차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데 어쨌든 그렇던데요. 아무 생각 없이 저도 연습 중이라 그래서 읽다가 좀 약간 오 이런 느낌이었어요.
1: 네. 그 인생이 계속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계속 레벨을 퀘스트를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습 중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썼어. 아마 그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0: 두 번째 곡은 숨쉬기 아니 뭐죠? 어른이 된다면이죠. 그거는 라이브 하시는 동안 제가 첫곡 듣고 또두 번째 곡에 대한 대화는 그때 짧게 또 할게요. 일단 자리 이동하셔가지고요. 부탁드릴게요. 숨쉬기 운동 EP 수록곡 연습 중 일단 들을 겁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게시판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윤홍민 님께서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이 제목 듣고 웃으면서 듣다가 뭐지? 뭐지? 하다가 결국 이미 늦었나? 에서 눈물 났습니다. 그 대목에서 윤홍민 님은 그런 마음이 드셨군요. 감사합니다. 0890님께서 새음행 라운지 나오신다는 예고 듣고 미리 들어봤는데요. 피아노 또는 어쿠스틱 기타를 치며 내면의 독백을 들려주는 여자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은 많이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마음 깊이 와닿는 그런 힘 또는 감성이 느껴졌다.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라고 최제니만의 또 매력을 발견하셨다는 말씀 문자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제니 씨 그리고 성준 승목 씨의 연주로 연습 중 들어보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인 아티스트의 스튜디오 라이브로 채워지는 특별한 시공간이죠. 새 음악 라운지 오늘의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최재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정규에 이어서 올해 발표된 EP 숨쉬기 운동 수록곡이었죠. 연습 중.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집중하니까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아쉬움이. 네. 혹시 반복도 싫어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1집 데뷔 음반 나 원래 웃긴 사람인데 어른이 된다는 건 골라주셨는데요. 마이크 거기서 말 되는군요. 어른이 된다는 건 이건 약간 좀 어른이란 이미지에 대해서 꾸짖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1: 네.
0: 어른들은 좀
1: 그거를 막 엄청 타겟팅한 건 아니지만
0: 네.
1: 스무 살때쓴 곡인데요.
0: 네.
1: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저도 어른이 돼 보니까.

0: 보이는 여러 형태의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난 어느 형태일까 상상하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준 씨의 드럼, 승목 씨의 베이스 연주. 아까 또 코러스도 해주셨죠? 승목 씨가. 다시 한번 최재니의 어른이 된다는 건 라이브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싱어송라이터 최재니의 음악 라운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연주한 곡은 라이브는 어른이 된다는 건 1집 수록곡이었습니다. 베이스 기타의 한승목, 드럼의 조성준, 그리고 피아노와 노래의 최재니. 감동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워낙 그 가스펠 쪽에 그런 느낌도 좋아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저런 느낌도 있고 이 노랫말도 좋고 좋네요. 독특한 창법이라고 콩콩님께서는 이 분위기 그 분위기에 이 묘한 매력에 조금씩 끌린다라고 써주셨고요. 1177님은 젠님 팬 됐어요 라고 박정영 씨가 위로받았다라고 SNS에 올린 글 읽어보신 모양이에요. 그 먹먹하고 슬픈 동시에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하면서 1177님께서도 이렇게 동감해 주셨네요. 어? 인터뷰 더 해야 되는데 왜 그쪽에 가 계시죠? 네. 아, 거기서 하시겠어요? 거기서 하셔도 돼요. 예. 가스펠적인 연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린 시절에 네. 교회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그 어린 네. 최재니의 모습, 그 뭐, 인스타인지 어디에 이렇게 있어서 봤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예.
0: 교회에서 피아노는 또 오래 꾸준히 치셨어요?
1: 교회에서, 인스타에 올린 거는 콩쿨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교회에서 했던 콩쿨이었어요.
0: 아, 약간 그 광대상도 있고 뭐 이런 네. 교회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1: 교회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네, 중학교 때 교회에서 반주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오늘 마지막 라이브로 커버곡을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1: 네.
0: 스티비 원더의 곡인데 뭐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같은 곡도 좋지만 저도 이 곡을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스티비 원더 곡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던 독특한 느낌이 있었는데
1: 네.
0: 오버조이드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1: 네, 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네. 스티비 원더 선생님 곡 중에서 제일 좋아
0: 선생님
1: 선생님 맞습니다
0: 배우셨어요 그의 음악이 나를
1: 네. 네.
0: 어떤 뭐 편곡이 많이 바뀔까요? 어떤
1: 편곡이 바뀌기에는 곡이 워낙에 좀
0: 너무 바뀌어서. 완벽하게
1: 네. 완벽하게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또 세 분이 워낙 출중하셔가지고 기대하겠습니다. 최재니의 키보드와 노래 그리고 다시 한번 드럼의 조성준, 베이스의 한승목입니다.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싱어송라이터 최재니의 새음악라운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최재니의 재해석으로 스티브 원더의 오버조이드, 조성준의 드럼, 그리고 한승목의 베이스 기타 연주로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김제이 청취자께서 오늘 처음 접해보는 최재니의 음악 으로 팬이 된것 같아요라고 써주시면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공연도 가보고 싶다. 앨범 외에 공연 계획 있으신지 그런 궁금증
1: 네.
0: 해소해 주세요.
1: 공연은 사실 이틀 있다 있고요. 패치룸 페스티벌에서 3시 반에 공연합니다.
0: 29일 날
1: 네.
0: 토요일 날.
1: 제가 알기로는 표가 다 팔린 걸 알고 있긴
0: 그런
1: 합니다만.
0: 말씀은 뭐, 예,
1: 네.
0: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1: 아, 네.
0: 하니까 왠지 인기가 정말, 큰 그런 페스티벌인가 봐요.
1: 아, 그거, 뭐, 잘 모르겠는데 되게
0: 네.
1: 많은 인디 아티스트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럴 때는 혹시 모르죠. 현장 오시면 현장 매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꼭 오세요. 네.
0: 29일 날 토요일 홍대인가요?
1: 네,
0: 위치는?
1: 신촌
0: 신촌
1: 쪽에서입니다.
0: 쪽
1: 네.
0: 페스티벌 이름이?
1: 패치룸 페스티벌입니다.
0: 패치룸.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뭐 다른 공연도 물론 하시겠죠?
1: 네,
0: 이세 분의 조합이 너무 너무 멋있어가지고.
1: 아, 그래요. 한번 없어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없어도
1: 네.
0: 원래 웃긴 분 많네.
1: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제목과
0: 꾹꾹 잘
1: 걸맞게.
0: 참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1: 네.
0: 근데 잘 참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 음악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MBTI가 궁금하다는 분들이
1: MBTI요?
0: 게시판에 많은데, 혹시 그런 거
1: 네.
0: 좀 아시나요?
1: 저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INFP입니다.
0: 그리고 영향받은 아티스트도 궁금증이 지금 폭증하고
1: 영향받은
0: 있어요.
1: 아티스트는 어렸을 때 피아노 시작할 때는 이진아님을 엄청 많이 들었고요. 악보바다에서 막 악보 사고 혼자 귀로 카피하면서 많이 했고, 피아노를 쳤을 때는 오스카 피터슨 선생님 곡 많이 카피했습니다.
0: 재즈를 전공하실 만한 그런, 그런 거였네요.
1: 네.
0: 예,
1: 아, 네.
0: 그렇군요. 앞으로도 쭉잘 음악 기대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와주신 조성준님, 소감 한마디 짧게 부탁드릴게요.
2: 10년 동안 매일 들은 라디오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0: 성준님이 저희 새음행 애청자셨어요. 저희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뵌 조성준님, 멋진 드론 연주 잘 들었습니다. 승목 씨도 한마디.
3: 저 너무 떨리는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0: 아유, 저희가 영광이죠. 멋진 연주와 또 코러스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세분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0: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옥과
1: 왕더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1: 만나보세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지휘자 알도 브리티가 발표한 2004년 음반 브리티 두 브라시오 수록곡이었습니다. 보컬 피처링으로는 포르투갈의 마드레데우시 출신의 테레사 살게이루 그리고 브라질의 카이타노 벨로주 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실시간 신청곡 7106 문자로 주셨습니다. 최제니의 음악 들으며 울컥울컥 하다가 이 과거에 들은 음악에서 같은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나신다 하시면서 그 가사 중에 우린 많이 달랐지만 헤어진 이유가 되지 않는

않았어라는 부분에서 특히 눈물을 떨구셨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이하립의 세 번째 병풍 공기로 만든 노래, 음반에 수록된 이름 없는 거리, 이름 없는 우리 함께 들어보고요. 바로 이어서 이하립의 음악 정찬 시작합니다.

0: 선별하고 책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헤아린 후에 아직 그 맛을 보기 전인 우리에게 선수 차려주는 정찬이니까요. 목요일 2부 코너 이하립의 음악 정찬 이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참고로 그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1: 네.
0: 그 아립 씨는 원고를 이렇게 방송 저랑 하면서
1: 네네.
0: 원고를 이렇게 페이지 넘길 때 소리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1: 저는 많이 나는 편 같지는 않습니다.
0: 그렇죠.
1: 네네.
0: 오늘 저 최재니 씨 네. 다녀가셨거든요.
1: 네.
0: 드럼 연주하신 조성준 네. 씨께서 새음행 10년 애청자예요.
1: 네.
0: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이 십수 페이지의 원고를 이 넓은 테이블이지만
1: 쫙
0: 빼곡하게 쫙 펼쳐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긴장하셨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애청자의 입장으로서 게스트가 나와서 이 원고 페이지 이거
1: 넘기는 소리
0: 이 소리가 자기는 너무 별로였다.
1: 역시 드럼 치시는 분이라서
0: 나는 소리에.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원고를 그렇게 펴놓으셨더라고요.
1: 그분이 1페이지를 또 가지고 가셨어요.
0: 기념으로?
1: 작가님이 글을 너무 잘 쓰셔서
0: 앞으로
1: 라이너 노트를 네. 부탁하고 싶다고 음반이 나오면
0: 우리 최 작가 네. 수입 잡으셨네요.
1: 아주 감동하면서 네. 꼭 이렇게 꼭 안고 가셨습니다.
0: 네. 그럼요. 부탁할 만하죠.
1: 네, 진짜 최고입니다.
0: 예, 그 음악 게스트 분 나오실 때 특히 그렇게 또 신경 써서
1: 네.
0: 오프닝이 또 쓰여지더라고요.
1: 맞죠. 네. 네.
0: 그게 또 마땅히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무튼 이 소리 이 소리는
1: 조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성준님.
0: 저도 네. 조심하겠습니다. 성준 씨. 자 오늘 그 이게 뭐죠? 어디서 봐요? 숨은 멘토. 아 네. 그렇지. 최재니 씨랑 인사하셨어요?
1: 네 인사했습니다. 네.
0: 그러지 않아도
1: 개그 호소인 최재니 씨.
0: 그 왜들 그 우리 강아솔님이랑 약간 키도 비슷하시고 네. 아솔 씨도
1: 아솔이는 그냥 개그맨이고요.
0: 근데 아솔 씨도 저 시기에 네. 데뷔 음반 내고 뭐 1년도 안 된 무렵에는
1: 네.
0: 저러시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1: 조심조심했었죠.
0: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네. 꾹꾹 눌러서 네. 음악에 누가 되지 않더라고.
1: 근데 약간 그런 반전 매력이 또 사람들을 매혹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끌어당기나요?
1: 네.
0: 예. 덕분에 좋은 뮤지션 우리 정영 씨도 소개해 주시고
1: 네, 맞습니다.
0: 아리 씨 덕분에 최재인이라는 걸출한 뮤지션을 잘 만나봤습니다.
1: 네. 정영님의 또 샤라웃이 컸죠?
0: 예,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음악정찬 메뉴
1: 네.
0: 절기에 맞춰서 정하신 거예요?
1: 네. 제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처서를 네. 사심을 담아서 네. 그 처서가 되면 좀 혼자 막 어떡하지 막 그렇게 좋아하는 절기인데 원래 처서 매직이 좀 있는데 올해는 약간 처서 폭염이 있고 오히려 입추 매직이 약간 있었어요.
0: 그때는 저도 놀랐죠.
1: 네.
0: 뭐 한 하루만인가?
1: 확 꺾어졌잖아요.
0: 기온이 한 5, 6도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평균. 네.
1: 그 전에 너무 심하게 더웠던 맞아요.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처서 매직이 좀 없어서 아쉬워가지고 처서에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처서에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볼까 해서 오늘은 편지 플레이리스트로 노래를 좀 꾸며봤어요.
0: 편지 플레이리스트. 네. 저는 그러면 우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 너무 편지 봉투, 뭐 종이 재질 이런 거 얘기하셔도 네,
0: 그러니까
1: 너무 감사하죠.
0: 아 얼마 전에 방송에
1: 네.
0: 평생 우표 컬렉션 모으신 분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 엄동설 안에 우체국 앞에서 새벽에
1: 크리스마스
0: 사겠다고 새로 나온 우표.
1: 네.
0: 그땐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1: 맞아요.
0: 어린이들한테도.
1: 우표책이 다 있었죠.
0: 그게 다 어디 갔나.
1: 요즘에 뭐 띠부띠부실 이런 거 책 만들듯이 네. 정말 우표책이 있었어요.
0: 맞아요.
1: 그중에서도 네. 반짝반짝 빛나는 우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오빠가 우표를 모아서 네. 맨날 이렇게 책 읽듯이 읽었었는데.
0: 그때 근데 주로 우표가 예쁘진 않았어요. 그냥 정치가... 뭐 대통령 이미지나
1: 그런 것도 있었고
0: 산업 뭐 워낙 그런 뭐 산업 발전에 열을 올리던 시절이라서.
1: 저희 약간 세대가 다른 것 같은데.

0: 저는 되게 귀여운 거 많이 봤는데요.
1: 귀여운 거? 저는 한 1, 2년 하다 관둬서
0: 아,
1: 가봐요.
0: 그러셨구나.
1: 예.
0: 네.
1: 한창 그 세대가 많이 다르다고?
0: 가을.
1: 아닐 텐데요. 자, 오늘 처서에 편지를
0: 네.
1: 하겠어요라는 이런 낭만적인 테마로 고르신 첫 음악 만나볼까요?
0: 네, 처서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이런 주제로 노래를 골라봤는데,
1: 네.
0: 첫 곡으로는 곽진원님 노래를 골라봤어요. 이 노래를 제가 밤 산책을 하다가 우연하게 듣게 됐는데, 이렇게 밤에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가로등불이 쫙 켜지는 그 시간 있잖아요. 7시 23분에 쫙 켜지면서 이 노래가 흐르는데 눈물이 또르르 이렇게 나더라고요. 네, 이제 시작이 잘 지내시나요? 어찌 지내시나요? 그토록 좋아하시던 가을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와, 이 노래를 편지 첫 곡으로 들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오늘 첫 마음을 담아서 조용한, 그리고 뭔가 약간 지난 시절에, 지난 연인에 대한 어떤 안부 인사, 붙이지 못한 편지 같은 내용의 곡입니다.
1: 저는 좀 약간 다정한 컨버세이션 그런 대화에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텍스트로 봐도 이 요로 끝나는 이 투가
0: 네.
1: 굉장히 힘들거든요.
0: 요체나
1: 왜,
0: 하오체 이런 거
1: 예,
0: 좀 힘드시고.
1: 하오체나 요체나
0: 예.
1: 지오 뭐 이렇게 붙는 그래서 가사를 저희가 소개하는 코너가 매일 있어도 이 부분은 항상 바꿔요. 그냥 뭐 존대를 안 하던가 뭐
0: 반말하던가.
1: 이런 채 좋아하시죠.
0: 네, 저는 선호는 아니고
1: 네.
0: 그냥 저는 그냥 노래 어울리면 다 좋아하는 것
1: 아,
0: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예, 여긴 다 요.
0: 네.
1: 요.
0: 우표 붙여서 요.
1: 죄송합니다. 예, 잘 듣겠습니다. 곽진원의 2024년 곡, 가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당신이 좋아하시던 가을이 지나가네요 라고 마무리하는 곽진원의 가을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하립의 음악 중찬 처서에는 편지를 하겠어요. 테마로 고른 첫곡잘 들어봤습니다. 최연경 청취자는 선곡표 미리 보시고 이곡 나오기 기다렸다라고 하시네요. 선곡해 주신 아림님께도 고맙다. 멋지세요라고 써주셨습니다.
1: 더 멋지십니다.
0: 자, 곽진원의 이 분위기, 착 깔아주는 이 분위기에 이어서 다음 곡은 또 어떤 분위기일까 기대됩니다.
1: 박진원 씨의 이 처음 편지 노래가 진짜 가을에 들으면 너무 쓸쓸할 것 같아가지고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골랐고요. 두 번째는 뭔가 편지인데 이 편지도 뭔가 어떤 리스본이라는 장소에 대한 그림을 담아서 그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이 있는 장소 같아요. 그 그림을 담아서 그 내용을 부른 건데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진원님의 이 차분하고 조용한 잘 지내니? 이게 아니라 막, 야, 나 진짜 너무 그립잖아. 막 약간 이런 진짜, 에,
0: 약간 여장부야?
1: 야, 완전, 에, 포르투갈의 파두의 가수, 까르미뉴? 뭐, 까미뉴라고 읽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발음을 해보면 카민호예요. 그래서
0: 카민호?
1: 에, 차민호인 거예요,
0: 아,
1: 저한테는.
0: 차민호.
1: 차민호. 차민호의 까르미뇨
0: 차민호의
1: 네, 차민호의 까르타 아 리스보아라는 그 리스본에게 띄우는
0: 오, 스케일
1: 편지입니다.
0: 크다.
1: 네, 스케일이
0: 도시
1: 완전
0: 전체를
1: 네,
0: 향한.
1: 진짜 뭐 나는 그냥 너랑 있었던 그 리스본을 추억하는 거지만 나는 여기에서 나를 떠난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리스본 당신에게서 우리들의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움도 사랑도 뭐 약간 그 처연한 그런 느낌들도 아주 기세로, 파도의 기세로 확, 네, 사로잡는 그래서 뭔가 첫 번째 곡과 대비를 이루는 두 번째 곡을 골라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까미뉴, 일명 차미노의 카르타 아 리스보아, 리스본에 보내는 편지. 오늘 이하립 씨가 고른 두 번째 곡입니다. 듣고 오죠.

0: 까미뉴의 노래로 까르타 아 리스보아, 리스본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파두가 뭐 90년대 이후로는 뭐 리바이벌 이런 것도 겪고 해가지고 좀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좀 입맛에 맞는 그런 형태로도 막 발전하고 그렇다는데 아직도 그 고전적인 그런 뭐 유네스코 문화
1: 문화 유네스코
0: 무형 예 그런
1: 무형문화유산에
0: 형태로 보존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왜그 뭐죠? 고전은 또 곡조들이 이렇게 형 틀이
1: 맞아요. 정해져 있죠.
0: 정해져 있잖아요.
1: 네.
0: 그걸 바꾸는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가사는 바꿀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0: 이뭐 십수 가지의 곡조 중에서 골라서 작사가가 서사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라는데 여기 뭐 보면은 뭐 어떤 형식 이렇게 이름이 쭉 있는데 요 형식의 특징은 이 가창자 가수의 그 연주가 포르투갈 기타의 연주보다 살짝 선행한다. 그러니까 좀 빠르게
1: 먼저
0: 예,
1: 앞서서, 네.
0: 그러니까 우리도 합주를 하다가 보면 아, 쟤는 리듬감이 너무 앞으로 내달리네. 아니면 아, 저 친구는 좀 레이드백이네.
1: 맞아요.
0: 뒤에 있네. 아니면 와, 칼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맞습니다.
0: 궁금해서 약간 그 정보를 가지고 들어서 그런지 앞으로 달려나가는 느낌이
1: 네,
0: 확실히
1: 정말,
0: 있네요.
1: 네, 기세와 함께 달려가는 편지?
0: 나를 따르라 뭐 이런.
1: 편지가 저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기행 싱어송라이터 출판인 이하립 씨가 음악으로 차려내는 코스 요리 이하립의 음악 정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처서에는 편지를 하겠어요. 요 테마로 고르신 음악들로 함께합니다. 방금 까르민유의 깔따 알리스보아 리스본에 보내는 편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세요.
1: 네. 처서에 제가 편지를 쓴다면 수신인은 바로 미스터 푸른 하늘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처서 되면 하늘과 구름이 거의 그냥 뭐 예술 작품인데요. 요즘에 한몇주 동안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광화문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파란 하늘 위에 전체가 다 하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바닥이 파랗고 위가 하얗고 그래서 약간 바다 같은. 그래서 제가 전에 김혜진 님이라는 작가의 깃털이라는 SF 소설을 읽었었는데 지구가 이제 미래에 지구가 이제 멸망을 하고 새로운 행성으로 지구 사람들이 이사해서
0: 이주했어요.
1: 가는데 그 이주에 간 행성에는 하늘에 바다가 있어서 사람들이 수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0: 판타스틱한데요.
1: 예, 네, 그래서, 와, 진짜, 이 정도면 수영하겠는데? 약간 뛰어들고 싶은 하늘이어서, 처서에 또 높고 깊은

0: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해서 너무나 유명한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1: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
0: 네.
1: 1977년 Out of the Blue. 블루라는 단어가 또 앨범명에도 들어가 있네요.
0: 들어가죠. 이게 그 앨범 표지 보면 우주 그 비행선 우주선이 모양 있잖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블루가 푸른 지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음악을 제프린 이 분이 스위스 알프스의 임대 살레에 들어가서
1: 아,
0: 3주 만에
1: 산장에
0: 네.
1: 탁.
0: 이 앨범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3주 만에 거의 창의력 폭발로 다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 이렇게 또 스케일이.
0: 네, 뭔가 약간
1: 유럽은 뭐 가까이 붙어 있어서 그렇다고 쳐도 얼마 전에 뭐 밴드 하나가 오랜만에 신보를 내는데 뭐저 남미에 뭐 에콰도르인가? 뭐 거기서 한달 동안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0: 요즘엔 그냥 핸드폰만 없애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 핸드폰만 없으면?
0: 그러니까 약간 SNS, 인터넷 다 끊고 그런 세상에 들어가면 조금 집중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1: 저도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관령이래.
0: 괜찮은데? 공기 좋고.
1: 근데 무서워서.
0: 아, 무서워서.
1: 약간 그
0: 폐교에서?
1: 폐교를 뭐 제안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0: 왜?
1: 한번 작업해 보실래요?
0: 거기 강원도 쪽에는 한여름에도 보일러를 킬 만큼 춥다고 들었는데, 거기도 약간 그런
1: 그래서
0: 곳이었을까요? 네.
1: 아침에 이렇게 입이 안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0: 아,
1: 벌어지니까.
0: 그랬어요. 우리 또 율디님의 또 새로운 음악을 듣는 것인데, 그쵸?
1: 아니, 한 10수년
0: 아,
1: 전이에요.
0: 10수년.
1: 저는 핸드폰만 없애면
0: 네.
1: 뭐 집에서도 충분히 또
0: 네.
1: 할수
0: 오늘
1: 있겠죠.
0: 압수해서 가겠습니다, 제가.
1: 그나저나 최재니 씨는 어디서 작업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했네. 그분은
0: 혹시 듣고 계시다면 저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1: 기타를 길에서 주웠대요.
0: 그러니까요.
1: 그 보니까 근데 저거는 버릴 만한 기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0: 그 길이 어디였는지 좀
1: 누가
0: 궁금하더라고요.
1: 놔두고 간걸 집어온 거 아닌가.
0: 아, 혹시. 아, 아니. 네.
1: 네, Electric Light Orchestra의 77년 Out of the Blue 음반에서 Mr. Blue Sky 듣고 오죠.

0: Electric Light Orchestra의 1977년 Out of the Blue 음반에서 Mr. Blue Sky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하립의 음악장창의 세 번째 곡이었죠. 이때 70년대 저는 그 ET를 이때 봤나?
1: 아,
0: 그쵸? 엄마와 함께 가서
1: 손가락과 손가락이 만나는 그
0: 그쵸?
1: 순간.
0: 하긴 우주 외계인
1: 네,
0: 있다고
1: 외계인의
0: 믿으세요?
1: 저 있다고 믿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요번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1: 뭐죠? 제목이?
0: 영화 제목인데
1: 나왔어요?
0: 하긴 뭐지라 무슨 데이
1: 퍼펙트 데이?
0: 아니요
1: 아니.
0: 아무튼 생각나면
1: 네.
0: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sclosure Day. 예. 그러니까 그 서사가 우리가 뭐늘 주변에서 그 외계인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 정부에서는 이걸 은폐하고 있다.
1: 음모론.
0: 예. 근데 이제 스필버그 서사가 영화로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은폐했구나.
1: 은폐당했다, 우리는.
0: 야.
1: 속아왔다.
0: 이게 그 쪼잔한 마음 때문에 그릇이 너무 작아서
1: 이 지구에서 권력을 정확하게 내가 다 휘두르고 싶기
0: 그릇이
1: 때문에.
0: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가 그걸 소화할 그런 어떤 그런
1: 준비가 안 됐다.
0: 준비가 안 됐다라는
1: 그거를 알아서 자기들이 판단하고.
0: 맞아요.
1: 네, 그게
0: 보셨구나
1: 정말.
0: 그 영화.
1: 아니, 못 봤습니다.
0: 근데 정확히 깨고 계신데요.
1: 네.
0: 근데 이제 외계어의 교신이 일어난다면
1: 네.
0: 어떨 것 같아요?
1: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언어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0: 음악으로.
1: 그냥 뭐, 몸짓과 약간, 그, 어떻게. 어떤 액션을 취하기도 전에 잡혀먹을 수도 있지만, 네.
0: 외계인들이 음악가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쵸?
1: 그러니까요. 뭔가 노래를 불러볼까요?
0: 근데 그런 약간 사이파이나 판타지 서사에는 외계인들이 정치가들을 싫어하더라고요.
1: 아, 치료해야지. 누군들 죄송합니다.
0: 자, 오늘
1: 쳐서
0: 처서에 편지를 하겠어요. 다음 곡
1: 다음
0: 만나볼까요?
1: 곡은요, 제가 사실 편지 플리로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어떤 에피소드는 제가 학창 시절 내내 가방 속에 편지를 지니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유재하님의 우울한 편지 마지막 대사거든요. 어리숙하다 해도, 강인하다 해도, 나약하다 해도, 지혜롭다 해도, 당신은 아는가요? 내겐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하면서 제 나름의 그 사랑 편지, 러브레터를 지니고 다녔어요. 그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서 못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몇달 지나서 열어보면 꼬질꼬질해져가지고 다시 써서 넣어놓고. 네, 그랬던 시절을 보내던 아이였는데, 제가 오늘 네 번째로 고른 노래가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예요. 근데 이 노래를 제가 만약에 이제 다시 편지를 쓴다면, 첫 줄의 가사는 이거다. Lost in You. 나는 당신의 눈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로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진짜 청아한 데비 깁슨 노래 오랜만에 좀 듣고 싶어가지고 89년 일렉트릭 뉴스라는 앨범에 수록된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가져왔습니다.
0: 저도 데비 깁슨 싫어하진 않았는데.
1: 네, 아, 좋아하지도 않으셨나요?
0: 아니, 그 약간 쌍벽을 이루잖아요.
1: 그분이 누군지를 찾아주세요,
0: 그
1: 여러분.
0: 사람보다는 데비 깁슨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데비
1: 네.
0: 깁슨은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1: 아,
0: 티파니
1: 티파니.
0: 맞아. 우리
1: 맞아요.
0: 또 최작가가
1: 역시.
0: 확실히 기억하고 있네.
1: 역시. 최작가님 최고.
0: 데비 깁슨. 좀더 약간 작가다운 막 곡을 자기가 직접 쓰고 그러니까.
1: 맞아요.
0: 그런 면이 있었죠.
1: 너무 아름다운 청초한 목소리로, 진짜 어떤 편지의 사실 첫 줄이 거의 다잖아요. 그래서 첫 줄이 어렵다면 이 가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David Gibson의 Lost in Your Eyes 듣고 오죠.

0: 21년 플러스 26년 하니까 38년 전 사운드였습니다. 데비 깁슨의 Electric Youth 음반에서 Lost in Your Eyes. 이게 뭐 당연한 뭐 기억이 나시겠지만 워낙 자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곡이기도 해서 빌보드 핫100에서는 1위를 한 3주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티파니 곡이 그 I think I'm alone now. 그게 티파니였나? 그게 데비 깁슨인가? 우리 최 작가가 알 텐데.
1: 네네.
0: 아무튼.
1: 티파니, 데비 깁슨, 티파니 의문의 1패. 네.
0: 조희선님께서 티파니보다 깁슨이 더 좋았다.
1: 우리 다 그쪽이네.
0: 티파니가 좀 불쌍해지려고 그러는데.
1: 그러니까.
0: 오랜만에 들으니 좋아요. 김현정님께서. 아림님께서 가방 안에 편지 넣고 다니던 그 시절, 그 얘기, 그 감성 너무 잘 아는데 그립네요라고 쓰셨습니다.
1: 그왜못 전했을까요? 그 앞에 갔단 말이죠. 항상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머뭇머뭇
0: 아,
1: 가방에
0: 줄
1: 손을
0: 사람은
1: 넣었다
0: 있었어요?
1: 있었으니까.
0: 아,
1: 그래서 막 손을 넣었다
0: 네.
1: 뺐다. 그래서 걔가 다른 거예요.
0: 대리인을 시키지 그랬어요, 이렇게.
1: 그것도 못해요.
0: 아,
1: 네, 내 마음을 내가 이
0: 네.
1: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를
0: 네.
1: 친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는 그런 수줍은 아이. 네, 어떤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0: 저는 그냥
1: 대리인을 쓸 수가 없어요.
0: 그 사람이 있을 만한 장소에
1: 몰래 갖다 놓기?
0: 갖다 놓기.
1: 그것도 너무 수줍어서 그 사람이 있을 만한 장소도 몰라. 쫓아가지 않아. 너무 수줍어서.
0: 어이구.
1: 네, 그래서, 썩었다. 가방 속에서 꼬질꼬질하게 썩어가는 편지가.
0: 썩어간 편지. 어?
1: 우울한 편지가.
0: 썩어간 편지네,
1: 네.
0: 썩어간 편지.
1: 정말 죄송합니다.
0: 오, 확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
1: 진짜 도파민이 확 터지네요.
0: 자, 오늘 처서에는 편지를 하겠어요. 네 번째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다섯 번째 곡이자 오늘 마무리 해주세요.
1: 네, 수신이는 푸른 하늘이고,
0: 네.
1: 첫 번째 줄은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였으니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좀 우울한 편지는 그만 쓰고 가을에는 어떤 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이어서 이런 처서의 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비니시우스지 모라에스의 에우세이키 보지 아마르.
0: 맞아요.
1: 와, 진짜 오늘 또방 PD님께 또 원어를 듣고 왔는데 또 이렇게 버벅거리네요. 그래서 이 가사, 제 노래 제목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란 걸 알아요.
0: 그한번탁 거기 고그 감정이 이렇게 한번 탁 거기 아 하여튼 그 표현이 너무 절묘하지 않아요?
1: 너무 절묘해요.
0: 예.
1: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될 거란 걸 알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진짜
0: 그 자기 확신.
1: 나의
0: 예.
1: 확신. 그리고 어떤 매혹 앞에서도 내 생각은 오직 나의 사랑에만.
0: 네.
1: 그리고 먼 훗날 죽음이 찾아와도 나는 정말 너만을. 약간 요런 정말 마음을 담은 사랑 노래인데
0: 네.
1: 저는 편지가 가장 마음을 표현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효과적인 방법. 근데 거의 21세기의 사호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0: 네.
1: 편지를 언제 마지막으로 썼던가, 언제 받아봤지? 하면 까마득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마음을 담을 일이 있을 때는 편지가 좋지 않을까. 뭐 옛날에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0: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가장 유명한 콘서트 클럽 라포사에서
1: 예.
0: 녹음된 곡이고요. 여기에 중간에 비니시우스 목소리가 이렇게 예, 세레나데처럼 이렇게 내레이션이 나오는데 그게 또 얼마나 매혹적인지. 그래서 마리아 크레우자 토키뉴와 함께한 이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사랑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1: 오늘도 역시 재미났고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비니시우스 디모라이스 그리고 마리아 크레부자 그리고 토킹뉴의 세이키 보우치 아마르 난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를 알아요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de tudo, ao meu amor serei atento.
1: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2: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금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선생, 아주 앙케이트 조사 によるとですね、
1: はい。
0: 約40%
1: ええー、
0: ほ
1: そ
0: ど
1: んなにで
0: が、
1: すか。
0: へそくりをしているってい
1: へ
0: う結果があるんですよ。
1: え。うん。
0: ですから先生はその40%には入ら
1: まあ、
0: ないっていうこと。
1: 60%の方ですね。
0: そうですね。まあ今日はへそくりのお話。これ もね、一度やってみても面白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じゃあ、오늘의징검다리입니다。
1: へそくり。
0: 가족 또는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모아둔 비상금을 해소쿠리라고 합니다.
1: コツコツ。
0: コツコツ 꾸준히 차근차근.
1: 家計のやりくり。
0: やりくり하면 변통이거든요. 근데 가계의 노 야리꾸리라고 하면은 가계 운영이라든가 살림살이를 말하고
1: 秘密。
0: 비밀 이란 뜻입니다. 배우자도 모르게 조금씩 모아둔 돈, 이것을 일본에서는 해소쿠리라고 합니다. 아라이 히로 씨는 아내가 고가의 가방을 구입한 것을 계기로 이 해소쿠리 비상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과연 다카하시 유미도 비상금을 숨겨두었을까요? 今日の会話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高橋さんはさ、へそくりしてる？
3: 何急に。してるはしてるけど、どうしたの？
2: してるんだ。いや、最近妻が高いバッグ買ってさ、どこにそんなお金があって思って。
3: 自分へのご褒美のために節約しながらコツコツ頑張って貯めたんじゃない？
2: だよね。家計のやりくりはしてくれてるし、買うのはいいんだけど、ただびっくりして。
3: 逆に新井さんはしてないの？お金だけじゃなく心にも余裕ができて一石二鳥よ。
2: やってみようかな。ちなみに、高橋さんはいくらくらいあるの？
3: それ聞く？まあこれくらいかな。
2: 3 万。30万？え？ 300 万？
3: 秘密、ご想像にお任せします。
1: 98ページ言葉の温度。何々には何々けど。
0: 동사 보통체예요. 니와 나니나니 케도 또는 와 나니나니 케도라고 하면은 앞 동작에 대한 소극적인 인정을 나타냅니다. 이때 같은 동사를 반복을 하는데 나니나니와 나니나니 케도 이게 좀더 구어체고요. 나니나니 니와 나니나니 케도 요런 걸로도 표현합니다.
1: この前話してたものすごく美味しいラーメン屋さん、最近もよく行くの？
0: 전에 이야기했던 모노스워크 오이시 라멘 야상, 엄청 맛있는 라면집. 사이긴 모요코 이쿠노? 요즘도 자주 가?
1: 行くには行くけど、いつも1時間くらい並ぶから、たまにしか行かないね。
0: 이쿠 니와 이쿠케도, 뭐 가기는 가는데 いつも1時間くらい並ぶから항상1시간정도줄을서야해서たまにしか行かないね。자주는안 가, 가끔씩만 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는 안 가.
1: 일석이니조.
0: 일석이니조, 일석이조. 즉한 가지 일로 두 동시에 두 가지 이익 또는 성과를 내는 것을 이룹니다.
1: 아, 車の免許欲しいけど、通うのが面倒だな。
0: 아이고, 車の免許欲しいけど운전면허는 따고 싶은데 通うのが 面倒だな, 다니는 게 귀찮네. 이거는 면허를 따고 싶은데 학원에 다니는 것은 귀찮다라는 뜻이죠.
1: 合宿 免許は? 安くて早いし、一石二鳥だよ。
0: 合宿 免許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합숙 면허인데요. 합숙 면허는 어때? 즉 일정 기간 합숙하면서 집 집중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는 거, 이것을 가시구 맹교라고 합니다. 막 코레가 캐고 니간모 세트야쿠데키테 케이히 모 세트야쿠데키르. 시간 경비가 좀 절약된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야스쿠테 하야이시 일석이니조다요라고 하죠. 비용도 저렴하고 빨리 딸수 있어서 일석이조야.
1: 実は私も合宿免許だったんですよね。
0: そうです
1: はい。
0: か。
1: で、結構大学生が夏休みとか、そういった長期休みの時に行く人が多くて、で、結構それも、なんでしょうね、リゾート地だったりとか、ちょっとそういう、まあ観光も兼ねて、でき
0: な
1: る
0: る
1: よう
0: ほ
1: なと
0: ど。
1: ころで合宿免許をする場合も結構多くて、 結構楽しかったですね。
0: あ、そうです
1: 2週間ぐらいでしたかね。

0: ね、確か。
1: おほ、
0: は
1: なん
0: い。
1: か勉強もしながら、
0: はい。
1: みんなと友達
0: そう
1: に
0: です、
1: も
0: そうで
1: な
0: す。
1: れ
0: はい。
1: て、まあ、同じ目標ですからね。
0: はい。
1: 免許を取るという
0: は
1: ね。
0: い。
1: ああ、そうですか。자 이렇게 합숙 면허라고 하는 것이 그 합숙을 하면서 면허를 따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 의외로 일본에서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일석이니조 일석이조. 자, 본문 보시죠.
0: 高橋さんはさ、へそくりしてる？
1: 高橋씨는 말이야. 해석을 してる? 비상금 모아두고 있어?
0: 何急に？してるはしてるけど、どうしたの？
1: 갑자기 何 急に 그게 무슨 질문이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책을 교재 갖고 계신 분 이거는 시테르 니와 시테르케도 이렇게 니가 들어가 있는데 인서트에서는 시테르와 시테르케도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니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태라서 그냥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시테르와 시테르케도 또는 시테르 니와 시테르케도 하면은 모으긴 모으는데 どうしたの? 왜 그래?
0: してるんだ。いや、最近妻が高いバッグ買ってさ。
1: ああ、모으고 있었구나. 아니, 最近 妻が 高いバッグ買ってさ。はい、얼마 전에 아내가 비싼 가방을 샀거든.
0: どこにそんなお金がって思って。
1: 아니, 그런 돈이 어디서 났나 싶어서, 노건이 어디에 그런 돈이?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어디서 났나? 이렇게 의역을 한 거죠.
0: 自分へのご褒美のために節約しながらコツコツ頑張って貯めたんじゃない？
1: ご褒美하면은 보상, 포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는 보상, 즉 선물을 위해서 세트야쿠 시나가라 절약하면서 코츠코츠 조금씩 간바떼 타메르 열심히 모은 거 아닐까?
0: だよね。家計のやりくりはしてくれてるし、買うのはいいんだけど、ただびっくりして。
1: だよね。뭐 그렇겠지. 가게의 야리꾸리와 시테 크레테르시 살림살이는 뭐잘 꾸려주고 있으니까 카우노와 이인다케도 뭐 사는 건 괜찮은데 타다 미쿠리시테 아니 그냥 좀 놀랐어.
0: 逆に、新井さんはしてないの？
1: 반대로 아라이 씨는 안 모아?
0: お金だけじゃなく、心にも余裕ができて、一石二鳥よ。
1: お金だけじゃなく、돈뿐만 아니라 心にも余裕ができる。마음의 여유도 생기니까 일석이조요, 일석이조야. 그러니까 비상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하는 거죠.
0: やってみようかな。ちなみに、高橋さんはいくらくらいあるの？
1: 나도 좀 해볼까? 지금 모아볼까? 지나미니 이거는 뭐 참고로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바꿀 때. 이렇게 첨가해서 얘기할 때 쓰잖아요. 근데 그런데 다카하시 씨는 이크라 크라이아르 얼마나 모아뒀어?
0: それ聞く？まあ、これくらいかな。
1: 에이, 소래 키쿠? 그걸 물어봐? 마, 그래 크라이까나? 뭐, 이 정도일까? 하면서 손가락 세 개를 폈습니다.
0: 3만? 30만? 300만?
1: 3만에? 30만에? 아, 설마 300만엔?
0: 秘密、ご想像にお任せします。
1: 비밀이야. 고 소소니 오마카세시마스. 오마카세스르 맡기다. 즉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고 소소니 오마카세시마스. 이것도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쿠라다토 오모이마스 선생. 3만? 30만? 300만?
0: どうでしょうね。
1: ご想像にお任せします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2人の会話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高橋さんはさ、へそくりしてる？
3: 何急に。してるはしてるけど、どうしたの？
2: してるんだ。いや、最近妻が高いバッグ買ってさ、どこにそんなお金があって思って。
3: 自分へのご褒美のために節約しながらコツコツ頑張って貯めたんじゃない？
2: だよね。家計のやりくりはしてくれてるし、買うのはいいんだけど、ただびっくりして。
3: 逆に新井さんはしてないの？お金だけじゃなく心にも余裕ができて一石二鳥よ。
2: やってみようかな。ちなみに、高橋さんはいくらくらいあるの？
3: ええー。それ聞く？

0: 100페이지 오늘의 간지.
1: 오늘의 한자는 빽빽할 밀입니다. 비밀 내밀함.
0: 나이미츠. このことはどうかご内密にお願いします.
1: 이 이름 부디 고나이미츠니 오네가이시마스.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내밀하게 해주십시오란 뜻이고요. 밀실 또는 밀폐된 방은
0: 미시츠. 그의 수리 소설은 고묘나 미시츠 트릭이 우리ですよ.
1: 그의 수리 소설과 추리 소설은 고묘나 미시츠 트릭, 아주 정교한 밀실 트릭이 우리ですよ. 우리라고 하는 것이요, 장점, 묘미 또는 특징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묘미예요. 조용히 남몰래.
0: 히소카니. 그는 히소카니 기교의 준비를 進めていました.
1: 기교라고 할 때요, 이게 기 일어날 기자를 써서 기업이라고 하면은 창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카레와 히소카니 기교의 준비요 스스메테이마시다 하면은 그는 히소카니 남몰래 조용히 창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점심을 먹다가도 툭, 자려고 누웠다가도 툭 떠오르는 일생각. 보고서는 어떻게 수정할지, 상사에게 메일은 왔을지 걱정하다 보면 식사하란 가족의 말도 들리지 않고 방정리도 깜빡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일에 몰두해 일상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엔 재택근무 인구가 늘어서 더 그럴까요? 우선 일 생각을 멈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나 청소도 괜찮고 컬러링도 칠하기처럼 단순한 활동도 괜찮으니 몸을 움직여 신경을 분산해 보세요. 평소 해보지 않은 것,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걸 시도해보면 일에 얽매이는 시간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해소될 겁니다. 만일 재택근무를 하신다면 일은 여기서 한다, 이 시간에 쉰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게 나를 위한 최선임을 잊지 마세요.
2: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4: 어허허, 오늘 배울 대화의 제목은요.
3: 明天会更好.
4: 제가 엄청 좋아하는 다섯 글자입니다. 明天, 내일, 会, 뭐뭐일 거야. 更好. 더 잘 될 거야.
3: 不管明天会不会更好,但是一定要带着这样的希望活着.
4: 그러니까 明天会更好.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가끔 우리 책을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한 마디 쓸 때 무조건 딱 네 글자 잘 될 거야. 학생들이 의외로 워주 没想到他们 会高兴.
3: 네. 어. 这是一种祝福.
4: 네, 네, 네.
3: 希望. 正能量. 对吧?
4: 네, 没错. 잘 될 거야. 明天会更好. 단어 보겠습니다. 오디션 카메라 테스트를 하다.
3: 시징.
4: 시징. 이 단어 참 재밌네요. 징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3: 是的.
4: 여기서는 그 카메라 렌즈.
3: 징토우.
4: 징토우. 그러니까 시징이라는 말은 그 카메라 렌즈에 내가 비춰지는 거죠.
3: 对对对.
4: 오디션.
3: 是的.
4: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다라고 해서 시징. 원래 시는 제일 제가 재밌게 봤던 단어는 사실은 시치, 시식하다.
3: 아, 시치.
4: 그 다음에 이제 옷가게 가서 시촌.
3: 시촌.
4: 옷을 입어보다.
3: 네, 还有在那个卖CD的地方, 시팅.
4: 아, 시팅. 그렇죠. 음악, 그, 이제 CD 파는 곳에 가서 음악을 들어보고, 아, 이 음악 좋네, 사는 거.
3: 네, 还有试用.
4: 시용. 미리 한번 써보는 거.
3: 네, 네.
4: 근데 이제 시징 하면 그대로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3: 네,
4: 거. 네. 이것도 미리 내가 테스트를 받는 거죠.
3: 是的.
4: 그래서 시. 실패하다.
3: 실패.
4: 실패. 도대체.
3: 到底.
4: 到底. 적합하다, 알맞다.
3: 适合.
4: 适合. 연기자, 배우.
3: 演员.
4: 演员. 기회.
3: 机会.
4: 机会. 들이다, 바치다.
3: 付出.
4: 付出. 무언가 이제 노력을 한다, 노력을 바친다, 노력을 들이다, 대가를 치르다, 뭐 이럴 때 付出. 노력하다.
3: 付出, 努力.
4: 付出. 노력, 대가를 치르다.
3: 付出 대가.
4: 대가가 대가죠. 付出 대가. 심혈을 기울이다.
3: 付出 心血.
4: 付出 心血. 심혈이죠, 그대로. 付出 心血. 괴롭다, 슬프다.
3: 난고.
4: 난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3: 실패는 성공의 母.
4: 실패는 성공의 母. 그대로 썼습니다. 실패. 실패. 성공. 성공, 지모, 성공의 어머니, 성공, 지모. 퍼포먼스, 경기력, 실력 발휘, 활약.
3: 表现.
4: 에이, 니더 表现, 最好啊. 表现, 퍼포먼스, 경기력. 눈에 띄게 잘하다.
3: 表现, 突出.
4: 表现, 突出. 아주 두드러지게, 突出. 평범한 성적을 보이다.
3: 表现, 平平.
4: 아, 表现, 平平. 예, 可以啊. 表现, 平平.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3: 아야, 表现 부자.
4: 나도 샤츠. 야, 노리.
3: 加油.
4: 에, 加油. 表现 부자. 자는 원래는 이제 아름답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미인을 가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3: 또 이 가예요. 优秀的 意思.
4: 그렇죠.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表现不佳. 이건 아, 조금 좀 부족하다.
3: 表现得不太漂亮.
4: 네. 그렇습니다. 위로하다, 위안이 되다.
3: 안웨이.
4: 안웨이. 미리 축하하다.
3: 위주.
4: 위주. 전생.
3: 上辈子.
4: 上辈子. 구하다, 구해내다.
3: 拯救.
4: 拯救. 지구.
3: 地球.
4: 地球. 이생, 이번 생에.
3: 这辈子.
4: 에이, 我这辈子. 이번 생에. 这辈子. 만나다, 마주치다.
3: 遇到.
4: 遇到. 어려움을 겪다.
3: 遇到困难.
4: 遇到困难. 문제에 부딪히다.
3: 遇到问题.
4: 遇到问题. 곤란한 일을 겪다.
3: 遇到麻烦.
4: 遇到麻烦. 麻烦, 곤란한 일. 말 한마디로 정하다. 약속한 거야.
3: 一言为定.
4: 一言为定. 요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회화에서 어떤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한 후에 뭔가를 정했어요. 이제 다른 말 하는 거 없는 거야. 두 말 없는 거야. 一言为定. 이걸로 정한 거야. 끝. 이렇게 할 때 一言为定.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5: 试镜又失败了，我到底适不适合当演员呢？当然适合，只是机会还没到。可是我付出了那么多努力，结果还是这样，真让人难过。失败是成功之母吗？你这次的表现比上次好太多了，明天还会更好的。
6: 哎，谢谢你这么安慰我。走吧，我请你吃饭。为了预祝你下次成功，这次我请你。等成功了，你请我。没问题。我上辈子一定是拯救了地球，这辈子才遇到你这么好的朋友。一言为定。
5: 到时候我可要吃大餐。
4: 에이, 오디션에서 또 떨어졌어.
3: 에이,

0: 失敬又失败了。
1: 试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오디션입니다. 试镜 카메라 테스트하다. 시 테스트 镜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 렌즈죠. 试镜 又 失败了. 실패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 또 떨어졌어. 又 失败了. 내가 정말 배우랑은 안 맞는 걸까?
0: 我到底适不适合当演员呢？
1: 아, 내가 도대체 适不适合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땅, 무엇을? 演员. 演员은 그대로 이제 연기자나 배우. 땅, 뭐뭐가 되다. 연기자가 되는 게 适不适合, 맞지 않나, 어울리나, 적합한가?
0: 洪老师，我们两个要是当演员的话，你觉得有没有这个天分呢？
1: 我不知道你怎么样，
0: 嗯，
1: 我不行。
0: 是吗？你试过吗？
1: 试过，
0: 哎，
1: 试过。
0: 你在话筒前，
1: 不是这个话筒前，这个
0: 你在话筒前可以，但是在镜头前。
1: 我的几个朋友就是这个从事这个行业的，所以
0: 哦，
1: 我偶尔一次就那种，哦，一次性的演员，
0: 哦，
1: 啊，我实在不行了，
0: 是吗？
1: 哦，
0: 有
1: 真
0: 这，
1: 不好意思，
0: 是吗？
1: 嗯，安对安对安对，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不行，嗯，我还是教书
0: 当
1: 吧，
0: 老师吧。
1: 来，这个好事，好好好。당연히맞지. 아직 기회가 안온 것뿐이야.
0: 当然合适，只是机会还没到。
1: 당연合适, 어울려, 맞아, 合适, 적합해. 只是다만못모일 뿐입니다. 기회가 还没到,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야.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또 이러니까 하, 정말 너무 속상해.
0: 可是我付出了那么多努力，结果还是这样，真让人难过。
1: 可是그런데 我付出了，드렸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내 힘이나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付出了 너무 多 努力, 그렇게 많이 노력을 드렸다니까 많이 노력했는데 너무 多 努力, 结果 결국은 还是这样 떨어져서 失败了. 真 让人难过, 정말 힘들어요. 让人难过. 에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잖아. 이번엔 지난번보다 훨씬 잘했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0: 失败是成功之母嘛，你这次的表现比上次好太多了，明天还会更好的。
1: 제가 좋아하는 말, 明天 회의 更好. 자, 실패是 성공 之母 嘛. 뭐뭐 이잖아 할 때, 요 많은 마 요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 뭐뭐 이잖아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是 성공 之母 嘛. 니 这次的 表现, 이번에 네가 했던 그뭐 일종의 이제 운동 경기 같으면은 경기력, 여기서는 일종의 연기니까 네가 보여준 연기력. 比上次지난번보다 好太多了，不是好多了，不是太多了，예，그죠？
0: 好太多了。
1: 그好太多了，너무 잘했어요。明天앞으로还会更好的，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이렇게 위로해 줘서 고마워. 가자, 내가 밥 살게.
0: 哎，谢谢你这么安慰我。走吧，我请你吃饭。
1: 哎。谢谢你这么安慰我，安慰安慰，나 이렇게 위로해 주고 해 줘서 용기 줘서 고마워. 这么安慰我，走吧，가자，我请你吃饭，내가 너한테 밥 살게，내가 밥 살게. 다음번 성공을 미리 축하하는 의미로 이번에는 내가 살게. 합격하면 그때 네가 사.
0: 为了预祝你下次成功，这次我请你。等成功了，你请我。
1: 오, 为了위주. 그대로 위는 앞으로죠. 그죠? 뭐 예약하다 할때 위니까요.
0: 预定。
1: 위딩. 미리 축하하는 거. 위주. 아, 요 단어 아주 재밌습니다. 위주. 미리 축하하는 겁니다. 미리 잡다라는 것처럼 위주. 니 샤츠 전공. 니가 다음번에 성공하는 걸 미리 축하하는 의미에서 저츠 워 칭니. 이번에는 내가 살게. 덩 전공으로. 니가 만약에 합격이 되면 성공하면 니 칭워. 그때 나를 나한테 사. 오,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 내가 전생에 지구를 구했나 봐. 이번 생에 너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다니.
0: 没问题，我上辈子一定是拯救了地球，这辈子才遇到你这么好的朋友。
1: 보통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제 나라를 구했나 봐 이제라는 말을 많이
0: 아,
1: 쓰는데
0: 是。
1: 중국어에서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띠 지구가 나옵니다. 지구.

0: 부부가 나오네요. 재밌습니다.
1: 没错没错
0: 예.
1: 你们是国家，我们是拯救地球.
0: 아,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我上辈子 지난생 이제 이전생이죠. 이딩시 분명히 정救了 구했어요. 무엇을? 地球. 지구를 구했어요. 저베이즈 이번 생에 잘위다 그래서 이번 생에 이 생에 위다 니 너를 만났는데 너가 어떤 사람? 这么好的朋友 이렇게 너처럼 좋은 친구를 만나다니. 我上辈子就拯救了地球啊！약속한 거다. 그때는 나 제대로 한끼 얻어먹을 거야.
1: 一言为定哦，到时候我可要吃大餐。
0: 그러니까 一言为定 딱 정한 겁니다. 一言为定 到时候 그때 我可要吃大餐呢。 나 그때 한번 제대로 한끼 얻어먹을 거야. 좋습니다. 해설 볼까요? 선생님 98쪽입니다. 첫 번째, 후추, 시간, 노력. 감정 등을 들이다 바치다. 그는 이번 시험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1: 他为了这次考试付出了很多时间和精力.
0: 他为了 뭐뭇을 위해서 这次 考试 이번 시험을 위해서 出了 아, 付出了 드렸습니다. 很多时间和精力 많은 시간과 노력 精力. 공 들이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1: 没有付出就没有收获.
0: 아, 이 표현 좋습니다. 메이어 A, 지오, 메이어 B. 가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경우는요. 뭐뭐라면 뭐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이어 후추, 공을 들이지 않으면 지오 메이어 收获, 수확, 즉 그러니까 얻는 것이 없다. 마치 이거는 뿌 A, 뿌 B도 조건절이 될 때가 있거든요. A 아니면 B 하다. 이렇게. 메이도 부정이니까 공 들이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그래서 没有 付出, 就 没有 收获. 그 사람을 위해 그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그럴 가치가 있어?
1: 你为他付出那么多，值得吗？
0: 你为他付出那么多, 그를 위해서 为他付出, 뭔가를 바쳤습니다. 那么多, 그렇게 많은 것을 바쳤는데, 值得吗?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어? 있죠. 두 번째, 안慰, 위로하다, 위안이 되다. 친구가 실연당했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1: 朋友失恋了，我不知道要怎么安慰他。
0: 朋友, 친구가 실연了, 실연당했어요. 我不知道, 몰라요, 제가 모르겠어요. 要怎么安慰安慰他? 그를,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안慰,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아이 등을 살살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다.
1: 妈妈轻轻拍着孩子的背，安慰他。
0: 칭칭 파이저. 칭칭이 이제 가볍다죠? 파이저가 두드리다 하니까 파이저. 무엇을 두드렸죠? 하이즈 더 베이. 등. 그죠? 등. 베이가 등입니다.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안위다. 위로해 주었다. 그는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위로가 필요하다.
1: 他考试成绩不理想，需要安慰。
0: 不理想은 이상적이지 않다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물의 표현을 할 때는 그 성적이 좋지 않다. 아니면 그 결과물의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할때 씁니다. 뿌 리샹. 반대로 리샹이면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이 되겠죠. 쉬어 안웨이. 위로가 필요하다. 99쪽입니다. 신링지탕.
1: 我们总以为是过去抓住我们，其实是我们抓着过去不放。 其实是那么回事。 一念之间。
0: 是. 네. 没错.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唉，试镜又失败了，我到底适不适合当演员呢？
3: 当然适合，只是机会还没到。
2: 可是我付出了那么多努力，结果还是这样，真让人难过。
3: 失败是成功之母吗？你这次的表现比上次好太多了。明天还会更好的。
2: 哎，谢谢你这么安慰我。走吧，我请你吃饭。
3: 为了预祝你下次成功，这次我请你。等成功了，你请我。
2: 没问题。我上辈子一定是拯救了地球，这辈子才遇到你这么好的朋友。
3: 一言为定。 到时候我可要吃大餐.
0: 怎么说怎么说 이렇게 말해요. 백족입니다. 낙심하지 마. 다음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1: 别灰心，下次会有好结果的。

0: 호이신 이게 이제 마음이 이제 상처를 받은 거 낙심하다죠. 그래서 비에 호이신 시아츠 다음에 호이요 하오 지에고 좋은 결과 다음 오디션은 내가 같이 준비해 줄게.
1: 下次试镜我陪你一起准备.
0: 배는 모시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같이 뭐뭐한다라고 할 때 쓰여진 거죠. 그래서 我陪你一起准备. 실패는 두렵지 않아.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
1: 失败不可怕. 心态最重要.
0: 신态, 마음가짐, 最重要.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어.
1: 很多时候都想放弃.
0: 很多时候, 여러 차례 얘기할 때 很多时候想放弃, 포기하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1: 不要觉得不行.
0: 에이, 不要觉得不行. 行行行行, 没问题. 느낌대로 말해요.
1: 跟着感觉说.
0: 전생에 나라를 구했네.
1: 上辈子拯救了地球，上辈子拯救了太阳，上辈子拯救了宇宙.
0: 오, 위조 우주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뭐 다 쓸 수 있죠, 사실은요.
1: 对，但是常用的是地球。啊，地球常用就是这个东西随便可以改嘛。对对，中文常用的是地球，韩语常用的是国家。国家。
0: 네 남편
1: 每天做饭还接送孩子，羡慕羡慕羡慕死了。是啊，你上辈子拯救了地球吧？哼，是他上辈子拯救了地球，这辈子才能娶到我。不好意思，有点骄傲啊。뭐
0: 그렇게 뭐 좋아요. 뭐 好, 很 好. 자, 단어 보겠습니다. 남편.
1: 老公.
0: 老公. 밥을 짓다.
1: 做饭.
0: 做饭, 맞이하고 보내다.
1: 接送.
0: 接送 孩子, 이제 보통 이제 아이 데려다 주고 아내를 맞이하다.
1: 取.
0: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시해.
1: 거꾸라든.
0: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또 토익 시험이 있죠.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시험 후기 또 저와 함께 김대균 유튜브로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시험이에요. 다음 주도. 그래서 뭐 시험이 그냥 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공부해 나가는 게 의미가 있고요. 저도 이제 매번 봐도 새로워요. 이 시험이 참 이 ETS가 천재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문제 겹치지 않게 새로, 물론 유형은 좀 비슷하지만 새로 그렇게 계속 낼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저도 이제 문제 많이 만들어 보지만 참 잘 만듭니다. ETS는. 그래서 이제 그 출제 경향이나 이런 걸 또

0: 관찰해보고 또 새로 저도 배우면서 이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0번부터 문제를 같이 보겠는데요. 교재 문제가 149쪽에 나오죠. 자, 그러면 110번 문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To reduce production delays, 생산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미스 킴은 recommended automating blank tasks, 어떠한 임무를 자동화하도록 추천했다. In the packaging department. 이런 포장 부서에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도록 권장했다. 야, 이거 뭐 똑같은 일인데 그 자동화 시켜버려. 이렇게 말하겠죠.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여기서 tasks. 이게 명사예요. 그걸 꾸미는 형용사로 C번 repetitive. C가 정답이 되죠.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는 형용사가 옵니다. 110번 들어볼까요?
1: To reduce production delays, Ms. Kim recommended automating repetitive tasks in the packaging department.
0: 111번입니다. Supervisors, 감독자들은 have been asked, 요청을 받았다. To recognize blank employees, 후야 같은 직원들을 좀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자, 그럴 때 employees의 S 동그라미. 이래봬도 이게 중요합니다. 단수 복수. 문제 포인트. 핵심이 안 보일 때는 단수 복수 아닌가 의심해 보자. Those employees가 정답이죠. 그래서 those가 답이에요. Those가 복수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그게 핵심입니다. Who made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the product launch? 제품 출시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직원들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Those가 employees와 어울리고요. 여기 보기는 지금 whom이나 뭐 wherever, hours 좀먼게 나왔는데 만약에 this, that 이런 게 보기에 나올 수 있어요. this나 that 이러면 그 오답인 거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this, that 뒤에는 단수 명사 나오죠? 그런데 employees가 복수기 때문에 those밖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111번 들어볼까요?
2: Supervisors have been asked to recognize those employees who made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the product launch.
0: 112번, staff members, 직원들은 seeking meal reimbursement, 식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직원들은 must submit their receipts, 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blank 7 days of the business trip, 비즈니스 여행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within 다음에 기간이 온다, among 뒤에 복수 명사 온다, 뭐 이런 거를 딱 그렇게 짝으로 암기하시면 좋아요. within 7 days. 딱 어울리죠? 또이 within 다음에 거리도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다 할 때, within walking distance. within walking distance도 있고, within 7 days도 있고, 정답은 B. 여러분, 그 A는 왜안 될까? since 다음엔 과거 시 점이 나와요. 예를 들어 since 1989, 1989년 이래로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식으로 시점이 나와요. since 3 o'clock, 3시부터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점이 나오는 게 since고 within 다음에 이렇게 기간이 나오죠. B가 의미상 맞습니다. 어몽 복수지만 이게 뜻이 안 맞죠. 112번 들어볼까요?
3: Staff members seeking meal reimbursement must submit their receipts within 7 days of the business trip.
0: 113번입니다. For issues that must blank before closing time, 마감 기한 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Please call the service desk by 3 p.m. 서비스 데스크에 3시까지 연락해라.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죠. 우리나라 말로 되짜 들어가는 게 수동태예요. 보기 중에 수동태가 하나면 대부분 답이다. 이 말씀 많이 드렸죠. 토익에서 수동태가 잘 나와요. 그래서 do be resolved. 왜? 이슈는 해결되니까 수동의 의미죠. 그래서 D번 be resolved밖에 답이 될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능동태라 이미 틀려 있습니다. 113번 들어볼까요?
1: For issues that must be resolved before closing time, please call the service desk by 3 o'clock p.m.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6 진행 중이에요. 파트 6 같이 보시죠. 자, 131에서 134로 나와 있죠. 모든 직원에게 로버트 킴이 쓴 글입니다. 6월 9일 이 인사 업데이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됐네요.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기뻐요. 하나 미첼이 has received a blank를 받았다고. 여기까지 읽고는 누구도 이 빈칸을 못 맞춰요. 단서가 뒤에 나와요. Delayed clue 이 말씀 드렸죠. 이 Delayed clue를 또 제가 처음 사용한 용어예요. 그래서 원어민한테 검증까지 받았잖아요. 이 말 써도 되냐. 예, 뒤늦은 단서란 말이에요. 뒤에 읽어보니까 She currently serves as a senior product analyst. 현재는 선임 제품 분석가로 역할하고 있죠. Here at Crestline Software. 그러나, but she will take on the role of director of product strategy. 제품 전략 이사로 이제 이사역으로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Product analyst가 높겠어요. Director of product strategy가 높겠어요. 당연히 디렉터가 높죠. 이게 보통 상무 이사나 이런 이사를 가리킬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 역할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Beginning June 24th, 6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기 첫 문장이 I'm pleased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 승진했으니까 그걸 발표해서 기쁘지. 지금 이제 직책이 떨어졌어요. 부장님에서 과장으로 떨어졌어요.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여기는 무슨 자리? 승진 자리입니다. 승진 자리. 뒤에 문장을 통해서 프로모션이 정답이 돼요. 프로모션은 물론 홍보의 뜻도 있죠. 홍보에서 뭐 할인 혜택 주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승진의 뜻이 있죠. 그래서 D가 답이고 보기 중에 B번 리퍼럴 이게 소개죠. 누구를 뭐 소개해 주는 경우 그때 리퍼럴 이 단어도 좋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오답이지만 함께 알아두십시오. D가 정답이 됩니다. 계속해서 보죠. She will blank mark Delaney. Mark Delaney를 이제 블랭크 할 거래요. 이것도 여기까지 읽고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Who is retiring at the end of the month? 이분이 월말에 은퇴해요. 아,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분이 떠나고 이 자리를 계승하는 것이죠. 계승하다가 뭡니까? 계승하다가. 그게 바로 succeed입니다. A번, 여러분 이게 성공하다 할까요? 아니, 그럴 때는 뭐에 성공하다 할 때 succeed in이에요. succeed in. 그런데 이게 목적어 바로 나올 때 누구를 계승하다, 누구를 이어서 임무를 맡다. 이 뜻으로 바로 A번이 정답이 되죠. 은퇴하는 사람 계승해서 일을 하겠죠. 그래서 132가 A번이 되는 것입니다. Although, 비록 we will certainly miss Mr. Delaney, 이분을 우리가 물론 그리워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are pleased that 우리는 기뻐요. Someone with Ms. Mitchell's experience and leadership skills, 미첼 양의 그런 경험이나 리더십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바로 will be assuming the position, 이런 역할을 맡게 돼서 참 기뻐요. 이런 얘기죠. 이 정도 수준의 훌륭한 사람이 일을 맡게 돼서 기뻐요. Please join us at 4 PM this Friday. 이번 금요일 오후 4시에 함께 합시다. In Conference Room B에서 for a brief celebration. 간단한 경축 행사를 위해서. 자, 여러분 많이 오세요. 이렇게 나와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게 이제 어떤 축하 행사죠. 축하 행사. 그러면은 133번 ABCD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문장이 뭘까요? C번, light snacks and beverages will be provided. 가벼운 스낵과 음료가 제공되니까요. 음식도 먹으면서 즐겁게 환영합시다. 이런 거죠. No reply to this email. 자, 이 이메일에 대한 어떤 답도 요구되지는 않아요. C번, is required. We hope to see everyone there. 거기서 답 뵙길 바랍니다. 이걸 뭐 꼭 이제 막 답을 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럼 또 이제 스트레스 받죠. 이 요즘 신세대들은 모임 같은 것도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기왕이면 다 오세요. 뭐 이런 식.

0: 식으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131에서 134 문맥을 확인하시면서 함께 듣습니다.
1: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Hannah Mitchell has received a promotion. She currently serves as Senior Product Analyst here at Crestline Software, but she will take on the role of Director of Product Strategy beginning on June 24th. She will succeed Mark Delaney, who is retiring at the end of the month. Although we will certainly miss Mr. Delaney, we are pleased that someone with Ms. Mitchell's experience and leadership skills will be assuming the position. Please join us at 4 p.m. this Friday in Conference Room B for a brief celebration. Light snacks and beverages will be provided. No reply to this email is required. We hope to see everyone there. Best, Robert Kim.
0: 그러면 복습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번 문제, 핵심이 뭐였죠?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이다. 그래서 C가 정답.
2: To reduce production delays, Ms. Kim recommended automating repetitive tasks in the packaging department.
0: 111번, 단수 복수를 항상 의식하자. Employees, 복수를 수식하는 those가 정답.
1: Supervisors have been asked to recognize those employees who made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the product launch.
0: 112번, within 다음에 기간이나 거리가 오죠. 여기서 기간이 왔습니다. B가 정답.
3: Staff members seeking meal reimbursement must submit their receipts within 7 days of the business trip.
0: 보기 중에 수동태가 안 하면 대부분 정답. 113번의 핵심입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2: For issues that must be resolved before closing time, please call the service desk by 3 o'clock p.m.
0: 여러분, 한번 들을 때와 두번 들을 때 달라요. 저도 이제 오가면서 이 집에서 이 방송국 일산에 이제 오가면서 가끔 이제 듣죠. 근데 또 들어도 좋아요. 이게 또 새로워집니다. 아, 그거 없이는 LC 만점 안 나와요. 여러분, RC지만 이또 리딩 속도 빨리 하려면 또 문맥 파악 빨리빨리 하는 연습을 하려면 보면서 듣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131에서 134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Hannah Mitchell has received a promotion. She currently serves as Senior Product Analyst here at Crestline Software, but she will take on the role of Director of Product Strategy beginning on June 24th. She will succeed Mark Delaney, who is retiring at the end of the month. Although we will certainly miss Mr. Delaney, we are pleased that someone with Ms. Mitchell's experience and leadership skills will be assuming the position. Please join us at 4 p.m. this Friday in Conference Room B for a brief celebration. Light snacks and beverages will be provided. No reply to this email is required. We hope to see everyone there. Best, Robert Kim.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200단어 같이 하고 있죠. 61번입니다. 61번 같이 보시죠. A temporary exhibition. 그러면 임시 전시회고요. 그 상설 전시도 있어요. 그는 permanent exhibition, PER로 시작되는 permanent exhibition과 비교하시면 돼요. 자, 예문 보죠. The museum opened a temporary exhibition 하면은 이제 이 박물관은 임시 전시회를 열었다. 그리고 a flexible schedule, 이게 유연한 일정이죠. 그래서 Staff prefer a flexible schedule. 이 직원들은 좀 유연한 그런 스케줄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꼭 9시 출근, 6시 퇴근이 아니고 다른 걸또 원할 수 있다. 약간의 시간의 조정, 융통성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A sharp increase, 급격한 증가.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profits. 수익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The sharpest increase. 이건 가장 급격한 증가가 되죠. This was the sharpest increase this year. 이게 올해 가장 급격한 증가였습니다. 그리고 quarterly profits, 분기 수익. 이때 quarterly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알았죠? 이 quarterly profits 하면 이게 분기별 수익인데, 분기 수익 이럴 때 이게 형용사입니다. ly부터 있는데 형용사도 부사도 다 되는 단어가 이 시간 관련된 단어예요. weekly, 뭐 quarterly, yearly 뭐 이런 것도 이제 보통 이제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 expand the section 코너를 확장하다 이런 뜻인데 the market expanded its frozen foods section 하면은 이 시장은 결국 그 냉동식품 섹션을 확장했다 이런 뜻이.

이게 도치구문이 된 거죠. A list is below인데 리스트가 수식을 길게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어가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ask a builder 건축업자에게 묻다. Ask a builder before signing. 사인하기 전에 건축업자에게 물어보세요. 여기 after 나와서 다시 복습해 볼까요? ing 또는 ing 목적어 나오게 하는 그 앞에 그 단어가 7개 있죠. 토익 시험에 밥 먹듯이 나오는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whenever. 그죠? before, after, when, while, since, though, whenever. 이런 거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글도 올려주는데 강의 노트도 올려주시고 또 이제 막 그림도 재밌게 그려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걸 서로 도와주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롱이님, 슈퍼만보님, 퍼펙트만보님, 감사해요. Before signing a contract, 계약서 서명하기 전에 read the terms before signing a contract, 계약서 사인 전에 조건을 잘 읽어 보십시오. 이런 뜻이고요. Home renovation, 주택 개조죠. 그래서 we plan the home renovation, 우리가 주택 개조를 계획했다. In preparation for, 이런 걸한 덩어리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In preparation for the exhibition, 그 전시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we reviewed designs, 우리가 디자인들을 검토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back to Easy Writing. So 선생님, what 네.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Friday?
1: 자, 오늘은요, page number 146에 마유의 다이어리를 한번 해볼 텐데요.
0: Oh.
1: 뭐 항상 아시겠지만 다이어리는 진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0: Oh, yes.
1: 자, 제가 최근에 사실 뭐 최근이라고 봐야겠죠, 비교적.
0: Mm-hmm.
1: 방송국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0: Yeah.
1: 제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제가 이제 라이브를 맡게 되면서
0: yeah.
1: 와, 이건 좀 안 되겠는데 mm-hmm. 싶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It's
1: 좀
0: too much.
1: 옮기기로 결심을 하고 mm-hmm. 그리고 굉장히 모든 게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험을 좀 담아봤어요.
0: Okay.
1: 통근 지옥 때문에 이사를 결심하다 되겠습니다.
0: Okay, let's take a look at 선생님's diary. Deciding to move because of a brutal commute.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Ever since I started hosting a live radio show, I've been going to EBS every single day. The three-hour round trip really started to wear me down, so I decided to move closer. The tricky part was, I also had to relocate the business I run. Now, my new place is only about 17 minutes from EBS. I'm still getting used to it, though.

0: Day after work, I started driving toward my old place out of habit.
1: And here are today's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2: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생방송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기 시작한 이후로 매일같이 EBS에 간다. 3시간 왕복은 정말 날 지치게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게 난감한 일이었다. 이제 새로 옮긴 곳은 EBS에서 겨우 17분 정도 거리다. 아직 익숙해지는 중이긴 하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무심코 전에 살던 집 쪽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다. 되겠습니다. 이런 적 진짜 한 두 번, 세 번 있었습니다.
1: That's why habits are scary.
2: I know, right? Yeah. 한참 가다 정신 차려보니 아,
1: oh,
2: 나
1: no.
2: 이쪽 살지. 그래서 돌렸던 기억이 나네요.
1: But how has it been living closer to EBS?
2: Oh,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t's so close.
1: Yeah.
2: You know, I don't have to drive, you know, for an hour and a half just to, you know, get home.
1: Yeah.
2: 그리고 너무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있어요.
1: So happy
2: yes,
1: for you.
2: Thank you. 자, 핵심 표현 한번 잡아볼게요. 무심코 운전해서 간 거잖아요. 사실 mm-hmm. 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1: 네네.
2: 자, 근데 무심코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적당할까요?
1: 영어로는 out of habit. 다시 한번요. out of habit라고
2: 네.
1: 하는 게 좋아요.
2: 제가 아까 문장 마지막에 넣었던 부분 같아요. So, habit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습관을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2: 근데 원래 out of 뒤에 이런 식으로 뭔가 명사가 나오게 되면요. 음흠. 그것 때문에 라는 느낌을 줄 때가 굉장히 많죠.
1: 맞아요.
2: 그렇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호기심으로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죠?
1: out of curiosity.
2: 아니면 질투 때문에 말이야.
1: Out of jealousy.
2: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out of habit이라고 하면 아 습관 때문에
1: 네.
2: 거기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무심코 이게 때문에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1: 맞아요. 이거는 정말 다양하게 표현 만들 수 있어요.
2: Right. 네. 예문 만들어 볼게요.
1: 오케이.
2: 나 무심코 내 전화기를 확인했어. 그러니까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전화기 안 보기로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된 거예요.
1: 네.
2: 자, 난 내 전화기를 확인했어.
1: I checked my phone.
2: 습관 때문에.
1: Out of habit. I checked my phone out of habit.
2: 네. 두 번째는요. 그녀는 무심코 혹은 습관적으로 그 좋아요 버튼을 눌렀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전에 만나던 사람 그걸 몰래 염탐을 하다가
1: oh, no.
2: 자기도 모르게 눌러버린 거예요.
1: Oh, no.
2: 자, 그녀는 그 좋아요 버튼을 눌렀어.
1: She clicked the like button.
2: 습관 때문에.
1: Out of habit. She clicked the like button out of habit.
2: 끔찍하네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난 그녀를 무심코 내 전 애인 이름으로 불렀어.
1: Oh my goodness. This is
2: 겁니다.
1: even worse.
2: 네. 난 그녀를 내 전 애인 이름으로 불렀어.
1: I called her by my ex's name.
2: 습관 때문에.
1: Out of habit. I called her by my ex's name out of habit.
2: 이래서 한 명이랑 헤어지면 네. 텀을 둬야지 이렇게 바로 하면 문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1: That is true.
2: Right.
1: Habit is scary.
2: Right. So 핵심 표현으로 out of habit, 무심코를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2: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행하다.
1: Host. Host.
2: Host. 그렇죠. H-O-S-T. 이거는 입모양을 벌리는 게 아니죠. 그대로 네네. host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맞아요. 이거는 선생님 뭐 방송 프로그램 이런 것도 host 할
2: 네.
1: 수도 있지만 뭐 파티나 뭐 행사 같은 것도 host 할 수 있죠.
2: 행사에서도 host라고 쓸 수가
1: yeah.
2: 있겠네요. 자, 다음은요. 매일매일.
1: 아, 그냥 매일 아니고요.
2: Uh-huh.
1: Every single day. 하루도 빠지지 않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2: 강조. 그러면 그 중간에 single이라고 하는 것은 빼도 상관은 없네요.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느낌은 좀 다르죠. Every day 하고 every single day.
2: 목소리도 다르네요. 네. 죄송한데 약간
1: 저도 모르게
2: 드라마틱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1: 네네.
2: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강조를 하려고 넣는 거기 때문에 single을 특히나 힘을 많이 주죠.
1: 네.
2: 자, 다음은요. 왕복, 뭐 왕복 이동.
1: Round trip.
2: Mm-hmm.
1: Round trip.
2: 네, 많은 분들이 trip 하면 아 놀러 가는 여행으로만 생각하지만
1: mm-hmm.
2: 아, 이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Yes.
2: Right. 그러면 왕복이 아니라 편도로 한 번 가는 것은 무슨 trip이라고 하나요?
1: You can say one-way trip.
2: 아, one-way trip. 자, 다음은요. 이전하다, 재배치하다.
1: relocate. Mm-hmm. Locate는 다

0: 네, 알고 계실 거예요.
1: right?
0: re가 들어가니까 뭔가 다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1: 네. 뭔가 사업체 같은 것을 이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move를 써도 괜찮습니다.
0: 네.
1: 하지만 조금 더뭐 전문적인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relocate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0: Yeah, the business relocated to another neighborhood.
1: Right. 자, 다음은요. 운영하다.
0: 아, 이거 저번에 배웠죠?
1: Yes.
0: Run.
1: 그때 run the floor를 배웠던 것 같아요. Right. So
0: Yes.
1: 뭔가 manage 하거나 operate 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느 쪽으로?
0: Toward. Toward.
1: 자, 스펠링 어떻게 되나요?
0: Toward.
1: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키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누군가를 지치게 하다. 목적어를 지치게 하다.
0: Wear 목적어 down. Wear someone down.
1: 아,
0: 네.
1: 이거는 wear이라고 하는 거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긴 한것 같아요. Yeah, because when you wear like the same clothing
1: Right.
0: all the time, eventually it's going to get thinner and thinner, maybe get some holes in it,
1: Right.
0: right? So 너무 뭐를 네,
1: 달아버리니까.
0: 입으면
1: 오,
0: 달아버리잖아요.
1: 진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마치 제가 밀도 같은 옷 입는 것처럼. 뭔가 옷을 입은 상태를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동사로 닳다, 뭐 닳게 하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닳게 해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넘어지게 만든다
0: 맞아요.
1: 생각하면 되겠네요.
0: 네.
1: 그렇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의 잔소리가 그녀를 지치게 했어. 그의 잔소리가 그녀를 닳게 했어.
0: His nagging wore her down. 과거 형태로 wore라고 해야죠. 다시 한번. His nagging wore her down.
1: 네. 자, 다음은요. 회의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없는 회의들이 날 닳게 하고 있어. 한마디로 지치게 하고 있다.
0: Endless meetings are wearing me down. Endless meetings are wearing me down.
1: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평서문이 바로 곤란한 부분이다. 자, 곤란한 건 바로 평서문이다.
0: The tricky part is 평서문. The tricky part is 평서문.
1: 네, 쌤, 이 트리키하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0: 네, tricky는 보통 뭐가 어렵거나, 뭔가 힘들거나, 아니면 또 애매할 때도 tricky를 씁니다.
1: 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어렵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이건가? 아, 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말하면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좀 그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0: 맞아요.
1: 사실 이사 가야 되는, 그러니까 집만 이사 가면 모르는데 제가 그뭐 온라인 그런 교육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거를 옮기려면 막 스튜디오도 옮겨야 되고 다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0: 네.
1: 고민을 하게 되고
0: 야.
1: 아 이걸 차라리 옮기지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네요,
0: That
1: 그렇죠?
0: must have been tricky.
1: 네, tricky.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로 그녀의 생일이 Valentine's Day에 있다는 게 그게 바로 곤란한 애매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물을 두 개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거.
0: 당연하죠.
1: 그랬습니까? 네.
0: 네.
1: (웃음) 자, 그 곤란한 부분은
0: The tricky part is
1: 그녀의 생일이 Valentine's Day에 있다는 거야.
0: her birthday is on Valentine's Day. The tricky part is her birthday is on Valentine's Day.
1: 네. 자, 이번에는요. 자,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없다는 게좀 곤란한 부분이에요. 자, 그 곤란한 부분은
0: The tricky part is
1: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0: we don't have enough budget. The tricky part is we don't have enough budget.
1: 네. 자, 마지막 주요 표현은요. 바로 명사에 익숙해지다. 뭔가에 익숙해지다.
0: Get used to 명사. Get used to something.
1: 네. 참고로 여기서 이 something 대신에 ing 형태로 써도 상관없죠.
0: 네, 맞아요.
1: 또뭐 어떤 행동하는 거에 익숙해지다. 그래서 이미 익숙한 상태를 강조하고 싶다면 get 대신에 비동사 쓰시면 되고요.
0: 네.
1: 딱 익숙해지다라는 동작 강조의 느낌은 get을 쓰시면 더잘 어울립니다.
0: 맞아요.
1: 자, 예를 들어서 나내새 포지션에 익숙해지고 있어. 난 익숙해지고 있어.
0: I am getting used.
1: 나의 새 포지션에.
0: To my new position. I am getting used to my new position.
1: 네, 뭔가에 많이 사용이 돼서 그쪽으로 흡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0: That's right.
1: 자, 두 번째는요. 넌 채소 먹는 거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넌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
0: You need to get used.
1: 채소들을 먹는 것에.
0: To eating vegetables. You need to get used to eating vegetables.
1: 네.
0: 여기는 이제 어순 때문에 저희가 끊어서 했는데 네. 연결해서 읽는 게 좋긴 해요.
1: 맞아요. Used 하고 나서. to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used to 해서 사실 used의 d는 거의 발음이 안 되죠. 그렇죠?
0: 맞아요.
1: Right. 자, 오늘의 어순 영작 가 볼게요.
0: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149.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 보겠습니다. 생방송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기 시작한 이후로 매일같이 EBS에 간다. 자, 내가 시작한 이후로
0: Ever since I started
1: 생방송 라디오 쇼를 진행하는 걸
0: Hosting a live radio show
1: 난 EBS에 가 오고 있다.
0: I've been going to EBS
1: 매일매일
0: Every single day Ever since I started hosting a live radio show I've been going to EBS every single day.
1: 네, 여기서 I've been going to, have been ing를 썼는데요. 이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시제죠.
0: 맞아요.
1: 자, 두 번째로 3시간 왕복은 정말 날 지치게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자, 그 3시간의 왕복 이동은 정말 시작했다.
0: The 3-hour round trip really started
1: 날 닳게 하기
0: To wear me down.
1: 그래서 난 더 가까이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0: So I decided to move closer. The 3-hour round trip really started to wear me down. So I decided to move closer. 선생님, 여기는 네. 3시간인데 왜 hour 다음에 s가 안 붙여져 있죠?
1: 아, 이것은 그 뒤에 것을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0: 그래서 네.
1: round trip을 꾸며주는 3시간짜리, 뭐 3시간 뭐 길이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수로 써주시면
0: 아하,
1: 되겠죠.
0: 그러면 뭐 5-hour round trip, 7-hour round trip.
1: 그렇죠. 뭐 30-minute walk 이런 식으로요.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게 난감한 일이었다. 자, 그 곤란한 부분은
0: The tricky part was
1: 내가 또한 그 사업을 재배치했어야 했다는 것
0: I also had to relocate the business
1: 내가 운영하는
0: I run The tricky part was I also had to relocate the business I run
1: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새로 옮긴 곳은 EBS에서 겨우 17분 정도 거리다. 자, 이제 내 새 장소는 겨우 약 17분이다.
0: Now my new place is only about 17 minutes
1: EBS로부터
0: from EBS. Now my new place is only about 17 minutes from EBS.
1: 네. 뭔가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my new place is only about 7 minutes 하고 나서 원래는 away를 쓰면 확실하게 떨어져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데 회화체에서는 away를 엄청 많이 생략을 하죠.
0: 맞아요.
1: 그렇죠? Right.
0: Yeah.
1: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17 minutes로 끝내도 되고 정확하게 뭐 글에 맞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away를 두면 더 확실해지긴 합니다.
0: 아, 맞아요. Very good. 그리고 원어민들은 my home, my house 뭐 이런 거보다는 my place라고 정말 많이 표현합니다.
1: 맞습니다. Yeah. 이게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굳이 뭐 내가 I own this house 이런 얘기를 쓰는 거를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0: 맞아요.
1: 그게 뭐 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ownership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place라고 쓰는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0: Yes.
1: 자, 마지막으로 아직 익숙해지는 중이긴 하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무심코 전에 살던 집 쪽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다. 자, 난 여전히 그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래도
0: I'm still getting used to it though.
1: 하루는 일 후에
0: One day after work,
1: 난 내 오래된 장소 쪽으로 운전하기 시작했다.
0: I started driving toward my old place.
1: 습관 때문에.
0: Out of habit. I'm still getting used to it though. One day after work, I started driving toward my old place. Out of habit.
1: 네, 여기서 toward라는 단어는 정확히 어디로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가 되겠습니다.
0: Right.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ry one more time.
2: Ever since I started hosting a live radio show, I've been going to EBS every single day. The 3-hour round trip really started to wear me down, so I

0: decided to move closer. The tricky part was I also had to relocate the business I run. Now, my new place is only about 17 minutes from EBS. I'm still getting used to it, though. One day after work, I started driving toward my old place out of habit.
1: And here's today's review.
2: 매일매일.
1: Every single day.
2: 왕복 이동.
1: Round trip.
2: 이전하다, 재배치하다.
1: Relocate.
2: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무심코.
1: Out of habit.
2: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를 지치게 하다.
1: Wear 목적어 down. That's all. 6 to Saturday, 6 a.m. This is Easy Writing.
2: 네,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2: 걔는 무심코 예전 패스워드를 입력했어. 그는 그의 오래된 패스워드를 입력했대요. 습관 때문에 그랬겠죠?
1: 저 이럴 때 많아요.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무심코 out of habit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악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1: All 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and join us for the review tomorrow. Bye for now.
2: Bye.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1: 영어.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Welcome back to Kwee Tee Y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Vint.
2: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우리 피터쌤은 탄산수나 탄산음료 이런 거 많이 드시나요?
1: Especially when it's hot. I like a nice cold fizzy drink.
2: Fizzy drink.
1: Yeah.
2: You mean carbonated.
1: Mm-hmm.
2: I used to drink sparkling water quite often back in the day, maybe two or three years ago. That's the only water I used to drink.
1: Yeah, because it seems a bit boring sometimes, still water, 맞아요. right?
2: 저도 맹물보다 탄산수를 꼭 먹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굳이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물을 마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탄산음료를 저도 그래서 거의 안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1: So you are part of the young generation in today's news topic.
2: The young generation. Maybe I'm following the trends, maybe.
1: Yeah, so it looks like people are now preferring these still drinks instead. Whereas when I was young, I think most young kids wanted the fizzy drinks, the stimulating ones.
2: 이 탄산음료들이 이제 한때 많이 성장을 했다가 그 요즘 들어서 상당히 성장세가 둔화되고 오히려 이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식음료 업계였던 트렌드 중에 하나라는 기사를 오늘 만나볼 예정인데 대체 음료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비탄산 음료 중에 이제 참신한 음료 제품군들이 많이 나와서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그런 예들을 오늘 이제 여러 기업들이 어떤 제품들을

0: 출시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강 트렌드와 맞아떨어지면서 젊은 세대가 이와 같은 것들을 또 모임에서 보고 소셜 미디어 이제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게 더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1: Yeah, let's check it out then. It's part one on page 146 in our August book.
2: Young generation steers beverage market trends toward still selections.
3: The phenomenal marketplace expansion of sparkling waters and fizzy alcoholic beverages has suddenly decelerated as consumers experience intense flavor fatigue. Instead, innovative non-carbonated refreshments are rapidly capturing vital retail shelf space and securing widespread public attention. Industry consultants observe a profound, sweeping transition toward still liquids across both the alcoholic and soft drink sectors globally.
0: Sparkling, fizzy, carbonated. 이 세 단어 오늘 꼭 챙겨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탄산에 의미하는 단어고 반대말이 still이죠. Still.
1: 그렇죠. 네,
0: 이게 이제 비탄산 혹은 무탄산을 말합니다. 기포 없는 거.
1: The phenomenal marketplace expansion of sparkling waters and fizzy alcoholic beverages has suddenly decelerated as consumers experience intense flavor fatigue.
0: 저도 약간 이거 느낀 것 같아요. Intense flavor fatigue. 처음에는 그 따끔따끔한 그거로 인해서 와 청량감, 와 물 마시는데도 이런 어떤 느낌이 있다고 이게 너무 좋았는데.
1: 그렇죠.
0: 이게 어느 순간 굳이 이거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좀 피로감이 생긴 것 같아요. 맛 피로감이라고 하는 거죠.
1: Yeah, exactly. When you get fatigue from something, you've just had too much of it. You're fed up of it.
0: 그래서 맛의 어떤 피로감을 강하게 느끼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하고 있었던 탄산수, sparkling waters, 혹은 fizzy alcoholic beverages. 이것도 이제 탄산 주류를 말하죠.
1: Mm-hmm.
0: 가장 대표적인 게 기포 올라오는 그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1: 그쵸.
0: 샴페인 같은 거.
1: 네, that's been a lot in the marketplace and it's seen an amazing expansion. Phenomenal is used when something is remarkable and extraordinary,
0: 맞아요.
1: right?
0: So sparkling, fizzy, 전부 다 기포가 있는 탄산을 말하는 말들입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The phenomenal marketplace expansion of sparkling waters and fizzy alcoholic beverages has suddenly decelerated as consumers experience intense flavor fatigue. Instead, innovative non-carbonated refreshments are rapidly capturing vital retail shelf space and securing widespread public attention.
0: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지난번에 언급 한번 했었던 단백질 드링크 혹은 단백질 함유가 많은 그런 드링크라든가 그런 건 비탄산이잖아요.
1: 그쵸.
0: 그쪽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요. 자, innovative 자체가 원래 테크업 쪽에서 많이 나온 단어인데 이게 좀 식음료 업계에 나오면 좀 참신한 음료나 그런 메뉴를 의미하는 단어로 썼다고 보면 됩니다.
1: Yeah, something that's creative or new and fresh.
0: 맞아요. Non-carbonated refreshments. Refreshment 자체도 음료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서요?
1: Yeah, exactly. Usually when you drink something, you feel refreshed. So it's just the same as a beverage, but it just sounds more, I don't know, attractive.
0: 기분 전환을 하게 해주는, 청량감을 주는 그런 걸 말하니까 여기서 이제 음료를 말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썼다고 봐야겠네요. 근데 앞에 non-carbonated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비탄산 음료들을 말하겠고요. 자, 이런 음료들이 are rapidly capturing vital retail shelf space. 유통업체 매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 Yeah, exactly. And they've got to be on the shelves for that to happen. And if it's vital shelf space, it's maybe talking about a lot of that space and at the prime location at eye level or something like that.
0: 그죠.
1: And securing widespread public attention, so people are becoming more and more aware. One more time. Instead, innovative non-carbonated refreshments are rapidly capturing vital retail shelf space and securing widespread public attention.
0: 여러분도 편의점 가보시면 가장 눈높이에 있는 그 음료들이 뭔지 혹은 손에 가장 가깝게 닿는 그 정도 매대에 있는 음료들이 뭔지를 보면 이게 요즘에 가장 잘 팔리는 음료군이거든요.
1: 그렇죠. 네. 네.
0: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 Industry consultants observe a profound sweeping transition towards still liquids across both the alcoholic and soft drink sectors globally.
0: 자, 주류와 이제 비알코올성 그런 음료 전체를 통틀어서 무탄산 음료로 대대적인 어떤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그건 것 같아요.
1: Yes, absolutely. Yeah, this is the big sweeping transition. If something's sweeping, it means it's not affecting a small area, but a large area.
0: 맞아요. 아예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의 뜻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 변화가 휩쓸고 지나가

0: 정도면 지각 변동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산에서 비탄산 쪽으로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트렌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still liquids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탄산 음료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Toward.
1: All right, one more time there. Industry consultants observe a profound sweeping transition towards still liquids across both the alcoholic and soft drink sectors globally. Yet, soft drinks strictly means non-alcoholic drinks, right? Usually bubbly and sweetened, but not strictly.
0: 그러니까 원래 soft drink 하면 탄산음료를 부르는 말로 우리가 많이 쓰긴
1: 네,
0: 써요.
1: 그렇죠.
0: 예, 그러긴 한데 여기서 soft drink는 약간 청량음료 혹은 뭐 비알코올성 음료의 의미로 soft drink라고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1: Yeah, like hard alcoholic drinks on one side, soft non-alcoholic drinks on the other.
0: 앞에 alcoholic의 반대말로 쓰였다 보시면 돼요.
1: Here is part two.
2: This significant market trend is largely driven by younger consumers who actively seek out unique drink options during social events. Recent market reports show that total sales for traditional malt-based hard seltzers are now officially experiencing a steady drop. On the other hand, ready-to-drink pre-mixed cocktails and tea-based options manufactured by enterprise brands like Anheuser-Busch are witnessing meteoric growth.
0: 자, 이런 이제 대표적인 음료 기업들이 팔고 있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볼게요.
1: This significant market trend is largely driven by younger consumers who actively seek out unique drink options during social events. Yeah, so actively seek out, right? They are going to order these things. It's not just taken their eye and they're like, oh, on a whim ordering it. They've planned, I want this drink.
0: 친구들 만나는 모임 자리 같은 데서 어떤 특정 음료를 적극적으로 찾는 젊은 소비자층이 주도하며 이런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 그렇죠. 네. So they'll probably go to a bar or a venue, ask for it, and if they don't have it, the venue will then say, "Oh, we need it."
0: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 가가지고, 아, 이런 음료 없나요? 어, 왜 없죠? 자꾸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거의 갖다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판매가 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탄산 쪽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1: This significant market trend is largely driven by younger consumers who actively seek out unique drink options during social events. Yeah, social events can cover everything from a dinner to a party, blah, blah, blah. Recent market reports show that total sales for traditional malt-based hard seltzers are now officially experiencing a steady drop.
0: Seltzer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도 같이 좀 알아둘게요. 오늘 기사가 기사인 이만큼 이것도 탄산 음료를 말합니다. 예.
1: Yes, exactly. Alcoholic like sparkling waters and things like
0: 맞아요.
1: that. Yeah.
0: Seltzer. 근데 앞에 hard가 붙으면 이건 주류예요. 예. Hard liquor 할 때. 그래서 hard seltzer 하면 탄산 주류를 말하는 말이고 몰트 기반이란 건 우리가 지난번에 메가 기반의 음료들 얘기했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Malt based hard seltzers 이런 음료의 판매가 지금 여러분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1: A steady drop.
0: 그렇죠. 꾸준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시장 분석 보고서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1: Recent market reports show that total sales for traditional malt-based hard seltzers are now officially experiencing a steady drop. On the other hand, ready-to-drink pre-mixed cocktails and tea-based options manufactured by enterprise brands like Anheuser-Busch are witnessing meteoric growth.
0: 애나이어부시는 이거 저기 버드와이저 만드는 그 세계 최고의 맥주 회사예요. 예. 이런 이제 음료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요즘에 좀잘 나가는 제품들이 뭐냐면 ready to drink pre-mixed cocktails. 아, 칵테일은 칵테일인데 바로 그냥 뜯어서 먹을 수 있는.
1: In the cans, I think you've seen a lot in Korean convenience stores
0: 맞아요.
1: these days.
0: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건 것 같아요. 모히또 같은 거?
1: 아, 맞아요. 네.
0: 그냥 이게 모히또인데 그냥 따서 먹을 수 있는 칵테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이제 ready to drink pre-mixed cocktails거든요. 그런 제품이라든가 tea based options 뭐차 기반의 어떤 음료 같은 거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말차라든가 뭐 이런
1: 그렇죠.
0: 이런 거 기반의 어떤 제품들을 새로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And those are witnessing meteoric growth. Meteoric from the word meteor, which is very fast moving, right? So this is a dramatic rise in sales.
0: 뭔가 운석을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0: 운석이 엄청난 속도로 빨리 이제 움직이듯이 혹은 크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meteoric growth 같은 경우는 엄청난 성장세를 목격하고 있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1: Let's move on to part three.
2: Firms specializing in non-alcoholic functional refreshments, including energy drink producer Celsius, are also strategically introducing bubble-free product variations. Consumers increasingly favor these smooth flavor drinks because they eliminate physical bloating and pair beautifully with everyday meals. Ultimately, the growing use of nitrogen-infused aluminum cans allows modern beverage companies to package still drinks without crushing them.
0: 자, 마지막 part 3 볼게요.
1: Firms specializing in non-alcoholic functional refreshments, including energy drink producer Celsius, are also strategically introducing bubble-free product variations.
0: 비탄산을 부르는 말이 또 하나 나왔네요. Bubbly라는 말도 탄산의 의미로 쓰이긴 하거든요.
1: 아, 그쵸.
0: 네, 네. Bubbly 하면 기포가 올라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bubble free 했으니까 탄산이 없는 비탄산 제품군들을 이 회사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에너지 드링크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앞에 non-alcoholic functional refreshments라는 건 우리 그 여러분 기능성 음료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1: 그렇죠.
0: 뭐 전해질을 추가하기 위해서 먹는 음료라든가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먹는 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혹은 뭐 우리나라의 그 저기 숙취 해소 음료 같은 것들.
1: Yeah, they're all functional, right? They've got to aim something they want to achieve. 네,
0: 뭐 헛개라든가 보리를 기반으로 한 차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우리 이런 거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non-alcoholic functional refreshment는 비주류 기능성 음료에 이제 특화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비탄산 이제 제품군들을 다양하게 더 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적으로.
1: Okay, one more time. Firms specializing in non-alcoholic functional refreshments, including energy drink producer Celsius, are also strategically introducing bubble-free product variations. Consumers increasingly favor these smooth flavor drinks because they eliminate physical bloating and pair beautifully with everyday meals.
0: 탄산이 마실 때는 좋은데 가스가 배에 차니까.
1: 그렇죠.
0: 배가 좀 더부룩하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거.
1: Bloating.
0: Bloating.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걸 말하죠. 그래서 복부 팽만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이런 부드러운 맛의 음료들을 점점 더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음료들은 복부 팽만감, 가스 때문에 부풀어 오는 그 불편감 이런 것을 이제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고.
1: And pair beautifully with everyday meals. We talk about this a lot in Korea now, like wine pairing, right? So things that complement each other, go well together.
0: 맞아요. 그 어떤 일상 음식과도 음식 궁합이 기가 막히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보리차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어떤 음식하고 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 기름기 있는 치킨하고 먹으면 좀 항상 양각을 하는데 네. pair beautifully with everyday meals. 근데 그 치킨 같은 건 일상 음식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매일 치킨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매일 먹는 음식들 그것과 잘 어울리는 그런 음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점점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오케이.
1: Ultimately, the growing use of nitrogen-infused aluminium cans allows modern beverage companies to package still drinks without crushing them.
0: 이건 뭐 추가로 나온 내용인 것 같아요. 탄산 음료 같은 경우는 탄산이 들어가서 빵빵하잖아요.
1: 그렇죠.
0: 얘네가 찌그러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비탄산 음료 같은 경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유통 단계에서 툭 치면 찌그러지니까
1: 맞아요.
0: 제품 찌그러진 캔 먹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It doesn't look very good. But there's a growing use of nitrogen-infused aluminium cans. So that is just the new tech that allows the cans to stay stiff, I suppose.
0: 질소죠, 나이트로젠은. 그러니까 질소를 infused, 주입한 캔을 점점 더 이런 업체들이 쓰다 보니까 최근 음료 회사들이 still drinks는 아까 얘기했던 비탄산 음료죠. 이런 비탄산 음료들도 without crushing them. 찌그러뜨리지 않고 충분히 패키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All right, let's listen to parts 1, 2, and 3 now, uninterrupted. Try to fill in the blanks on page 150 as you do so.
3: Young generation steers beverage market trends toward still selections.
2: The phenomenal marketplace expansion of sparkling waters and fizzy alcoholic beverages has suddenly decelerated as consumers experience intense flavor fatigue. Instead, innovative non-carbonated refreshments are rapidly capturing vital retail shelf space and securing widespread public attention. Industry consultants observe a profound, sweeping transition towards still liquids across both the alcoholic and soft drink sectors globally. This significant market trend is largely driven by younger consumers who actively seek out unique drink options during social events. Recent market reports show that total sales for traditional malt-based hard seltzers are now officially experiencing a steady drop. On the other hand, ready-to-drink pre-mixed cocktails and tea-based options manufactured by enterprise brands like Anheuser-Busch are witnessing meteoric growth. Firms specializing in non-alcoholic functional refreshments, including energy drink producer Celsius, are also strategically introducing bubble-free product variations. Consumers increasingly favor these smooth flavor drinks because they eliminate physical bloating and pair beautifully with everyday meals. Ultimately, the growing use of nitrogen-infused aluminum cans allows modern beverage companies to package still drinks without crushing them.
0: Okay,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1: Great job, everybody. Goodbye. Bye.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입이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us. I'm Jennifer Clyde.
2: 자,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이제 결혼 24년 차 되는 가정주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들은 이제 20대가 돼서 직장도 다니고 이제 대학생으로 성장을 잘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타운하우스로 이렇게 옮기셨대요. 그래서 지금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신데 얼마 안 됐지만 대만족하며 살고 계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0: Kind of, you know. Yeah. Would be nice to get away from all the hustle and bustle of the city, right?
2: Yeah. He's very satisfied with the country lifestyle.
0: Yeah.
2: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노후에 대한 생각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하셨고
0: 네.
2: 무엇보다 이제 정신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준비를 하고 싶다.
0: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여유가 더 생기신
2: 그렇죠.
0: 것 같아요.
2: 도시에 있을 때보다.
0: 반면에 조금 외로운 마음이 드시는 것 같기도 해요. Because she's thinking about, you know, how their children, they're already in their 20s. They don't need their parents' help as much as they did in,
2: 그렇죠.
0: you know, in the past. So, yeah.
2: 비로소 이제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 이 나이 때 누구나 다 그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공감이 많이 갑니다. 자,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0: 네, 새싹 사연입니다. 49살 깊은 노후 고민에 빠진 웅맘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2: 네.
0: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story. Let's begin by listening.
3: Life after retirement. I'm a homemaker, and I have been married for 24 years. During that time, I raised three children and lived frugally to help our family stay financially stable. My children have grown into healthy young adults in their 20s. Each is doing their best in their own place, either at work or in college. This year, my husband and I left Seoul and moved into a townhouse we bought in Gyeonggi Province. It has been 3 months now, and we are happily enjoying each day. We are very satisfied with our country lifestyle. Sometimes I feel a little sad when I see that my children no longer need my help. But I'm glad I can finally focus on my own life now. When I turned 49 last month, I suddenly found myself wondering, what should I do with the rest of my life? I've been thinking deeply about how I want to live in my later years. I want to prepare for a healthy and fulfilling life when I get older,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2: 자, 결혼 24년 차 되는 가정주부입니다. 이렇게 시작해 주셨어요.
0: I'm a homemaker and I have been married for 24 years.
2: 그렇죠. Homemaker, housewife란 단어보다 이 단어 훨씬 더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So I'm a homemaker and I have been married for 24 years. 자, 그동안 세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좀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약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0: During that time, I raised three children and lived frugally to help our family stay financially stable.
2: 자, 일단 두 가지 표현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Live frugally. What does that mean?
0: If you say that you do something frugally, it means that you're not wasting your money.
2: 그쵸.
0: You're thinking very hard about whether it'll be a waste of money or not. So you're very careful with your spendings.
2: 근검 절약하는 그런 마음을 frugal이라고 하고요. 여기선 부사 형태로 frugally 그랬으니까 검소하게 이렇게 보셔도 되고.
0: 맞아요. 네. Stingy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2: 달라요.
0: 네. Right.
2: 써야 될 땐 써야 되지만 필요 없는 돈은 절대 쓰지 않는
0: 네.
2: 이런. So lived frugally 했단 얘기. To help our family stay financially stable. 자,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이 표현. 이것도 잘 챙겨주세요. Financially stable. 오케이. 자, 다시 한번.
0: During that time, I raised three children and lived frugally to help our family stay financially stable.
2: 아이들은 건강한 20대 직장인과 대학생으로 잘 자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0: My children have grown into healthy young adults in their 20s. Each is doing their best in their own place, either at work or in college.
2: Each is doing their best. 자, 그 다음이 in their own place. 이게 이제 각자만의 자리에서죠. 각자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 붙임말이 either at work or in college. 그것이 회사이든 아니면 대학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붙인 겁니다. 각자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소가 어디든 간에.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My children.
0: My children have grown into healthy young adults in their 20s. Each is doing their best in their own place, either at work or in college.
2: 자, 올해 저희 부부는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에 타운하우스를 하나 구입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0: This year, my husband and I left Seoul and moved into a townhouse we bought in Gyeonggi Province.
2: Okay. 자, left 어디 어디, 그 다음에 어디로 이사 들어가다 and moved into a townhouse. 어디로 이사 들어가다. We bought in Gyeonggi Province. 자,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 전원주택 삶에 상당히 만족하면서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It has been 3 months now, and we are happily enjoying each day. We are very satisfied with our country lifestyle.
2: We are very satisfied with our country lifestyle. 우리 뭐 전원주택의 삶 혹은 뭐 전원생활 이런 말 할 때 country 네네. lifestyle 붙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다. 자, 3개월 됐을 때부터 it has been 다시 한번.

0: It has been 3 months now, and we are happily enjoying each day.
1: 하루하루가 즐겁다.
0: We are very satisfied with our country lifestyle.
1: Okay. 자, 내 도움을 더 이상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가끔 서운할 때도 있지만 이제야 비로소 나만의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면도 있습니다.
0: Sometimes I feel a little sad when I see that my children no longer need my help. So sometimes I feel a little sad. 뭐 가끔은 약간 슬프기도 하다. 그쵸. 그게 언제냐? When I see that. 뭔가 좀 깨달았을 때 아니면 뭐가 느껴졌을 때란 말이죠. Right? My children no longer need my help. 아이들이 더 이상 나의 도움이 이제 필요 없는
1: 없다.
0: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 좀 네. 슬퍼지긴 한다. But I'm glad I can finally focus on my own life now.
1: 나만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쵸? I can finally, 마침내, focus on my own life now. 이럴 땐 own에 힘을 좀 주면서 읽으셔야 되죠. 녹화할 때. 그래서 I'm glad that I can finally focus on my own life now. 이런 식으로. 자, 이어갈게요. 자, 지난달에 49 생일을 맞았는데요. 남은 생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0: When I turned 49 last month, I suddenly found myself wondering, what should I do with the rest of my life?
1: 자, 일단 딱 그 나이가 되다 해서 동사는 turn 쓴다고 여러 차례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다시 한번 쓸게요. When I turned 49 last month, 지난달에 딱 49이 됐을 때, I suddenly found myself wondering.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문득 하고 있더라고요. 막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식의 found거든요. I suddenly found myself wondering. 우리말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다예요. 이 말은 영어로 이렇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 자, I suddenly found myself wondering. 잘 표시해 놓으세요. 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그 부분.
0: What should I do with the rest of my life?
1: What should I do with the rest of my life?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When I turned 49 last month, I suddenly found myself wondering, what should I do with the rest of my life?
1: 특히 노후에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깊은 고민에 좀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0: I've been thinking deeply about how I want to live in my later years.
1: In my later years?
0: In my later years, meaning, you know, in the future when I become older.
1: 인생 후반부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전반부 후반부가 있으면
0: 네.
1: 약간 50을 기점으로. 그래서 how I want to live my later years. 인생 후반부는 어떻게 살아갈지. 자, 고민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영어로 풀 때 고민하지 마시고 think deeply about something 하면 이 자체가 고민입니다. 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다는 얘기니까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요.
0: I've been thinking deeply about how I want to live in my later years.
1: Okay. 자, 노후에도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지금부터 하고 싶습니다.
0: I want to prepare for a healthy and fulfilling life when I get older,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I want to prepare for 뭐뭐뭐. 뭔가에 대한 좀 준비를 하고 싶다라는 말이잖아요. 어떤 삶이죠? A healthy and fulfilling life. 건강하고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이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좀 건강하고 또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놓고 싶다. Both physically and mentally니까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좀 마음적인 건강.
1: 그렇죠. 심신?
0: 다. Right, right, right.
1: 심신 모두 할 때.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이것도 덩어리로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0: Yeah.
1: 심신 모두 할 때. So I want to prepare for a healthy and fulfilling life. 아까 그. 선생님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 충만한에 해당하는 가득 찬의 의미의 fulfilling도 잘 챙겨두세요. 근데 이미 이렇게 그 이사를 하셨고 뭔가 제2의 인생 2막을 준비를 하는 걸 다 마치신 것 같아요.
0: Yeah.
1: 지금부터는 그걸 채워나가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0: little by little.
1: 맞아요. 하루하루 행복한 그런 날들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Life after retirement. I'm a homemaker, and I have been married for 24 years. During that time, I raised 3 children and lived frugally to help our family stay financially stable. My children have grown into healthy young adults.

0: in their 20s. Each is doing their best in their own place, either at work or in college. This year, my husband and I left Seoul and moved into a townhouse we bought in Gyeonggi Province. It has been 3 months now, and we are happily enjoying each day. We are very satisfied with our country lifestyle. Sometimes I feel a little sad when I see that my children no longer need my help. But I'm glad I can finally focus on my own life now. When I turned 49 last month, I suddenly found myself wondering, what should I do with the rest of my life? I've been thinking deeply about how I want to live in my later years. I want to prepare for a healthy and fulfilling life when I get older,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1: Pattern practice.
2: 자,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 세 가지 패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에 매우 만족하다. 자, 전치사 with로 연결만 잘하세요. Very satisfied with.
3: We are very satisfied with our country lifestyle.
2: 전원주택 생활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자, 가격은 조금 비싼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3: It's a bit expensive, but I'm very satisfied with it.
2: 그렇죠. 가격이 높지만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but이죠. 결과물에 아주 만족스럽다.
3: We are very satisfied with the result.
2: 그렇죠. 뭔가 흡족한 감정을 이렇게 잘 표현해 보세요. We are very satisfied with the result.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만의 삶에 집중하다. Focus on one's own life. Own에 힘주고 잘 읽으세요.
3: I'm glad I can finally focus on my own life now.
2: 우리 부모님들께서 당신들의 삶에 이제 집중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3: I wish my parents would focus on their own lives.
2: 자식 걱정보다, 그렇죠? 부모님 본인의 어떤 삶의 행복 그럴 때 I wish my parents would focus on their own lives.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고민을 하다 있잖아요. 그거 think deeply about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일단 인지하고 몇 번 연습할게요. 자, 문장 빈칸 채워보세요.
3: I've been thinking deeply about how I want to live in my later years.
2: 그렇죠. 나의 인생 2막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혹은 뭐 고민해 본 바 없다? 해볼까요?
3: I haven't really thought deeply about it yet.
2: 누군가 뭔가 질문을 했는데 아직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봤는데 그럴 때 딱 쓰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활용 빈도가 상당히 높은 문장입니다. 영어 회화를 하다 보면은. 이 문장 그래서 저는 통환기 강력 추천합니다. 그대로 외우세요.
3: I haven't really thought deeply about it yet.
2: 한 번 더요.
3: I haven't really thought deeply about it yet.
2: 제대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어요. 그렇게 자 오늘 통환기 1번. 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3: We need to start thinking deeply about our future.
2: 그렇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Alrighty.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Doesn't it feel a little lonely now that all the kids have moved out?
0: Yes, it's a mix of relief and sadness.
4: Now we can finally spend time doing the things we want to do.
0: I know, but I'm not even sure what I want to do yet.
4: Just take your time and find something. You have plenty of time now.
0: Okay. At our age, we should start preparing for life after retirement.
3: Ah, the man is lonely, he says to his wife. Doesn't it feel a little lonely now that all the kids have moved out?
2: Move out, 이렇게 이제 출가했다고 하네요, 우리말로. 다 이제 독립하고 나갔죠.
3: 독립, right.
2: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이제 나가니까 좀 허전하지 않나요? Doesn't it feel a little lonely?
3: Woman says, yes, it's a mix of relief and sadness.
2: 우리 그 시원섭섭이란 말 하잖아요. 네. 그 말을 이제 그 형용사 하나로 하라면 뭐 bittersweet sweet라는 말도 있긴 있죠.
3: 맞아요.
2: 어허.
3: bitter는 안 좋은 거지만 그쵸? sweet은 또 좋은 거잖아요.
2: 씁쓸하면서도 단.
3: yeah.
2: 그래서 좀

0: 그게 걱정이다.
1: 남자가 just take your time and find something. 천천히 그냥 뭐라도 찾아봐.
0: 그렇죠. 서두르지 말아라. Right. 그럴 때 take your time이거든요. Mm-hmm. Just take your time. 우리 시간을 두고 뭘 찾아봅시다.
1: 네, 그러면서 you have plenty of time. 시간은 많아 라고 하죠. And the woman says, okay, at our age, 우리 나이가 되면은, we should start preparing for life after retirement. 노후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할 때지.
0: 그렇죠. 좋습니다. 자, 대화문 잘 활용하시고요. 150페이지에 5개 영작 해보시고, 3번과 4번에 별표 치겠습니다.
1: And that's all for today, everyone.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Goodbye.
1: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같은 걸 사진이나 엑셀 파일로 만들어 개인 메일이나 웹하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PC보다 USB 외장하드처럼 이동 저장 장치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만 연결해 사용하세요. 또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보다 핸드폰 문자 서비스, OTP 카드를 통해 그때그때 일회성 인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맛있는 식당에 갔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식당에 갔어요.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1: It's to die for?
0: Oh, it's to die for. Oh. 진짜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고 싶어요. 여기 또 와야겠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Okay. We should come here again.
0: 또 다시니까 again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We should come here again.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식당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가가 될 수도 있고요. 도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당, 카페, 공원, mm-hmm. 연극.
1: 뭐, Library.
0: 뭐 도서관
1: museum,
0: 다 되죠. 맞아요.
1: Swimming pool.
0: 박물관, 수영장 다 됩니다. 그럴 때 또 와야 되겠다. We should come here again.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문장을 중심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 먼저 이 문장 파헤쳐볼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sentence. Once again, what is it?
1: We should come here again.
0: 자, we should come here again인데요. 이렇게 여기 또 와야겠어요 라고 할 때는 같이 누군가가 여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혹은 같이 누군가가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뭐 해야겠어요. 주어가 중요하죠, 영어는. 그래서 우리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we겠죠. 근데 뭐뭐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어떤 제안이나 권유인데 물론 let's라고 해도 되겠지만 우리 이거 하는 게 좋겠다라는

0: 의미로 we should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et's, 뭐 we should 다 비슷한 의미의 제안이에요. 자, we should 뭐뭐. We should 뭐뭐. 자, 그럼 뭐뭐에 뭐가 들어갈까요? 행동이 와야 되겠죠? 이곳에 오는 게 다시 할 행동이네요. 여기 오다, 영어로 하면 come here. We should come here. 우리 여기 와야 해 라는 말이에요. 우리 여기 와야겠다, 뭐 이런 뉘앙스겠죠? 그런데 이미 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혹은 또라는 뜻의 again 이라는 단어를 뒤에 넣어주는 겁니다. We should come here again. We should come here again. 이렇게 말하면 아, 우리 여기 또 와야 되겠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 되는 거죠. 너무 어떤 장소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방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다시 한번 We should come here again.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하죠? 네, We should come here again. 이 문장이 오늘의 미션 문장이고요. 그럼 익숙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잭쌤을 따라해볼까요?
1: We should come here again.
0: We should come here again.
1: We should come here again.
0: We should come here again. 잘하셨어요. 자, We should come here again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이제는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이제 패턴 practice 시간이네요. 오늘의 패턴은 뭐였죠?
1: Well, our sentence was, we should come here again. Mm-hmm. So we're going to change come here to something else. So we should 뭐뭐 again.
0: 아, come here 대신에 다른 동사를 넣어서 우리 또 뭐뭐 하자. 다시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즐거운 경험을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라는 의미겠네요. Mm-hmm.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should는 뭐뭐를 해야 합니다의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의 부드러운 제안의 의미라고 보시면 mm-hmm. 됩니다.
1: And it might not necessarily be something fun. Mm-hmm. For example, let's say you painted a room in your house,
0: uh-huh.
1: but it was a year ago and then it was very humid and the paint is coming off in some places. You might say, we should paint the wall again.
0: 그렇네요. 꼭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제안을 할 때 꼭 좋은 것만 제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페인트 칠을 했는데 그 페인트 칠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아, 우리 또 벽을 페인트 칠해야겠네요. 이럴 때도 We should paint the wall agai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Paint the wall. 특정 벽이니까 the wall이라고 하면 되겠죠? We should paint the wall again. 자, again, again 아니고 again 이렇게 mm-hmm. 발음해야 되겠죠?
1: We should try another dish again.
0: 아, 이미 다른 요리를 먹어봤는데 또 다른 요리를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다른 요리를 또 먹어보자. We should try another dish again.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한 번 다른 요리를 먹어보자. 처음 얘기할 때는 We should try another dish인데 이미 다른 요리를 먹어봤어요. 한 번 또 먹어볼 때는 뒤에 again을 붙여주면 되겠네요.
1: We should come back here again.
0: 네, We should come back here again. 오늘의 문장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1: Yeah, one word is different.
0: 네, back이 들어갔어요. Come back. 그래서 돌아오다 라는 의미로 come back을 쓸 수 있고요. 아, 잭쌤. 잭쌤이랑 mm-hmm. 즐거운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아요.
1: Me too.
0: We should hang out again. 우리 또 놀아요.
1: We should. 꼭 그러자. I had so much fun the other day. 지난번에 너무 재밌었어요.
0: 네, 그쵸. 자, 여기서 참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we should hang out again 이라고 했죠. 우리 이전에도 한 적 있는데, 보통 어른들이 논다고 할 때는 hang out 이라는 표현을 쓰지, play 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어린아이라는

0: 하는 거를 비유할 때는 play를 쓸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hang out을 씁니다. 꼭 그러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we should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I had so much fun. 너무 즐거웠다. 뭐 여기까지는 쉽죠. The other day. 자,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The other day. Other day, 다른 날. 자, 이 말은 지난번에 어떤 특정 날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날을 얘기할 때 The other day라고 합니다. 그런데 the other day가 1년 전에 그날을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1: That might be too far.
0: 그쵸. 너무 옛날은 아니고요. 그래도 좀 가까운 과거의 며칠 전을 얘기할 때 보통 the other day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한몇주 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Right? Maybe a
1: Sure.
0: couple of weeks ago 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먼 옛날은 좀 피하시면 돼요. When else can we use we should 뭐뭐 again?
1: We should invite everyone again.
0: 아, 너무 재밌었나 봐요. 초대해서 파티를 했더니 we should invite everyone again. 우리 모두를 다시 초대하자. 이렇게도 쓸수 있겠네요.
1: We should meet again.
0: 우리 또 만나자. 만나다 meet를 넣어서 we should meet again.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1: We should go swimming again.
0: 수영 저 너무 좋아합니다. 자, 수영하러 가다는 go swimming이라고 하죠. We should go swimming again.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We should play chess together again.
0: 자, play가 나왔는데 이 경우는 play chess라고 했잖아요. 어떤 특정 게임, 뭐 스포츠를 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체스를 하다, play chess. 근데 we should play chess together 라고 했죠. 함께 체스를 하다라는 의미로 썼죠.
1: We should visit there again.
0: Visit there, 그곳을 방문하다. We should visit there again, 그곳을 또 방문합시다. 뭐 이런 말이겠네요.
1: And it's food week, so I'm going to use a food word, but I don't mean it as food. We should jam again.
0: Oh, we should jam again. Jam이 잼이란 뜻이기는 하지만 잼은 여기서 그런 잼의 의미가 아니고요. 보통 음악인들이 만나서 악보 뭐 정해진 거 없이 그냥 갑자기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고 그 피아노에 맞춰서 갑자기 누군가가 기타를 막 하고 요런 음악의 즉흥적인 연주를 jam 한다고 해요. 그래서 we should jam again. 우리 다시 한번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자. 뭐 요렇게 또 말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래서 뭔가를 다시 하자라고 할때 we should 뭐뭐 again 이렇게 쓸수 있겠죠? 우리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We should paint the wall again.
0: We should paint the wall again.
1: We should try another dish again.
0: We should try another dish again.
1: We should come back here again.
0: We should come back here again.
1: We should hang out again.
0: We should hang out again.
1: We should invite everyone again.
0: We should invite everyone again.
1: We should meet again.
0: We should meet again.
1: We should go swimming again.
0: We should go swimming again.
1: We should play chess together again.
0: We should play chess together again.
1: We should visit there again.
0: We should visit there again.
1: We should jam again.
0: We should jam again.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들어볼 텐데요.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세요.
2: 이렇게 맛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3: 여기 또 와야겠어.
2: 다음엔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자.
3: 좋아, 분명 좋아할 거야.
0: 아, 그쵸. 분명 좋아하겠죠. 얼마나 맛있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초대하겠어요. 그쵸? 이렇게 맛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믿을 수가 없다. 영어도 I can't believe 이렇게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맛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good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와야겠어.
1: 아하.
0: 여러분, 이 표현은 알고 계시죠? 다음엔 사람들을

0: 더 데리고 오자. 자, 다음번엔이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사실 문장 맨 뒤에 와야 되는데 가끔씩은 시간적인 표현을 맨 앞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자. 뭐뭐 하자. 물론 we should를 쓸 수도 있겠지만 let's를 써도 되겠네요. 좋아. 분명 좋아할 거야. 자, 일단 뭐 좋아. 이런 표현은 뭐 다양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 좋아할 거야. 누가 좋아할 거예요? 그들이, 그쵸? 그래서 그들이 주어가 될 거고요. 좋아할 거다, 좋아하다는 like도 되지만 정말 좋아한다라는 love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영어로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1: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2: We should come here again.
1: Next time, let's bring more people.
2: Great idea. They'd love it.
0: 이렇게 맛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1: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3: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0: I can't believe 나왔네요, 그쵸? 믿을 수가 없어요. How good that was.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요런 표현인 거죠.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자, 어떤 게 너무 맛있었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여기 또 와야겠어.
2: We should come here again.
3: We should come here again.
0: 자, 이 표현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We should come here again. 여기서의 should는 제안의 should입니다. 다음엔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자.
1: Next time, let's bring more people.
3: Next time, let's bring more people.
0: 네, 모든 시간 표현이 그런 건 아니지만 next time 요 경우는 처음에 와도 돼요. So next time 우리 다음번에 올땐 말이야. 다음번에 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next time 먼저 얘기해줬고요. Let's bring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자. Let's로 시작했네요. 그쵸? 제안을 하는 거고요. Bring, 가져오다, 뭐 데려오다 라는 뜻이고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겠네요. Next time 뒤로 빼서 Let's bring more people next time.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네요. 좋아, 분명 좋아할 거야.
2: Great idea. They'd love it.
3: Great idea. They'd love it.
0: 네, great idea, 좋은 생각이야 라는 말이었고요. 그들이 분명 좋아할 거야. 다시 한번 어떻게 말했죠?
3: This uses they'd, not they'll. They'd love it.
0: 그렇죠. They would love it을 줄여서 they'd love it이라고 했죠. 사실 발음할 때는 요 d가 잘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있습니다. They would love it. 여기서 would는 분명 뭐뭐 할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t은 여기서 이 음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혹은 이 식당. 그래서 they'd love it.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추천할 때, 어우, 좋아할 거야. They'd love i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쭉 들어봤고요.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봤고, 이제 다시 한번더 들어볼 때는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3: So let's review the dialogue all the way through.
1: I can't believe how good that was.
2: We should come here again.
1: Next time, let's bring more people.
2: Great idea. They'd love i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뭐였나요?
3: We should come here again.
0: 그쵸. 자, we should come here again 인데요. 일단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진 않지만, here하고 again은 연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ere again 이렇게 발음이 될 수도 있고요. again 발음은요, again이 아닙니다. again 이렇게 에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should는요, 그냥 should 이렇게 짧게 발음되는 경우도 많아요.

0: L 발음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we should come here again.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연습해 볼까요?
1: We should come here again.
0: We should come here again.
1: We should come here again.
0: We should come here again. 잘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Start English 교재를 사셨던 분들은 mm-hmm. 교재 좋다. We should buy the book again.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mm-hmm. 그런 분들은
1: Well, and I would recommend that you do it now because the month is almost over and the books for next month are currently available at your local bookstore.
0: 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복습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용 많이 부탁드릴게요.
1: Great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쉽고 확실하게
4: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3: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4: Hello everyone, this is Juch.
3: 네, 자 이제 해외에 여행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행 영어라고 하는 거 특히 여행 계획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4: 아, 그럼요.
3: 이맘때가 여행 영어 교재가 제일 많이 팔릴 때고 다른 건 별론데 그럴 때예요. 필요하니까.
4: 놀러 갔을 때 제대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고
3: 네.
4: 서바이벌 영어도 이제 확실히 해야 되니까.
3: 그렇죠.
4: So I think it's important.
3: 그렇습니다. Yeah. 그러니까 이 정도 영어 기본 표현을 했을 때 나머지 여행을 좀 더 즐겁게.
4: 또,
3: 예,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고요.
4: Of course.
3: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가보면 또 예기치 않은 상황에 맞닥뜨리기 마련이고 그럴
4: right.
3: 때 또 생각하게 되는 게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harder. I should have learned it better.
4: Should
3: 좀,
4: have.
3: 더 할 걸 그랬다라고 should have 뭐 이렇게 그랬어야 됐는데 할 걸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자 오늘은요. 이제 그 정말 오래전부터 꼭 와보고 싶었던 한 유명한 건물에 도착을 한 거예요.
4: 오.
3: 근데 guess what? 입장이 이미 오늘은 마감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4: 아, so there was a limited number of people they are accepting.
3: Right.
4: And you didn't make the cutoff number, right?
3: Exactly.
4: So it's... this happened to me many times. It's really sad. You get really sad. Oh, I came 이렇게 멀리 왔는데 I came this far. I can't get in today.
3: 그렇습니다. Yeah.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날이 장날이다. 뭐 오는 날이 장날이다. 이런 말도 있어서 why today of all days? 왜 하필 오늘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늘만 wow. 뭐 오늘 폐장하는 날입니다.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자, 근데 여기서는요. 마지막 입장 시간이 5시 30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주치생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입장객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하신 경우고
4: sure. yeah.
3: 이거는 마지막 입장 시간이 5시 30분이었다는 거죠.
4: So that's the closing time.

0: That was the closing time.
1: That's right.
0: 자, 그럴 때 이런 상황에서 나눌 수 있는 말들 한번 미리 알아볼까 합니다. Mm-hmm. 자,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어, 잠깐만. 벌써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고?
0: 어, 마지막 입장이 5시 30분이었나 봐.
1: 아, 속상해. 아, 내가 정말 보고 싶었거든.
0: 아, 너 그 안에 있는 내부가 보고 싶었다는 거지? 야, 그럼 내일 아침에 우리 다시 오면 뭐 되지 않겠어?
1: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0: 그렇죠. 그러니까 겉은 우리가 뭐 사진으로 보거나 뭐 영상으로 보거나 많이 right. 볼 수 있는데 이 안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라고 할 때
1: You always want to go inside because inside is the main attraction.
0: That's right. Yeah. A lot of times maybe.
1: Most of the time.
0: 그렇죠.
1: Yeah.
0: Most of the times. 대부분의 경우는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우와 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1: Yeah.
0: 네,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아니 이거 봐라, 뭐 이런 의미로 말할 때 잠깐만이 되겠는데요. 벌써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고?
1: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0: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이렇게 묻습니다.
1: Wait.
0: Wait.
1: Wait.
0: 잠깐만 기다려줘 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이때 wait라고 하는 건 아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의미인
1: 그쵸,
0: 거죠?
1: 예. 여기서 wait 앞에 가끔 이래요. Whoa, whoa, whoa, wait. 약간 whoa, whoa, wait. 와, 뭐야 이거? 이건 아니잖아.
0: 네.
1: Whoa, wait.
0: 막 달리고 있는 말을 막 이렇게 고삐를 잡아서 막 이렇게 세우듯이.
1: whoa, whoa.
0: 네, 그렇죠. 자, 진정하고 wait, 잠깐만, 이거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 맞아? 이런 뜻으로
1: right.
0: wait. 그런 다음에 그들이 멈췄다고요? They stopped? 근데 무엇을 멈췄느냐 하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letting people in, 이걸 멈췄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걸 벌써 그랬다고 already 하고 뒤에 끝을 올려서 이제 붙여 말한 거죠.
1: Already?
0: Sentence once again, please.
1: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0: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자, 이래서 let 누구누구 in 하게 되면 누구누구를 안으로 들어오는 걸 허용한다는 말이 돼요.
1: Right.
0: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영화, 유럽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Let Me In 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1: Let Me In.
0: 네, Let Me In.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안으로. It's supposed to be a pretty sad story. 근데 어쨌든 Let Me In 이라고 해서 내가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 혹은 왜 이제 뭐 사춘기 깡, 깡, 자녀가 깡, 깡. 네, 문을 탁 닫고 보통 잠궈요. 이렇게 잠궈요. 잠그더라고.
1: They lock the door.
0: 네, just lock the door. 그러면 야, 나 좀 들어가게 해줘.
1: Hey, let me in.
0: Let me in. 그렇죠.
1: Let me in.
0: Let me in. 그러니까 open the door의 의미보다도 야, 나 좀 들어가게 해줘.
1: 맞아요.
0: Let me in. 똑같은 말로 letting people in 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부로 들어오게끔 허용하는 것 그 자체를 they stopped. Already 벌써 그걸 멈췄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이걸 우리말로 하니까 벌써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 말이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가 된 거죠.
1: Already?
0: Already?
1: 벌써?
0: 벌써? 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마지막 입장이 5시 30분이었나 봐.
1: Yeah, I think the last entry was at 5:30.
0: 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랬나 봐. I think. 이게 이제 그런가 봐, 그죠? I think. Yeah. 그 다음에 the last entry, 마지막 입장, 말 그대로입니다. The right. last entry was at 5:30. 마지막 입장이 5시 30분이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죠.
1: Yeah, I think.
0: 네.
1: So I'm not sure, but I think this is what I'm thinking. I think the last entry, the last time they let people inside, was at 5:30.
0: That's right. So I think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t 5:30. 이 말로
1: There
0: 되는
1: you go.
0: 거고. 혹은 I think visitors could enter only until 5:30.
1: Right.
0: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right. 방문객들은 오로지 5시 30분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다. Visitors could enter only until 5:30. 자,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교재
1: sure.
0: 149쪽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고 해서요.
1: 네.
0: 그 paraphrase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이지만 단어를 좀 바꾸거나 문장 그 단어 순서를 바꿔서 네.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간단한 I think the last entry was at 5:30가 되겠습니다.
1: 근데 이거 보니까
0: 네.
1: 5시 반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네.

0: 그냥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허락하는 시간이 5시 반이지.
1: 그렇죠.
0: 제 생각에는 한 6시, 6시 반쯤 이 클로징 타임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클로징 타임하고 라스트 엔트리 타임하고는 조금 구분이 될것 같습니다.
0: 그냥 마지막 입장만 5시 반이다.
1: 그렇죠.
0: Right.
1: 네, 입장 엔트리, 그
0: Entry.
1: 엔트리, 그 엔트리 넘버 원 from 뭐 from America, 뭐 from
0: 와.
1: Korea 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꿈이 그거였어요.
0: And those contests, right?
1: 네, 혹은 뭐 국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 가요제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주 아주 옛날에 그러면 아나운서 분들이 엔트리 넘버 원뭐 이렇게 그런 거 참가 번호
0: 참가
1: 1번
0: 번호 1번.
1: 예 네, 그런 거 하고
0: Entry number
1: 싶었어요.
0: 2.
1: 네.
0: 보영 리 from
1: 그렇죠. 자, 여기서 the last entry 마지막 입장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0: Yes.
1: 자, stopped letting people in. 그다음에 the last entry was at. 특히 유념하시면서 이 부분 들어보시죠.
2: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3: Yeah, I think the last entry was at 5:30.
1: 네, 자, 그랬더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존의 입장에서는. 어우, 속상해. 난그 안에 내부가 진짜 보고 싶었단 말이야.
0: Oh, that's too bad.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1: Oh, that's too bad. I'd really wanted to see inside. 그렇습니다. 아, 속상해 라고 해봤는데요. 이
0: Right.
1: 말을 영어로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속상하다. I am so sad.
0: So
1: 뭐,
0: sad.
1: I feel sad. 이렇게도 말할
0: Or
1: 수 있겠지만,
0: unfortunate, yeah.
1: 꼭 unfortunate.
0: Unfortunate.
1: That's so unfortunate. 그렇죠. 바로 그거죠. 안 됐다. 좀 우리가 안
0: Yeah.
1: 됐다. 그런 뜻으로. 근데 여기서 그냥 that's too bad라고도 할수 있는 거군요.
0: Too bad라는 표현을 뭐안 됐다, 안타깝다, 뭐 속상하다, 뭐 이렇게 통틀어서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1: 네.
0: That's too bad.
1: That's too
0: I
1: bad.
0: can tell you 내가 너무 이제 보영 쌤이 속상해 하니까 oh, that's too bad. I can say to you, but I can also talk about my situation. Oh, that's too bad.
1: 아,
0: Right.
1: 나한테 생긴 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0: Sure.
1: 남에게 생긴 일에 대해서도
0: Yes.
1: 공감하면서 that's too bad 할
0: That's too
1: 수도
0: bad.
1: 있고 저는 that's too bad를 중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I have a cold 누가 이렇게 말하는
0: Okay.
1: 거예요. I have a cold 그러면 oh that's too bad 이렇게
0: 너무
1: 말하는
0: 나쁘다고?
1: 그런 대화문이 교과서에
0: 아,
1: 나왔었어요.
0: 뭐 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That's
1: 그,
0: too bad.
1: 그렇죠. 다 그때 그래서 that's too bad를 그때 처음 배웠어요.
0: 아,
1: 그, 아,
0: okay.
1: 저는 누가 아프다고 그럴 때 쓰는 말이구나라고 이해를
0: 아쉽다는
1: 했죠.
0: 표현이구나.
1: 아쉽다. 근데 사실 어때요, 선생님? I have a cold.
0: 어,
1: 선생님 예를
0: okay.
1: 들어서 아, I have a cold. 그러면은 that's too bad. 선생님, would you say that?
0: Oh, that's too bad. That is sad to he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1: 근데
0: 같아요.
1: 아파서 같이 뭐 밥을 못 먹게 됐다. 내가 아파서 뭐 어디 같이 뭐 여행을 못 가게 됐다. 그러면 that's too bad is a little bit more appropriate, I think.
0: Yeah, because you wanted to do something. You had a schedule or a plan together. 근데 같이 못하니까 이제
1: 네.
0: 아쉬운 거죠. Oh,
1: 그렇죠.
0: that's too bad. We can't do things together.
1: Exactly.
0: Yes.
1: 아쉽다. 라는 말로 that's too bad인 것
0: Yes.
1: 같았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나 감기 걸렸어. 그럴 때 아유 어떡해. 그러면 그때 뭐라 그래요?
0: Oh, that's so sad.
1: Oh, that's sad.
0: That's unfortunate.
1: That's unfortunate.
0: I feel for you. 이런
1: I
0: 표현
1: feel
0: 말이에요.
1: for you.
0: 저는 이런 표현 좋아해요. Oh, I feel for you.
1: I feel for you.
0: Yes.
1: 그렇게 앞으로 말하려고 해요. 저도
0: Okay.
1: 누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oh, I feel for you.
0: 좀 이렇게 유감이다.
1: 유감이다.
0: 그쵸? 예.
1: 그렇죠. 자, I'm sorry to hear that. 뭐 이렇게.
0: That's right.
1: 그죠? 자, 여기서는 that's too bad. 참안 됐다. 속상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는 정말로 내부를 보고 싶었거든.
0: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1: 네.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전부터 꼭 해보고 싶어 했던 것을 말할 때 이렇게 really wanted to. 약간 주진생님 발음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really wanted to 라고 하셨던 거로 기억이
0: Really
1: 나요.
0: wanted to.
1: really wanted to. 그죠? 그러니까 아쉬움을 많이 담아서 정말 보고 싶었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0: Right.
1: really wanted to. 근데 못하게 됐다. 이 말이죠.
0: Yeah. I think they're in Europe. Maybe they're in a palace or a cathedral, right? Or a castle.
1: Sure.
0: We all want to go inside a palace or a castle. Oh,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1: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0: 어, too bad.
1: 네, too bad. 바로 저거죠. Too bad. 내가 하려고 했던 걸 못하게 돼서 아쉽다. Too bad.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0: Yes.
1: 네, 들어보세요.
2: That's too bad.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1: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정말 그 내부를 보고 싶었거든. 자, 그랬더니
0: Yes.
1: 이제 에밀리.

0: 친구는 야 그럼 내일 아침에 우리 다시 오면 되지 않겠니?
1: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morning.
0: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morning. 이렇습니다. 자, 이럴 때 아 그렇다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에 해당하는 말이 maybe we can이구나. 라고 이렇게 yeah. 대응해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Right. 이제 이런 투로 말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들은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1: Right.
0: So maybe we can.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말이지만 사실 넌지시 이렇게 그 제안할 때 하는 말이죠.
1: Right. Maybe. The word maybe is often used as yes, maybe, no.
0: Right.
1: But when you're suggesting 아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좋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maybe 정말 많이 쓰죠.
0: 네.
1: Maybe we can.
0: Maybe we can.
1: 오늘은 못하니까 보영쌤 maybe we can eat tomorrow.
0: Right.
1: 식당에 같이 갔어요.
0: 그렇죠. 네.
1: 예상치 못하게 닫혀있어. 어떡해. Okay,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0: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1: Let's try to come back tomorrow.
0: 그렇습니다. 바로 저렇게 이렇게 그 대안을 제시한다고
1: sure.
0: 하거나
1: yeah.
0: 이럴 때 제안을 할 때 하는 말이 maybe we can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잖아요. 부드럽고
1: yeah.
0: 또 부담 없이 뭐 그러면 되지 않겠어? 뭐 그럼 yeah. 되겠지.
1: It's a gentle suggestion.
0: Right, yeah. right. 그래서 maybe we can come back 다시 오면 되지 않겠어? Tomorrow morning. Mm-hmm. 자,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라는 말로
1: Yeah, let's do that.
0: Yeah, let's do that.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1: Let's do that.
0: 그렇죠. 우리가 보통 let's go 할 때 let's yeah. 하면은 뭐뭐라 합시다 라는 뜻인 걸 잘 알고 있잖아요.
1: Right.
0: 그런데 이런 식으로 let's do that. 그런 그렇게 하도록 하자. 아주 yeah. 흔쾌히 right. 이렇게 뭐 승낙이 아니라 흔쾌히 동의하는 말이 되는 거죠.
1: Let's do that.
0: Let's do that.
1: Good idea.
0: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주 right.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말이 되겠군요. Let's do that.
1: 근데 이 뉘앙스를 보면
0: 네.
1: 100% 확실하진 않아요. 요새는 이제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maybe is always a nice way to suggest something. 뭐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0: 네.
1: 내일 한번 와보자. 아니면 뭐 we'll go somewhere else. 그렇죠?
0: 그렇죠.
1: 그래 그렇게 하자.
0: 네.
1: Let's do that.
0: Let's do that.
1: Right.
0: 그렇지. 뭐 그러니까 부담 없는 말이 되네요.
1: 부담 하나도 없죠.
0: 네, 부담이 예. 전혀 없이 내일 뭐 와보아서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1: 안 되면 말고. 볼 거 많아 우리.
0: 그렇게 말은 정말 선생님 중요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영어를 yeah. 배울 적에도 그렇고 많은 교재에서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뉘앙스 아주 아주 애매한 걸
1: 거, 예.
0: 짚어드리기는 참 드문 일이거든요.
1: 그쵸, 예.
0: 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
1: 애매한 뉘앙스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0: 네.
1: 영어에는. 예.
0: 그렇죠. 애매한데 뭐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뭐 그래도 되면 좋은 거고. Maybe
1: 그쵸.
0: we can.
1: Maybe we can.
0: Maybe we can. 아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맨 마지막 두 문장입니다. 들어보시죠.
2: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morning.
3: Yeah, let's do that.
0: 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입장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해서요.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이란 표현도 있었고, the last entry was at 몇 시라는 말, 마지막 입장이 몇 시였다. I really wanted to. 나 정말 하고 싶었단 말이다라고 아쉬워서 말할 때,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maybe we can까지 잘 생각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3: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2: Yeah, I think the last entry was at 5:30.
3: That's too bad.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2: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morning.
3: Yeah, let's do tha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Now you know what to do. 자, 이제 뭐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각 문장 두 번씩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1: Let's go.
0: 아니, 잠깐. 이거 뭐 벌써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고?
2: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1: Wait, they stopped letting people in already?
0: 마지막 입장이 5시 30분이었나 봐.
2: Yeah. I think the last entry was at 5:30.
1: Yeah, I think the last entry was at 5:30.
0: 아, 이거 너무 속상하다.
2: That's too bad.
1: That's too bad.
0: 난 그 내부가 진짜 보고 싶었단 말이야.
2: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1: I really wanted to see inside.
0: 아, 그럼 내일 아침에 우리 뭐 다시 오면 되지 않겠어?
2: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morning.

0: Maybe we can come back tomorrow morning.
1: 그래, 뭐 그렇게 하자. Yeah, let's do that.
0: Yeah, let's do that.
1: 여기까지입니다.
0: Yay! All right. Good job, everyone.
1: 아까 that's too bad 대신에 that's unfortunate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0: So sad, unfortunate.
1: 이건 어때요? That's a shame.
0: Oh, that's a good one. That's a shame.
1: That's a shame.
0: 너무 안타깝다.
1: 그렇죠. Shame이라고 하는 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이란 뜻이 아니라 그럴 때에는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란 뜻으로 That's a shame. What a shame.
0: What a shame.
1: 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
0: It's perfect.
1: 네, 말씀드립니다. Mm-hmm. 자, 벌써 이제 8월하고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0: That's right.
1: 네, 9월호 책 혹시 구입하셨나요?
0: You better get your September book right now.
1: 네, 책과 함께 하시면 더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Yes.
1: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ch.
1: 영어회화 쉽고 확실하게
0: Easy English.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KBS 오디오 쇼츠 57초 교양정보. 그림을 걸기 힘든 미술관이 있다고? 미술관에 가면 우리는 곧게 뻗은 공간을 걸으며 흰 벽에 차례대로 걸린 그림을 만납니다. 그런데 벽도 바닥도 평평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달팽이처럼 동그랗게 말려있는 이곳은 관객이 나선형 복도를 걸어 올라가며 빙 둘러쳐진 그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도 모든 작품을 볼 수 있도록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고안한 건데요. 어쩌면 창의적인 작품들은 창의적인 공간에서 더 빛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 음악 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Friday, the 28th of August. I'm your host, Chesu Jin.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one New York Times article in depth. 자, 오늘은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여름나기 아이템들을 취재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만나보겠습니다. How do we keep cool in the summertime? Well, that's what the New York Times writes its article about. 자, 그럼 잠시 후에 기사 보겠고요. 그 전에 레이 선생님의 퀴즈 들어보세요.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suitable for cooling the air in a room? One, an air conditioner. Two, a dehumidifier. Or three, a ceiling fan.
0: Okay. 자, 다음 중 냉방에 적합하지 않은 기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one, an air conditioner. Number two, a dehumidifier. Or number three, a ceiling fan. So these are all different devices, I guess. And one of these doesn't have the same function, I guess, as the rest.
1: It's not the same cooling effect.
0: Yeah, exactly.
1: They're not designed for cooling a room down.
0: Just getting rid of humidity.
1: Yes, exactly. Something different.
0: Yes. 자,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그리고 무료인 반디 앱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뉴스 커버리지 살펴보겠습니다. This is Dave and Thames with Raindance.